핸드폰도 안 보고 책을 읽지도 않으면서 커피숍에 혼자 앉아서 커피만 마시는 사람, 운동할 때 노래 안 듣고 운동에만 몰두하는 사람, 주변이 소란스럽고 분위기가 어수선해도 자기 할 일 딱딱하는 이런 사람들은 무섭도록 집중력이 좋은 사람들일 텐데요. 우리 주위에 이런 무서운 사람 찾아보면 꽤 많을 겁니다. 요즘처럼 덥고 지치기 쉬운 때도 꼬박꼬박 새벽 운동하는 사람, 계단으로 출퇴근하는 사람, 밥 먹고 곧바로 치우는 사람, 하루도 거르지 않고 브이로그 찍고 편집해서 올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그 무서운 직장인의 대명사라던데, 이게 사실 이게 자기관리 철저하고 주변 정돈 확실하고 자신과의 약속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는 이런 사람들, 무섭도록 멋있는 사람 아닐까요? 그죠?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7월 29일 수요일 입주 1381일째 방송 지금 시작합니다. 잭잭!

0: 자, SBS 그대창가의 알렉스입니다. 7월 29일 수요일 입주 1381일째 방송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짝짝! 첫 곡으로요. 에드 시란의 Perfect 띄워드렸습니다. 자, 낮에는 땡볕, 밤에는 열대야. 그야말로 극한 폭염으로 정말 너무너무 더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날들에도 좀처럼 흐트러지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무서울 정도로 정말 그 멋진 아우라가 느껴지곤 하죠. 피곤하다 피곤하다 노래를 부르면서도 운동을 거르지 않는 이유가 운동이 단순히 관리 차원이 아니라 생존 수단이기 때문일 텐데 몸은 좀 고단해도 꼭 필요하고 절실한 일이라면 웬만해선 거르지 말고 꾸준히 하는 쪽이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자, 말 나온 김에 여러분들이 가까이에서 지켜본 정말 무섭도록 멋진 사람, 무서울 만큼 완벽한 사람, 혹은 그냥 무서운 사람, 네, 있으면 한번 제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끔 저희 조PD가 무서워요. 아이디어 뱅크랄까? 네.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네. 제가 다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미안하곤 합니다만. 네. 자, 여러분들 주변에도 무섭도록 멋진 사람, 무서울 만큼 완벽한 사람, 혹은 정말 그냥 무서운 사람 이런 사람 있으면 좀 제보를 해주기 바랍니다.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첨부는 100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는 무료입니다. 서울 경기 98.1MHz CBS 라디오 그대창가의 알렉스입니다. 1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이분들이 정말 무서워요. 없어지면 안 되니까. 광고 듣고 올게요.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4: 경리나라.
5: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마더스.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마더스.
2: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이.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2: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3: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4: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쓸까?

0: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3: 휴렉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2: 영월이래요.
1: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2: 영월이래요.
1: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2: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1: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3: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세자이 1833-6515 GS건설.

로비 윌리엄스의 Beyond the Sea, 마이클 부블레 Come Fly With Me 듣고 오셨습니다. 이렇게 두 곡 그 플레이리스트에다가 딱 걸어놓고 여행 가는 길에 출발하는 차 안이나 네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탁 이륙할 때 이어폰으로 이렇게 듣고 그러면 좋겠는데요. 자, 아, 게시판 좀 볼까요? 하얀 민들레님, 잭잭, 여기는 창춘공항 근처 어느 호텔입니다. 중국 트레킹 끝내고 돌아가기 위해서 공항 근처에서 숙박하고 아침 산책하며 기어이 그대창을 듣고 있어요. 이 애정.

0: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중국까지 와갖고 트레킹하고 너무 피곤해서 공항 근처에서 숙박하고 비행기 기다리고 있는데 이때도 기어이 그대창을 듣고 있는 이 애정 너무 무서워요. 여왕926님, 어제 간만에 운동했더니 온몸이 아프네요. 오늘은 집에서 쉬어야겠습니다. 무서운 거랑은 거리가 먼 저.
1: 이게 나야.
0: 근데 무서운 거랑은 거리가 예. 어제 운동했는데 몸이 좀 아프네. 그럼 오늘은 쉴까? 원래 근육통은 근육통으로 풀어야 돼요. 네, 스트레치랑. 쉰다고 더 나아지는 게 아닙니다. 더 쌓아야죠. 2966님. 이 폭염에도 달리고 있는 저란 여자 좀 무섭네요. 저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었거든요. 운동은 고등학교 체력장 끝난 뒤로 해본 적이 없었는데 작년 7월부터 꾸준히 달리고 있어요. 오늘도 많이 덥네요. 저야 냉방이 되는 실내에서 일하지만 실외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 더위 조심하시길. 이분 무섭네요. 이분 조금 무섭다. 조금 무섭다. 예. 이렇게 더운데 작년부터 빼놓지 않고 계속 달리고 있네요. 저는 뭐 근무처가 실내라서 실외에서 일하시는 분들 응원합니다. 더위 조심하시길요. 이러면서. 야, 저희 그대창에 이런 분들 꽤 계실 것 같아요. 왠지 느낌에. 새싹님께서 문자를 보내셨는데 오늘이십니다. 심지어 새싹이세요. 저는 우리 며느님이 너무 무서워요. 저는 철저한 계획형 인간인데 우리 며느님은 모든 일에 일관성이 1도 없어요. 정말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시험이 되는 일이 쉽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그 며느님들. 제가 입장에서 봤을 때 며느님이 아니라 제 입장에서 봤을 때 후배. 뭐 이제 제가 뭘 가르쳐야 되는 뭐 입장이라던가 뭐 이런 친구들 보면은 진짜 일관성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없는 게 좀 많아서 결국엔 제가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 너 혹시 어제 태어났니? 약간 경험이라는 게 아예 없는 거야? 어제 태어났어? 약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결국엔 시간이 지나서 느낀 건데 아, 그 친구들이 나를 조정한 거구나. 나를 너무 답답하게 만들어서 내가 직접 하게끔 만든 거구나. 내가 당했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일단 오늘은 시간 없으니까 비켜봐. 내가 할게. 이거 비켜봐. 그냥 내가 치울게. 아, 나와. 그냥 내가 할게. 그 친구들의 약간 옅은 미소를 내가 봤던 것 같기도 하고. 어제 태어났니? 3007님. 돈주왕님. 요즘 주식창 열어보니까 너무 무서워요. 더우면 녹아내리고 추우면 얼어붙고 비 오면 씻겨 내려가고 봄날은 올까요? 올 겁니다.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휘몰아쳐서 떨어지는 거는 휘몰아쳐서 다시 올라간다고. 네, 이게 누가 잘 버티고 또 누가 저기 하는지. 근데 또 이게 참 재밌어요. 보고 있으면은. 이게 기회비용이라는 게 또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걸 놓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자 뭐 어쨌든 네 잘 버텨봅시다. 자 메간 트레이너의 All About The Bass 그리고 아리아나 그란데의 They Don't Know 이렇게 두 곡 듣고 옵니다.

0: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1: 그대 창가에 알렉스입니다.

슬픈 노래 하나 만들어보자. 슬프고 신비로웠으면 좋겠어. 7년 만에 발표한 이소라의 신곡은 이 한마디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새 앨범을 준비 중이던 이소라는 평소 좋아하던 후배 뮤지션 잔나비의 최정훈에게 직접 연락해서 작곡을 제안을 하는데요. 대선배를 위해 곡을 쓴다는 상황 자체에서 이미 비현실적인 신비로움을 느낀 최정훈은 곧바로 작업에 착수했고 한 달 동안 무려 8곡을 완성을 했다고 하죠. 그 중에 한 큐에 쉽게 쓰인 곡과 가장 공들여 만든 곡 두 곡을 골라서 보냈는데 이 사람이 이신전심으로 마음에 들어 한 곡이 바로 이달 초에 발매된 신곡이죠. 너의 얼굴 다 잊을게 입니다. 곡을 전달받은 지 열흘 만에 이소라는 가사를 완성했고 스트링 연주와 편곡까지 작업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고 하죠. 독보적인 음색, 대체 불가능한 목소리 이런 표현만으로는 어딘가 좀 부족한 이제는 하나의 장르가 된 이소라가 들려준 여름밤의 사랑 이야기 선후배 뮤지션이 마음을 모아 완성한 진심과 정성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그런 곡입니다. 이소라의 너의 얼굴 다 잊을게 2주의 추천곡으로 들어보시죠.

자, 이주의 추천곡 너무 반가운 또 아티스트죠. 이소라의 너의 얼굴 다 잊을게 듣고 오셨습니다. 곡이 이렇게 그 음표 하나하나를 이어서 흘러가는 느낌은 잔나비의 그 무엇이 싹 있는데 약간 이소라 씨 음악의 무게감은 물론 이제 창법도 창법이지만 가사가 또 그 무게감을 한몫하는 것 같아요. 또 그거를 또 소화해내는 그 목소리가 주는 힘이 분명히 또 더해지는 거겠죠. 자, 이소라의 너의 얼굴 다 잊을게 듣고 오셨습니다. 노래 좋네요. 자, 정말 무서운 사람 네, 얘기를 좀 나눠보고 있는데 파워맨님께서 저희 문자로 주셨어요. 파워맨님. 아, 예, 뭐 안녕하세요. 용접사입니다. 용접 온도가요 한 3000도? 바깥은 시원하죠? 예예. 예. 이런 제가 좀 무섭네요. 어흥. 용접 온도 3000도. 아, 예, 그럼요. 예. 근데 내 몸을 용접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행히도 이게 진짜 그 저도 모르긴 모릅니다만 용접하실 때 공사 현장에서 이렇게 하실 때 주변에 이렇게 그 불똥이 이렇게 튀잖아요. 그러면 이제 화재 위험도 있기 때문에 용접을 하고 계시면 옆에 이렇게 소화기를 들고 서 계셔야 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정말 네, 야외에서 이렇게 이것도 하고 있으면 진짜 너무너무 힘들고 죽을 맛일 텐데. 그죠? 근데 또 용접사가 여러분 되게 그 페이를 네, 많이 받는 직업입니다. 엄청난 기술이거든요. 저희가 시원한 아아 드시라고 저희가 커피 쿠폰 싸드렸습니다. 아, 파워맨님 반갑네요. 석풍님, 휴가니까 12시쯤 일어나도 되는데 꾸역꾸역 알람 맞춰놓고 그 대창에 오는 저 무서워요. 심지어 습관적으로 알람 끄고 다시 잤는데도 눈이 떠져. 생체 리듬도 바꾸는 무서운 프로그램 그 대창. 그쵸. 여러분들의 생체 리듬은 제 손 안에 있습니다. 네, 저는 약간 여러분들의 흑마술사예요. 제가 약간 조금만 이렇게 텐션 막 이렇게 좀 약간 잔잔하게 흘러보내면 여러분들의 하루도 잔잔해집니다. 반대로 제가 막 아침부터 널뛰게 하면 여러분들의 하루도 널뛰기가 되잖아요. 그죠? 아침 커피 향기님, 알디 차 수리를 맡겼는데 견적이 너무 무서워요. 뭐 때문에 맡기셨을까요? 고장이 났나요? 아니면 사고가 나신 건가요? 뭐 내 몸만 괜찮으면 되죠. 네네. 수리는 네, 아유 차야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까. 네,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뭐 엔진 이쪽 엔진이나 미션 쪽에 큰 문제 아니면은 네,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길버트님, 금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휴가 기간인데 대표님이 출근하신다고 하셔서 할 수 없이 같이 출근을 해야 될 것 같. 너무 무서운 대표님. 금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 이 휴가 기간인데 대표님은 출근을 하신다고요? 길버트 부장. 예예 사장님. 그 금요일부터 화요일까지 휴가더라고. 예예 사장님. 그렇구나. 그 잘 갔다 와. 뭐 어디 여행은 뭐 어디 잘 계획했고. 아 예예. 그랬구나. 금요일부터 화요일까지 나는 출근할 거야. 정시에 출근해서 야근까지 다 하고 난 집에 가야 될 것 같아. 길버트 우리 직원이 없으니까는 뭐 없으면 내가 해야지 뭐. 금요일부터 화요일까지라 그랬지? 금요일부터 화요일까지는 나한테 전화하지 말고 할 말 있으면 회사로 찾아와.

0: 난 근무하고 있을 거니까.
1: 너무 무서운데? 너무 무서운데? 왜 이러시는 거죠?
0: 웅이님, 짹짹 이제 곧 휴가인데 저는 휴가가 무서워요. 평소에도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이러는데 휴가 땐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이렇게 부를 거 아니에요. 아이와 첫 휴가십니까? 네. 익숙해지시겠죠? 네. 그러니까 애들이 방학하면 부모님들이 진짜 너무 힘들다 그러잖아요. 애들이 이제 방학 끝나고 학교로 돌아가면 예, 또 그게 그렇게 기쁘다고. 참, 예. 그러니까 이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대단하다는 걸 느낍니다. 우리 진 여사님은 참, 예. 그 당시에 집에서 밥도 애들 헤매겨, 애들 셋이나 키워, 근무도 하셔, 그러고, 네. 이거 다 하신 거잖아요. 예. 그러고 보면 저희는 휴가 기간에 꼬박꼬박 휴가도 다녔거든요. 참 신기해요. 자, 한로노의 0 더하기 0. 이거 이렇게 읽는 거 맞아요? 0 더하기 0? 러브홀릭의 그대만 있다면 듣고 옵니다.

짜짜라라라라 4199님 아침 출근길 중구어 강좌를 들어야 됩니다. 숙제 검사 그리고 시험. 근데 그 무서운 우리 강사님을 이기는 알디가 더 무서워 하셨습니다. 중구어? 중국말이 뭐가 있죠? 그 약간 그 식사하셨습니까? 있잖아요. 아,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가지고. 네. 저도 중국어를 배우려고 배운 게 아니라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친구들이 생기면 원래 랭귀지라는 게 욕부터 배우잖아요. 제가 중국말 욕을 잘하거든요. 캐나다에서 중국 친구들한테 배운 게 욕밖에 없어. 중국말 너무 어렵던데요. 이게 약간 그 업앤다운이 다 다르니까. 그죠? 신낸 과일러. 예, 신낸 과일러. 어이 참말. 내가 하니까 왜 이렇게 다 장난 같지? 자, 새벽별님. 이 방송 듣기 시작한 지 이틀째인데요. 계속 듣게 될 것 같은. 왠지 조금 무서워요.

왜요? 왜요? 무서워하지 마. 왜? 무서워하지 마. 워워워. 오늘이 수요일이잖아요. 이틀째. 네, 뭐 월요일날 화요일부터 들으셨던 얘기인데. 왜요? 우리 아직 진짜 험한 건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목요일까지만 기다려봐요. 내일까지만. 정말 재밌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듣잖아요. 다른 사람이 와서 또 진행해요. 그러고 월요일이 돌아오면 언제 지난주에 그랬다는 듯이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진행해요. 네. 그걸 4년째 반복하고 있는 제가 무섭습니다. 빠기공주님, 전무님하고 사무실에 둘이 있어서 라디오 볼륨은 높였습니다. 저 잘했죠? 전무님도 빨리 영업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른 나가시라고 할까? 저는 이 사무실에서 무서울 게 없습니다. 왜죠? 전무님 나가시래요, 빨리. 전무님, 이제 나가세요. 자, 1부 마지막 곡 준비할 시간. 오, 야, 이런 곡을. 오. 야. 이거 말을 못하겠다. 자, 1부 마지막 곡입니다. 마이클 잭슨의 Thriller.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인사드리고.

0: CBS 상쾌한 하루 보내세요. CBS 라디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문 닫은 가게가 늘고 젊은 사람들은 떠나가는 지역.
2: 하지만 동네 골목의 오래된 방앗간, 낡은 시장 한켠의 노포. 무심히 지나쳤던 풍경이 세상에 하나뿐인 콘텐츠가 됩니다. 경기도 의회가 마련한 기술 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조례로 우리 동네만의 이야기가 혁신적인 비즈니스로 태어납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의 로컬 창업가들이 만드는 활기찬 골목과 새로운 일자리. 지역의 변화, 지금 시작됩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와 함께합니다.
3: 예술이 일상이 되고
4: 꿈꿔온 시간이 무대가 되고
3: 우리의 일상이
4: 문화가 된다.
3: 공연장에서도 거리에서도 마을 축제와 문화 공간에서도
4: 경기도 전역에서 만날 수 있는 경기도 예술가들의 공연.
3: 모두에게 예술의 문을 넓히고 포용의 문화로 모두와 함께하며
4: 새로운 문화의 내일을 만들어가는 혁신 경기도.
3: 공정하게,
4: 함께,
3: 새롭게,
4: 마음껏 꿈꾸자.
3: 경기도에서
5: 꿈꾸자. 경기도에서.
4: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함께합니다.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4: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7: 한국일보 제휴 CBS 녹화 뉴스입니다. SK하이닉스가 올해 2분기 영업이익 60조 원, 영업이익률 76%를 넘기며 역대 최대 실적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상반기로는 매출액이 131조 원을 넘어 처음으로 반기 100조 원대에 올라섰고 누적 영업이익도 100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인공지능 수요 지속에 따른 고부가 제품 판매가 호실적을 이끈 가운데 올 하반기에도 수요 성장세가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미국의 대이란 공습 중단이 이어지고 대화 재개에 대한 낙관론이 커지면서 국제유가가 3거래일째 급락세를 이어갔습니다. 현지 시간 28일 ICE 선물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84.09달러로 전장 대비 4.8% 급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도 4.1% 하락하면서 배럴당 79.26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규모 7.1의 강진 영향으로 추정되는 폭발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일본 규슈 서부 구마모토현 대형 쇼핑몰에서 2명이 숨졌습니다.

0: 신체 발견되는 등 인명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쇼핑몰에서는 강진 발생 직후 방문객 200여 명이 피난한 뒤 폭발이 일어났으며 8명의 구조자 가운데 20대 여성 2명이 숨지고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야스시로시에 있는 일본 제지 공장에서도 굴뚝 일부가 무너지면서 2명이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고 직원 9명과는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오늘 오후 전체 회의를 열어 불법 소형기지국을 악용한 개인정보 유출과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했던 KT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와 과징금 부과안을 심의 의결합니다. KT는 지난해 펜토셀을 통해 고객 2만 2천여 명의 정보가 유출되면서 370명 가까이가 2억 4천여만 원 규모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봤습니다. 관련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 상황에서 최종 제재 수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 김윤주입니다.
1: CBS
2: 1분 기상정보입니다. 뜨거운 열기가 계속 쌓이면서 폭염의 기세가 꺾일 줄 모르고 있습니다. 폭염특보는 점점 더 강화 확대되고 있는데요. 현재 경남 창녕과 의령 양산에 이어서 조금 전 경남 밀양과 김해에 폭염중대경보가 더 강화됐고요. 또 서울 서남권과 인천 북부, 경기도 광주 파주, 충남 태안, 전남 고흥에도 폭염경보가 강화 발효됐습니다.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폭염 대비 계속해서 꾸준하고 철저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경북 고령의 한낮 기온이 38도까지 치솟겠고 대구와 진주 37도, 강릉 36, 청주와 전주 35, 서울과 춘천도 34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폭염이 더 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 없이 구름들 사이로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더욱더 온열 질환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3: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4: 한여름 숲에서 가장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매미의 노래 쓰름매미의 노래입니다. 몸 길이는 3cm 정도로 작은 편이지만 노래의 크기와 울림은 어느 매미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수컷은 배를 수축할 때 쓰 하는 소리를 내고 이어 배를 이완하면서 름 하는 소리를 냅니다. 이 동작이 매우 빠르게 반복되면서 우리가 듣는 쓰름 쓰름이라는 독특한 노래가 만들어집니다. 작은 몸에서 만들어지는 이 노래는 숲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힘차며 암컷에게 자신의 존재와 건강 상태를 알리는 중요한 사랑의 신호가 됩니다.
5: 성공은 마지막 종착역이 아니고 실패는 치명적인 불운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 노력하는 용기인 것입니다. 영국의 정치가 윈스턴 처칠의 말입니다.
6: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CBS 라디오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2부 첫 곡으로 웅이 그리고 파워맨님의 신청곡이었죠. 이정현의 서머댄스. 네. 파워맨님 오늘도 잘 붙고 있죠? 예. 우리 용접공이시잖아요. 네. 자, 2부 시작했습니다. 랄랄랄랄라. 아까 우리가 그 무서운 그거 사연 해달라고 했던 게 주변에 정말 무섭도록 독한 사람들, 뭐 무섭도록 멋있는 사람들, 뭐 이런 사연을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원초적인 파란 휴지 주가, 빨간 휴지 주가로 지금 마무리가 됐네요. 자, 무섭도록 드리는 선물 나갑니다. 베스트햄에서는 불맛이 살아있는 네트로 감성 레시피, 알렉스의 스프레딩 공고기, 커피, 치킨, 베이커리 등등 바로 교환해서 드실 수 있도록 모바일 쿠폰 준비해놓고 있고요. 자영업자 응원 프로젝트 잭잭 쿠폰 가맹점, 가맹점 리스트는 홈페이지 포토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인별그램에서도 가맹점 위치, 상호, 할인 내역 보실 수 있습니다. 인별그램 주소는 레인보우 상담 공지란에 안내가 되어 있죠. 가맹점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지역과 상호명, 혜택 내역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맹점 다녀오시면요 인증문자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예, 저희가 감사의 커피 쿠폰을 또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예, 받아가실 게 아주 많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인증문자 모두 샵 1212 우물정 하나둘 하나둘,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첨부는 100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무료니까요. 많이 참여하시고 저희가 준비한 선물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백조싱크.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2: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3: 유동골뱅이,
2: 치맥에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4: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2: 콜레스테롤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2: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1: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2: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1: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2: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4: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뒤에 뭐 파도 소리가 남아 있네요. 자, 추의 1과 2분의 1 폴킴의 파도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게시판을 보죠. 윤진님, LA 사는 사촌 동생 부부가 서울에 왔는데요. 내일 아침 6시에 출발해서 대전으로 빵집 투어를 간답니다. 저도 같이 가야 해요. 벌써부터 들떠있는 동생 부부도 무섭고 내일 또 빵을 얼마나 사들고 올지 이것도 무섭네요. 그 빵을 다 먹고 내 몸에 일어날 변화를 생각하면 소름. 근데 일단 대전까지 내려가는 것보다는 일단 서울에서 그 장충동, 그죠? 장충동에 한번 들러서 아 이런 느낌 그러고 이제 심화반으로 내려가시는 게 어떨까 싶으신데, 아침 6시에 출발하면 약간 늦을 것 같은데 한 시간만 일찍 가시죠. 예예. 예. 맛있는 거 많이 사갖고 오시고요. 소소한 행복님, 대학 원서 쓰기 너무 무서워요. 지난주 수요일 방학, 다음 주 수요일 개학. 학교 상담 앞두고 있는데 너무 무서워요. 무섭죠. 네. 이게 안 무서우면은 안 되죠. 무서워야죠. 아, 그래도 나는 이런 것보다는 진짜 무서운 건, 부모 입장에서 진짜 무서운 건 그런 걸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나이가 이제 한두 살씩 이렇게 먹어가고 있는데 얘네들이 뭘 해야 될지를 몰라. 모르고 있는다는 그 현실을 부모가 알게 되면 얼마나 무서울까. 그냥 하고 싶은 게 없어. 그냥 아빠가 밥 해주면 그거 먹고 누워서 핸드폰으로 오락하다가 한 11시쯤 되면은 치킨 시켜 먹고 집에 들어가, 방에 들어가서 유튜브 보다가 한 2시쯤 잠들고 싶어? 응!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부모 입장에서. 너무 무서울 것 같아.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주주맘님, 알디, 저 친구에게 알렉스 방송을 당장 들으라고 전도했습니다. 지금 같이 듣고 있어요. 대체 그 대장이 얼마나 좋은 건지, 이거 감도 안 옴. 친구분 같이 듣고 계십니까? 주주맘님의 친구분, 같이 듣고 계십니까? 듣고 계시다면, 지금 게시판에 12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지금 듣고 계신다면 게시판에 12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동원이님, 아주 사람을 2시간 동안 꽁꽁 묶어놓는 그 대창. 그치만 알디만 있으면 무서울 게 없다오. 제가 요새 좀 그 뼈 때리는 잔소리를 많이 안 했죠. 예, 많이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한 1년 전만 해도 예, 제가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해서 사람들이 무섭다고 그만하라고. 네. 아니 장충동의 족발만 아신다고요? 장충동의 저기 아 뭐야? 아 그쵸. 그 태극무늬 예 당 있잖아요. 사거리에. 거기도 들어가면요 여러분 바글바글해요. 네 손님들이. 빵도 맛있습니다. 리아나의 We Found Love 그리고 Black Eyed Peas의 I Got a Feeling 우후 듣고 올게요.

자, 존박의 내 생각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CBS 그대 창가에 알렉스입니다.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신호대기중님, 버스기사에게 무서운 건요. 더워서 정류장에 승객이 한 명도 없는 거 보고 지나가려는데 그늘 쪽에 서 있었던 승객들이 스르르 나올 때, 아유 깜짝이야. 맞아요. 가끔 저도 버스 타고 이제 하는데 어디를 뭐 어디 구에 가면 버스 스테이션이 이렇게 문이 닫혀갖고 에어컨도 이렇게 틀어주시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데 가면은 이제 그늘 막 이렇게 있는 데가 있고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좋다 나쁘다를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이왕 돈을 써서 그 이 대기하는 그 기다리는 그곳을 만들려면 조금만 신경 써서 만들면 좋을 텐데 천장을 유리 천장을 만들어 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의 돋보기거든요. 돋보기. 예, 진짜로 냉동만두가 전자레인지에 들어가면 이런 기분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더워지거든요. 그걸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돈을 들여서까지. 관련된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자, 비오기님. 검사 앞두고 공복 중인데요. 사람의 후각이 이렇게 예민해질 수도 있는 건가요? 수시까지 음식 냄새가 다 느껴집니다. 이런 제가 너무 무서워요. 그죠. 원래 공복을 오래 유지하면은 입맛도 살아나고 뭐 후각, 시각, 청각 뭐 온갖 만사가 다 예민해져서 예. 약간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 검사 언제야? 너 뭐 먹고 있냐? 약간 이런 거죠. 나? 뭐 그냥 너 혹시 바나나 킥 먹고 있니? 어떻게 알았어? 딱 씹는 소리가 그래. 약간 이런 거죠. 이런 제가 무서워요. 제가 좀 그러거든요. 3007님. 친구가 요즘 매일 밤에 3km씩 러닝을 한대요. 그래서 저도 한번 따라서 해봤는데요. 저는 며칠 하다가 바로 포기했습니다. 근데 친구는 한결같이 그 시간에 뛰더라고요. 그 친구가 무서워요. 그니까 오늘 저희가 요청드렸던 거는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바람이 불던 뭐 비가 오던 날씨가 덥던 뭐 춥던 상관없이 그 시간에 전화하면은 뭐해? 나 한강 뛰고 있지. 뭐해? 나 한강이지. 뭐해? 나 이제 곧 있으면 도착해. 뭐해? 뭐 했는데 한강에서 뛰었지. 이런 친구들 있어요. 스칼렛님, 우리 엄마가 잔소리가 세상 제일 무서워요. 반백살 딸한테 아직도 손 씻고 밥 먹어라, 머리가 길다 머리 좀 잘라라, 잔소리가 그러고 말 안 들으면 막 혼나요. 알디 잔소리는 달달한데 우리 엄마 잔소리는 왜 이렇게 매콤한지 하셨습니다. 그럴 리가요. 저도 비슷한 얘기 하는데요. 예, 자기 전에 손 씻어라, 화장실 갔다 와라. 예, 머리가 길다, 국에 머리카락 빠진다, 머리를 묶던지 자르던지 해라.

아, 뭐네 머리는 뭐 양념이냐 토핑이냐. 저도 잔소리 엄청 합니다. 예. 근데 이게 약간 제가 그 할머니랑 잔소리가 많으신 엄마, 예, 우리 진 여사님 밑에서 자라서 그런 것 같아요. 숟가락 밥 먹고 숟가락 내려놓을 때 어디 접시 위에 반쯤 거쳐서 올려놓는 거 아니다. 뒤집어서 놓는 거 아니다. 밥 먹고 나면은 앞에 지저분하게 남기는 거 아니다. 밥을 남길 거면은 적어도 못 먹겠으면 싹싹 긁어서 지저분하지 않게 한 곳에다 모아놔라. 찌개에 담궜다가 밥그릇에 담궜다가 숟가락 이렇게 하면 이렇게 벌개지지 않냐, 지저분하지 않냐, 이러지 마라. 밥그릇에다가 물 부어서 나중에 먹지 마라. 잔소리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예, 뭐 나쁘지 않게 잘 컸습니다. 예. 식사 예절 나쁘지 않고요. 네, 깔끔하고요. 어쩌다 어른님? 어디로 튈지 모르는 우리 사춘기 아드님. 요즘은 찜통 같은 방에서 나오지를 않네요. 누가 방문을 여는 것도 아닌데 꼭 그렇게 걸어 잠그고 밤낮이 바뀌어서 겨우겨우 밥 먹고 화장실만. 언뜻 보면 꼭 좀비 같아서 마주치면 확 놀래요. 우리의 괜찮은 거겠죠? 하셨습니다. 요게 약간 이제 뭐 사춘기 한정 혹은 뭐 방학 한정 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계속 너무 깊어지면은 문제가 아니다라고만 치부할 수는 없는 거겠죠? 가족 단위로 뭔가를 많이 자주 하시는 걸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런 애들이 아, 뭘또 이런 데 가자 그래. 아, 싫어. 귀찮아. 라고 하겠지만, 네. 끌고 나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너안 나오면 밥 없다. 약간 이런 거. 맛있는 음식으로 애들 꼬드기세요. 예. 네. 자꾸 이러면 문짝 뜯어버린다. 전 약간 예전에 그 생각했거든요. 진짜 우리 애가 저러면 난 문짝 뜯어버릴 거야. 문짝을 없애버릴 거야. 막 이런 생각. 물론 생각만 했습니다. 사브리나 카펜터스의 에스프레소, 제니의 Less Than a Lover. 요거 신곡이에요, 여러분.

약간 like Jenny와는 너무 다른 약간 청순 제니 네 느낌인데요. Less than a lover였습니다. 주주맘님 123 내 친구가 로그인해야 한다고 대신 제가 확인 사살했습니다. 잘 듣고 있답니다. 믿을 수 없어요. 어떻게 알죠? 그게 거짓말인지? 믿을 수 없어요. 친구한테 로그인하라고 하세요. 요렇게 또 게시판에 한 명 묶어놓는다 또 요렇게. 예. 희정님 매일 3km 뛰는 김선이 듣고 있나? 네가 무섭다고. 선이야 네가 무서워 난. 캔디도 아니고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매일 뛸 거야. 달려라 하니 마냥. 그렇게 참 예 매일같이 뛰는 게 물론 건강에도 좋고 다 좋을 텐데 저는 저녁에 운동을 좀 빡세게 하면 좀 세게 하면 자꾸 이렇게 뭘 막 자꾸 뭘 먹으려고 들어가지고 네 어쨌든 이런 분들 좀 많이 무섭죠. 타이완이님 간헐적 단식 3일차 지하철역 지나는데 하필 만주 냄새가 쓰러질 것 같습니다. 이 냄새 너무 무서워요. 만주 냄새는 정말 신기해요. 마치 그냥 지하철역에 있는 모든 에어컨에 들어있는 필터가 필터 대신 만주가 들어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만주 냄새가 나요. 온갖 환풍기에서. 이게 맞는 건가? 환풍기 안에 들어가 있는 필터가 만주 냄새에 쩔은 건가? 싶을 정도로. 수민스님. 알디 어머님의 잔소리 중 밥그릇에 헹궈서 물 먹으면 안 되는 이유 궁금해요. 우리 집 바깥 양만이 늘 그렇게 먹었어요. 설거지거리 하나 줄여준다고. 물론 그렇게 생각하면

맞는 거기도 한데요. 이제 그런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다 먹은 그릇이 지저분하지 않게 하라. 예, 깔끔하게 먹어라. 깨끗하게 먹어라. 약간 그게 음식을 해준 사람을 향한 감사의 표시다. 뭐 약간 이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저는 식사할 때 이렇게 막 주변에 많이 흘리고 묻히고 막 이러는 걸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예. 그리고 빨리 먹지 마라. 예. 최대한 좀 천천히 먹고 그래야 되는데. 저도 그거 잘 못하는 부분이긴 한데요. 계속 오히려 내 머릿속에 상기시키고 일부러 더 씹고 더 천천히 먹으려고 노력하고 주변이 깨끗하도록 먹으면서 자꾸 이렇게 정리하고 썼던 티슈 같은 거 테이블 위에 있으면 자꾸 이렇게 치워가지고 휴지통에다 버리고 좀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갑자기 또 얘기를 하고 있지? 자, 저희가 이제 오늘 벌써 마무리를 지을 시간인데, 오늘도 바깥은 덥습니다, 여러분. 야외 활동하시는 분들, 네,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요. 11시 5분부터 이어지는 백원경의 랄랄라 함께 해주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올 겁니다. 조윤진님께서 신청하신 마지막 곡, 쿨하게 또 이렇게 퇴장하나요? 바닐라 아이스의 아이스 아이스 베이비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봐요. 하나, 둘, 셋.

0: CBS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박그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왕타 칫솔.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3: 시원해.
4: 안녕하십니까. 제주 국제 자유도시 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은입니다. 제주 국제 자유도시 개발센터는 영문 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 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5: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6: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7: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6: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7: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6: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8: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5: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8: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9: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0: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영자신문 코리아 타임스 제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리는 기상특보입니다.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 경기도 광주와 파주 남부, 서울 서남권과 인천, 전남 고흥 남부와 충남 태안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활동을 삼가고 외출할 때에는 가벼운 옷차림과 양산을 사용하며 물을 충분히 마시고 이웃의 안전도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는 규슈 서부 구마모토현 우키시 인근에서 어제 발생한 규모 7.1 강진으로 오늘 오전 8시 30분 기준 13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오늘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 상황을 파악 중이라며 이런 인명피해를 포함해 건물 붕괴와 화재, 도로 파손 등 강진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사망자에게 애도를 표하고 유족과 부상자 등에게 위로를 전하면서 현재 구조를 기다리는 이들이 있으며 구조 작업은 시간과의 싸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는 자신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재차 해명했습니다. 조 의장은 오늘 SNS를 통해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이 이루어지더라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128조 2항은 존중돼야 하고 향후 이루어질 개헌 논의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그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해 개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치 주체 간 합의와 국민의 선택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0: 취지의 기본 절차를 밝힌 것인데 본의와 다르게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켜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투표 통계 조작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경기도 선관위 실무진급 관계자 A씨를 업무 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A씨는 6.3 지방선거 당시 김포 선관위 직원으로부터 투표자 수 오 입력 관련 대처 방법에 대한 문의를 받은 뒤 중앙선관위 관계자와 통계 조작 방식, 수치 등을 논의해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SK하이닉스가 올 2분기에도 세계 최대 파운드리, 즉 반도체 위탁 생산업체인 대만 TSMC를 3분기 연속 앞서는 76%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며 반도체 업계 최고 수준의 수익성을 이어갔습니다. SK하이닉스의 2분기 영업이익은 60조 원을 웃돌았는데 만원어치 제품을 팔면 7,600원 정도를 이익으로 남긴 셈이어서 제조업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수준이라는 평가입니다. 올 상반기 누적으로 보면 SK하이닉스의 매출액은 131조 원을 넘어 처음으로 반기 100조 원대에 올라섰고 누적 영업이익도 100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8.8도, 습도는 74%입니다. CBS 뉴스 송정훈이었습니다.
1: CBS K-POP for Planet. 대대손손 K-POP을 즐길 수 있는 지구를 꿈꾸며 K-POP 팬들이 만든 기후 캠페인 플랫폼인데요. 캠페이너 이다연 씨는 초등학교 때부터 K-POP의 찐 팬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의 팬사인회를 너무 가고 싶어서 정말 수십 장의 앨범을 응모한 적이 있어요. 이 아이돌 팬사인회를 가려면 앨범을 일단 똑같은 거라도 무작정 많이 사서 그 확률을 높여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팬사인회에서는 결국 떨어졌고 그 남은 앨범들을 보면서 아, 이 쓰레기들만 남았구나. 이제 난 어떡하지?
1: 그래서 시작한 일이 K-POP for Planet입니다. 올해 캠페인은 저탄소 공연입니다.
2: 공연을 더 깨끗한 에너지로 운영하고 이동은 더 친환경적으로 일회용 플라스틱은 줄여 공연의 즐거움은 그대로 탄소는 더 적게 만들자는 캠페인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콜드플레이나 빌리 아이리시 같은 경우는 너무 잘하고 있어서 팬들이 이제 무대 위에서 방방 뛰는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로 지속 가능하게 공연을 운영하기도 하고
1: 전국의 콘서트, 축제, 공연이 친환경 에너지로 이루어지는 날이 오기를 꿈꿔봅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11시 5분입니다.
3: 안녕하세요. 백원경의 랄랄라 백원경입니다. 영국의 한 화가는 일이 풀리지 않을 때마다 새 물감을 하나씩 샀다고 해요. 색을 고르는 기준은 단 하나. 오늘 하루를 물들인다면 어떤 색이 좋을까? 원하는 색으로 세상을 바꾸긴 어렵지만 한 시간의 분위기쯤은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시원한 노래들로 무더운 여름 조금은 시원하게 물들여 보겠습니다. 백원경의 랄랄라 여름 특집 썸머 로드 마지막 시간 첫 곡은 허각 정은지가 불러요. 바다.

0: 허각 정은지 바다였습니다. 때로는 노래 한 곡이 그날의 분위기를 바꾸죠. 랄랄라에서 흐르는 노래와 함께 여러분의 하루가 기분 좋은 예쁜 색으로 물들었으면 좋겠습니다. 3일 동안의 신나는 음악 여행 백원경의 랄랄라 여름 특집 서머 로드 마지막 시간이에요. 오늘도 변함없이 여름을 달리는 노래, 여름의 추억을 소환하는 노래까지 좋은 음악으로 가득 채워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신청곡은 여기로 보내시면 돼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1212 우물정 1212번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어디에서나 무료로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 있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열려 있습니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0: 요즘 유산균? 세종 총근당 바이오 판매 MBPS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2: 여행.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캉스를 즐깁니다. 왜?

0: 도시 풍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0: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2: 나비엔.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3: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2: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3: 나를 찾아.
1: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 사이버 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사이버.

빙수 먹고 달콤한 드라이브까지 즐기고 왔습니다. 윤종신 팥빙수 모이다 밴드 초콜릿 드라이브. 떠나면서 들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가만히 앉아서 들어도 달리는 기분 들지 않으세요? 백원경의 랄랄라 여름 특집 서머 로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3836번님 시원한 노래 듣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Fly to the Sky, Sea of Love 청하셨네요. 같이 듣고요. 박보람 예뻐졌다 이어집니다.

시원한 바다를 닮은 노래, 휴가지에서 듣기 좋은 노래, 여름날의 추억을 소환하는 노래까지 우리 같이 여름을 달려볼까요? 백원경의 랄랄라 여름 특집 썸머룸.

남았지만 벌써부터 설레네요. 이렇게 기분 좋은 약속, 좋은 사람과의 이벤트 마련해 보는 것도 여름날의 즐거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하신 곡이에요. 동물원 시청 앞 지하철역에서.

기분 좋은 여름날의 추억 떠올려 보셨는지요? 동물원 시청 앞 지하철역에서 들국화 매일 그대와 였습니다. CBS 라디오 백원경의 랄랄라 여름 특집 썸머 로드 마지막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곡 나희경의 노래로 들어요. 춘천 가는 기차.

포근한 음악, 다정한 위로, 당신을 웃게 할 힐링 가요 레시피. 매일 오전 11시 5분 백원경의 랄랄라. CBS 라디오 백원경의 랄랄라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30년 전통 청정지역 강원도 속초에서 국내산 100%의 재료를 사용하는 산대바람 김치에서 김치 드리고요.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노아토 크림, 모바일 음료 쿠폰을 드립니다. 백원경의 랄랄라 여름 특집 서머 로드. 3일간의 음악 바캉스 어떠셨나요? 너무 길 위에서 달리기만 한 것 같아서 비행기 한번 태워드리려고요. 마지막 곡으로 거북이의 비행기 준비했습니다. 비행기 타고 너무 멀리 가시면 안 돼요. 우리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웃으면서 다시 만나요. 약속.

0: TBS.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2: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2: 당연하죠.
1: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2: 여름철 재예방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원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영문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4: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7: 경향신문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국내 증시가 어제에 이어 오늘도 급락하며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에서 잇따라 프로그램 매도 호가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경우 장 초반 반등을 시도하다 하락세로 돌아서 장 중한때 5,600선까지 밀렸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6% 안팎의 하락세를 보이며 장중 660선을 내주기도 했습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오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앞으로도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는 물가 상승 압력의 정도와 경기 개선 흐름, 금융 안정 상황 등을 점검하며 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주요 빅테크의 AI 인프라 투자가 내년 이후에도 견조하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며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오늘 올해 2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일부 빅테크의 데이터 센터 임대 사업 검토나 고효율 AI 모델 등장에 대해 투자 축소 과정이라기보단 그동안 대규모로 구축해온 AI 인프라의 활용도를 높이고 수익화를 본격화하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올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HBM4, 즉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물량 확대 등으로 상반기보다 높은 실적을 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신속 처리 대상 안건인 패스트트랙의 심사 기간을 기존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운영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습니다.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안건의 심사기한을 상임위는 60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는 30일로 각각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법안이 법사위 전체 회의를 통과하면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배우자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서울

0: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 등에서 김건희는 주가 조작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당선 목적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된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최근 취소했습니다. 오늘 전국 곳곳에 한낮 기온이 35도 안팎으로 오르고 습도가 함께 상승하며 체감하는 더위도 치솟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30.1도, 습도는 70%입니다. CBS 뉴스 하유진이었습니다.
1: CBS
2: 안녕하세요. 카드 고객센터입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은데요. 확인을 위해 이 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런 전화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익숙한 카드사, 친절한 상담원, 믿을만해 보여도 이건 보이스피싱입니다. 어떤 기관도 절대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카드 배송과 고객센터를 사칭해 앱 설치를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최근 가장 피해가 급증한 금융사기 수법입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 끊고 금융기관이나 112, 경찰에 신고하세요.
3: 보이스피싱 예방 금융안전 캠페인, 농업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지금 시각 12시 5분입니다.

유난히 뜨거웠던 여름은 펄펄 끓는 더위 덕분에 아무리 작은 일이어도 강렬한 기억으로 남기 마련이죠. 기록적으로 더위가 심했던 1994년 서울 기온이 38도까지 치솟았고요. 2018년은 35도가 넘는 가마솥 더위가 일주일 이상 지속됐는데요. 어쩌면 올 여름도 더위 리스트에 올라갈지도 모르겠습니다. 더위를 표현하는 단어의 강도도 기온과 함께 점점 더 세지는 것 같죠? 불볕 더위, 찜통 더위, 가마솥 더위에서 펄펄 끓는 극한 폭염, 오메가 열돔 이란 말까지 등장했는데요. 피할 수 없다면 즐기라는 말은 더울 때는 지키지 않아도 괜찮을 겁니다. 즐기기 어렵다면 잠시 피하는 것도 극한의 여름을 보내는 현명한 방법이니까요.

느긋희님. 한동안 라디오, 음악을 멀리하다가 무처럼 쉬는 오늘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덥지만 저는 여름을 완전 사랑해요. 사계절 여름만 있는 나라로 가고 싶을 정도로. 첫 곡에서 청량감이 느껴집니다.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약간 위험한 사랑이긴 합니다. 아, 저도 여름을 좋아하는데 격한 매력이 있는 또 계절이긴 하잖아요. 여름에만 누릴 수 있는 것들도 너무 많고 일단 옷차림도 가볍고. 아, 느긋희님,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멀리 가지 마시고 돌아오시는 거. 부메랑입니다, 사랑은. 자, 7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첫 곡은, 아, 이런 노래도 여름에 들어야 더 제맛이죠. 멜리의 Have a Good Summer 였습니다.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남부지방 곳곳에 내려지고 있고요. 아, 진짜 살인적인 폭염입니다. 한낮에 아스팔트 도로 위의 기온이 40도를 가볍게 넘길 정도로 또 어마어마하죠. 한때 덥기로 유명한 몇몇 지역은 더위부심이라 해서 최고 기온 기록을 다른 지역에 뺏기면 왠지 분하다 느끼는 이상한 경쟁심마저 생겨났다는데요. 당분간은 이런 더위 부심은 거의 접어놔야겠습니다. 아, 정말 굉장히 위험한 더위입니다. 더위를 넘어선 더위죠. 예, 일상을 유지하기 어려울 만큼 한낮에 뜨거우니까요. 즐길 수 없으면 피하는 것도 이 여름을 나는 지혜입니다. 자, 수요일 팝이 있어 행복한 오후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합니다.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0: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육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0: 쉽고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입니다.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0: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6: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0: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7: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8: 콜레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호텔앤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굿 라이프님, 뜨거운 폭염은 무조건 피해야죠. 반갑습니다, 지수님. 레인보우 앱 깔고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아, 그동안 레인보우 앱을 안 깔고 CBS를 들으셨나요? 세상에나, 세상에나. 조금 늦었지만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반갑습니다. 잘하셨어요? 뚜기님은 휴가라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오셨는데, 아, 이렇게 좀 빈둥빈둥거리는 휴가가 필요한 요즘입니다. 날도 너무 덥고 좀 쉼이 필요하죠. 두 곡이었고요. 켈빈 해리스의 곡이었고, 엘리 골딩의 음성이었죠. Outside, 또 조나스 블루, 줄리안 페레타의 Perfect Melody였습니다. 경수님이 예전에는 여름밤에 자전거 타고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녔는데 그러다 파리공원 벤치에 누워서 매미 소리 듣다가 잠들어서 새벽에 온 적도 있는데 점점점. 다음 주는 평균 기온이 36도에서 37도라죠. 일단 양천 여기 우리 CBS 근처에 계시나 봐요. 반갑습니다. 아, 근데 저도 진짜 다음 주 기온 미리 체크하고 이거 실화? 이거 맞아? 하면서 깜짝 놀랐던 며칠 전에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진짜 이번 주는 예고편에 불과하다. 다음 주가 더 덥다고 하죠. 이 더위가 진짜 무섭습니다. 물 많이 드시고 자주 쉬시고 그래야 돼요.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꽃마리님, 어머 지수님 오늘 의자랑 깔맞춤? 하셨는데 저도 보고 나서 화면 보고 내가 의자인지 이것은 의자가 나인지 모르겠네요. 준우맘님, 반딧불이 지수님 하셨고, 아 이것도 여름밤에 진짜 추억이죠. 별빛지은님은 형광인가 야광인가 하셨는데 팔광.

입니다. 자체 발광. 그리고 오늘 퀴즈는 관광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떼기산돈이 우리 아들내미 수영바지도 그 야광색 있어요 아셨는데 아 그치 비치웨어 래시가드 이런 거 하나쯤 다 갖고 계시죠? 4953님은 지수님 오늘 의상 코드는 뭐랄까 여름에 해변에서 너무나도 애쓰시는 해상구조요원 의상 같습니다. 아이 그러고 보니 바다에 가본 지 너무 오래됐네요. 해상 구조 요원은 아니고요. 제가 햇님이 구조 요원은 맞습니다. 오늘도 우리 햇님이들 해피송에서 스트레스 팍팍 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라 퀴즈는요. 알쓸 신잡 퀴즈 휴가 시즌을 맞아 호텔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음악 듣고 본격적으로 나눠볼게요.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고요. 제임스 모리슨이에요. You give me something.

아, 릴리 알렌의 음성이었어요. 약간 자장가 같기도 했고, Little Things였고요. 제임스 모리슨의 You Give Me Something이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오늘 같은 날은 또 선글라스도 껴줘야겠죠? 휴가니까 또. 자, 보라 퀴즈 오늘 휴가 시즌 맞아서 호텔 얘기 해보렵니다. 해외나 국내 여행을 가게 되면 호텔 등급을 따지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있을 텐데요. 1성급부터 5성급까지 있다는 거 아시죠? 1, 2성급은 조식 제공이나 조식 제공이 가능한 실속형 호텔로 숙박만 가능한 모텔이나 여관과는 다르게 기본적인 식음료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 지금 편하게 그냥 들으시면 돼요. 3성급부터는 레스토랑 1개 이상과 로비, 라운지 등 휴식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4성급, 5성급은 레스토랑 수와 룸서비스 시간이 구분 기준이 됩니다. 4성급부터는 2개 이상의 레스토랑과 12시간 이상의 룸서비스가 가능하고요. 5성급부터는 3개 이상의 레스토랑과 또 18시간 이상의 룸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최고 등급인 5성급 호텔이 80여 개 영업 중이고요.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몇 성급 호텔이냐는 것으로 과거에는 무궁화로 이를 표시했었는데요. 5성급 호텔은 요즘 5성급은 무궁화 5개가 메인 출입구에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4년부터는 무궁화 대신에 이것으로 바꿔서 표기했는데요. 자, 우리나라에서 호텔 등급 표기가 과거 무궁화에서 무엇으로 바뀌었을까요? 뭔가 얘기는 길었는데요. 심지어 벌써 답을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 문제 안에 답이 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미 한자어로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네요. 보니까. 자, 2014년부터는 무궁화 대신에 이것으로 호텔의 등급을 표시했는데요.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게 몇 개냐에 따라서 호텔의 등급이 나눠지는 거죠. 힌트. 돌침대? 이게 5개. 돌침대? 자,

아시겠죠? 한 글자입니다. 한 글자. 우리나라에서 호텔 등급 표기가 과거 무궁화에서 2014년 이후부터는 이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한 글자입니다. 한 글자. 자, 정답 알려주시고 신청곡도 적어주세요. 문자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요. 또 레인보우 게시판 무료입니다. 과연 이것은 무엇인지. 이거 다섯 개면 짱이지 뭐. 자, 알려주시면 됩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비치 보이스에요. Good Vibrations.

마놀로님, 저는 다음 주에 라트비아로 여행 갑니다 하셨는데요. 아유, 잘 다녀오세요. 여행 가고파님의 신청곡 집스킹스의 몰라레였고요. 더 비치 보이스의 Good Vibrations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 오늘 보라 퀴즈. 우리나라에서 호텔 등급표기가 무궁화에서 2014년부터는 이것으로 바뀌었는데 이것은 무엇일까요? 독산성 라디오님 정답. 달. 그러니까 정답이나 커피가 목적이 아니라 나는 방송에서 내 닉네임 한번 불려보겠다 이러신 거죠. 아유, 성공입니다. 비공개로 오늘 지수님 옷 색깔과 비슷한 반딧불이로 쫓아다니던 어린 시절 여름 밤이 생각이 납니다. 이것을 해던 시절. 북두칠성, 전갈자리, 카시오페아 등등등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이것은 영원한 동경의 대상이죠 하셨고요. 아 진짜 하늘 보고 이거 알아맞히는 자리 알아맞히는 분들 너무 대단하시고요. 1696님 정답 돌! 돌이 다섯 개 하셨는데 이거는 내 책임이다. 자 요게 다섯 개는 돌침대고 돌침대 돌이 다섯 개는 아니고요. 자 우리 1696님 재밌었어요. 커피 쿠폰 보낼게요. 원래는 무궁화가 이 호텔 메인 출입구에 붙어 있었는데요. 2014년 이후부터는 무궁화 대신에 이것으로 바꿔서 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호텔 등급 표기가 과거 무궁화에서 이것으로 바뀌었는데 이것 한 글자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정답 알려주세요.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4953님 베이스 틸러스예요. I only wanna be with you.

곱하는 곰돌이님, 허레노트님, 마이애미 사운드머신의 핫 서머 나이츠였고요. 문경도련님, 스모키의 멕시칸 걸이었습니다. 문학사님, 환경미화원인데 얼음조끼를 입었는데도 땀이 비오듯이 흘러내립니다 하셨어요. 아이고 저런. 시원한 커피 쿠폰 전하고요. 신청하신 이글스의 호텔 캘리포니아 남깁니다. 저희는 뉴스 듣고 2부에 올게요.

0: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3: 인천이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4: IH 인천도시공사.
5: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6: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5: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7: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8: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뉴스입니다. 청와대는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 발언으로 정치권에서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도 연임이 불가능하다는 뜻이 확고하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연임에 대해 우리나라 헌법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개인 생각을 덧붙이자면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 2항에 있는 이 내용은 앞으로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며 이는 우리가 지켜야 할 역사적 합의였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헌법조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조정식 국회의장이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발언한 데 대해서 아니된 굴뚝에 연기를 피우는 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혁신당 임명희 대변인은 논평에서 관계자들의 연이은 유사 발언에 우리 국민이 의구심을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며 국회 운영의 구심이 돼야 할 의장이 국민을 상대로 간을 봐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진보당 역시 조 의장의 발언에 입법기관의 수장답지 않은 경솔한 발언이라며 유감을 표하고 조 의장의 발언을 고리로 공세를 펼치는 국민의힘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향해서는 상대의 말실수를 공격과 반등의 기회로 삼는 꼴사나운 정치 행위를 중단하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일부터 국회 본회의를 열고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패스트트랙 심사기간 단축법안,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안 처리에 들어갑니다. 민주당은 오늘 국회법 개정안에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처리한 뒤 내일 본회의에 두 법안을 상정해서 의결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과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입법 독재로 비판하며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다만 선관위 특검법이 여야 합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면 표결에 참여할 방침입니다. 올해 상반기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경기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지역경제보고서에서 올해 상반기 지역경제는 수도권이 지난해 하반기보다 개선됐고 충청권, 대구 경북권, 제주권도 소폭 개선된 반면 동남권, 호남권, 강원권은 보합세를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제조업은 AI 서버용 메모리 수요 확대에 따른 반도체 호황으로 수도권, 충청권, 제주권을 중심으로 생산이 증가한 반면 동남권과 호남권은 석유화학 정제 부진으로 감소했고 강원권은 시멘트와 자동차 부품 생산이 줄었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30.9도입니다. 이강민이었습니다.

0: 뉴스를 이어가겠습니다. 건설업은 공사비 부담과 자재 수급 불안 등의 영향으로 대부분 권역에서 부진을 이어갔습니다. 잠시 뉴스 진행이 고르지 못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합니다. 이강민이었습니다.
1: CBS
2: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한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 보유 기업을 포함한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지원 혜택은 방송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보너스 250% 송출입니다. 연중 상시 모집 중이니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1시 5분입니다.

0451님, 지수님, 림자입니다. 휴가로 둘째 응원하러 철원에 왔습니다. 제37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 태권도 대회 왔는데 응원해주세요. 사진 주셨는데, 와, 올림픽 무대 같아요. 커다란 실내 체육관에 무대가 한, 아, 무대라고 해야 되나요? 그 경기장? 이 한 4개쯤 설치돼 있어요. 그 우리가 보면 태권도 그 뭐라 그럴까? 이 경기하는 그 장소? 아무튼 그렇습니다. 야! 그 기운도 한번 불어넣고 꼭 좋은 결과 있었으면 합니다. 해피송 2부 첫 곡은 방탄소님이 신청하신 쿨리어 피처링 엘비 갱스터스 패러다이스였습니다. 자, 오늘 1부에서 우리가 보라 퀴즈 풀어봤습니다. 오늘은 휴가 시즌을 맞아서 호텔 얘기를 좀 해봤죠. 호텔 등급 이야기. 과거에는 그 무궁화로 호텔 등급을 표기했는데 최근에 2014년 이후에는 무궁화 대신에 이것으로 바꿔서 표기하고 있다. 1성급부터 5성급까지 호텔에 대해서 또 설명도 드렸는데요. 오늘의 정답. 자, 과거 무궁화에서 무엇으로 바뀌었을까요? 정답은 별이 5개. 별입니다. 별. 별로 요즘은 호텔의 등급을 나누죠. 781님은 가고 잡네 별이 5개인 호텔. 저는 이 무더위에 복숭아를 팔고 있는 어느 아낙네입니다. 손님은 없고 점점점. 아,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요. 요즘 복숭아가 가장 맛있는 철이기는 한데 고생 많으십니다. 당첨! 좋은 시선님, 당신은 빛나는 별입니다. 하셨는데요. 우리 7821 좋은 시선님, 또 이현짱, 미소천사, 1696 굿라이프, 뚱이, 8560 희망차, 0865, 3877, 6291, 1877, 또 8483, 7457, 4941, 엘샤다이님, 아, 등등께 저희가 시원한 커피 쿠폰 전합니다. 날도 더운데 시원한 쿠폰 받고, 아, 쿠폰이 시원한 건 아니구나. 시원한 커피 한잔 마시고, 아, 좀 기운 내셨으면 좋겠어요. 자, 휴가를 간다 어쩐다 말씀도 많으신데요. 오늘 해피송 2부 주제는 이겁니다. 숙소에서 생긴 일. 그러니까 우리 집은 아닌 거죠. 뭐 숙소라면 민박도, 와, 진짜 옛날에 민박 많았어요. 저 어렸을 때 민박도 있고 펜션도 있고 리조트도 있고 뭐 호텔도 있고요. 텐트도 있습니다. 뭐 차박하는 분들, 캠핑하는 분들 등등등. 자, 숙소에서 생긴 일, 어떤 일이 있는지 우리 햇님이들의 잊지 못할 이야기들 풀어주시고요. 신청곡도 적어주세요. 문자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요. 또 레인보우 게시판 무료입니다. 숙소에서 생긴 일. 자, 민박도 좋고 펜션, 리조트, 호텔, 텐트 등등등 또 어디 있을까요? 또 어떤 일들이 있으셨나요? 뭐 하지 말라는데 했던 이야기 뭐 등등등. 저는 그러니까 물건 잃어버린 게 제일 흔하지 않나요? 물건 잃어버린 거. 그게 비싼 거는 못 찾았는데 예전에 반지를 잃어버린 적인데 그거는 못 찾았고 진짜 한 15,000원짜리

0: 겉에 그 바람막이 잠바 이런 거는 배송비 10,000원 들이고 제가 다시 받았던 기억이 나네요. 저 어쨌든 우리 햇님이들은 숙소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알려주시고요. 기다립니다. CBS 라디오 유지수의 해피송 2부입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3: 휴렉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 골뱅이.
1: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 성공
6: 함께해요.
4: 이카운트
3: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해바라기님, 퇴근길 버스에서 좋아하는 노래 들으니까 진짜 좋네요 하셨어요. 와, 이 시간에 퇴근하시는 거면 얼마나 또 출근을 이르셨을까 싶기도 하고요. 얼른 가서 쉬시고요. 스노우 패트롤의 Chasing Cars였고요.

Chainsmokers, Halsey의 Closer, 또 Coldplay, Yellow, 도우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1539번으로 지수님 오늘 메론 아이스크림인가요? 상큼합니다 하셨는데 메론 아니고 메롱입니다. 인간 메롱. 3931님은 아 5성급 호텔에 가서 수영장에 몸 담고 싶다. 더운 여름 너무 힘듭니다 하셨는데 꿈꾸는 먼지님이었어서 확실히 우리보단 더 위가 더 위죠? 하셨는데 더위 맞습니다. 자,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 아마 그래서 일단 떠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뭐 시원한 곳으로 가기도 하고 뭐 일단 떠나면 더위로부터 벗어나진 않아도 좀 즐길 수도 있고요. 모카커피님, 숙소에서 생긴 일입니다. 가족들과 양양 펜션에 놀러 갔는데 입실하려고 문을 딱 열자마자 도어락이 고장이 났습니다. 프런트에서 올라오셔서 고치다 고치다 다른 방으로 갈아탄 적이 있네요. 아 이런 거 비슷한 사정 있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호텔이나 뭐 비행기도 그렇고 나는 중간 등급이나 그 이하 방을 예약했는데 호텔의 이러저러한 사정이나 실수로 방을 업그레이드 해준다. 어머나! 세상에 되게 좋은데 또 너무 좋아하는 척하기도 좀 그렇고 적당한 미소를 지으면서 아 네네 알겠습니다 하고 올라가서 와 꿀이다 했던 기억들. 딸기님 예전에 낡은 민박집에 머문 적 있어요. 툭툭 걸었는데 조식을 받는 순간 우와 골고루 나물 반찬을 시작으로 시골스러운 반찬들의 향연 불편한 건 싹 잊었던 그 반찬들의 맛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가끔씩 그립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이런 민박이나 그런 데는 또 펜션도 왜 주인분들께서 되게 잘 운영하시는 데가 있잖아요. 정갈하고 외할머니가 해주신 밥상 같은 게 딱 나오는 그런 집들. 어우 너무 좋죠. 도로시님, 저는 신혼여행 때요. 스위트룸에 들어갔는데 백합이 쫙 깔려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백합 알러지가 있거든요. 남편이 부랴부랴 치워달라 해서 환기 다 시키고 입실했었네요. 아 이것도 스위트룸에도 신혼여행 정보가 혹시 흘러들어갔나요? 웰컴 플라워가 아니었을까? 하필 백합의 알러지. 방탄소님은 예전에 여름휴가 때 강원도 고성 쪽에 리조트 2박을 했는데 마지막 날 오전에 물이 안 나와 못 씻었습니다. 미안하다고 그 리조트 측에서 근처 호텔 사우나 표 넉 장을 주셔서 내 식구가 호텔 사우나로 득보고 와이프가 좋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꿀인데요. 꿀 이것도 진짜. 저도 예전에 어느 리조트 갔는데 한 켠이 공사 중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불편하진 않았는데 머무는 동안 식당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해줬다는 거. 5315님. 20대 때 친구들과 화양계곡 물가에 텐트 치고 밤늦게까지 먹고 마시고 놀다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새벽녘에 갑자기 쏟아진 비. 텐트가 좀 이상해서 눈을 떠보니 불어난 물에 텐트가 4분의 1은 잠겨 있었어요. 말로만 듣던 비에 떠내려갈 뻔 했죠. 그 친구들 다 뭐하고 있을까요? 어디 있니? 말대가리, 나체, 쏘가리, 니들 살아있냐? 하셨는데. 장마철 산행은 무조건 조심입니다. 자,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 2부 주제 숙소에서 생긴 일입니다. 아, 지금 무서운 이야기 해달라는 분도 계셨는데 혹시 숙소에서 못 볼 꼴을 보신 분은 안 계십니까? 자, 등등등 이야기 기다립니다. 이어지는 곡은 1670님 존 덴버예요. Today.

세 곡을 들었고요. 우리 숙경님이 와 음악이 너무 좋습니다. 언제부턴가 해피 송에 붙박이 하고 있습니다. 더위를 잊게 하는 좋은 시간이라고 하셨는데요. 고맙습니다. 신청곡들이었어요. 5169번으로 전화하신 글렌 캠벨의 타임, 또 5473님 닐 다이아몬드의 솔리터리 맨, 또 1670님 존 덴버의 투데이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 숙소에서 생긴 일. 아, 아미고님. 우리 딸이 올해 44살인데요. 초등학교 때 양양의 어성전이란 계곡에 피서 가서 물놀이 하는데 다리 사이로 팔뚝만한 물고기가 다리를 툭툭 치고 지나갔던 적이 있죠. 모두 신기해서 물고기 보려고 잠수했던 추억이 생각납니다. 거의 한 30년도 더 된 이야기겠네요. 와, 그때는 진짜 물이 엄청 맑고 어디 가나 우리나라 계곡에 그 송사리라도 다 있었어요. 곱돌님, 중학생 때 수련회 갔는데 머물렀던 유스호스텔이 생각납니다. 서울에서만 살아 밤하늘의 별을 많이 못 봤는데 속리산에 위치한 유스호스텔 밖에 나와보니 하늘이 별천지, 그 밤하늘 별빛을 보던 황홀함을 잊을 수가 없네요. 아, 곱돌님 중학교 때 그래도 서울에서 별 있지 않았나요? 아, 그렇지만 속리산하고는 또 다르긴 달랐겠네요. 아, 그때 그 시절. 낚시꾼님은 고등학교 때 설악산 수학여행을 갔는데 옆 숙소는 삼천포 여고였습니다. 우리 숙소는 약 600명의 학생들이 있었는데 다 같이 광장에서 단체 댄스, 그 멋짐을 잊을 수가 없다고. 아, 이 특히나 이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감성적으로 예민한 시절이니까 더 그랬을 것 같고,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경주로 수학여행 갔는데 그 여관죠, 사실 요즘으로 얘기하면 그곳 그 이름이

서울장이었어요. 그래서 경주에서 간 숙소 이름이 서울장이었다. 기억이 나네요. 모두 감사합니다. 자,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계시고요. 장국영 사랑이님 루스 로봇에요. 라밤바.

0696님, 올해 정년을 맞은 아조씨입니다. 생애 최초로 옥수수 삶아서 선풍기 바람 쐬며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하셨는데 인도 냄비에 삶으신 거 아니죠? 고양시 30대 왕자님, 빌리지 피플의 인더 네이비였고요. 6800 로즈가드님, 라부쉬의 SOS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마이마장품에서 라헬데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순우 아토 크림,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5초의 법칙님, 위켄드입니다. Can't feel my face. 저희는 내일 다시 옵니다. 유지수였습니다. This I know, this I know.

0: CBS
1: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2: 김나입니다.
1: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2: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잘 됐으면 좋겠습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문 닫은 가게가 늘고 젊은 사람들은 떠나가는 지역.
0: 하지만 동네 골목

0: 오래된 방앗간, 낡은 시장 한켠의 노포, 무심히 지나쳤던 풍경이 세상에 하나뿐인 콘텐츠가 됩니다. 경기도 의회가 마련한 기술 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조례로 우리 동네만의 이야기가 혁신적인 비즈니스로 태어납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의 로컬 창업가들이 만드는 활기찬 골목과 새로운 일자리, 지역의 변화, 지금 시작됩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와 함께합니다.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3: 한국경제신문제 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국내 증시가 또다시 급락하면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이틀 연속 서킷브레이커가 동반 발동됐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늘 낮 12시 19분 코스닥 시장에 대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데 이어 13분 뒤 코스피 시장에서도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유가증권시장의 서킷브레이커 발동은 역대 15번째, 올 들어 9번째이고 코스닥 시장의 서킷브레이커는 역대 14번째, 올해 4번째입니다. 양 시장에서 이틀 연속으로 서킷브레이커가 동반 발동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어권 금융위원장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 펀드와 관련해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 매우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의 폭락 사태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발 인재라고 진단하는 데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금융시장의 최종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 책임이 당연히 무겁다며 보완 조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필요하면 추가 조치도 과감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예탁금을 현금 3천만 원으로 하면 시장 참여자는 일 거래 규모가 60%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한다며 시장 상황을 보면서 필요하다면 추가로 예탁금을 더 올리든지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역시 단일 종목 레버리지 문제와 관련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재명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부동산 세제를 운영하지 않는다며 거래 정상화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다음 달 초 발표를 앞둔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아니었느냐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거주하는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혜택을 드리고 여러 채를 보유하면서 한 채만 거주하고 나머지는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제 인센티브를 주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보유세 3배 인상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꼭 3배라는 뜻이 아니라 현재 보유세 수준이 낮기 때문에 좀 올려야 한다는 예시로 이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내년 1월부터 예정된 개인 투자자의 디지털 자산 양도 차익 과세도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함으로써 근원 물가 상승을 잡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신 총재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연내 기준금리를 한두 차례 더 올릴 계획이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하고 인상 시기와 어느 정도로 대응하느냐는 앞으로 입수할 데이터와 경기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신 총재는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 이내로 안정될 수 있겠냐는 질의에는 단기적인 충격으로 6월 물가 상승률이 3.2%까지 올랐다면서 근원 물가를 더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5월 근원 물가 상승률은 2.5%까지 올랐다며 경기 호황에 따른 수요층 물가 상승 압력이 계속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참정권 박탈 사태 진상 규명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손을 떼라고 촉구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중부지방과 전라권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 경상권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31.8도입니다. 송정훈이었습니다.
2: CBS 무더운 여름철 식중독 예방법 알려드립니다. 먼저 손 씻기를 생활화합니다. 식사 전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어주세요. 음식은 충분히 가열해서 드시고 상온에 2시간 이상 방치된 음식은 과감히 버립니다. 계란, 육류, 해산물 섭취는 각별히 주의해주세요. 날 음식과 조리된 음식은 따로 냉장 보관해 주시고 복통이나 구토 증세가 있으면 병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식습관으로 안전한 여름 보내세요. 2시 5분입니다.
4: 송인찬의 어떤 가요?

0: 7월 29일 송인찬의 어떤가요? A면 첫 곡은 송편에게 가까이 하고 싶은 송디, 남이 가까이 하고 싶은 그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송디 송 포 유 아나운서 송인찬 당차게 인사드립니다. 동네에 노는 언니님께서 어제 사고 안 치고 잘 지나갔네요. 하지만 3세 번은 봐야 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저번 작년 대타 마지막 날에 거하게 사고를 쳤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저도 그리고 우리 송편님들도 다들 긴장을 놓지 말아주세요. 오늘도 날이 많이 무덥습니다. 요새 밤낮 없는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맘때에 7말 8초 휴가 가는 분들이 참 많죠. 아마 우리 송편님들도 휴가 계획을 세우셨을 것 같은데 이미 휴가 중인 분들도 계실 테고 또 다음 주에 예정된 송편님도 계실 겁니다. 이런 중에 태풍 13호 돌핀 소식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어서 우리 휴가 잡은 송편님들은 매일 날씨 소식에 귀를 기울일 것 같습니다. 돌고래가 우리에게까지 오는 거 찬성? 안 찬성? 당연히 안 찬성이죠. 잠시 후 A면에서는 오늘부터 새롭게 인사드릴 코너 찬성 안 찬성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실 안 찬성이라는 말이 조금 어색하긴 하죠. 뭐 사람 이름 같기도 하고요. 혹시 만약에 안찬성 씨 지금 방송 듣고 계시다면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은 제가 커피 쿠폰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제 이름이 이제 또 찬자로 끝나다 보니까 우리 제작진들이 찬으로 끝나는 코너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아, 찬의 네 찬의 포인트를 주는 코너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오늘의 코너는 찬성 안찬성. 우리 송편님들의 의견이 매우 매우 중요한 코너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그 옛날에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이런 메뉴 고민부터 깻잎 논쟁 또 한창 시끌시끌했잖아요. 송편님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고민들 그리고 이 시간에 남겨주시면은 우리의 집단 지성의 힘을 모아서 찬성이냐 안 찬성 반대냐 의견을 모아보는 코너입니다. 어떤 코너일지 기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송인찬의 어떤가요? 함께하는 방법입니다.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예요. 광고 듣고 오시죠.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2: 일양약품.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관절 연골이 걱정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2: 영월이래요.
1: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2: 영월이래요.
1: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2: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1: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3: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4: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3: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5: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나오면 시켜놔 돼.

텔미 텔미 레인보우의 노래였고요. 그전 곡도 텔미 텔미 샵이었습니다. 025번님께서 이렇게 바로 보내주실 줄 몰랐어요. 울 아들 이름이 안찬성이에요. 그래서 저도 안찬성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혹시 몰라서 인증사진을 한번 부탁드렸는데 아드님 졸업사진을 그냥 쿨하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025번님께는 저희가 시원한 커피 쿠폰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찬성 안찬성 세상의 모든 고민, 그 시작은 할까 말까, 살까 말까, 이걸까 저걸까. 수많은 갈림길 앞에서 망설이게 됩니다. 오락가락 갈팡질팡하는 고민에 마침표를 찍어드립니다. 찬성, 안찬성! 네, 찬성, 안찬성, 어제 저희가 살짝 예고해드리면서 우리 송편님들의 고민 사연을 기다린다라고 안내해드렸는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혼자 끙끙거리게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물건 이거 하나 사면서도 아,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이직 준비를 하면서도 이게 맞나, 아닌가. 뭐가 더 좋을지, 어떻게 해야 나에게 유리할지 정확한 판단이 안 서는 순간 망설이지 말고 이 시간에 의뢰를 해주시면 됩니다. 송편님의 고민 해결을 위해서 집단지성을 모아보는 코너고요. 그만큼 여러분의 지혜가 또 필요합니다. 듣다가 아 나도 이런저런 고민이 있는데 하는 송편님들은 언제든지 남겨주시면 됩니다. 송인찬의 어떤가요 홈페이지 찬성 안찬성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좋고요. 문자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되는데요. 앞에 고민 이렇게 달아주시고 사연 올려주시면 됩니다. 고민 사연 남겨주신 송편님들을 위한 선물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자 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예요.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보시죠. 홈페이지 찬성 안 찬성 게시판에 남겨주신 하늘을 달리다 님의 고민 사연입니다. 저는 매일 경남권에서 경기권으로 왕복하는 화물 운송업을 하는 40대 가장입니다. 장거리 운전을 하다 보면 휴게소를 들를 일이 많은데 요새 휴가철이라 그런지 놀러 가는 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방학이라 집에 있는 아들과 아내가 생각나서 원래는 여름휴가 계획이 없었지만 즉흥적으로 2-3일 정도 쉬면서 가족과 근처 계곡이라도 갈까 하는 중입니다. 물놀이하고 고기도 구워 먹으면서 다녀올까 싶은데 폭염이 계속되다 보니 갑자기 고민입니다. 바리바리 짐을 한가득 챙겨서 가려니 그 또한 일인 것 같고, 아, 차라리 시원한 맛집에 가서 식사 맛있게 하고 카페 가서 디저트 먹고 드라이브하고 돌아와도 되지 않나 망설이게 되더라고요. 날은 덥지만 계곡 가서 물놀이하고 고기 구워 먹으면서 보낸다. 아니다, 그냥 맛집 가서 맛난 음식 먹고 카페 갔다가 드라이브나 하자. 여러분, 뭐가 더 좋을까요? 일단 사연 남겨주신 하늘을 달리다님께는 택배로 가는 화장품 선물 보내드리고요. 고민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원래는 딱히 휴가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휴가철을 맞아서 놀러가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니 집에 있는 가족들이 생각이 나서 시간을 내서 계곡을 놀러 갈까 말까 망설이게 되는 사연입니다. 사실 계곡 간다는 게 상상하면 좋잖아요. 근데 챙겨야 되고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귀찮기도 하고요. 차라리 맛집 갔다가 카페 갔다가 드라이브하고 와도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건데요. 일단은 먼저 우리 송편님들의 의견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 나이도 저는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자, 1번. 그래도 휴가니까 챙길 게 많아도 계곡을 가는 게 좋다면 찬성이라고 보내주시고요. 2번. 날도 더운데 바리바리 짐 챙기는 거 별로다. 계곡 여행 반대한다. 맛집 가고 예쁜 카페 가고 시원하게 드라이브 하는 게 좋다면 안 찬성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찬성 혹은 안 찬성으로 송편님들의 생각 받아보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예요. 노래 두 곡 듣고 올 동안 열심히 보내주세요.

나처럼 해봐요 오렌지 캐러멜이었고요. 그 전 곡 박명수와 니콜이 함께 불렀습니다. 명콜 드라이브 고래 듣고 오셨습니다. 아, 저희가 휴가를 계곡으로 가는 거를 찬성하냐 안 찬성하냐 지금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오늘도 놀자님 찬성! 그래도 휴가라면 집을 떠나야죠. 물놀이 가서 스트레스 시원하게 풀고 와야죠. 반대로 제주 딸기 산도님은 저는 안 찬성.

0: 찬성. 맛집 투어하고 드라이브하고 에어컨 빵빵 틀고 집에서 쉬는 게 최고의 휴가일 듯합니다. 아, 6418번님은 아들은 계곡으로 가고 싶을 듯해요. 맛집 투어는 언제든지 할 수 있죠. 힘들지만 추억이 될 계곡으로 슝 하고 가셔야죠. 아, 저게 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 힘들지만 추억이 될 계곡. 빨래엔 피곤님, 아, 이름부터 좀 피곤이 들어가는데 집이 최고다! 민트조아님도 안찬성에 한 표 던지셨습니다. 야, 짐을 누가 챙기느냐가 문제다. 그리고 아내분이 좋아할까요? 계곡도 물 안에만 시원하고 고기 굽고 덥네요. 고3 있는 울집은 영화 보고 맛난 거 먹는 휴가로 정했어요. 아, 아내분이 좋아할까요? 야,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되네요. 소라탱이님, 저는 찬성! 여름만 갈 수 있는 계곡인데 가셔서 찬물에 신나게 놀고 맛나는 고기도 드시면은 가족 간의 추억도 플러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9464번님, 아, 이게 또 많은 분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찬성, 출발하는 순간 휴식이 아니다. 후회 막심, 유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우리 송편님들의 의견을 종합을 해본 결과, 이쪽 의견으로 두 배 가까이 많이 몰렸습니다. 우리 송편님들은 찬성! 네, 그래도 찬성표가 거의 두 배 가까이 많이 몰렸는데요.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도 좀 찬성인데, 제가 이제 아들의 입장에서 한마디 하자면, 어렸을 때 그 아빠가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고 뭐 계곡 가서 고기 구워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은근 존경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된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아, 어른, 내가 의지하고 지지할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뭔가 바라보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수를 또 따고 싶으시다면 계곡을 가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어서 다음 사연을 만나보기 전에 하늘에 달리다님, 하늘을 달리다님 혹시 방송 듣고 계신가요? 일단 우리 송편님들은 찬성 쪽으로 의견을 많이 보태주셨어요. 고민 해결에 도움이 꼭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다음 사연 만나보죠. 문자 게시판에 남겨주신 모길레님의 고민사연입니다.
1: 저는 올해 53세인 여자입니다. 노후 대비 운동으로 뭘 할까 고민하다가 약 3개월 정도 탁구 레슨을 받았어요. 근데 탁구 레슨비만 한 달에 18만원. 이게 꽤 부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잠깐 탁구 레슨을 쉬고 근처 유산소와 근력 운동을 할 수 있는 피트니스를 다니고 있는데요. 이건 한 달에 6만 5천원밖에 안 돼요. 탁구에 비하면 훨씬 부담이 덜한데요. 아, 근데 자꾸 고민이 됩니다. 레슨비가 부담스럽긴 해도 탁구를 계속 배우는 게 좋을지, 아니면 레슨비가 부담되니까 그냥 다른 운동이 좋을지. 탁구를 계속 배우는 것에 찬성? 안 찬성? 다른 분들 의견이 궁금해요.
0: 네, 사연 남겨주신 모길레님께도 택배로 가는 화장품 선물 보내드립니다. 자, 운동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PT를 받거나 탁구를 하거나 이런 레슨을 하는 수업들은 레슨비가 부담되는 게 사실이죠. 여기에 아직 3개월 정도밖에 안 하셔서 좀 큰 효과가 나타날 시점은 아닐 수도 있고요. 뭔가 뜨뜨미지근하고 애매한 상태일 텐데 우리 송편님들은 이 사연 듣고 어떤 생각이 좀 드셨나요? 탁구 레슨 한 달 18만 원. 계속 배우는데 찬성? 레슨비 부담인데 다른 운동도 많을 텐데 굳이? 나는 반대다. 안 찬성. 이번에도 송편님들의 의견 찬성 혹은 안 찬성으로 받아볼 텐데요. 제 생각에는 분명히 탁구를 오래 치신 송편님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이 꽤 유효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이번에도 노래 듣고 올 동안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Hey girl!

이효리 유곡 걸 그리고 주얼리 슈퍼스타 두 곡 연달아서 함께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탁구 수업을 듣는 게 좋을까 안 좋을까로 찬성과 안찬성 나누고 있었는데요. 6896번님 탁구 레슨 1년 반 했습니다. 잘 안 느네요. 그래도 탁 기술을 배우는 거라서 꾸준히 한다면 찬성! 찬성 보내주셨고요. 우주데스타님도 돈을 떠나서 일단 좋아하는 걸 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찬성! 근데 9243번님은 자칫하면은 손목 다 나갑니다. 그냥 집 주위에 빠른 걸음으로 운동하셔요. 안 찬성! 3725번님도 안 찬성 해주셨는데요. 가성비 좋은 곳에서 배우시고 남은 수강료로 맛난 거 드시거나 무인 탁구장도 추천드려요. 그렇다는 거는 일단 탁구를 배우는 거는 또 찬성을 하시는 것 같은데 18만 원이 살짝 비싸다 이렇게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초코라떼님 안 찬성 찾아보면 있어요. 무료로 가르쳐주는 수업 찾아보시길. 그냥 이런 거는 꼭 제 집 주변은 없더라고요 항상. 그쵸? 8088번님 안 찬성입니다만 탁구는 개인적으로는 할 수가 없는 운동이므로 동호회 가입을 적극 권합니다. 아, 저도 이 생각에는 조금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뭔가 커뮤니티에 이렇게 속해 있는 거를 좋아한다. 그리고 사람 만나는 거를 좋아한다라고 하면은 또 그 부분에서는 찬성의 의견을 저도 한 표 던져봅니다. 파이프라인님은 찬성에 한 표 주셨는데요. 와, 탁구를 7년 치셨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무조건 레슨 받아야 잘할 수 있어요. 레슨은 5년 정도 받았더니 재미도 있고 시합도 하게 되더라고요. 무조건 레슨 추천합니다. 아, 반대로 얘기하면은 5년 정도는 해야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좀 탁구 좀 친다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얘긴가요? 연플라워님 저는 탁구 레슨 3개월 차에 넘어져서 손목 골절이 돼서 지금 3개월 동안 못하고 쉬고 있는데 늘 미련이 남아요. 레슨비가 부담스럽지만 배울 때 계속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찬성! 이렇게 주셨습니다. 자 이번 고민 사연에 대한 송편님들의 최종 의견은요? 좀 의외인데요. 안 찬성 쪽에 더 많이 기울었습니다. 자 탁구 자체가 목적이 아닌 노후 대비를 위한 운동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다른 운동도 많을 거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도 사실 그거에 동의합니다. 딸둘아빠님이 탁구가 목적이면 계속하시고 운동이 목적이면 반대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아 그렇죠. 아무래도 뭔가 헬스와는 조금 다른 운동이니까 관절에 무리가 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 고민 사연을 보낸 것 자체가 탁구가 재밌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 좀 비싼데 아 이 비용 들어서도 하는 게 맞을까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재미있으셨다면 저는 그래도 탁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찬성에 조심스럽게 한 표 던져봅니다. 오늘 고민사연 남겨주신 하늘을 달리다님 그리고 모길레님께는 택배로 가는 화장품 선물 보내드리고요. 찬성 안 찬성 의견 주신 우리 송편님들 중에서 8234번님, 9464번님, 3725님께는 커피 쿠폰

A면 이 시간 우리 송편님들의 고민 사연을 받아봤습니다. 홈페이지에 찬성 안 찬성 게시판 그리고 방송 중에 언제든지요. 꼭 수요일 아니어도 되니까요. 언제든지 이 문자 앞에 고민 적어주시고요. 문자 또는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언제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또 오늘 보내주신 분들도 몇 분 계셨는데 저희가 잘 보관하고 있다가 다음 주에 또 한번 꺼내볼게요. 리브님, 송디 안녕하세요. 저는 여행 가는 중에 기차에서 송디님 라디오를 듣고 있습니다. 혼자 하는 2박 3일간의 해외여행이라서 긴장도 조금 됐는데요. 라디오를 들으면서 가니 또 신나고 설레는 것 같아요. 여행 가서 들으면 좋은 노래 틀어주세요. 오늘 하루도 파이팅입니다. 네, 리브님에게 이 노래 바치면서 어떤가요? A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행 스케치 옛 친구에게. 테이프 갈고 B면에서 만나요.

0: CBS
1: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2: 김나입니다.
1: 나희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2: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문 닫은 가게가 늘고 젊은 사람들은 떠나가는 지역.
0: 하지만 동네 골목의 오래된 방앗간, 낡은 시장 한켠의 노포, 무심히 지나쳤던 풍경이 세상에 하나뿐인 콘텐츠가 됩니다. 경기도 의회가 마련한 기술 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조례로 우리 동네만의 이야기가 혁신적인 비즈니스로 태어납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의 로컬 창업가들이 만드는 활기찬 골목과 새로운 일자리. 지역의 변화, 지금 시작됩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 의회와 함께합니다.

0: 함께합니다.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3: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4: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수도권 뉴스입니다. 서울 동남권과 동북권, 서남권의 폭염주의보가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 폭염경보로 격상됨에 따라 서울시가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기상청은 서울 서부권의 폭염주의보는 종전대로 유지하며 나머지 세 권역에 폭염경보를 발효했습니다. 폭염경보로 격상된 지역은 25개 자치구 등 19개 자치구입니다. 올해 상반기 서울을 찾은 외국인이 작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하고 이들이 서울에서 소비한 신용카드 금액이 작년보다 5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1월에서 6월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823만 명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21%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서울에서 결제한 신용카드 금액은 총 5조 6,192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57% 증가했습니다. 카드 소비액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쇼핑업이 전체의 4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의료와 웰니스업이 24%로 뒤를 이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해양경찰의 불법 중국어선 나포 실적은 21척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2% 감소하며 최근 5년 사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해경은 올해부터 경제수역어업 주권법 개정에 따라 불법 조업 중국어선에 부과하는 벌금을 기존 최대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등 대응 수위를 강화했습니다. 해경은 강력한 단속과 처벌 강화가 불법 조업 억제 효과로 이어지는지 지속적으로 분석할 방침입니다.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가 후원하는 제5회 청룡 시리즈 어워즈가 이번 주 금요일 인천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열립니다.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 티빙 등 주요 OTT 오리지널 드라마와 예능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시상식은 전현무와 유나의 진행으로 생중계됩니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대한민국 대표 OTT 콘텐츠 시상식을 다시 인천에서 개최하게 돼 뜻깊다며 우수한 K-콘텐츠의 성과를 널리 알리고 시민과 관광객이 인천의 매력을 함께 느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안산시가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지방세와 세외 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합니다. 체납관리단은 체납자를 직접 찾아 경제적 여건을 확인하고 분할 납부 상담과 복지 연계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체납하는 경우에는 체납 처분 등 징수 활동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밤낮 없는 무더위로 수도권 곳곳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온열 질환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 기온 32.3도, 습도는 60%입니다. CBS 뉴스 하효진이었습니다.
5: CBS
6: K-POP for Planet. 대대손손 K-POP을 즐길 수 있는 지구를 꿈꾸며 K-POP 팬들이 만든 기후 캠페인 플랫폼인데요. 캠페이너 이다연 씨는 초등학교 때부터 K-POP의 찐 팬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7: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의 팬사인회를 너무 가고 싶어서 정말 수십 장의 앨범을 응모한 적이 있어요. 이 아이돌 팬사인회를 가려면 앨범을 일단 똑같은 거라도 무작정 많이 사서 그 확률을 높여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팬사인회에서는 결국 떨어졌고 그 남은 앨범들을 보면서 아, 이 쓰레기들만 남았구나. 이제 난 어떡하지?
6: 그래서 시작한 일이 K-POP for Planet입니다. 올해 캠페인은 저탄소 공연입니다.
7: 공연을 더 깨끗한 에너지로 운영하고 이동은 더 친환경적으로

0: 일회용 플라스틱은 줄여 공연의 즐거움은 그대로 탄소는 더 적게 만들자는 캠페인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콜드플레이나 빌리 아이리시 같은 경우는 너무 잘하고 있어서 팬들 이제 무대 위에서 방방 뛰는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로 지속 가능하게 공연을 운영하기도 하고
1: 전국의 콘서트, 축제, 공연이 친환경 에너지로 이루어지는 날이 오기를 꿈꿔봅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3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첫 번째 노래는요. 백지영 대쉬 빵빵한 호랭이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아, 오늘 또 처음 와주신 분들이 많은데요. 1250번님, 라일락님, 풍금새님, 반짝이님, 좋은일님, 2700님, 앵그리버드맘님, 하얀색 운동화님 모두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놀러와 주세요. 자, 잠시 후 비면에서는요. 오늘 새 코너가 좀 많아요. 이 어떤가요의 악명 높은 어려운 퀴즈들 속에서 이거는 정말 누구나 쉽게 맞힐 수 있는 퀴즈 코너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정답이 들리는 퀴즈 귀를 기울이면 입니다. 뭔가 효과음 하나 정도는 갈아주실 줄 알았는데 네, 어떤 코너일지 이번에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송인찬의 어떤가요 비면에서도 함께하는 방법 안내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노래 두 곡 듣고 올게요.

하란의 첫사랑 그리고 서인국 정은지의 Song for You 아니고요 All for You 두 곡 함께 하고 왔습니다.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세요. 메이플 피카님 쉬운 거 맞죠? 마끼아또 샤츠가님 안 들리면 웃자. 어쩌겠어요.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렵니까?

내 이름은 퀴남, 퀴즈 내는 남자란 소리죠. 진실은 언제나 하나. 노래 가사 속에 정답이 있다. 정답이 들리는 퀴즈, 귀를 기울이면.

우리의 명탐정 코난은 사건을 해결하지만 퀴즈 내는 남자, 이 퀴남은 매주 송편님들께 정답이 다 들리는 문제를 들고 올 건데요. 정답이 들리는 퀴즈, 귀를 기울이면 이 시간은요, 코너명 그대로 노래를 잘 듣다 보면 진짜로 정답이 들리는, 한번 참여하고 나면 야 정말 쉽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어떤가요 퀴즈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쉽다고 하고서도 난도가 정말 높았던, 상이었던 문제가 많았잖아요. 하는 송편님들의 목소리가 또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은데요. 저 송디 한 번만 믿어주시고요. 일단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런 긴 설명보다도 그냥 한 번만 참여해 보시면 어떤 코너인지 바로 이해가 될 텐데요. 자, 그러면 오늘의 문제 나갑니다. 오늘도 달리고 살리고 지구 12바퀴를 돈다는 노라조의 노래 슈퍼맨, 송편님들도 잘 아시죠? 이 노래를 듣다 보면 빈속이 날기 편하다며 아침을 걸은 아들이 등장합니다. 바쁘게 날아다니는 이 아들, 특히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나서 꼭 이곳을 한 바퀴 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곳은 어딜까요? 자, 오늘의 문제 나왔습니다. 잘 들으셨죠? 노라조의 슈퍼맨에 등장하는 아들이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나서 이곳을 한 바퀴 돈다고 하는데요. 이곳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문제 듣자마자 정답 알겠다면 바로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아직 잘 모르겠다 헤매고 계실 우리 송편님들을 위해서 오늘의 정답이 숨어있는 그 노래, 노라조의 슈퍼맨 듣고 올 거고요. 저희가 재밌는 오답, 재치 있는 오답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 중 5분 뽑아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제발. 도라쪼 슈퍼맨 그리고 그 다음 곡 유산슬 사랑의 재개발 함께 듣고 왔습니다. 굉장히 많은 정답 그리고 오답들을 또 보내주셨는데요. 제일 많은 오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1550번님이 보내주신 지구였습니다. 노란구리님, 아 문제 쉽네요. 지구. 0527번님, 저희 집 삼부자가 노래방에서 떼창하던 추억의 노래입니다. 정답 지구. 네, 세 분은 일단 전부 다 틀리셨고요. 또 재밌는 오답 보면은 8887번님 하와이, 처음 마음처럼님 마라도, 미니미니미니님은 아예 목동을 돌아버리자, 9787번님 에라 모르겠다 세종시 한 바퀴 돌아돌아, 5877번님 화장실, 제주딸기산도님은 시식이 좀 하고 싶으셨나봐요, 마트 한 바퀴, 마음의 나이님은 동네 한 바퀴, 빨래인피곤님은 멀리 가셨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요. 이 시사에도 능통하신 분 같아요. 로맨틱과 질투님은 팔도 한 바퀴. 자, 이렇게 재밌고 다양하고 황당한 오답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정답을 먼저 노래.

노래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이 노래, 노라조의 슈퍼맨에서 아들이 돌았던 곳은 어딜까요? 들으셨나요? 서울 대전대구 부산 찍고 나서 독도 한 바퀴. 정답 독도였습니다. 자, 7811번님 독도 한 바퀴. 하남 개인 택시 화이팅. 더운데 고생 많아요. 아, 저는 사실 실내에서 일하니까 저는 괜찮은데 정말 우리 7811번님 포함한 많은 분들이 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자영업자분들 그리고 밖에서 또 더운데 일하시는 분들 모두 모두 화이팅입니다. 정답 맞춰주신 7811번님 포함해서 목동이라고 오답 보내주신 미니미니님까지 총 다섯 분께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커피 쿠폰은 방송 끝나기 전까지 보내드리고요.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 선물 당첨 게시판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Boy next door. 보내 액도죠. 오늘만 I love you.

0: 한 친구네 난 있잖아 오늘부터 내가 애쓰면 넌 날 애니 돼줘
1: 보이 넥스트 투어 아 오늘만 I love you 투어스 내가 애쓰면 넌 나의 애니 되어줘 함께 했습니다. 그 저희가 방금 들은 곡 투어스의 노래의 제목이 내가 애쓰면 넌 나의 애니 되어줘거든요. 저는 당연히 자석을 생각했어요. S극 N극. 그런데 이게 MBTI 있잖아요. 우리가 두 번째 뭐 S냐 N이냐 하는 거 그런 의미도 있다고 하고 심지어 내가 애를 쓰면 너는 나의 애인이 되어줘. 뭐 이런 해석까지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당연히 자석을 생각했는데 확실히 이과라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아까 정답이 독도였는데 독도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9404번님은 정답 독도 한 바퀴 하면서 독도를 꼭 한번 가보는 게 로망이다. 그리고 실비아님은 3대가 덕을 쌓아야 간다는 독도를 작년에 갔다 오셨다고요. 마음의 나이님은 지난달 울릉도 다녀온 언니가 날씨가 도와주지 않아서 독도는 다녀오지 못했다. 이렇게 또 많은 사연들을 보내주시고 계신데 제가 누굽니까? 이 CBS에 합격한 CBS의 신입 아나운서 굉장히 운이 좋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제가 19살이 아니고 17살 고등학교 1학년 때 독도를 다녀왔습니다. 그때 기억이 나요. 새벽에 기차 타고 무코항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무코항에서 밤을 좀 보내다가 울릉도로 넘어가서 그날까지만 했어도 독도를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파도가 너무 심하고 바람이 조금만 심해도 배가 못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다음날 구름이 싹 걷히더니 파도가 잠잠해졌습니다. 근데 독도를 다녀오신 분들은 공감을 하실 텐데 저는 또 특히나 배멀미가 심한 편이어서 그 독도를 들어갈 때는 파도를 맞으면서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역방향으로 들어가서 이게 멀미가 진짜 심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냥 바닥에 다 쓰러져 있고 화장실에 자리가 없어요. 다들 변기를 붙잡고 있고 그렇게 해서 독도에 들어갔는데 여기서 이제 솔직히 좀 소신발언 하나 하자면 크게 볼 게 없다. 네. 시간이 한 20분 정도 주어지거든요. 그냥 그 한 바퀴 이렇게 돌고 다시 배 탑니다. 그럼 멀미하고 20분 돌고 다시 한 30분 정도 멀미하고 그러고 돌아왔어요. 네, 그래도 아름다운 우리나라의 섬을 봤다는데 의의를 두고 그게 참 또 기억에 남네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 노래 한번 듣겠습니다. 이선희 아름다운 강산.

그 S땡 하이땡인데 요새 좀 많이 부럽더라고요. 아닙니다. 그래도 제게는 송편님들이 있으니까요. 종남님, 뽕디는 육아 중이실까요? 맞아요. 봉디는 이제 육아휴직을 갖고 지금 또 아마 열심히 육아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사실 또 언제 어디서 여기서 민간 사찰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뭐 그러니까 언제든지 봉디에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싶은 게 있다면은 레인보우 게시판에 마음껏 남겨주세요. 이어지는 노래 김광진 동경소녀입니다.

이선이 아름다운 강산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래방 가서 마지막 곡으로 부르는 노래죠. 노래가 길기 때문에 시간이 1분만 남았어도 딱 부르고 끝내기 좋은 노래. 초코라떼님이 아, 송디 이과셨군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저는 이과고요. 과는 전기전자공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기전자공학부 친구들이 가장 많이 가는 회사가

0: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1: 안전화.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5: 휴렉

0: 직장인 주부든 누구나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
1: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호텔앤리조트 프리미엄 웰리스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5: 함께해요.
3: 이카운트
2: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송인찬의 어떤가요?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아라움 간식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화장품,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디톡스에 도움을 주는 만나 한 끼 티톡스 차와 제주 월동 무차, 그리고 여기에 모바일 쿠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편뿐인 선물 창고 펜트하우스급으로 성장하는 그날까지 힘찬 응원 부탁드려요. 네, 김광진 동경소녀 듣고 왔습니다. 인스타 아이디가 원래 이봉팔이었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어제부로 시즌2를 맞아서 송디 가요로 바뀌었습니다. 스펠링이 SSONG 송디GAYO 송디 가요입니다. 프로필 사진도 바뀌었고요. 또 기존 팔로워분들은 그대로 유지해 주시고,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우리 송디 가요로 여기서 송디의 일상, 사진, 그리고 하고 싶은 말들 전할 예정이니까요. 많이 들러주시고 팔로우도 부탁드려요. 오늘 어떤가요? 비면 마지막 노래는 녹색지대 사랑을 할 거야 합니다. 송편님들 내일 또 올 건가요?

0: CBS
1: 안녕하세요. 배우 김석훈입니다. 쓰레기를 줍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지구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저는 물을 바꿨습니다. 200개의 엄격한 수질 검사를 통과하고 24시간 모니터링 되는 물, 바로 깨끗한 인천 하늘소로요.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물, 지하수 고갈을 예방하는 물,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는 물. 작은 습관 하나가 나무 한 그루가 되고 지구를 위한 숲이 됩니다. 지구의 환경을 지키는 인천 하늘소. 본 캠페인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가 함께합니다.
2: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슈!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3: 인천이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6: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0: 내일 오전 11시 경기 양평 서부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됩니다.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 활동을 삼가고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과 양산을 사용하고 물을 충분히 마시며 이웃의 안전을 살피기를 해야 합니다. 이상은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어제 폭락했던 코스피가 오늘도 6% 가까이 미끄러지면서 6천선 밑으로 내려앉았습니다. 국내 증시 급락세, 이틀 연속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에 대한 매도 사이드카와 20분간 매매가 일시 중단되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양시장에 대한 서킷 브레이커가 연이틀 발동된 것은 이번이 최초입니다. 코스피는 360.42포인트 5.98%가 내린 5,663.24로 장을 마쳤는데 장중 5,262까지 폭락하기도 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43.17포인트 6.12%가 내린 662.68로 마감했고 원달러 환율은 15.8원이 내린 1,446.7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가 이틀째 급락하면서 6천선이 깨진 가운데 여야는 증시 급등락의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 지수 펀드에 대한 보완 대책 마련을 금융위 등에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김용만 의원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때문에 증시 변동성이 있다고 봐도 무리는 아니라며 6월부터 ETF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대책 발표 시점이 이달 중순이라며 투자자 입장에서 늦었다는 얘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박홍배 의원은 ETF 기본 예탁금을 5천만 원으로 인상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레버리지 목표 배율 조정은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할 것 같은데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폭락 사태는 금융위와 금감원발 인재라며 금융당국이 월세 난민, 주식 거지라는 2종 세트를 완벽하게 완성한 책임이 있고 국민의 절규가 지옥이 따로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구마모토 현에서 발생한 규모 7.1의 강진 직후 소셜미디어 SNS를 중심으로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제작된 가짜 뉴스 동영상과 허위 구조 요청 등 거짓 정보가 급속히 확산하고 있습니다. NHK에 따르면 X에는 어젯밤 늦게 살려달라 산 채로 매몰됐다며 구조를 요청하는 글이 게시돼 30만 회 이상 조회됐으나 확인 결과 작성자가 기재한 주소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곳이었으며 해당 계정은 정지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튜브에는 AI를 이용해서 방송사의 뉴스 보도인 것처럼 위장한 가짜 영상이 게시돼 수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했는데 X와 스레드 등에는 지난 영상을 재탕에 유포하는가 하면 외국인이 불을 질렀다는 식의 근거 없는 혐오 유언비어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최정원입니다.
1: CBS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4: 한여름 숲에서 가장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매미의 노래 쓰름매미의 노래입니다. 몸 길이는 3cm 정도로 작은 편이지만 노래의 크기와 울림은 어느 매미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수컷은 배를 수축할 때 쓰 하는 소리를 내고 이어 배를 이완하면서 름 하는 소리를 냅니다. 이 동작이 매우 빠르게 반복되면서 우리가 듣는 쓰름 쓰름이라는 독특한 노래가 만들어집니다. 작은 몸에서 만들어지는 이 노래는 숲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힘차며 암컷에게 자신의 존재와 건강 상태를 알리는 중요한 사랑의 신호가 됩니다.
5: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비슷하게 흘러가는 하루인데 괜히 특별한 무언가를 만들어야 할 것처럼 느껴질 때 있죠? 그럴 땐 거창한 기대 대신 아주 작은 것 하나만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세를 바르게 고쳐앉는다든가 기분 전환되는 음료를 한 잔 마신다든가 아니면 지금 당장 라디오 볼륨을 높여보는 거죠. 하루의 분위기를 결정짓는 건 거창한 이벤트보단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내 시간으로 만들겠다는 작은 선택 아닐까요? 유키즈 온 더 블럭입니다. 투나잇.

뉴키즈 온 더 블록의 투나잇 라이키팝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효진의 라이키팝 하효진입니다. 여러분 많이 더우시죠? 오늘 채팅창에 시작부터 덥다는 얘기가 아주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어서 우리 라이코님들 정말 더우시구나 하고 있어요. 황성희님 더워요 라고 하셨고 6679님 더워요! 아! 라고 이 텍스트만으로도 얼마나 더우신지가 느껴지는데 아 진짜 어떡한데요. 아 정말 저도 너무 더워가지고 그냥 이제 덥다는 말을 하기를 포기했어요. 말해봤자 입 아프다. 그냥 받아들이지

0: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라이크님들, 아, 진짜 어떡하나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라이키팝에서, 최대한 시원한 노래들로 함께 하겠습니다. 웅이님이 첫곡 죽인다, 꺄! 하셨는데, 오늘 첫 곡이죠. 뉴키즈 온더 블록의 투나잇도 꽤나 시원하지 않았나요? 아, 도리도리님이 하디, 팝에서 한 곡만 가요로 바꾼다면 어떤 곡으로 틀어줄지 궁금하네요 하셨는데, 아무래도 우리 라이커님들의 이 더위를 싹 날릴 만한 그런 노래가 아닐까. 요즘에 저 그거 들어요. 여름아 부탁해? 였나요? 여름아 부탁해. 요런 노래로 바꾸면 어떨지. 아, 맞다. 어제 제가 이렇게 한 소절 한 소절 흥얼흥얼 하면은 꼭 이제 우리 라이커님들 중에 몇 분이 하디 노래하지 마세요라고 하셔가지고, 네, 자제하겠습니다. 전 노래하지 않고 여러분께 좋은 노래를 들려드릴게요. 오늘은 또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차트복권 하는 날이죠. 좋은 노래도 듣고 이벤트 참여하면서 더위를 싹 날려보자고요. 하유진의 라이키팝, 오늘도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인기곡들로 가득 채워드릴게요.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5: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4: 1일 1짬뽕 오케이?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여행.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2: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3: AI가 다 해주는 ERP?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지긋지긋 무조맨
3: 티어실 원스야.

In excess, what you need 였고요. REM의 stand까지 함께 들었어요. 예쁜 미녀님이 아싸! 선곡 좋아요! 하셨는데요. 그쵸. 좀 이렇게 시원해지지 않았나요, 여러분? 일부러 좀 신나는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2927님, 하디, 더위 좀 참아봐요. 이열치열이라잖아요. 근데 짬뽕 먹었다가 더위 먹은 듯해요. 캑캑. 아이고, 더운 날에 더운 거 먹는 것도 좀 이겨내는 방법이긴 한데, 아유, 근데 더위를 드시면 어떡해요. 아, 정말. 짬뽕. 근데 맛있긴 하지 않나요? 더위 얼른 뱉어내시고, 시원한 거 좀 드셔야겠습니다. 로하맘님, 덥다고 공포영화 보고 있는 아이를 보니까 웃음이 나시나 봐요. 이불 뒤집어 쓰고 소리 지르고, 아이스크림 사러 가자고 하니까 이불 밖은 위험하다며 저 혼자 갔다 오래요. 이불 밖은 위험하죠. 그죠, 그죠. 근데 이 공포영화 보면 이게 등골이 서늘해지면서 더위를 좀 잊을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진짜 실제로 그런가요? 사실 저는 그 무서운 거를 못 봐가지고 태어나서 공포영화를 제대로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굉장한 쫄보입니다. 그래가지고 아 공포영화 잘 보는 분들 보시면 와 진짜 이게 더위를 날리는데 도움이 되나 궁금하더라고요. 우리 그 공포영화 매니아 분들 계시면은 좀 알려주세요. 저는 근데 차마 못 보겠습니다. 8494님, 저희 부부는 지금 강릉 순구태변에 있어요. 해변 이름이 예쁘죠? 포항, 영덕, 삼척, 강릉까지 4박 5일 동해 구경 실컷 합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아쉽지만 또 일상으로 가기 위한 준비를 해야겠죠? 하셨네요. 어머! 바다 여행 너무 좋죠. 특히나 한 곳에 있지 않고 이렇게 다양한 바다를 다 이렇게 돌아다니시면 어머! 너무 좋으셨겠다. 이렇게 일상을 잠시 떠나서 다른 곳에서 얻은 에너지로 또 돌아오면 더 좋은

그 삶을 살아갈 에너지를 얻는 것 같아요. 왕 패서구사님 부럽습니다. 아, 쉬면서 얻으신 에너지로 또 새로운 날들을 잘 살아보자고요. 행복채널님, 중3 아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첫 러닝을 하고 왔어요. 어머! 새벽 5시요? 시키면 절대 하지 않았을 텐데 대단한 것 같아요. 칭찬해줬습니다. 와, 우리 중3 친구는 뭘 해도 잘할 것 같아요. 이 의지가 보통이 아닌데요. 특히나 새벽 5시면은 요즘 덥거든요. 근데 이 시간도 시간이고 날씨도 날씨인데 와, 대단하십니다. 저도 칭찬을 좀 드릴게요. 7673님 청해 주셨어요. Anne Murray의 I Just Fall In Love Again 띄워드리고요. CBS 뮤직 차트 12위 아바의 치키티타 함께 들어볼게요.

노래의 순위를 맞추면 선물을 드리는 차트복권 시간입니다. 제가 들려드리는 노래가 이번 주 CBS 뮤직 차트 몇 위에 올랐는지 맞춰주시면 되는 건데요. 오늘은 정답을 맞춰주신 분들 중에 더위 좀 식히시라고 20분 추첨해서 아이스크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차트복권 규칙 안내해드릴게요. 첫 번째, 중복 참여는 안 됩니다. 첫 번째로 보내주신 메시지만 인정이 되고요. 두 번째, 해당 노래가 나가는 동안에 올려주신 것만 집계가 돼요. 다음 노래로 넘어가는 즉시 집계됩니다.

집계가 끝나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고 빠르게 한 번만 정답 보내주세요. 자, 오늘의 노래 소개합니다. 한 이틀 전인가 꽁실꽁실님께서 하디 아하의 Take On Me 틀어주시와요. 더위에 지쳐 축축 늘어지는데 경쾌한 템포에 둠칫둠칫 몸 좀 움직여봅시다 하셨어요. 이 사연을 기억해놨다가 제가 오늘 차트복권에 가져왔습니다. 둠칫둠칫하면서 더위를 날려버릴 이 노래 아하의 Take On Me. 아, 이 노래는 CBS 뮤직 차트 몇 위를 차지했을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힌트 필요하시겠죠? 오늘은 오랜만에 점심 메뉴 힌트를 드리려고 해요. 제가 어제 그 저희 가장 친한 동기와 함께 순두부 100반을 먹었어요. 순두부 100반! 순두부 100반! 1, 2, 3, 4, 5, 6, 7, 8, 9, 10, 100반! 자, 정답 아시겠죠? 여기로 보내주세요. 휴대전화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참고해 주시고요. CBS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00반 여러분, 저는 순두부 100반을 먹었답니다. 준비되셨으면 시작해볼까요? 노래 들려드립니다.

오늘의 차트북권 노래 아하의 Take On Me에 이어서 Howard Jones의 Everlasting Love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해명 하나 할게요. 아 오늘 힌트가 제가 그 점심 메뉴 힌트 순두부 백반이었잖아요. 아 오늘 정답은요 사실 백이었어요. 백. 그래서 제가 순두부 백반이라고 백을 엄청 강조한 거였는데 아니 이게 약간의 오해가 있었나 봐요. 백 반, 그 반을 생각하셔가지고 100의 절반, 50이다 하신 분들이 또 은근 계신 거예요. 아 정말 코파는 곰돌이님이 하디 힌트 아리까리 줬다고 CBS 사장님이 방송 끝나고 잠깐 올라오래요 라고 하셨는데 아 정말 어떡하죠? 여러분 제가 다음번에는 백숙을 먹고 와서 100이라고 힌트를 내겠습니다. 아 정말 이거 쉽게 생각하시라고 드린 힌트였는데 약간의 그 좀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아요. 아하의 Take On Me는 CBS 뮤직 차트 100위를 차지했습니다. 우와! 50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께는 제가 정말 죄송하다는 말을 드릴게요.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명확하고 확실한 힌트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잠실

알맹이님이 하디는 센스가 있으니까 100위는 아닐 거예요. 그리고 이 노래가 100위까지 내려가진 않을 듯 하셨는데, 아, 제가 센스가 부족했어요. 아, 왜 하필 순두부 백반을 먹었을까요? 백숙 먹을 걸. 죄송합니다. 풍금새님, 하디는 어렵게 문제 안 낼걸요? 그런 꼼수 하디는 안할 겁니다. 맞아요. 저는 딱 그렇게 어렵게 힌트 내는 거 아니고, 그냥 꼼수 없이, 그냥 고지 그대로 냅니다, 여러분. 너무 이렇게 꼬아서 생각하지 마세요. 아셨죠? 스칼렛님, 100이요! 준비 땅! 하다가 퀴즈 답 보내요 하셨는데, 잘하셨습니다. 이 와중에 샤크라21님, 정답 100이! 저의 꿈은 백만장자. 백만장자 꿈꼭 이루시고요. 나중에 백만장자 되셔서 저 잊지 마시고 라이키팝에 협찬 좀 빵빵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명확한 힌트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해를 드려서 죄송해요. 케니 로저스와 시나 이스턴이 함께했어요. We've got tonight 띄워드리고요. 장 프랑스와 모리스의 모나코 들어보죠.

아유진의 라이키파베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마임 화장품에서 라헤 데이케어인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그리고 스페인 청정 자연이 키운 팜팩토리의 파밍이고 올리브유를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이 50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조윤진님이 힌트가 잘못됐으니 아차상 주세요 하셔가지고 제가 100의 절반이 50이잖아요. 다섯 분께 아차상으로 아이스크림 쿠폰 보내드릴게요. 라이키팝 오늘 끝곡 흐르고 있습니다. 존 덴버의 정크 준비했어요. 포근한 저녁 보내시고요. 우린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청취자 라이커님들 이 노래 좋아요?

0: Yes.
1: 1분 기상정보입니다. 전국적으로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야외 활동이 힘든 날씨인데요. 오늘도 영남 지방은 극한 더위가 이어지면서 경남 양산이 40.3도, 부산 38.8도로 기상 관측일에 가장 높은 기온을 보였습니다. 서울은 어제와 비슷한 32.6도의 낮 기온을 기록했는데요. 현재도 경남권을 중심으로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져 있고 이 지역은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폭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도 폭염경보로 한 단계 강화가 된 상태인데요. 당분간 전국이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무더위에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주말까지 대부분 지역은 낮 기온이 32도에서 38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내일도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 26도, 낮 기온은 34도가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입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4: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5: 김나입니다.
4: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5: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 됐으면 좋겠다.

0: 잘 됐으면 좋겠습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일하는 사람을 지키는 일, 사업장을 지키는 일, 고용산재보험이 그 역할을 함께합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고용산재보험 가입 부가 체계가 새롭게 바뀝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준은 근로시간 중심에서 소득 기준으로 바뀌고 보험료는 실제 월 보수 기준으로 부과되며 국세소득 활용으로 사업주의 신고와 정산 절차는 더욱 간편해집니다. 실업 위험의 사각지대는 줄이고 보험료 정확성은 높이고 보험행정 부담은 낮추는 소득기반 가입 부가 개편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합니다.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3: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4: CBS 경제 연구실.
5: 안녕하십니까? CBS 경제 연구실 윤진아 기자입니다. 오늘 경제적 본능 시간에는요. 100여일밖에 남지 않은 중간 선거를 기다리는 트럼프의 속내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지지율은 떨어지고 공화당 내부 분열이라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도 익숙한 부정선거론자로 거듭나고 있는 트럼프.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6: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

0: 때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0: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1: 지맥스.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3: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4: 전일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5: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6: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7: SM 신용정보
8: 1600-9300 1600-9300.
9: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10: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11: 워킷 워킷 안전화.
12: 여보, 오늘 마지막 출근은 어땠어요? 30년간 고생 많았어요. 이제는 해보고 싶은 일, 마음 가는 일 해봐요. 당신의 새로운 시작 내가 제일 많이 응원할게요. 당신과 예, 그 이상의 행복을 잇습니다. 경력의 모든 순간, 이음길 HR.
13: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4: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3: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15: 경제적 본능 시작합니다. 트럼프 요즘 폼이 영 좋지가 않습니다. 예. 미 이란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요. 미국 중간선거가 100여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경제 상황도 너무 안 좋거든요.
16: 이란 전쟁 전에 네. 유가가 2불 때였거든요. 네. 2달러.
15: 네.
16: 미국에서 우리 뭐 증시 심리적 마지노선 막 이러잖아요. 환율 뭐 1500원이니 뭐니. 그 심리적 마지노선이 4달러예요.
15: 그렇죠.
16: 이걸 넘으면 욕 나와요. 어디로 욕이 나오냐. 백악관을 향해서 욕을 해요.
15: 그렇죠. 트럼프 너 뭐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16: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4불이 넘었다는 얘기는 다시 4불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은 가솔린 휘발유 값이 왜 중요하냐면 큰 차. 그리고 차 없으면 못 살고.
15: 그렇죠.
16: 사람들이 또 하나 이제 간과하는 게 있어요. 우리 기자님은 일주일에 주유소 몇 번 가요?
15: 저는 좀 자주 가요. 한 번씩 가요.
16: 그게 자주예요?
15: 아니에요?
16: 지금 일주일에 한 번을 자주라고 그러잖아요. 미국은 통근하는 거리가 100km, 200km. 비행기로도 통근을 해요. 우리는 1시간만 운전하고 가도 아예 멀어 그러잖아요. 네. 교회. 미국은 1시간, 2시간, 3시간도 타고 다녀요. 그러니까 주유를 매우 자주 합니다.
15: 1년에 50번 넘게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16: 그러니까 아주 자주 합니다. 너무 자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유가의 부담이 커요. 집집마다 차 한 대도 아니고. 그러니까 유가 그러면 바로 머릿속에 이제 짜증나는 거죠.
15: 배역관 이리 와.
16: 네. 그리고 전 미국인들에 대해서 어쩔 수 없지만 참 도덕적이라고 하는 미국인들의 특징이 이란이나 이슬람 만 명, 10만 명 죽어도 통계도 안 내고요. 근데 미군 한 명 죽으면 열받아요. 그게 미국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란 전쟁 미국인이 왜 관심 갖느냐. 이란 전쟁에 관심이 아니라 자기들 휘발유 가격 때문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0: 아버지 부시가 전쟁 이겼지만 클린턴이 그랬잖아요. 한마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그리고 져버렸잖아요.
1: 맞습니다.
0: 경제이기 때문에. 미국이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외교 안보적 요인이 미국 국내 선거에 영향을 거의 안 미칩니다.
1: 오로지 경제. 특히나 거기에 코어가 되는 건 유가.
0: 유가. 소비자 물가.
1: 물가.
0: 건강보험.
1: 오호,
0: 이런
1: 그렇죠.
0: 거예요.
1: 그렇죠. 그것까지 있죠.
0: 그래서 우리는 한반도 문제가 뭐 김정은이 뭐 어쩌고 단 한 번도 미국 대선에 영향을 미친 적이 없습니다.
1: 우리만 중요하죠.
0: 네, 그게 미국이거든요. 근데 4불이 넘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상황에서 한다 그러면은 지금 상원 모두 다 공화당이
1: 현재는 우위입니다.
0: 지금 한다면 오늘 선거한다면 하원은 확실히 진다.
1: 하원 확실히 진다.
0: 상원은 잘 모른다. 다만 공화당이 근소하게 이기지 않겠느냐. 요 상황이에요.
1: 네.
0: 요 상황. 그런데 지금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잖아요.
1: 맞습니다.
0: 지금 미국에서 선거의 흐름을 판세를 읽는 이제 타브라고 그러나 그때 두 달을 잡아요. 그러니까 유권자들의 기억력을 두 달로 잡습니다.
1: 오호, 네.
0: 그러니까
1: 생각보다 짧네요.
0: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요.
1: 그런가? 네.
0: 우리 두 달이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선거가 11월 상순이죠. 4일인가 네. 그렇죠. 뭐 그런데
1: 세 달 남았어요.
0: 그러니까 9월, 10월, 그러니까 9월 이전에만 상황이 경제가 안정되면 미국 유권자들은 이란 전쟁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에게 만일에 선거를 이기는 그러니까 미국 유권자들, 예를 들어서 8월 말에 네. 경제가 너무 좋다.
1: 네.
0: 그럼 그런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사람들 다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에게 남은 시간은 지금 7월 우리가 하순이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한 달 조금 더 남은 거죠.
1: 그렇네요. 11월 3일이니까요.
0: 네.
1: 그럼 한 달 내에 전쟁이 종식이 되고 유가가 가라앉아서 물가까지 2%대로 내려오게끔 하는 게 트럼프의 목표일 텐데 현재 진행되는 걸 보면은 아주 비관적으로 보게 된단 말이죠.
0: 그렇죠. 그렇다면 트럼프 머릿속에는 8월 말이 이제 마지노선인 거죠. 이란 그렇죠. 전쟁 끝내고 내가 해냈지라고 폼 잡는 시기가 8월 말일 거라는 거죠.
1: 네.
0: 일단은.
1: 전쟁 예산 같은 것도 지금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잖아요.
0: 지금 벌써 한 400억 달러 가까이.
1: 375억 달러가 네. 들었다고 이미 했고 사실 그거는
0: 보이는 것만.
1: 그러니까 매우 보수적으로 네. 친 거가 그 정도인데.
0: 줄인 거예요.
1: 추가적으로 또 예산을 요구하는 100조 상황이잖아요.
0: 100조 원 정도.
1: 맞습니다. 그래서 막 헤그세스가 돈 주세요 막 의회에서 그러고 있던데 이것도 사실 되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거 아니에요.
0: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 지금 생각도 끔찍합니다만 지난 1월 20일 날 지난해 트럼프가 집권했는데 바로 관세 카드를 꺼냈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막 칼질을 해댔죠. 우리도 3,500억 달러 삥 뜯기고.
1: 미국 해방의 날이라며.
0: 그런데 네. 그 명분이 뭐였냐면 바로 무역 적자와 쌍둥이 적자, 재정 적자였거든요. 재정 적자로 가볼게요.
1: 네.
0: 지금 40조 달러예요. 1년에 이자만 1조 달러예요. 그러면 한 달에 단순히 계산해도 8천억 달러쯤 이자란 얘기예요. 한 달에 800억 달러 정도가 이자란 얘기예요.
1: 네.
0: 계산해봐요. 그럼 하루에 얼마나 이자겠어요.
1: 그러니까 부채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자만 내는데도 그 정도가
0: 1조
1: 된다.
0: 달러란 말이에요. 네. 그걸 핑계로 지금 관세 정책을 했고 마가가 맞아. 그거 줄여야 돼.
1: 맞아.
0: 그러니까 머스크까지도 들어가서 뭐 재정 줄인다고 뭐 네. 공무원 해고하고 그랬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1: 전쟁 내가지고 전쟁으로 지금 돈을 훨씬 더 썼다.
0: 없는 돈을 더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전쟁 일으켜서 유가 폭등시켜 재정 적자 지금 누적 더 폭등하는 거 아니에요.
1: 네.
0: 그러니까 어딜 가서도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자기 기조에 대해서 다 뒤집는 거예요.
1: 그렇네요.
0: 그러니까 누구도 트럼프를 옹호하지 않는 거죠 지금.
1: 그러고 보니까 러우 전쟁도 내가 집권하면 한 달 만에 끝낸다고 그랬나?
0: 20 파울스요. 24시간.
1: 하루였나요?
0: 네. 하루였어요.
1: 근데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 국제정치 면에서나 아니면 국내정치 면에서나 글로벌 경제 면에서나 도움이 되는 게 없는데 문제는 그렇게 해답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요즘에 부정선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혹시 나름대로의 돌파구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막 사람들 모아놓고 대국민 연설할 거야라고 해서 모아놓더니 그래서 미 이란 얘기를 하려나 러우 전쟁 얘기하려나 이러고 다들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이 우리를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중국 등이 우리 2020년 내가 진 선거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0: 아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도 내가 만약에 지면 이거는 부정선거 때문이야. 이런 식의 느낌을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혹시 나름대로 탈출구를 만들려고 그러고 있는 건가?
1: 하수.
0: 하수.
1: 하수의 탈출구를 만들고 있는 거죠. 왜냐? 지금 사람들이 트럼프는 이미 중간선거 포기했다. 이란 전쟁 때문에. 그냥 맘대로 할 거다. 아니죠. 만일에 상원, 하원을 모두 잃게 되면 트럼프는 아무것도 못 합니다.
0: 그쵸.
1: 저쪽은 삼권분립이 특별히 발달해 있기 때문에 예산권을 상실하면 입법 모든 걸다할 수가 없어요. 맘대로. 그다음 탄핵 국면으로 갈 거예요.
0: 탄핵
1: 탄핵은
0: 국면까지.
1: 성사는 안 될지라도 탄핵 공세가 시작이 될 거예요. 민주당에서. 지금 탄핵받을 일 많거든요. 우리를 치면 아마 10번은 탄핵당했을 거예요.
0: 그쵸. 저는 그 사적인 이익을 챙기는 거 그게 정말 너무
1: 말이 안 되죠.
0: 신기하더라고요.
1: 말이 안 되죠. 멜라니아 자기 다큐멘터리 출연해서 뭐 600억인가 700억을 벌고
0: 그리고 뭐 아들들
1: 밈
0: 뭐
1: 만들고
0: 크립토.
1: 뭐 아들들 뭐 군수산업에 투자하고 우리였으면 진짜 한 10번은 탄핵당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에 양쪽 다 지는 건 악몽인 거예요.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니까 할수 있는 게 뭐예요? 경제? 차이가 경제 대통령인데 경제에 장점이 없네. 물가만 올려놨네. 재정적자? 더 늘어나네. 가속화되네. 그럼 뭔가 탈출구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참, 진짜 피곤한가. 부정선거, 여기도, 저기도 보면, 그 신도들이 있거든요. 부정선거 종교가 탄생했거든요. 딥스테이트. 이건 트럼프의 특기예요. 뭔가 음모론. 그러니까 이걸 끄집어내는 거죠. 열광적인 지지를 받거든요. 그러나 말씀드렸지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중에서 3분의 1에만 효과가 있는 거죠. 못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흔들리니까 자기 집토끼를 더 그다음에
0: 집착하는구나.
1: 지금 공산주의가 망했잖아요.
0: 그렇죠.
1: 중국도 공산주의 아니에요. 저거 시진핑은 오히려 극우 민족주의에 가깝지 공산주의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라는 망령을 끄집어내는 거죠. 망령을 끄집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끄집어내서 이제 결집시키겠다. 왜? 이 얘기만 나오면 결집하는 사람들이 한 30%는 되거든요.
0: 근데 좀 안타까운 일이네요. 자비로운 패권국이자 세계 1위
1: 안타까운
0: 경제대국인데.
1: 건그 말라 비틀어진 공산주의와 부정선거의 시체를 붙들고 열광하는 사람이 30%는 된다는 거죠. 제 개인적으로 뭐 너무 거칠게 추산했습니다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니까. 그러니까 그 30%를 보면 트럼프는 뿌듯하죠. 날 이렇게 지지해.
0: 근데 트럼프도 바보가 아닐 텐데, 그 부정선거론과 그 세력만 가지고는 11월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있을 거 아니에요.
1: 일단은 흔들리는 집토끼를 잡아야 될거 아니에요.
0: 현재로서 할수
1: 예.
0: 있는 최선이다.
1: 그리고 8월 말까지는 뭐그 사이에 외교인이 쳐들어올지 어떡하래. 무슨 일다 일어날 수 있거든요.
0: 아, 무섭다. 그것도 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1: 다 계산하는 거예요, 트럼프는. 그런데 일단 민심은 돌아섰죠. 그 부정선거 얘기하는 기자회견 때 주요 방송국이 딴거 방송했잖아요. 뭐 동물 다큐멘터리 내보내고 뭐.
0: 그렇죠. 그 원래 보통은 생중계를 하는데
1: 예의죠, 그게.
0: 폭스뉴스 빼고는 모두 딴 걸로
1: 폭스는
0: 바꿨다고
1: 뭐 트럼프,
0: 하더라고요.
1: 친 트럼프니까. 나머지는 다 아는 거죠, 이제. 무슨 얘기를 해도, 그러니까 양치기 소년이 된 거죠. 이미. 한두 번은 속죠.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다한 얘기 중에 새로운 얘기가 없어요. 다 재탕 삼탕이에요. 그러니까 다 팩트체크 하잖아요. 미국 주요 언론들이.
0: 그런데 저는 그래도 트럼프가 한 나라의 지도자, 세계에서 아직까지는 힘이 제일 센 것으로 보이는 미국의 지도자로서
1: 아직
0: 나름의,
1: 셌어요. 센 것으로
0: 그쵸?
1: 보이는 게 아니라.
0: 그거는 확실하죠. 나름대로 길게 보고 떠오르는 패권국 중국과의 대결을 염두에 두고 하는 수사일 수도 있다라고 또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중국에 대한 그런 굴기, AI라든지 여러 군사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그걸 일일이 설명하는 것보다는 저 공산주의 세력에 우리가 맞서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각을 세웠을 때 훨씬 더 여론이라든지 그런 거를 동원하기가 쉽지 않을까? 그건 어떻게 보세요?
1: 중요한 건 중국이 미국의 GDP의 50%를 넘는 게 오바마 정부 때거든요. 그때 오바마 정부는 피봇 에이시아, 아시아 중시. 지들이 언제부터 아시아 중시였다고.
0: 그렇죠.
1: 중국 잡으러. 그다음에 트럼프 일기 때 인도 태평양 전략, 중국 잡으러. 바이든 때는 더 넓혀요. 세계 민주주의 정상회의. 중국은 아니야, 중국 잡으러. 지금 트럼프는 2기 때는 중국을 더 세게 때린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중국을
0: 일관돼요.
1: 때려잡는 데는 모두 공감합니다.
0: 맞습니다.
1: 정권이 바뀌어도 그건 잘했다라고 말해요. 앞으로도 안 바뀌어요. 왜? 투키지 데스삼정. 기존에 강자가 있는데 신흥 강자가 올라오면
0: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1: 아테네 스파르타. 전쟁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미국은 여기서 중국에게 패권을 넘겨주면 2021년 중국은 미국

0: GDP의 76%를 넘어요. 역사상 처음이에요. 일본이 71%까지 갔다가 더 터져서 플라자 합의, 반도체 합의.
1: 80년도에.
0: 지금은 미국 GDP 15%도 안 돼요.
1: 네.
0: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여기서 중국을 놔주면 패권을 놓친다. 중국 입장에서는요. 여기서 지면 일본 짝는다. 둘이 정면 충돌하는 거예요. 정면 충돌하는 기차예요. 그러니까 미국 지도부는 모두 공감돼 중국 잡아야 된다는 동의예요. 근데 문제는 국민이에요. 미국 국민들이 중국을 좋아하냐 좋아하지 않죠.
1: 네.
0: 근데 알리 테무는 좋아하거든.
1: 싸게 쓰게 해줘.
0: 그러니까
1: 이거군요.
0: 트럼프가 막 두들겨 패니까 물가가 올라가네. 대규모 수. 그러니까 패지 마. 이거 뭐야? 그러니까 두들겨 패다가 무차별적으로 이제 무차별적으로 안 패요. 야, 싼 건 팔아라. 월마트에 핀포인트. 엔비디아는 안 돼. 블랙엘 200 GPU는 안 돼. 이런
1: 첨단
0: 식으로.
1: 기술은
0: 첨단만
1: 안 되고.
0: 지금 막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트럼프가 의도했던 안 했던 중국의 아킬레스건이 에너지예요. 에너지는 작업 못해요. 그다음에 식량 작업을 못해요. 특히 동물 사료.
1: 콩 같은 거.
0: 돼지고기 많이 먹잖아요. 특히 에너지가 약점이거든요. 그랬더니 중국의 아킬레스건 두 개를 때려요. 베네수엘라.
1: 베네수엘라와 이란.
0: 제재로 석유 못 사가는데 중국이 몰래 사가 싸게. 둘겨 패서 마드론 잡아가고 부통령 로드리게는 구워 삶아서 로드리게스는 석유 패권을 미국으로 다 가져갔어.
1: 네.
0: 세계 매장량 1위 베네수엘라. 3위가 있네. 이란. 이란 두들겨 편 것도 사실 석유 패권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정권 교체라면 핵도 추구하지 않지만 팔레비 정권처럼 석유도 미국으로 줄 거다. 이게 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세히 보면 칼끝이 다 중국인 거죠.
1: 그렇네요. 우리가 앞에 얘기했던 미 이란 전쟁의 가장 끝단으로 가보면 또 중국이 있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중국은 너무 만만히 보기엔 어려운 상대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알리나 테무 같은 것. 제조업 수출 면에서 서민들에게 물가를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콩도 수입해주고 그러니까 미중 정상회담이라는 게 있는 거고 거기서 트럼프는 최대한 많이 중국한테 받아내려고 애를 쓸 것 같거든요. 또 만난다면서요.
0: 그러니까 이번에 트럼프가 부정선거로 중국을 뚫게 폈지만 또 말을 거뒀잖아요. 아, 뭐 그런 건 아니고 아, 그 옛날 얘기야.
1: 요즘은 잘 모르겠어.
0: 나 다 잊었어. 과거야. 과거는 흘러갔다. 또 이렇게 말을 바꾸잖아요. 왜? 시진핑한테 받아야 되니까요. 시진핑은 카드가 있거든요. 희토류를 막으면 미국의 핵심 산업이 안 돌아갑니다. 콩만 안 사가도 트럼프의 강경 지지층인 농민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1: 그렇죠.
0: 한번 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사실상 100개 들고 미봉책으로 경주 AP에 가서 야, 잘해보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미국에 오면 선거 직전이잖아요. 일부러 또 선거 직전으로 잡았네. 미국은 또 9월에 온다 그래요.
1: 네.
0: 근데 중국은 한 번도 확인을 안 했어요. 튕기는 거지. 트럼프는 그렇게 생각하죠.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니까. 이 상황에서 시진핑이 죄뿌리면 그건 더 악몽인 거고.
1: 그쵸.
0: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사실은 트럼프가 얘기했던 재정적자, 무역적자. 이 문제에서 현저한 효과가 나야 되는데 이란 전쟁이란 돌발 변수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베네수엘라까지만 했으면 석유 미국으로 가져왔으니까 뭐 적당히 포장할 수 있었겠지만 이미 전 세계에 너무 깊은 상처를 줬고 이란에게 2015년 합의보다 더한 걸 주면서 전쟁을 왜 했니? 거기다 지금 미군들이 죽어나가고 있잖아요.
1: 미군 죽어나가는 것과 관련해서 미국인들은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0: 원래 그런데다가 특히 소말리아 모가디슈 블랙호크 다운 미군들 시신들 막 이런 게 참혹한 게 있으니까 이게 이제 트라우마가 돼버린 거죠.
1: 그렇죠.
0: 그러니까 지금 미군들 희생이 이제 점점 늘고 있고
1: 벌써 4명이나 죽었습니다.
0: 아, 그 이란은 얼마나 죽었겠어요. 이란은
1: 그렇죠.
0: 그렇게
1: 그러고 보니
0: 그러니까
1: 그렇네요.
0: 어쨌든 미국만 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냉혹하니까.
1: 네.
0: 자 미군의 희생은 점점 더 늘 거다.
1: 맞습니다.
0: 전쟁이 계속되면 유가는 더 올라갈 거다. 특히 이제 후티 호르무즈가 아니라 반대편 사우디아라비아 홍해 입구에 후티 반군. 왜냐하면 이제 그 지도자가 후티예요. 죽었어요. 근데 이 원래는 사실 인사랄레라고 그래갖고 원래 정식 명칭이 있어요. 근데 이제 후티가 죽고 나서는 우리는 후티라고 떨고 다녀요. 그 후티가 지금 홍해 봉쇄를 선언했는데 아직 행동에 안 나섰어요. 오늘 녹음할 때까지는.
1: 네.
0: 얘들까지 나서면 양쪽에 다 막히면. 석유도 석유지만 이제 컨테이너 물동량까지 막혀요.
1: 그러니까 원래는 호르무즈를 통해서 못 간 선박들이 홍해라는 우회로를 썼는데 그것도 못한다는 거죠?
0: 그러니까 호르무즈가 한 20%, 홍해 쪽이 한 7%거든요. 합치면 거의 30% 되거든요. 그럼 대체가 없죠. 그리고 호르무즈는 약효가 좀 떨어졌는데
1: 네.
0: 약효가 왜냐? 이란이 갑자기 막

0: 막으니까 안에 거의 2천 척 배가 갇혀 있었거든요. 네. 우리도 26척 지금 다 나왔어요.
1: 다 나왔죠.
0: 우리 24척 나왔고 2척 남았는데 그나마 한 척은 피격받아서 수리받는 네, 거고.
1: 거.
0: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막아봐야 엔누막 효과가 없어요. 근데 홍해를 막아버리면 얘가 다르거든요.
1: 그거는 꽉 차 있거든요.
0: 거기는 꽉 차 있고 이제 컨테이너 선박도 한 20, 30편도 물동행 스웨즈로 가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여기까지 간다. 그러면 이 유가 폭등 이제는 소비자 물가도 폭등할 더 폭등할 거예요. 컨테이너 때문에.
1: 아니 그거는 비단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가 생각하는 미국 국민들이 원성을 살 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원성을 사게 되는 거죠.
0: 이미 다 세계를 봤는데 더 사고 치니까 그러니까 트럼프는 지금 전쟁을 더 확대하는 건 뭐냐. 빨리 끝내려고.
1: 일종의 공포인 거예요.
0: 8월까지 끝내려고. 근데 이란은 니네들 지친 거 알고 있고 너 힘든 거 아니까 난 끝까지 버틸 거야. 요게 지금 충돌하고 있는
1: 근데 거죠. 공습을 막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네. 이유 때문에 공습을 막 하면서 발언의 수위도 올리는 건데 어떻게든 빨리 끝내려고. 그런데 지상전을 벌이지 않는다면 이걸 과연 끝낼 수 있을까?
0: 지상전은 벌이지 않는 게 아니라 못 벌여요.
1: 트럼프가 못 벌인다. 네,
0: 왜냐하면 이란이 한반도 면적의 7.5배. 이러면 감이 안 올 때 미국 영토의 3분의 1이에요.
1: 그거 넓은 미국 땅.
0: 거기다가 남쪽은 페르시아만으로 바다가 보호하고 있고 거기가 또 산맥이에요. 자고로우산부터 이란 전체를 산맥으로 둘러싸고 있어요. 자,
1: 천혜의 요새다.
0: 페르시아만은 못 건너 상륙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다음 이라크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접합은 이라크의 65% 시아파가 그걸 내버려 두겠어요?
1: 우리 이란이 시아파입니다. 참고로. 네.
0: 거기다가 90년 후세인이 이라크 저 쿠웨이트 침공했을 때 쿠웨이트는 작아요. 요만해요. 경기도 한 배 반이에요. 이란은 7.5배인데. 그 쿠웨이트 해방하는데도 무려 70만에서 95만 사이의 병력이 동원됐거든요.
1: 그런데
0: 지금 현장에 예. 원래 중부사령부에 5만이 있고 해군 공군이에요. 추가적으로 합쳐서 지금 추가된 오키나와에 있던 11 해병원정대 본토의 31 원정대 이 사람들 다 합쳐봤자 만 명도 안 돼요.
1: 보니까 한 예비역 장군이 한 60만 명은 필요할 걸 이렇게 60만 얘기하고
0: 60만 명 갖고 안 돼요. 그건 그 예비역 장군보다 왜 페르시아 만을 건너야 되고 산맥을 건너야 되고 이라크 쪽은 힘들고 60만 갖고 나 지금 쿠웨이트 1.5배 때도 그보다 더 많았는데요.
1: 그렇군요. 이란 측이 우리는 지상군을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0: 들어만 놀아 이거죠.
1: 들어오면 그냥 우리가 싹 정리해 줄게.
0: 들어오는 건 싫은데 못 들어오는 거 아니까 용용 죽겠지 이런 거죠. 지금 못 들어오는 거 아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때려도 네. 지상군이 안 들어오는데 항복하겠어요? 누가 CBS에서 와서 멀리서 욕만 해내요. 그러면 그냥 귀 막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근데 뭐 이 현관으로 들어온다. 막 쏟아지 그런 겁나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란은 편하냐. 이란도 아니에요. 지금 비투성이에요.
1: 그쵸.
0: 모든 시설, 그다음에 기반 시설, 그다음에 3분의 1 강경파는 결집하겠지만 3분의 1 반대파는 기회만 보고 중도에 있는 사람들은 배고프면 저항할 거 아니에요.
1: 그쵸.
0: 그러니까 이란도 지금 위태위태해요. 빨리 MOU도 돌아가야 돼요. 이란도. 그러니까 이란이 그냥 버티고 있는 것뿐이지 이란이 유리한 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1: 8월 말까지를 일종의 시한으로 봤을 때 이란 내부에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실 이란 미이란 전쟁 바로 직전에 그 신정체제에 반항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컸잖아요. 그 세력들이 다시
0: 남아있죠.
1: 주합해서. 그렇죠. 남아있겠죠.
0: 그러니까 이란의 합리적인 선택은 이란 혁명수비자들이 방송을 들어야 되는데.
1: 들어주십시오.
0: MOU 체제로 빨리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란 경제가 살 수 있고 그렇다면 본인들이 말하는 본인들 체제도 유지할 수 있고 이란 경제의 미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란이 절대적으로 이르지 않지만 지금 이란 내부는 강경파들은 그러니까 전쟁 중에는 강경파와 온건파가 차이가 없었어요. 지금도 사실 강경파들이 주도해요. 항상.
1: 그쵸.
0: 호르무즈에 대한 미련을 버려라. MOU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근데 트럼프도 말씀드린 우리가 계속 트럼프 불리한 점 얘기했잖아요. 하원은 거의 뺏길 거예요. 입법권에서 문제가 있죠. 상원도 이렇게 가면은 쉽지 않아요. 쉽지 않고. 양쪽을 뺏긴다면 일단 입법부의 거센 도전. 계속 청문회 부르고 예산 처리 안 해주고 트럼프의 입법권 다 막을 거고.
1: 그렇죠.
0: 그러면 트럼프는 원래 재선 4년 4년 두 번째 중간선거부터는 거의 대부분 지고 그때부터는

0: 레임덕으로 가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트럼프는 아주 급속히 레임덕으로 갈 거다. 그럼 탄핵 얘기도 나올 거다. 그러나 탄핵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탄핵 얘기가 의회에서 오고 가고 상정되고 하는 것부터가 트럼프에게 이제 악몽의 이제 헤매는 발길. 아마 집토끼들도 아마 스텝들을 떠날 가능성이 있고.
1: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럴 가능성을 전제로 했을 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가 줄 서야 되는 굉장히 비참한 상황이 자꾸 벌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0: 줄 안 서도 돼요. 왜냐? 중국도 우리한테 요즘에 함부로 안 하죠. 시진핑 지난해 10월 APEC에 왔잖아요. 김정은이 9월에 갔는데 평양 안 갔어요. 올 5월 달에 갔어요. 6월 달에 갔어요. 1월 달에 이재명 대통령 베이징 둘 다 국빈 방문이잖아요. 네. 왜? 우리가 필요하거든요. 일본 치고 오는데 한국까지 치고 와? 안 돼? 미국 입장에서는요. 배도 만들어야 되고 반도체도 필요하고 네. 우리한테 막 하는 것 같지만 우리하고 완전히 틀어지는 건 악몽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줄 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탈 수 있는 줄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의 줄을 만들어야 돼요. 자, 어디 설까? 그래갖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진 바게닝 파워로 우리 줄을 만들고 필요하면 악마 어두고 손을 잡고 그리고 필요하면은 지금 천사같이 착해도 우리 국을 위해서는 버릴 땐 버려야 돼. 어쩔 수 없어요.
1: 현실 정치의 냉혹함에 대해서
0: 얘기해 주시네요. 그게 냉혹함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미국 병사 하나 죽는 거는 2명 죽었네. 대수석 필요하는데 미나보 초등학교에 100명 어린이 죽고 170명 가까이 교사까지 죽은 거 다뤄요? 그다음에 14개월 하메네이 외손녀 폭사한 거 누가 다룹니까? 이게 냉정한 거예요.
1: 그렇군요.
0: 근데 미군 죽으면 뭐 트럼프가 미군 한 명당 보복할 거다. 이란 생명과 미군 생명이 다른가요? 이게 국제 질서인 거예요. 냉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냉혹함 속에서 대한민국이 살 수 있는 것은 철저한 현실주의입니다.
1: 알겠습니다.
0: 옛날 같으면 줄 서야 되고 패면 맞고도 미안해라고 말해야 돼. 지금은 아니에요. 움직임이 커졌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바게닝 파워를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된다.
1: 알겠습니다. 지금 중국한테는 우리가 일종의 지정학적 무기가 있는 것 같고 미국한테는 제조업 강국으로서의 무기가 있다라는 얘기까지 정리해 주셨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자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CBS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은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나비엔.
3: 제27회 C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 서원대학교에서 열립니다. CBS 청소년 음악 콩쿠르는 초, 중, 고등부로 나눠 피아노와 관악, 현악과 성악 등 4개 부문별로 재능을 겨루게 됩니다. 대상에는 상금 300만 원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수상에는 100만 원씩의 상금이 지급됩니다. 참가 신청은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고 자세한 사항은 CBS 콩쿠르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충북 CBS 경영기획국으로 문의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잠시 후 CBS 뉴스룸이 방송됩니다.
1: CBS 뉴스룸.
2: 코스피와 코스닥의 급락이 이어지면서 사상 최초로 양시장에 대한 매매 일시 중단 조치가 연 이틀 발동됐습니다. 시장 기대에 못 미친 반도체 경영 실적이 한 원인이 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는 국회의장 발언을 두고 파장이 커지자 여권은 수습에 나섰고 야권은 공세 고삐를 당겼습니다.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보완 수사 요구권을 구체화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국회 법사위 통과가 임박했습니다.

0: 출생아 증가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5월 기준 출생아는 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Walk it, walk it.
1: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4: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0: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1: 전문 건설 공제조합 케이핀코.
2: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3: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1: SM 신용정보
2: 1600-9300 1600-9300.
4: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0: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9일 수요일 CBS 뉴스룸 시작합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증시가 폭락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20분간 모든 거래를 멈추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두 개 시장 모두 이틀 연속 거래를 멈춘 건 한국 증시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경제부 최서윤 기자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 기자.
5: 네, 네. 오늘 아마 점심시간에는 식사하다 말고 가슴 졸인 분들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 처음엔 소폭 상승세로 출발했는데요. 금세 하락세로 전환하더니 점차 그 폭을 키워서 오후 1시 반쯤에 거의 12% 넘게 떨어져 5,200선까지 폭락하기도 했습니다. 막판에 기관이 사들이면서 5,663.24포인트로 마감해 간신히 5,500선을 지켰습니다. 코스닥도 700선이 무너진 662.55포인트의 마감에서 어제보다도 6% 넘게 내렸습니다. 특히 낮 12시 19분쯤에 코스닥 시장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돼서 매매가 20분간 중단됐는데요. 네. 이 코스닥 서킷 다 풀리기도 전인 13분 뒤 코스피도 서킷이 걸려 멈춰섰습니다. 한국 증시 역사에서 서킷 브레이커가 이틀 연속으로 코스피, 코스닥의 동반으로 걸린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4: 그래요. 코스피가 불과 얼마 전까지 1만 포인트를 바라봤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5천대 초반까지 떨어진 거예요.
5: 네. 이게 실감이 잘 안 나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 국내 증시 시가 총액이 오늘 장중 한때 5천조 원 아래로 거꾸러졌습니다. 네. 불과 지난달 말에는 8천조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었는데요. 이게 한 달 만에 한국 시총 수천조가 빠진 겁니다. 코스피 7월 낙폭은 외환위기랑 글로벌 금융위기 때 보다도 큽니다. 네. 오늘 이 종가 기준 월간 하락률이 마이너스 33%였거든요. 근데 이전 최대 기록이요. IMF 때였던 1997년 10월 31일 마이너스 27%, 그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2008년 10월 마이너스 23% 순이었습니다.
4: 네. 이렇게 우리 증시의 변동성이 하도 심하니까 이제 뭐 사이드카 정도는 일상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5: 네. 이 매수 매도 사이드카는 말씀하신 대로 연일 울리고 있고요. 오늘도 물론 매도 사이드카 발동됐습니다. 사이드카

0: 올해 들어서 코스피 시장에서 총 43번, 코스닥 시장에서는 27번 발동이 됐습니다. 그동안 코스피 시장에 서킷 브레이커 총 15번 발동됐고요. 그중에 9번이 올해, 특히 최근 사이에 몰려 있습니다. 코스닥 서킷 브레이커는 역대 14번 발동됐는데 오늘이 올해 들어 4번째였습니다.
1: 네, 자 그럼 일단 오늘만 놓고 보면 오늘 증시 폭락의 이유 도대체 뭡니까?
0: 네, 일단 반도체주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약세의 영향이 큽니다. SK하이닉스가요, 장중 최저 124만 원까지 내렸다가 어제보다 140만 원 선에서 정규장 마감했고요. 삼성전자는 5% 내려 20만 원을 겨우 지키며 정규거래 마쳤습니다. 특히 오늘 SK하이닉스 올해 2분기 실적이 발표됐는데요. 이게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해서 어제보다 9% 더 내린 겁니다. 이 내용 산업부 김구영 기자 리포트 들어보시겠습니다.
1: 네.
2: SK하이닉스가 올해 2분기 매출 79조 원, 영업이익 60조 원을 넘기며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다시 썼습니다. 지난 분기에도 역대 최대 기록이었는데 한 분기 만에 그 기록을 다시 갈아치운 겁니다. 수익성도 더 좋아졌습니다. 영업이익률은 76%로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대만의 TSMC보다 약 16%포인트 앞섰습니다. 실적을 이끈 건 역시 AI 메모리 반도체였습니다. 고대역폭 메모리 HBM과 AI 서버용 DRAM, 기업용 SSD 등 고부가 제품 판매가 크게 늘었고 여기다 메모리 가격 상승도 힘을 보탰습니다. 현금 곳간도 두둑해졌습니다. 2분기 말 현금성 자산은 88조 원으로 석 달 만에 30조 원 넘게 늘었고 순현금도 69조 원을 넘어 투자 여력을 키웠습니다. SK하이닉스는 10여 개 고객사와 장기 공급 계약 협상을 마쳤으며 향후에도 AI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올해 투자 규모를 지난해보다 10조 원 이상 많은 40조 원 후반대로 계획하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생산 능력 확대에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다만 이번 실적은 반도체 초호황기에 힘입어 매출 84조 원, 영업이익 64조 원을 달성할 것이란 시장의 기대에는 다소 미치지 못했습니다. CBS 뉴스 김구현입니다.
1: 네, 김구현 기자 리포트였고요.
0: 네, 지금 우리 증시에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하는 반도체주 쏠림 현상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반도체가 흔들리면 증시 전체가 흔들리는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원인 중 하나로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지수만 추종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등장이 꼽히죠.
1: 네.
0: 이게 주가가 오를 때도 오름폭을 증폭시키지만 하락할 때 속수무책으로 주가를 내리고요. 또 자금 쏠림으로 이거랑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종목과 코스닥까지 끌어내리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이어권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레버리지 ETF 관련 책임을 인정했는데요. 자, 이어권 원장 말 들어보시죠.
3: 우리 금융당국이 최종 책임자로서 여러 가지로 국민들께 신뢰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네.
0: 네. 또 청와대 김홍범 정책실장은 국내 증시 변동성에 대해 중국 회사의 맹추격과 개인 투자자들이 역동적으로 투자하는 성향이 맞물려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김용범 실장의 즉각 경질과 관련 수사까지 요구했습니다. 정부가 오늘 저녁 긴급하게 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소집할 거란 얘기도 들리는데요. 정부가 대응책 마련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1: 네, 지금까지 최서윤 기자였습니다. 이렇게 증시 폭락의 충격이 몰아친 와중에 눈속임 기사로 주가 조작을 벌인 경제지 기자들이 무더기로 기소됐습니다. 이들 세력이 챙긴 불법 수익은 90억 원이 넘었습니다. 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서울 남부지검은 회계사 출신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 A씨와 경제신문 기자 3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4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특징주 기사가 나가면 해당 종목의 매수세가 몰린다는 점을 노려 기사를 내기 전에 주식을 사들인 뒤 보도 직후 되팔아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 등 7명은 약 4년 8개월 동안 특징주 기사 1,800여 건을 작성하며 선행매매를 반복해 85억 5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텔레그램 대화방에서는 기사 배포 직전 레디라는 신호를 주고받으며 매도 시점을 맞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남부지검 금융조사 2부 김태겸 부장검사입니다.
5: 그리고 이제 각

0: 일정을 중단하였다는 내용을 공유하며 이로 인한 관련 주종목이 무엇인지 토론하고 실제로 대상 종목을 특징주 기사로 보도하여 차량 매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 A씨는 친분이 있던 기자와 범행을 공모한 뒤 기사 한 건당 3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다른 기자들을 끌어들여 최대 1억 5천만 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 유사

0: 사업부를 통해 이들의 재산을 추징 보전하고 금융자산도 동결 조치했습니다. CBS 뉴스 김지은입니다.
1: 여러분은 지금 CBS 뉴스룸을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 6시엔 박재홍의 한판 승부가 이어집니다.
2: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는 어제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이 정치권에 큰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나서서 연임을 위한 개헌은 불가능하다고 해명했지만 야권은 공세를 더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김형준 기자입니다.
3: 강원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도 연임 가능 개헌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들이 쉽게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는 물론 지금도 말했다는 겁니다. 강 실장은 자신의 생각이라며 임기 연장이나 중임을 위한 개헌은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겐 효력이 없다는 헌법 128조 2항은 앞으로도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역사적 합의라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을 정치적 논쟁으로 끌어들이는데 매우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청와대는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논의에 쓸 시간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홍익표 정무수석도 오늘 MBC 라디오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4: 현행헌법에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포함한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 하지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 따로 기자회견까지 열고 조정식 국회의장의 개인 의견이 아니라 이 대통령의 재판을 피하기 위한 연임 추진이라며 총공세를 펼쳤습니다. 야권은 그동안 헌법 전문 같은 원포인트 개헌엔 유연한 입장이었지만 이번 사태로 정치권 개헌 동력 자체가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CBS 뉴스 김영준입니다.
2: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예관대로 내일 본회의에서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부 박인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5: 안녕하세요.
2: 네, 이번 주 내내 법사위에서 형소법이 논의됐는데 내일 본회의 상정에 앞서서 오늘 법사위 그 전체 회의가 열렸죠?
5: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소위에서 수기 과정을 거쳐 형소법 개정안 최종안을 도출했고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에 회부돼 마지막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최종안은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지웠습니다. 대신 경찰에 대한 검사의 보안수사 요구권을 구체화했고 피해자 이의제기권을 확대하는 내용 등도 포함시켰습니다. 서영규 법제사법위원장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6: 보안수사 요구 제도를 형사소송법에 거의 완벽하게 넣어놨다는 말씀드리고 기존의 형사소송법 체계와 달리 이번에는 피해자, 소수자, 약자들의 권리가 이 법안에 녹여들어가
2: 네, 박 기자도 이 형소법 개정 그 최종안을 살펴봤어요?
5: 어제 정리됐기 때문에 저희도 오늘 최종안을 입수해 하루 종일 분석을 해봤는데요. 눈에 띄는 건 기존 형소법 제196조가 통째로 삭제된 겁니다. 196조 옆에는 검사의 수사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안 수사권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이 조항이 삭제됨으로써 수사 관련 모든 행위의 주체에서 검사가 빠지게 됐습니다. 다만 경찰의 긴급 체포에 대한 검사의 승인 권한과 현행 구속기간 규정은 유지됩니다. 수사는 사법경찰관이 전담하고 검사는 공소 제기와 공소 유지만을 책임진다고 명시했습니다. 수사 기소 분리 원칙을 명확히 한 겁니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수사에 관해 요청이 있으면 법률적 판단을 제공하는 주체 정도로 규정했습니다.
2: 네.
5: 구속과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 주체도 검사 또는 사법경찰 관리에서 사법경찰 관리로 압축됐습니다. 보안수사권이 없어지면 경찰의 수사 감독 어떻게 하느냐 이런 우려가 계속 이어져 왔는데 최종안은 보안수사 요구를 명시하고 그 요구가 실질적으로 집행되도록 여러 장치를 뒀습니다. 기소 여부나 재수사 요구 등을 결정하기 전에 관계자들에게 의견서를 제출받는 사실 확인권도 검사에 부여됩니다.
2: 네, 야당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5: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자신들을 들러리로 세웠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체 회의가 개회됨과 동시에 여야 법사위원들 간 충돌이 빚어졌는데요. 국민의힘 박형수, 김태규 의원을 발언을 듣겠습니다.
7: 우리는 그냥 자리만 채우는 들러리예요. 법안 심사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8: 처음부터 끝까지 민주당이 끌고 가는 그 전체 판에 들러리 내지는 병풍으로만 이용됐던 겁니다.
5: 결국 국민의힘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청했습니다.
2: 안건조정위원회는 뭐예요?
5: 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의견이 대립하는 쟁점 안건에 대해 최장 90일간 이견을 조정하는 국회법상의

0: 기구입니다. 국민의힘 요구를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받아들여서 조정위가 오늘 가동됐습니다.
1: 네.
0: 하지만 안건조정위 구성 역시 민주당 3명, 조국혁신당 1명, 국민의힘 2명으로 국민의힘이 수적 열세 상태여서 결국 안건조정위 논의도 종결되고 다시 법사위 전체 회의로 재회부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조정위원들이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1: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0: 서영규 법사위원장은 오늘 중으로 형소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현재 법사위 전체회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오늘 법사위에서 처리되면 내일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물론 야당은 필리버스터로 맞선다는 계획이지만 24시간이 지나면 본회의 통과가 확실해 보입니다.
1: 자,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끌어온 검찰 개혁이 결국 완성되는 셈인데 오늘 검찰의 반응도 나왔죠.
0: 검찰은 오늘 처음으로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검찰청은 검찰총장 직무대행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배포했습니다. 구대행은 국회에서 진행 중인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등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의 내용과 그 방향성에 대해 무거운 마음과 함께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하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 그로 인한 피해는 누구보다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이 부담할 것이라며 다시 한번 우려를 더 표했습니다.
1: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인 기자였고요. 자, 다음 주 발표되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실거주 1주택자의 부담은 줄이고 거주하지 않는 다주택자의 부담은 늘리겠다는 것이죠.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결국 세금으로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려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2: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출석해 부동산 세제 개편은 집값을 잡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실거주하는 1주택의 부담은 줄이고 거주하지 않는 다주택자는 더 합당한 세 부담을 지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3: 사는 집에 대해서는 좀 부담을 줄여주고 다주택자에 대해서 살지 않는 집에 대해서는 부담이 늘어나고 강력히 있어야 됩니다.
2: 구 부총리는 부동산 세제는 가격 통제가 아니라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춰 과세하는 응능 부담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야당은 대선 공약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며 정부의 세제 기조를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며 우리나라의 거래세는 OECD 평균의 4배 수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4: 1년 사이에 다주택자 만명합니까? 국민이 뭘 잘못했다고 세금 올립니까?
2: 전월세 시장 불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세제 개편과 함께 공급 확대와 세입자 지원 대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단기간 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를 늘리고 전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액 공제와 금융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이승훈입니다.
1: 출생아 수가 2년 가까이 증가 추세를 이어가며 지난 5월에도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5월 기준으로는 7년 만에 출생아가 가장 많았고 증가율도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김동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지난 5월 태어난 아기는 2만 3,160명, 1년 전보다 2,781명, 13.6% 증가했습니다. 5월 출생아 수가 2만 3천 명을 넘어선 것은 2019년 이후 7년 만입니다. 13.6%라는 증가율도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후 5월 기준 가장 높았습니다. 앞서 4월에도 18% 넘는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두 자릿수 증가세가 5개월째 이어졌습니다. 출생아 수는 2024년 하반기 이후 23개월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혼인이 늘어난 흐름이 시차를 두고 출산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국가데이터처 박현정 인구동향과장입니다.
6: 최근 지속되는 출생아 증가는 2년 이상 누적된 혼인 증가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5: 합계 출산율은 1년 전보다 0.10명 증가한 0.85명을 기록했습니다. 출산은 30대를 중심으로 늘었고 첫째아 비중은 63%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통계에서는 사망자도 크게 늘어 5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른 폭염이 초고령층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5월에도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더 많아 인구는 자연 감소했습니다. CBS 뉴스 김동빈입니다.
1: 일본 규슈 구마모토현에서 발생한 규모 7.1의 강진으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강한 지진이 추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권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7: 어제 오후 일본 구마모토현을 강타한 규모 7.1의 강진

0: 으로 지금까지 13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붕괴된 건물 잔해 속에 고립된 수십 명의 실종자 구조와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까지 겹치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찾고 살리려는 구조의 손길이 급해지고 있지만 100여 차례 이상의 계속된 여진으로 구조 작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형 쇼핑몰을 비롯한 건물 붕괴와 철도 운행 중단, 우체국 서비스와 광범위한 정전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이번 지진은 지난 2016년 구마모토 대지진을 일으킨 히나구 단층대가 다시 활성화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당시에도 규모 6.5 지진 발생 이틀 뒤에 7.3의 더 강한 지진이 발생했던 만큼 일본 기상청은 앞으로 2-3일 동안 비슷하거나 더 강한 지진 가능성에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제 피해도 속속 파악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 TSMC 구마모토 공장은 생산 라인을 일부 재가동했지만 생산 안정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 일렉트론과 소니, 토요타 등 주요 반도체와 자동차 공장들도 잇따라 가동을 멈춰서 공급 차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관심은 실종자 구조와 피해 복구에 대해서 추가 강진 가능성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권신호입니다.
1: 온라인 핫 이슈를 짚어봅니다. 어텐션 뉴스.
2: 네, 어텐션 뉴스 오늘은 윤진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윤 기자.
3: 네.
2: 예, 첫 소식 어떤 건가요?
3: 윤석열 씨의 변호사 자격이 취소됐습니다.
2: 네, 대통령이 되기 전에 검찰을 떠나서 변호사로 있기도 했었는데 아예 변호사 그 자격이 박탈된 거네요?
3: 맞습니다. 윤석열 씨가 지난달 9일 대법원에서 공수처 체포방해 사건으로 징역 7년형 받은 거 기억나시죠?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서 안 잡혀가겠다고 인간 스크럼 짜고 공수처 검사 멱살을 잡고 이러면서 체포 시도를 방해한 혐의였습니다.
2: 네, 경호처를 마치 사병 집단처럼 사용했었는데 그래서 유죄가 확정됐고요.
3: 맞습니다. 변호사법상 결격 사유 중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에 근거해서 자격이 박탈된 겁니다.
2: 네, 얼마 전에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당선 무효 판결이 나오기도 했는데 변호사 자격부터 사라졌네요. 자, 다음 소식은요.
3: 무너진 교실에 홀로 투입돼 육탄전도 피하지 않았던 드라마 참교육 속 나화진 감독 간 인기가 상당했었는데요. 현실판 나화진을 모집한다며 경기도 교육청이 모집한 교권 보호 전담관 지원자가 대거 몰렸습니다. 50명 모집에 1823명이 지원했습니다.
2: 경쟁률이 꽤 높네요. 네. 네, 흥행은 확실히 성공한 것 같고 근데 대개 어떤 분들이 지원했을까요?
3: 원래는 안민석 교육감이 특전사, 해병대, 공수부대 출신 교사를 학교 현장에 투입한다 이런 검토를 하겠다라고 했었는데요. 이번 지원 과정에서는 따로 과거의 복무 이력 같은 걸 요구하거나 분류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원자들을 보니까 전현직 교원이 전체의 48.5%로 가장 많았습니다.
2: 네, 그래도 교권 보호 전담관이 중대한 교권 침해, 뭐 악성 민원 같은 게 발생했을 때 그 현장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 맞긴 맞죠?
3: 그건 맞습니다. 도 교육청 이들을 일종의 인력 풀로 만들어서 사건 발생할 때 원스톱 지원을 하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2: 네, 지원 자체는 이제 초 대박이 나긴 했는데 이제 시끌벅적하게 시작한 만큼 진짜 시도가 있을지 그게 관건이겠네요.
3: 맞습니다.
2: 네, 마지막 소식은요.
3: 네, 미 이란전 긴장의 최고조 상태인데요. 오늘 이란 현지 매체 타스님 통신이 미국 퍼스트레이디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를 겨냥한 무려 암살 선전 영상을 공개해서 아주 떠들썩합니다.
2: 네, 확인된 암살 계획이 아니라 선전용 영상이긴 하지만 이게 소름 끼쳐요.
3: 맞아요. 그 옷에다가 독을 묻히겠다 그러면서 멜라니아의 동선, 경호체계 같은 것까지 등장한 게 굉장히 섬뜩한 대목입니다.
2: 네네. 자, 오늘 어텐션 뉴스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진아 기자였고요. 자, 이어서 기상청 연결해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이수경 기상 리포터 전해주시죠.
4: 네, 폭염의 기세가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남 지방은 극한 더위가 나타나면서 양산이 40.3도, 부산은 38.8도로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더운 날씨를 보였는데요. 전국적으로도 폭염이 이어지며 서울의 낮 기온은 33도를 웃돌았습니다. 현재 경남권을 중심으로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져 있고 이 지역은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폭염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밖의 지역도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분간 전국적으로 무더위와 열대야가 계속되면서 건강 잃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는데요. 주말까지 대부분

0: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은 32도에서 3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밤에는 최저 기온이 25도를 웃도는 열대야가 나타나겠는데요. 내일은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 26도, 낮 기온은 34도가 예상됩니다. 그 밖에 남부 지방은 광주가 34도, 대구 37도, 포항 38도, 내일 부산은 3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 사이 가끔씩 구름만 끼는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다음 주 초반에는 중부지방의 경우 지금보다 더위의 기세가 더 강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 7월 29일 수요일 저녁 CBS 뉴스룸을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제작 조성준, 임승선, 문은지, 기술 김주형, 진행의 김정훈이었습니다. CBS 뉴스는 인터넷 노컷뉴스와 유튜브 노컷뉴스 채널을 통해 언제든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 CBS
3: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5: 경기도민이라면
6: 시내버스.

0: 경기도민을 위한 대중교통 무제한 환급카드 더 경기패스. 자세한 내용은 더 경기패스를 검색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제주 국제 자유도시 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원입니다. 제주 국제 자유도시 개발센터는 영문 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 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2: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3: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4: 당연하죠.
3: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4: 여름철 재예방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어제 언론과 인터뷰에서 밝힌 현직 대통령도 연임 가능 발언이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청와대 강원식 비서실장은 오늘 이재명 대통령도 연임이 불가능하다는 뜻이 확고하다고 재차 밝히면서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는데요. 하지만 국민의힘 장도혁 대표 등 야당의 공세와 비판 수위는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요 장면으로 짚어보고요. SK하이닉스의 상반기 매출 처음 100조 원을 돌파했지만 코스피 하락세가 역대급 폭락으로 이어지면서 주식 스트레스 심각한 상황입니다. 관련 전문가 연결해서 증시 패닉 시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돌봐야 할지 일부 한판 브리핑에서 준비합니다. 이어지는 노컷전에서는 주요 정치 현안 토론 준비합니다. 박정희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0: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전문건설 공제조합
1: 케이핑코.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2: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3: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2: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4: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5: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5: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에어렉스.

0: 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1: 세라하임.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2: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캉스를 즐깁니다. 왜?
3: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3: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4: 퀴어.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오늘 저녁 놓치면 안 될 뉴스 한판 브리핑.
2: 예, 박종현 판승부 한판 브리핑 시간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네, 오늘도 장성철 소장님과 김유정 전 의원님 두 분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2: 자, 일단은 일본에 또 지진이 크게 났군요. 구마모토 지진 사상자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인데 13명의 사망자가 나왔군요.
3: 네, 지금 구마모토현에서 발생한 규모 7.1 강진으로 오늘 오전 8시 30분 기준으로 13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2: 예.
3: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구조 작업이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밝혔고요. 쇼핑몰 폭발 그리고 제지 공장 굴뚝 붕괴 등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했고 아직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도 있어서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2: 예.
3: 건물 붕괴와 화재, 도로 파손뿐만 아니라 정전과 단수도 이어지고 있어서 구조와 피해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0: 받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나왔습니다.
1: 예, 지진. 아, 이게 또 대자연의 힘 앞에 참 무력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밤새 100차례 여전히 이어졌는데 그 일주일 내에 또 대형 지진이 추가로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0: 네, 그러니까 규모 7.1이 본진이었고요. 이후에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여진이 밤새 100차례가 넘어갔는데 오늘 낮 기준으로는 130차례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1: 예.
0: 일본 기상청은 앞으로 일주일 동안 최대 진도 7 수준의 강한 지진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는데요.
1: 예.
0: 특히 큰 지진은 본진 발생 뒤 2, 3일 안에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면서 각별한 주의를 요청을 했는데요. 실제로 2016년 구마모토 지진 당시에도 첫 강진 이틀 뒤에 더 큰 지진이 발생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당국이 이 추가 강진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1: 예, 일본 국민들, 일본 당국에서 추가 피해 없도록 잘 대비하시면 좋겠고 현재는 우리 국민들도 피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주식 얘기해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 상반기 매출 처음 100조를 돌파하면서 오늘 주식시장 전망이 좀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코스피가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군요.
0: 네. 그러니까 좀 이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는 2분기 매출을 79조 3,187억, 영업이익만 60조 5,42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1: 예.
0: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분기 기준 사상 최대였고요. 영업이익률만 76%에 달했습니다.
1: 예.
0: 1분기 실적을 합친 상반기 누적 매출 약 131조 9천억 원으로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어섰는데요.
1: 예.
0: HBM과 AI 서버용 D램, 또 기업용 SSD 등 고부가 가치 제품 판매가 실적을 끌어올렸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정작 증시는 이틀째 급락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5.98% 떨어진 5,663.24로 마감을 했고요.
1: 예.
0: 코스닥도 하락을 하면서 두 시장 모두 이틀 연속 매도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됐습니다.
1: 사실 9,000포인트까지 넘었었잖아요. 근데 지금 5,600대까지 오늘 마감을 한 것인데 굉장히 걱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용범 정책실장 증시 급락을 레버리지 ETF 때문만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있는데 이 분석이 참 어렵긴 합니다만.
0: 네, 김용범 실장은 이제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기자들과 만났는데요.
1: 예.
0: 레버리지 ETF로 변동성이 더 도드라져 보일 수 있지만 상당히 많은 문제를 그것 하나로 귀결하는 것은 꼭 그렇지 않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하락장에서 이 레버리지 ETF가 매도를 증폭시킨 측면 있지만 최근 급락에는 더 구조적인 원인이 있다라는 설명이었는데요. 빅테크의 대규모 AI 투자가 실제 이익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중국 메모리 업체의 기술 추격을 주요 요인으로 꼽았고요.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국내 증시 특성 때문에 해외 충격이 더 크게 증폭됐다 이렇게도 덧붙였습니다.
1: 예, 사실은 정부 당국자들이 이런 주시장 변동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는 좀 조심할 필요도 있는데 아무튼 이게 한마디 한마디 매우 어려운 상황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자, 일단 주식 우리 장성철 소장님 주식 하시잖아요. 아까부터 표정이 안 좋으셔서
2: 진난이 한숨이요 흘리나니 눈물입니다.
1: 아 그래요. 굉장히 좀 안 좋아요. 네.
2: 굉장히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많이 안 좋아서
1: 많이 안 좋아요.
2: 그냥 안 보는 게 정신 건강에 좋은 것 같다. 그냥 제가 다행인 것은 빚으로 투자는 안 했거든요.
1: 빚으로는 아니었지만 네. 너무 힘들다.
2: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수익을 받다가 이렇게 네. 내려가니까 네. 전 종목이 다 마이너스라서 참 힘들긴 한데 그냥 어떻게요? 그냥 뭐 오를 때까지 기다려야죠.
1: 예, 우리 김정은 의원님도 주식을 좀 하십니까?
3: 아니 이 주식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최근에 시작을 했는데
2: 최근에
1: 포모
3: 예. 예, 예. 알아가는 과정에서 뭐 방송에서 얘기도 해야 되니까
1: 예, 예.
3: 그런데 망해가고 있죠.
1: 그렇죠. 야, 참 우리. 과거 신기자도 침묵 속에 아무 말씀 안 하시고
0: 근데 저는 원래 네, 직접 투자는 안 하고 퇴직연금을 이제 연계로 굴리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1: 예, 예.
0: 장이 한창 좋을 때는 저도 이제 저희 노후가 든든해졌는데
1: 예, 예.
0: 확보된 폭이 좀 줄긴 했습니다.
1: 사실 근데 김용범 정책실장이 이제 브라질에서 발언을 하긴 했었습니다. 이분이 또 이제 개인 투자자의 어떠한 그 잘못을 돌리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비판을 또 많이 받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김희정 의원님.
3: 그래서 오늘 정부에서 여야 할 것 없이 질타를 안 할 수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1: SNS 좀 많이 하시고 사실 말씀 좀 줄이시는 게 어떻겠냐는 지적도 있긴 합니다만.
3: 네. 브라질 가서 조금 자제하시는 게 나을 뻔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1: 예.
3: 그러니까 여당은 여당대로 대책을 이렇게 늦게 세워서 되겠느냐라고 질타하고 야당에서는
1: 예.
3: 졸속으로 도입하더니 이게 뭐냐라고 비판하고 뭐 비판 받을 수밖에 없.

0: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이 레버리지 ETF 특히 56조 개미들 예. 손실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멘붕이라고 패닉 상태가 아닐까 지금 생각하는데
1: 예.
0: 정책실장이 이렇게 얘기하면 마치 책임을 전가하는 느낌이 들어서 좀 아쉽고 좀 부적절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 장 소장님.
2: 잘못했죠. 그러니까 최근 급락은 구조적인 원인이 있다라는 설명이잖아요.
1: 예.
2: 구조적인 원인으로 하락하지 않도록 정책을 촘촘하게 잘 짜야 할 책임이
1: 정부에 있다.
2: 정책실장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1: 네.
2: 그걸 이렇게 남일 얘기하듯이 하는 것 자체가 무책임한 거 아닌가. 이런 분들 말 때문에
1: 예.
2: 주식 투자자분들이 분노가 더 높아지고 허탈감이 더 커지고
1: 예.
2: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정신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박재용 앵커님이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예, 제가 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투자자들의 마음을 정말 잘 아는 분이세요. 주식 중독을 또 치료하는 정신의학과 전문이십니다. 저희 한파승부에서 얼마 전에 연결을 해서 또 저희가 인터뷰도 진행했었고 또 유퀴즈에도 나오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본인의 투자 경험을 바탕으로 또 환자를 돕는 분이세요. 박종석 전문의를 연결하겠습니다. 선생님 나와 계시죠?
3: 네, 안녕하세요.
1: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선생님.
3: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1: 자, 어제 오늘 이틀 연속으로 주식시장이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한 상황인데 그래서 우리 선생님 병원에도 그 주식으로 인한 환자들이 많이 찾아오셨죠?
3: 예, 이게 그 특히 7월부터 많이 늘기는 했는데요.
1: 아, 그래요?
3: 네, 특히 이번 주에 지난주보다 그 방문하시는 분들도 2배 이상 늘었고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평균 손실액도 3배 이상 늘었습니다.
1: 아, 이게 선생님한테 이렇게 손실액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상담을 요청하시나 봅니다.
3: 네, 가족분들이 같이 오시니까요, 보통은.
1: 아, 가족분들이 같이 오셔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3: 이 뭐 주식 손실로 인한 어떤 예. 계좌나 이런 걸 보면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라거나 아니면 지금 상황이 너무 크게 우울증이나 공황을 뭐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1: 예.
3: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가족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여쭤보곤 하십니다.
1: 그렇군요. 저희가 지난번에 모셨을 때는 약간 상승장 흐름에서 모셨었기 때문에 좀 우울한 얘기는 덜 했었었는데 이번에 네. 지금 굉장히 하락장, 폭락장 상황이어서 저 마음이 상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공황 상태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주식으로 인한 마음의 아픈 상태가 구체적으로 또 생활 속에서 어떻게 드러납니까?
3: 사실 말씀하신 대로 그 최근에 상승장에서 주식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1: 예.
3: 그 이런 분들은 폭락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1: 예.
3: 이런 면역력 자체가 없으시고 그러니까 다른 분들보다 더 심한 우울과 공황 증상을 보이곤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업에 집중력을 잃으시고 하루 종일 주식창을 쳐다보면서 굉장히 우울해하시고
1: 예.
3: 무기력해지시는 모습을 많이들 보이세요.
1: 예. 그러니까 이게 초심자의 행운으로 수익을 처음에는 이게 주식이 이게 좀 생각보다 어렵지 않구나 하면서 좀 좋아하시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3: 네.
1: 하락장에 폭락하는 거 보니까 이건 또 뭐지? 이런 상황이 좀 더 패닉에 빠지는 상황이 더 많다는 말씀이네요.
3: 굉장한 감정 기복과 충격을 얻게 되는 거죠.
1: 그래서 이제 원장님이 얼마 전에 주변에서 주식으로 2억 벌었다는 소리 들으면 뇌는 전치 4주의 고통을 느낀다. 이런 인터뷰가 화제가 됐었었는데 이게 정말 실제로 우리 뇌가 주식으로 인해서 이렇게 좀 아픔을 겪거나 진짜 실제로 이렇게 좀 어떤 병리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 건가요?
3: 네, 실제로 그 칼에 찔리거나
1: 예.
3: 그 불에 데였을 때 그 통증을 느끼는 부위가
1: 예.
3: 뇌의 그 배측 전방 대상 피질이라는 부위인데
1: 예.
3: 이게 포모 증후군을 느끼는 부위랑 정확히 일치합니다.
1: 포모 증후군이라 하면 자세히 풀어주시면
3: 그 다른 사람이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었을 때 나 혼자 박탈감을 느끼거나
1: 예.
3: 나 혼자 뭐 벼락거지가 될 것 같다 이런 어떤 초조함을 느끼는 소외 증후군을 말하는 것인데요.
1: 예.
3: 사실 어제 오늘 같은 하락장에서 우리 뇌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1: 예.
3: 지진에 비견될 만한 맞먹는 재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지진과 같은 충격파다.
3: 네. 이 정도 폭락과 손실이 3일 이상 누적이 된다면
1: 예?
3: 사실 정신의학적으로 PTSD, 그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에 해당하는 그 절망감, 우울 이런 걸 느낀다고 보거든요.
1: 예.

0: 사실 이걸 좀 과장, 지진이라는 말에 좀 과장이라고 생각하실 분도 있는데,
1: 예.
0: 사실 몇억 원 혹은 몇천만 원의 돈을 갑자기 잃게 되면 삶의 기반이 완전히 무너져버린다는 점에서 저는 이게 어제 일본 쿠시현에서 일어난 그 진도 7.1짜리 지진이 있잖아요.
1: 예, 맞습니다.
0: 거의 맞먹는 심리적 고통을 지금 폭락장에서 그 특히 초보 투자자분들과 그 가족분들이 이런 고통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또 투자자분들, 또 우울하신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 폭락장 네. 혹은 하락장에서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뭐 긴급 처방이라 할까요?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0: 우선은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하지 마시고,
1: 예.
0: 주식 앱을 지우시고,
1: 아, 주식 앱을 지워버려라?
0: 우선은 지금 바로 지우셔야 돼요. 그 손실액이 굉장히 크신 분들은 특히 주식 앱을 바로 지우시고, 최소 2주 동안은 모든 뉴스나 SNS로부터 격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매에 대한 모든 결정을 본인이 혼자 결정할 게 아니라
1: 예.
0: 반드시 주변 가족들과 함께 상의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1: 아니 또 2주를 못 기다리 그 사이에 또 올라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다시 또 보게 되고 막 이렇게 되지 않아요? 요즘 또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워낙 변동이 심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2주간 끊어버려라.
0: 그 변동성에 휘둘리게 되면
1: 예.
0: 그 충동성과 감정 기복으로 집중력과 판단력이 다시 떨어져서 성인 ADHD 같은 실수를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차, 3차 지진에도 여진이 있잖아요.
1: 아하.
0: 그런 2차, 3차 실수를 계속하게 되죠.
1: 아하. 여진 있는 것처럼 주식으로 인한 중독도 계속 여진처럼 뭔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건데.
0: 네.
1: 예, 원장님 지금 저 방송을 그 우리 장성철 소장님과 김유정 의원님도 같이 듣고 계시거든요. 두 분이 또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장 소장님 굉장히 우울해하십니다, 지금.
2: 주식 계좌를 안 보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까요? 근데 자꾸 걱정이 돼가지고.
1: 열어보게 되잖아요.
2: 예, 열어보고 확인하게 되거든요.
0: 사람이 그 불안 호르몬이 너무 과도해지면 그 편도체의 과다 활성 때문에
1: 예.
0: 안 볼 수가 없습니다.
2: 네.
0: 근데 보게 되면 그게 또 반복적으로 나를 불안하게 하고 2차적인 실수, ADHD적인 충동 행동을 유발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24시간 혹은 길게 제가 2주라고 말씀드렸는데요.
1: 예.
0: 최소 2, 3일만 그 주식 계좌를 안 보게 되더라도 원래 집중력과 판단력이 20%에서 30% 정도는 다시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렵겠지만
1: 예.
0: 지금 주식 계좌를 계속 보게 되면 충동적인 물타기나 패닉셀을 반드시 하게 됩니다.
2: 맞아요.
1: 패닉셀.
0: 예. 예. 그래서 이런 행동에 대해서 또 자책을 하고 또 후회를 하다 보면 그 행동과 자기 실수를 보상하려고 또 엉뚱하게 비투를 하거나 가족한테 돈을 빌린다거나
1: 예.
0: 무리하게 돈을 끌어와서 또 2차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이 원칙인 주식 앱을 지우고 한동안은 이 주식 창을 보지 않는다. 이 대원칙부터 실행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우리 김정희 님은 주식 초보자신데 하실 말씀 있으시면 예 질문 예.
3: 예 이렇게 앱을 지우고 실제로 이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처방 말고 조금 더 네네. 깊이 깊은 우울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런 상담해서 처방하는 요법의 약물 치료도 병행해 주고 계신가요?
0: 사실 반복되는 실수나 어떤 우울증 때문에 이미 어떤 인간관계나 대인관계,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약물치료나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1: 예.
0: 그리고 물론 그런 분들이 또 본인이 아니시더라도 주변에서 이미 어느 정도 우울증이 확진되고 평소 본인의 이성과 원만한 대인관계가 무너졌다라고 가족분들이 판단하신다면
1: 예.
0: 그분들을 잘 설득하셔서 가족의 힘으로 같이 병원으로 상담받으러 오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우리 원장님이 오늘 SNS 글도 올리셨던데 그 타인의 불행을 조롱하는 글 당분간 올리지 말아달라 이런 호소글도 올리셨어요. 어떤 종류의 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0: 사실 이런 폭락장에는
1: 예.
0: 사실 역토모 증후군이나 조모 증후군이라고 해서
1: 예.
0: 나는 주식을 안 사서 오히려 더 이익을 봤다, 승리했다 이런
1: 예.
0: 식으로 주식 그 상승장에서 그 사람들을 좀 부러워하는 심리를 담아두었다가 지금 그 열등감을 해소하려고 남을 뭐 공격한다거나 조롱한다거나 이런 글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1: 예.
0: 그리고 항상 이런 장에서는 좀 음모론적인 어떤 이상한 루머가 생기기도 하고요.
1: 예.
0: 이런 불안이 그 만연하고 전염된

0: 된다면 더더욱 경제 시장의 위축이나 다른 사람을 서로 비난하는 문화 그리고 우울증이 그 계속 2차, 3차 퍼져나가게 전염병처럼 퍼져나가게 되는 그런 트렌드를 낳습니다.
1: 예.
0: 그래서 오늘 하루만큼은 상대방의 어떤 이런 고통에 좀 공감하시고 이런 비난이나 조롱 상대방을 뭐 비웃는다거나 이런 어떤 글들을 댓글 이런 것들을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좋은 마음겠다는 생각입니다.
1: 예. 일단 오늘 선생님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 다음에 또 인터뷰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 주식 중독을 전문으로 치료하시는 분이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인 박종석 선생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아무튼 그 주식으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 일단은 좀 마음을 좀 보듬으시고 앱을 지우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자, 어젯밤 법안심사소위가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현재 안건조정위원회로 넘어간 상태입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2: 아까 속보가 나왔는데 예. 법사위가 통과됐다라고 합니다.
1: 예.
2: 일단 법안심사소위가 어젯밤에 민주당을 포함한 법률권 주도로 직접 보안수사권 폐지하는 형사법 개정안 의결을 했고요.
1: 예.
2: 법안이 오늘 전체위도 법사위에 상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안건조정위로 회부가 됐었지만 위원 4명 이상이 찬성을 하면 심사를 바로 끝내고 전체위를 넘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이고요.
1: 예.
2: 국민의힘은 사실 장기간 수기를 요구를 했지만 민주당은 이번 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형사사법 체계를 바꾸는 중대한 법안이기 때문에 이거를 전당대회 일정에 맞춰 졸속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황이고요.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사위로 항의 방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1: 예.
2: 이런 가운데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필리버스터 참여 의사를 밝혔는데요. 국회법상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토론 여구서가 먼저 제출이 되어야만 합니다.
1: 예.
2: 국민의힘이 요구서를 제출을 해서 필리버스터가 시작이 된다면 정당과 관계없이 현역 의원인 한동훈 의원도 발언을 신청할 수는 있는데
1: 예.
2: 순번이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만약에 신청하였으면 그 순번 누가 정합니까?
3: 국회의장이,
1: 네. 국회의장이
3: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정당과 협의를 해서 하는데
1: 예.
3: 보통 그 신청한 정당이 순서를 매겨요. 그걸 자동적으로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정하는 거죠.
1: 그러면 국민의힘이 넣을
3: 안 넣어주죠.
1: 그 전 대표였는데.
3: 근데 이게 24시간이잖아요. 네. 근데 필리버스터가 경쟁이 붙어가지고.
1: 다 기록 세우는 경쟁.
3: 한두 시간은 안 해요. 최소 뭐 6시간, 10시간만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많이 해봤자 뭐 두세 명일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에게 뭐 돌아갈 순번은 없을 것 같고 일부러라도 배정을 안 해줄 것 같아요. 이 공을 다 한동훈 후보가 다 의원이 가져간다고 생각할 거기 때문에 안 할 것 같습니다. 못할 것 같아요.
1: 예, 경쟁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만. 자, 여기서는 구자영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깊은 우려를 표현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말했습니까?
2: 오늘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형소법 개정 논의의 내용과 방향성에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요.
1: 예.
2: 1차 수사기관의 수사 내용에 대한 검사의 실효적인 점검, 보완, 시정 기능이 사라지면 진실은 은폐되고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이번 폐지에 따른 피해는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국민이 떠안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검찰 수뇌부가 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거라 파장일 것으로 보입니다.
1: 예, 자 이제 보안수사권도 폐지, 이것도 거의 다 온 상황이 아닌가 이제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것 같은데 의원님 어떻게 보시니까 이변 없이 통과가 될 것 같죠?
4: 예, 통과는 무리 없이 될 것 같은데 이게 과연 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대로 정말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한 100%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1: 예.
4: 일단 두 가지 법안이거든요. 형사소속법 개정안하고 국회법 개정안. 그 패스트트랙을 좀 줄이는 거, 날짜 줄이는 거. 그 관련해서니까 각각 하나씩 필리버스터 24시간 하고 나서 이번 주 안으로 통과는 될 것 같습니다.
1: 예.
4: 이제 그 다음 순서가 문제일 것 같아요.
1: 조동식
4: 의장이 이걸 언제 정부로 보낼 것인가의 시점도 중요하고
1: 예.
4: 대화와 중재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1: 예.
4: 그러니까 어제 그 문제적 기자회견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조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3: 조정식 국회의장이 사고 한번 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1: 보안수사권 문제를
3: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1: 예.
3: 좀 여야가 좀 더 논의해라 라고 좀 얘기를 해서 전당대 이후에 처리할 수 있도록 좀 결단을 내려줬으면 좋겠다. 이번에
1: 개헌 발언,
3: 연임 발언 때문에
1: 예.
3: 크게 점수 잃었는데
1: 그렇죠.
3: 이걸 갖고 국민들에게 좀 점수를 따실 기회가 생겼다. 이것도 그냥 민주당

0: 원하는 대로 하게 되면은 나중에 부작용 됐을 때 이거를 바로 상정한 국회의장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1: 예.
0: 그래서 용기를 내서 사고 한번 치시라. 조정식 의장의 결단을 응원합니다.
1: 이미 사고를 어제 많이 치셔가지고.
0: 한번 더 치시라.
1: 사고는 사고로.
0: 네. 이슈는 이슈로 덮고 사고는 사고로 덮어라.
1: 과거신 기자.
2: 아니 이제 어쨌든 10월에 중수청 공수처 출범하는 것 때문에 예. 시간이 별로 없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1: 예.
2: 그리고 어쨌든 당론으로 정해진 것으로 통과가 되는 건데 어제 법안 소위 거치면서 좀 보완이 많이 된 것 같기는 합니다. 이것저것.
1: 예.
2: 그러나 여전히 당론이 이걸 해서 정해지는 거라고 한다면은 그 피해에 대한 책임도 결국 여당이 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1: 예.
2: 국민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했을 때 그걸 보완할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차분하게 후속 논의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1: 예. 지금 방송을 유튜브로 보신 분들이 제 얼굴이 어둡다고 박앤콕 씨 주식해서 얼굴이 준 거냐 하시는데 저는 주식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많은 시청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서 또 정말 아파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웃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웃지 않고 있다.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한파브리핑 여기까지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회사의 경쟁력은 무엇일까요? 오랜 시간 연구한 기술, 축적된 노하우, 그리고 소중한 기업의 자산. 기업의 미래는 이러한 작은 차이에서 시작됩니다. 기술자료 임치 제도는 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안전하게 지키고 필요할 때 개발한 기술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소중한 기술과 노하우를 위한 준비, 기술자료 임치 제도. 이 캠페인은 대중소기업, 농업협력재단, 기술자료 임치센터가 함께합니다.
4: 문 닫은 가게가 늘고 젊은 사람들은 떠나가는 지역. 하지만 동네 골목의 오래된 방앗간, 낡은 시장 한켠의 노포, 무심히 지나쳤던 풍경이 세상에 하나뿐인 콘텐츠가 됩니다. 경기도 의회가 마련한 기술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조례로 우리 동네만의 이야기가 혁신적인 비즈니스로 태어납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의 로컬 창업가들이 만드는 활기찬 골목과 새로운 일자리. 지역의 변화, 지금 시작됩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와 함께합니다.
5: 더 이상의 약속 대련은 거절한다. 여의도 고수의 숨막히는 정치 토론, 노컷 대련.
1: 네, 10일 서총회 한판승부 매주 수요일 여야 두 분 모시고 한 놓고 대련 시간입니다. 자, 먼저 맥 소장님,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 어서 오세요.
6: 네, 안녕하십니까. 맥 소장 서영주입니다.
1: 예, 자 김종익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함께합니다.
7: 안녕하십니까.
1: 예, 두 분은 괜찮으신 것 같습니다. 투자 결과. 예.
6: 뭐 또 안 괜찮으면 어떡할 거예요.
1: 예.
6: 오늘 살아야죠.
1: 예, 오늘 일상이 계속되기 때문에.
6: 오늘은 살아야 내일 있죠.
1: 그렇습니다. 일상은 계속되니까 힘내시고.
6: 네.
1: 자, 현안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 어제 쏘아올린 국민들이 뭐 공감대가 있다면 현직 대통령의 연임도 가능한 원론적인 입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발언 파문이 커지고 있죠. 청와대를 물론 당권 주자들도 진화에 나서는데 일단 관련 영상을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보고 말씀 나눕니다.
8: 권력구조 개편 관계에서 이 현직 대통령의 뭐 연임 개헌 문제 이런 등등은 그건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의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그 여러 정치적 당사자들이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합의하느냐 달린 문제겠죠.
9: 조정식 의장이 기자들에게 낚인 것 같습니다.
10: 아니 의장이 그냥 얘기하더라고요. 뭘 제가부터
9: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건데 예. 그렇게 이제 제목을 뽑고 예. 언론이 장사하기 좋게 좀 저는 말려들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것은 헌법 128조상 예.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깔끔하게 정리됐을 텐데 조정식 국회의장이 앞으로 제가 잘하라고 하겠습니다.
1: 예, 자 일단 문제가 발언이 있었던 장면을 보여드렸고 오늘 아침에 또 박성태 뉴스쇼의 정청래 전 대표가 이제 출연을 해서 관련 이슈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겁니다.
6: 네.
1: 원래 이게 기자회견 예상 질문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6: 뭐 그랬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1: 예.
6: 그게 또 답변은 써준 적은 없다.
0: 답변 썼으니까 자꾸 이렇게 보고 얘기를 하죠.
6: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취지에 대한 뼈 댓글은 썼는데 개조식으로 썼는데 그걸 다 보고 읽은 풀 텍스트는 아니라고 제가 확인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써준 걸 읽은 건 아니고요. 사실 이제 발언은 부적절했고 그다음에 지금 일파만파 이게 허상의 먹잇감을 던져줬다.
1: 허상에?
6: 허상이에요. 현직 대통령 연임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헌법상에도 네. 안 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의석수로도 200석 개헌을 넘어서야만 개헌의 내용이 만에 하나 뭐 현직 대통령의 뭐 연임을 허용한다라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109석인데 그중에 40석을 꽂을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1: 예.
6: 안 돼요. 그리고 만약에 총선 다음 총선에서 200석을 민주당이 얻는다 그것도 네.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한 얘기들이 네. 정치적 소재거리로 이렇게 나온 게 굉장히 조금 저도 안타깝고요. 조정식 국회장께서 아 내가 왜 이랬을까 생각하실 거는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조금 단박하게 조금 그쪽 다른 진영에서의 공격을
1: 예.
6: 뭐 맷집으로 뭐 맞고 가야죠. 어떡하겠습니까?
1: 자, 맷집 들어갑니다. 네. 자.
7: 아니, 국회의장이 써준 대로 그 써준 거 아니면 저렇게 말 엉뚱한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해도 되는 겁니까? 그냥 국회의장은 뭘 못해요? 써준 대로만 읽어야 되는데 그 써준 대로 아닌 거 얘기하다 보면 저런 헛소리를 할 수 있는 게 국회의장입니까? 저분 육설 아니에요? 아니 무슨 말 같은 얘기를 해야죠. 아니 의석의 문제입니까 이게? 이건 헌법 정신의 문제예요. 아니 그렇게 5.18 계속 헌법 전문에 넣자고 얘기했잖아요. 5.18 정신이 그 개헌을 해서 현직 대통령 임기 연장해 주는 게 5.18 정신입니까? 이거 5.18 정신에 대한 모독 아닙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의 헌법의 역사는요. 그동안에 계속해서 그러니까 장기 집권하려는 사람들을 막으려고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피를 흘리면서 만들어온 그 역사 아닙니까?
1: 예.
7: 1954년에 4.45입 개헌 그거 그다음에 1972년에 유신헌법 50화국 전두환 1980년대 헌법 이거 다 겸허하고 나서 1980년도에 87년도에 60화국 헌법 만들면서 야 정말 지긋지긋하다. 더 이상 이제 이거 임기 연장하는 거 못하게 하자라고 해서
1: 독재 헌법, 방지 조항이죠.
7: 네. 헌법 부칙 조항까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근데 그거를 국회의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아 국민이 원하면 그거 뭐 연임 현직 대통령 연임도 할 수 있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이게 국회의장만 이런 거 아니잖아요. 이분 정무특보 하신 분 아니에요? 이재명 그때 대표 당시 정무특보 아닙니까?
1: 대통령의 정무특보였어요.
7: 대통령의 정무특보였지. 네. 그러니까 그러다가 국회의장 되시니까 한상 말아 올리신 겁니까? 거기다가 총리했던 분은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 5년은 너무 짧다라는 이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또 대장동 변호사였던 법제처장은 똑같은 얘기. 아, 국민이 원하면 뭐 연장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주변 사람들이 다 그러고 있어요. 이거 누구 생각입니까? 이거 이재명 대통령 생각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거 그렇게 얘기했다가는 공격받을 테니까 자기 주변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 하도록 슬쩍슬쩍 흘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요. 국회의장 그만두셔야 돼요. 국회의장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무슨 국회의장 자격이 있습니까? 저는 국회의장 자격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거 헌법에 대한 모독이에요.
1: 예.
7: 그거 그대로 하시면 정말 이거는 구태타입니다. 이거 비상계엄보다 더 나쁜 거예요. 불법 비상계엄보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 책임지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SNS로 지난번 입장을 내긴 했습니다만 조정식 국회의장이. 그 정도에서 멈춰져서는 안 되지 않나라는 지적이 많은 상황인데 김유정 의원님도 말씀 주시죠.
11: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이 국회의장 하셨으면 좋았잖아요. 잘했을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1: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죠. 예.
11: 일단 저처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어제와 같은 답변을 했어도 정신 나갔냐라고 많은 비판을 받았을 겁니다.
1: 예.
11: 근데 국회의장이 그런 얘기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1: 예.
11: 그 뉴스가 딱 나왔을 때. 그래서 국회의장이 반명인가? 왜냐하면 이게 이 얘기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1: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발언이죠. 사실은.
11: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말이 예.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대통령도 그거는 몇 번씩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부인했던 바가 있었던 것이고
1: 불가능한 일이다.
11: 예, 그럼 강훈식 비서실장도 입장됐습니다만 헌법적으로 정서적으로 실질적으로 이건 불가능한 얘기라고 대통령이 늘상 얘기해왔던 부분이다. 예.

0: 이렇게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6선의 국회의장이 이거는 뭐 답을 써줬건 안 써줬건 개조식이건 뭐 풀 센텐스건 간에 헌법 이거 불가능이다 이렇게 그냥 한 줄 얘기하면 끝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본인의 어떤 말 한마디에 무게감이 이렇게 일파만파 퍼질 걸 몰랐다면 그게 더 문제고요.
1: 예.
0: 정청래 후보가 아침에 박성태
2: 뉴스죠?
0: 나와가지고 앞으로 제가 잘하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나 이거 얼마나 모욕적인 이야기입니까?
2: 그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쵸. 그러니까.
0: 나이로도 형이에요. 국회의장이.
3: 나이 선수 국회의장.
0: 나이로 선수. 그다음에 의전 서열로 봐도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한다는 것도 정말 저는 국회의장이 어제 사고를 쳤습니다만은 네. 정청래 후보의 이 말도 너무나 부적절한 얘기라고 맞아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SNS 그다음에 국회의장 공보수석 입장으로만은 네. 네. 이거 불이 안 꺼진다. 그래서 의장이 다시 한번 얘기를 해야 되고
1: 예.
0: 그다음에 청와대 비서실장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여전히 그러니까 껄 수 없나? 이렇게 지금 지켜보고 있는 국민의힘에게 왜 인공호흡기를 달아줍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다음 주 월요일날 귀국하시면 수색기를 한번 박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 저희한테 물어보지 말고요. 입장을 바꿔놓고
1: 네.
3: 윤석열 전 대통령이 네. 만약에 저런 얘기를 했다고 한번 해보세요. 아 이거 뭐 개헌할 수도 있죠. 개헌해서 내가 임기 늘릴 수 있고 이렇게 얘기하면 민주당 가만히 있을 겁니까?
0: 그러니까 그런 윤석열과 전륜 네. 먼저 하시고 그리고 얘기하시고.
3: 아, 저한테 얘기하면 안 되고.
2: 전륜하신 분이잖아요.
3: 뭐 네. 박사님 전륜하신
0: 분이니까. 아니 국민의힘 얘기 연장선상에서.
4: 예. 요즘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민주당이 뭔가 조금 당의 그 기강까지는 좀 그렇고요.
1: 네.
4: 어디 정신 어디 놓고 있는 것 같아요. 정신줄 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이런 중심이 네. 네. 없어요. 그래서 좀, 네. 저는 이게 과연 무엇 때문인가 고민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이득 때문일까?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한 과한 충성일까? 과공비례란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하게 이렇게 뭐 공손한 것은 예의가 아니다. 이게 과충비충이에요. 과한 충성은요 충성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전형적인 부분이고 앞서 예의를 들었던 더 나가면 공소취소 모임까지.
1: 예.
4: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건지를 늘 경계하고 가야 되는데
1: 예.
4: 이게 저는 과충비충이 된 거예요.
1: 민주당이 망하는 길로도 갈 수 있는.
4: 근데 저는 예. 이제 여기에서 망하는 길이라기보다는 이걸 예. 바로 잡고 예. 이걸 수습하는 과정이 이제는 필요한데 이게 예. 이제 이번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지도부의 역할이 그만큼 막중하다. 그러니까 저는 지난 지도부에서 이 지금 연임을 도전하는 그 후보,
1: 예.
4: 정청래 후보,
1: 예.
4: 그리고 그걸 막겠다는 어떤 진영 간의 갈등 이게 결국에는 당을 혼란스럽게 하다 보니까
1: 예.
4: 중심이 안 잡혀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이제 조정식 그 국회의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제가 뭐 다 제자 얘기하지만 실언이라서 더 뭐 어떻게 얘기할 건 없지만
5: 실언이 아닙니다.
4: 저는 아 잠시만요. 그러니까
5: 얘기 많이 했잖아요 지금.
4: 실언이
5: 시간 끌기 작전하고 있어요.
4: 실언이 아니고
5: 준비된 발언이에요.
4: 실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1: 예. 아무래도
4: 다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불가능한 현직 대통령 연임을 통해서 악마하려는 작업들은 이제 그만 적당히 하고 좀 빠졌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5: 그럼 조정식 국회의장의 진솔한 어떤 본인 반성의 멘트가 좀 아나운싱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1: 본인의
5: 들고
1: 본인의 입술을 통해 육성으로
5: 실수 아니에요. 원고 보면서 얘기했잖아요. 준비된 발언이라니까요. 그것이 더 큰 문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1: 예.
5: 화가 나는 게 있어요.
1: 예, 어떤 부분이 화가 나세요?
5: 장동혁 대표에게 또 비타민을 엄청 센 고용량 비타민 챙겨줬어요.
1: 그치.
5: 근데 이게 제일 화가 나요.
0: 수액이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공호흡기를 왜 달아주냐고요.
4: 수액이에요, 수액.
5: 수액? 수액에 비타민 고용량으로 세게 좀 넣어가지고 지금 존재감을 잃어가고 이상한 짓을 한다라고 평가를 받는 장동혁 대표의
1: 예.
5: 이 과거의 발언들. 이재명 대통령 연임 안 하겠다. 본인 입으로 얘기해라. 이 얘기 주구장창인지 하고 다닐 거 아니겠습니까?
1: 실제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연임 개헌을 시도하면 그날이 정권의 마지막 날이 될 것이다. 이 대통령의 연임은 없다. 다섯 글자만 말하면 논란 끝난다.
5: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를 해서 장동혁의 또 존재감을 살려주는 것. 그것 때문에 전 더 많이 화가 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1: 예.
5: 어쨌든 대통령께서 정리하셔야 될 거는 같아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비서실장, 정무수석의 참모들의 발언만 갖고는

정리가 안 될 것 같고 예. 이 부분 야당이 계속 끈질기게 물고 늘어질 거기 때문에 개헌은 정말 해야 되잖아요. 해야 그렇죠.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예. 이것 때문에 개헌을 못하게 된다면 조정식 국회의장은 역사와 국민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잘 정리하고 정말 개헌 논의가

0: 이거 자체가 약간 앞으로 잘하라고 하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게 뭐 선의로 말씀했을 수 있겠는데
1: 이분 특기가 남 탓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난번에 지방선거 평가에 있어서 합당했으면 안 졌다는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본인 안에서 스스로 그 좀 원인을 찾는 게 아니라 뭔가 외부에서 원인을 찾는 것 같고 기자는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날카롭게 질문하는 거고 말하자면 제목 뽑으려고 하는 거고 근데 뭘 낚여요. 기자가 취재하는 게 뭐 기자가 낚시꾼입니까? 낚시를 하게?
0: 그러니까 일종의 언론 탓이죠 사실은.
1: 그게 뭐 언론 탓이 왜요? 그건 아닌 거예요. 본질은
0: 또 언론 탓이야.
1: 본질은 조정식 국회의장께서 실수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저는 좀 우리 민주당의 그래도 전직 당대표가 그 이 국민들의 보였을 때 품격을 대표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국회의장한테 제가 잘 달리겠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어떡해요. 그래서 저는 아이고 참
0: 디테일이 약하다.
1: 다 펼쳐놓고 보면 그러니까 다 펼쳐놓고 보면 요즘에 민주당 왜 이러나 싶어요 진짜.
0: 이게 뭐 이게 박앤커 참 디테일이 약해. 질문 디테일이 약해. 이거 틀리는 것보다 더 기분 나쁠 것 같은데. 아니 김종혁 최고.
2: 아니 저도 언론 출신이잖아요. 언론인이 장사하기 좋게 말려들었다. 아니 그 질문 자체에 무슨 장사의 냄새가 1이라도 납니까? 당연히 물어볼 거 물어본 거잖아요. 예. 개헌 얘기하시니까. 그럼 그 개헌은 좋은데요. 그 야당에서는 그 연임 개헌 한다고 그럴 우려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랬더니 본인이 얘기한 거 아닙니까? 예. 아니 당연히 질문해야 될 걸 질문했는데 그게 무슨 장사하기 위해서 언론이 뭐 그 말려 그러니까 쉽게 하면 사람을 이렇게 그쪽으로 몰아갔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뭐 아까 지금 서영주 소장이 얘기한 대로 아 자기가 못나서 못했으면 자기가 다 반성을 해야지 왜 남 탓을 그렇게 해요.
0: 그렇죠.
2: 그 정치인들 진짜 나쁜 습성 중에 하나가 걸핏하면 언론이었다. 그러다가 자기 좀 좋게 써주잖아요. 네. 입이 쫙 찢어져갖고 또 그러거든요. 아주 비겁하고 치사한 행동들이에요. 그 당대표 나온 분이 지금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그 참 그 뭐 국회의장도 그렇고 그다음에 당대표 후보도 그렇고 참 대단하네.
3: 근데 제가 상당히 이거는 의도된 발언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실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하나가 이제 이 기자회견 10시에 했거든요. 오전에 끝났어요.
0: 그렇죠.
3: 근데 국회의장실의 공보 속에 공식적인 해명 발언은 오후 5시에 나왔어요. 근데 저 발언이 알려지고 나서 각종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거 비판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0: 맞아요.
3: 그러면 바로 어떤 수습하는 발언이 나와야 되거든요. 원론적인 발언이었어요. 아, 이거 의도 없었어요. 이래야 되는데 대단히 긴 시간 동안 대여섯 시간 동안
0: 간 본 거 아니냐?
3: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했지? 나는 이거 누구의 뜻과 의지를 읽고 내가 얘기한 건데 내가 뭐 이렇게 욕먹을 일인가?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닌가. 잘못을 안 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4: 그랬으면 더 문제예요. 그건 진짜 심각한 문제죠.
3: 이렇게 늦게 나오는 게 맞아요? 대변인 해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4: 그러니까 당황했나 보죠.
3: 당황을 해도 12시에 끝났다고 생각을 해봐요. 1시, 2시, 3시, 4시, 5시. 5시간 동안 이걸 그냥 꼭 참고 어떻게 해명을 할까? 이게 맞냐고요. 이런 대형사고 더
4: 그러니까.
3: 참았고.
4: 그러고 나서 나온 얘기가 원론적인 이야기였다라는 것도 저는 조금 마땅치는 않았습니다.
3: 그러니까 저건 바로 그냥 기자회견 끝나고 나서 바로 수습했어야 되는데.
4: 현장에서 수습했어야 돼요. 그쵸. 가장 좋았던 거.
3: 그러니까.
4: 아이고 내가 이거 무슨 말을 했지?
3: 그러니까 본인은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게 왜 실수라고 그러지 사람들이.
0: 본능적으로 왜? 바로 이거 아닙니다라고 이제 뭐. 돕는 사람이라든가
3: 그렇죠.
0: 의장의 비서관이라든가
4: 공보석이 바로 와서 얘기를 했었어요.
0: 메모라도 그렇죠. 좀 주면서 귀속말이라도 아 이건 좀 수습하셔야 된다라고 바로 그렇죠. 본능적으로 얘기했었으면
3: 그러니까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맹소장님이 무슨 허상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1: 아, 그 허상이 그 실수에 대한 허상이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현직 대통령이 연임을 할 수 있는 것은 허상이다. 그렇게 주장을 계속 하잖아요. 할 거라고. 안 된다니까. 그
4: 어차피 불가능한 거지. 이야기라고 얘기하시는
1: 어차피
4: 거고.
1: 어차피 불가능한 얘기를
4: 가지고
1: 계속
4: 가지고 있잖아.
1: 이재명 대통령의 이미지만 안 좋게 만들려고 지금 공격하는 거다라고 제가 보는 거지.
0: 이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그 순방 중에 야 한국 가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1: 아니, 자다가 봉창이죠.
4: 진짜 얼마나
0: 지금 이제 전당대회 레이스 상황도 굉장히 지금 후보들끼리 막 싸우고 난리가 났고 주식도 지금 완전 이제 5천 선으로 지금 내려앉았고 9천에서 5천까지 내려갔고 지금 국회의장도 지금 이러고 이런 상황이니까 대통령은 정말 연기할까 귀국을
1: 심지어

0: 7박 11일이에요. 네. 7박 11일.
1: 7박 11일.
0: 공중에서 자. 아.
2: 남극에 가셔가지고 또 격려도 좀 하시고 조금 이따 오시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1: 야, 그래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사의를 표명했잖아요.
2: 그러니까요.
1: 그러니까 그 최측근 중에 한 분인 정성호 장관도 아, 나 이거 법무장 못 해야겠다. 이렇게 말한 상황 아니야?
0: 이 예. 모든 게 이 예. 민주당이 집권여당으로서 안정화가 안 돼서 그런 거라고 난 생각해요.
1: 1년 됐는데 왜 안정화가 안
0: 돼? 아, 1년 동안 아무것도 한 일이 없으니까 그렇죠. 안정화도 안 시키고.
1: 누가 안정화 안 시킨
0: 안에서
1: 거야?
0: 지금 싸움박진을 하고 있고. 네. 그런 거예요. 정성호 장관께서 네. 왜 그만두려고 했겠어요?
1: 당대표의 잘못입니까? 전직?
0: 전직 당대표의 책임이 크죠.
1: 반청입니까? 왜 그렇게 말만 하는데?
0: 반청이 아니라 네. 팩트예요. 아, 팩트? 정성호 장관이요. 일이 힘들어서 그만둘 뿐이 아니에요. 오죽하면 법사에 나와서 그 보안수사권 읍수하고 없어졌는데 동료 의원들이 야박하게 그냥 막
1: 여당 간사나 여당 아, 법사위 의원들이
0: 그럼요. 그런 지금 집권여당의 상황이기 때문에 좀 다들 딴 생각을 하지 집중력이 좀 이렇게 좀 많이 떨어지신 것 같아요.
1: 자 우리 김재혁 최고 표정 안 좋으신데 말씀해 주세요.
3: 아니 그게 아니고요. 예. 그 저기 이재명 대통령은 뭐 이미 준비된 대통령이라면서요. 많이 준비됐다고 했었잖아요. 그 정치를 얼마나 오래 하셨어요. 뭐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하루아침에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로또 맞은 사람 아니잖아요. 그리고 거기 있다가 싸우고서 이쪽으로 돌아와서 이쪽에서 뭐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끌어다가 그냥
1: 용병 아니잖아요.
3: 용병처럼 만들어줬고 네. 네. 그다음에 거기서 그때 당시에 문재인 정권이 너무 싫으니까 그냥 와르르 해서 몰려가서 그 사람 대통령 만들어준 사람 아니잖아요.
1: 예.
3: 평생 정치한 사람 아닙니까? 그 경기도지사도 하고 성남시장도 하고 당대표도 하고 할 거 다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뭐 1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결국 1년 지난 다음에 이재명 정권이 만들어놓은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이 뭡니까? 자기 당내에서는 자기들끼리 무슨 뭐 충성 경쟁하면서 박 터지게 싸우고 앉았고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알 수 없게 만들어졌고 주식시장 집 팔아서 주식 사라고 그랬는데 정말로 사람들 집 팔아갖고 거의 그 알거지 되게 만든 이런 사람들 속출하고 앉았고 분명히 주식시장이 그 9천까지 올라갈 때 이거 저 정상이 아닙니다. 이거 너무 너무 과열됐습니다라고 그렇죠. 많은 사람이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거 거기다가 정권으로서는 이거 좀 조심해야 되는데라고 나갔어야 돼요. 근데 국민연금 동원해서 그 18.5%밖에 안 되는 거를 28.5%로 투자 더할 수 있게 하고 거기서부터 그것도 더 올려놓고 그 수백조를 거기다 뭐 수십조 수백조를 갖다가 그 돈을 거기다 쏟아붓게 만들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아주 준비된 대통령이 만들어놓은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이 왜 그렇습니까? 한동안에 굉장히 착각. 그러니까 윤석열보다는 낫지. 그래도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상당히 특수를 누리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야당 보기 지지율이 좋아서 진짜 너무 좋아서 야 아무리 니들이 못해도 저 당보다는 낫다. 이런 소리 들어서 지지도 높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결과로 보면 2년 차에 들어서 가고 있는데 나오고 있는 거 보면 도대체 뭘 한 거냐라고 비판할 수밖에 없어요.
1: 약간 숙인해졌는데.
0: 아니,
1: 김정현님. 예.
4: 그렇다 하더라도 뭐 윤석열과 비교하는 거는 어불성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자, 부동산 대책은 뭐 수기 과정을 토론 과정을 통해서 이제 발표되면 또 한번 지켜보시고 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1: 예.
4: 주식시장의 문제도 뭐 모두가 지금 사실 패닉 상태이긴 합니다만
1: 예.
4: 5천을 조기 달성하는 바람에 그게 오히려 독이 됐나 뭐 이런
1: 예.
4: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만
1: 예.
4: 이 문제도 대책을 세워야겠죠. 그래서 오늘 정무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야 모두 질타를 했던 것이고
1: 예.
4: 정신 차려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지금 상황들이 뭐 의도한 이런 그 정책 실패 이런 건 아니잖아요.
1: 예.
4: 그러니까 조금 지켜보시고 뭐 윤석열 때에 비하겠습니까? 저희는 딱 두 글자 경로밖에 들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노력하고 계시니까 다녀와서도 또 성과를 들으면서 향후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도 좀 같이 논의하시고 그렇게 가야죠.
1: 예. 갑자기 너무 숙연해지는데 장 소장님 바꿔주세요 분위기를. 예.
2: 바꾸라고요?
1: 아니면
2: 아니, 저도 뭐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1: 예, 해주세요.
2: 이게 결국에는 연임 문제도 사고친 게 이재명 대통령이 픽한 이 조정식 국회의장이 큰 사고를 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 가 계시면
1: 예.
2: 중심을 잡아야 할 게 국무총리인데
1: 예.
2: 국무총리가 진짜 보이질 않는다. 그분에 대한

0: 능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표했잖아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 국무총리가 어떠한 중심적인 역할을 못한다라는 것, 그것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인사를 잘못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주가 문제와 관련해서도 국민을 화내게 하는 기자간담회에서 김영범 정책실장이 국민 탓하는, 국민들이 투자한 거, 국민들이 뭐 투자하고 뭐 ETF 투자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식의 얘기를 해서 국민들에게 탓을 돌리는 김영복 정책실장을 임명한 것도 이재명 대통령이고,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1: 예.
0: 좀 다녀오시면 또 전당대회 끝나면 전반적으로 좀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어쨌든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1: 맞아요.
0: 그걸 좀 전반적으로 살펴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2: 네. 개각과 청와대 참모진 교체가 네. 조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3: 인적 쇄신은 필요한 시점은 됐어요. 근데 저도 비슷한 생각인 게, 결국에는 이제 대통령께서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구조적 다수라는 국정 철학에 맞게끔 일 중심으로 사람을 쓰긴 썼어요.
1: 예.
3: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봐서는 정무적 판단하는 사람들이 국정에 크게 없어요.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하고 전문가의 그룹은 많은데 정치적으로나 또 판단을 하거나 이런 결단을 내릴 사람들이 적다.
1: 아.
3: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을 좀 등용해서 이 집권 2년 차에는 조금 더 어떤 그 노련한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고, 두 분한테 또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1: 두 분이라면 김재혁 최고와 장성철 선생님.
3: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비판할 때는 정말 그 뜨겁게 비판해 주시면 좋겠고,
1: 예.
3: 뭐 비판하는데 받아야죠. 주식, 부동산, 현재 상황에 있어서 이거는 뭐 잘 됐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1: 예.
3: 다만 이걸 회복하고 잘할 때는 또 칭찬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1: 장 소장님 칭찬 많이 하셨잖아요.
0: 저는 뭐 뉴 이재명이라고까지 제가 선언하면서 그래? 욕 먹으면서까지 제가.
1: 자, 이제 오늘 저녁 9시에 그 전당대회 레이스 펼치는 세 분의 당대표 후보자들 토론이 예정돼 있긴 하잖아요.
0: 근데 웃겨요. 저 정말 이거는
1: 왜
0: 민주당
1: 또?
0: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1: 네.
0: 국민과 권리당원들을 농락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1: 들어요. 왜?
0: 왜냐면요. 선후가 바뀌었어요. 토론회를 보고 그거를 판단하고 투표를 해야죠.
1: 아.
0: 어제 오늘 충청권 분들 다 투표를 합니다.
1: 아.
0: 그러고 나서 오늘 이거 TV토론을 해요.
1: 예.
0: 이게 맞아요? TV토론을 보고 누가 맞는 건지 그렇게 골라야 될 거 아니에요?
1: 예, 예.
0: 합동연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 예.
0: 투표 다 하고 나서 합동연설에 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김윤정 대변인님. 이런 전당대회 이게 말이 되는 전당대회입니까? 서영주 소장님.
2: 대변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변인 아니고요.
0: 의원님.
2: 저는 의원도 아닙니다. 저는 이 토론회를 포함해서
1: 예.
2: 전당대회, 그러니까 당에서 조금 너무 이걸 홍보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 하는지 몰라.
2: 하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1: 아.
2: 오늘 100분 토론 특집으로 지금 이걸 준비하고 있다라는 걸, 당권 주자 첫 토론회를
1: 예, 예.
2: 지금 당원이 얼마나 알고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1: 예.
2: 그다음에 어제 첫 투표하는데도 또 오류가 난 것도 문제고 그게 오류 나서 1시간 투표 시간 연장한 걸로 이게 끝날 문제가 아니거든요.
0: 그럼요.
2: 원인을 찾고 지금 10%밖에 안 되는데 충청권은, 근데 충북에서 지금 이게 오류가 나면 다른
1: 예.
2: 지역에 권리당원 숫자 많은데
1: 마무리?
2: 호남이나 이런 데 어떻게 할 거예요?
1: 예. 한
2: 대책을 세워야죠.
1: 놓고 때려는 치열한데요. 2부에서도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4: 일부 기상정보입니다. 연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현재 경남권을 중심으로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져 있고, 이 지역은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폭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양산이 40.3도, 부산 38.8도까지 오르면서 기상관측일에 가장 더운 날씨를 보였는데요. 그 밖의 지역도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도 폭염경보로 특보가 한 단계 강화된 상태입니다. 당분간 전국적으로 무더위와 열대야가 계속되면서 건강 잃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26도, 낮 기온은 34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가 34도, 대구 37도, 포항 38도, 내일 부산은 39도까지 예상됩니다. 당분간 이렇다 할 비 소식이 없는 상태고, 내일도 가끔씩 구름만 끼는 날씨가 예상됩니다. 1분 기상정보입니다.
5: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6: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0: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뱅크 IBK 기업은행.
1: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2: 인천의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3: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4: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3: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4: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3: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5: 퀴즈 하나. 서울에서 1시간. 수도권 유일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6: 기업이 주목하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5: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6: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5: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번에도 퀴즈! 평당 84만원.
6: 부담은 낮추고 경쟁력은 높인 산업단지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5: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6: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5: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7: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8: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7: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9: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예, CBS 박종기 한판승부 이 부분을 열었습니다. 녹화 대련 이용하고 있는데요. 1부 마지막에 이제 오늘 있을 저녁 9시 당권주자 더불어민주당 3명의 당대표 후보자의 TV토론이 예정돼 있습니다. 근데 홍보 잘 안 됐다, 잘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보긴 하겠죠. 제일 첫 번째 토론이 화제가 되고 2차, 3차가 좀 덜 보게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1: 맞아요. 첫 토론회가 중요하고요. 네. 여기에서 이제 전선을 분명하게 하고 가야 되는데 예. 사실 저는 우려스러운 게 첫 토론회는 신천지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0: 아, 이슈로?
1: 네. 그리고 사실상 지금 현재 전선은 예. 이재명 대통령을 살리느냐? 말하자면 살리지 못하느냐? 예. 뭐 죽인다는 말은 좀 그렇지만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정청래 후보가 되면 레임덕이 온다는 말들이 예. 정말 이 그 바닥 민심에서는 현실화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1차 토론에서 두 명의 뭐 김민석, 송영길 후보가 좀 두드러지게 한다면 상당히 정청래 후보가 고전을 면치 못할 거는 같은데 저는 신천지 얘기를 김민석 후보가 할 것 같아요. 느낌에.
0: 오늘 토론에서 예. 뭔가 새로운 조금이라도. 팩트를 들고 나올 수 있을까요?
1: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우려스러워요.
0: 근거도?
1: 예, 뭐 근거도 살짝 던지고 나올 것 같은데 저는 난 세 가지만 얘기하면은 솔직히 지금 김민석, 송영길 후보 측에서는 좀 유리한 고지가 갈 수 있는 게 지방선거 책임 평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이게 거의 외통수거든요. 왜냐하면 지방선거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러면 위대한 승리라고 했는데 네. 위대한 승리라고 지금도 생각한다면 대통령은 지방선거를 실패했다고 그랬어요. 대통령의 입장과 충돌하죠. 그런데 예. 이제 입장을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0: 실패 같다 그러면 실패했으면 왜 나왔어요? 이거잖아. 그러면 실패했는데 책임을 안 지고 왜 나왔어? 이런 거라서 이런 예. 조금 그 신천지보다는 예. 조금
1: 근데 우상호 의원이 우상호 지사는 아 실패 아니다. 실패까지는 아니다. 그렇게 또 반론도
0: 친해서 그래요.
2: 그러니까 오늘 인터뷰에서도 우상호 지사를 들먹이면서
0: 친해요.
1: 아, 두 분이 정청래 예. 후보와
0: 예. 예.
1: 그 뭐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 또 대통령을 돕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잘못 알려진 거다. 오늘도 뉴스에서 그렇게 인터뷰 반론도 펼치고 억울하다는 측면이 있다고
0: 말씀. 아예 안 도운 건 아닌데 예. 결과적으로 돕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것이지.
1: 예예. 예.
0: 지난 1년 동안 정청래 후보도 예. 고생했죠. 예, 저는 고생했죠. 고생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고 예. 봐요. 공과가 있는데 결과가.
1: 결과가
0: 안 도와줬구나라고 평가를 받으니 예. 그걸 인정하고 안 나왔어야 되는데 연임도를 하면서 이 갈등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는 이 부분은 콕 집어서 들어가면 굉장히 좀 재밌는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1: 예, 토론.
2: 그래서 그 부산은 못 가고 예. 평택은 안 가고 예. 전북만 가는 지방선거에서 예. 할 일이 뭐 있냐 이제 이런 얘기 상대 후보들이 하고 있는데
1: 예.
2: 이 부분 관련해서도
1: 얘기하겠죠.
2: 예, 얘기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예. 특히 신천지 문제는 이를테면 정청래 후보 쪽에서는 굉장히 호재로 생각하고 예. 계속 이걸 끌고 가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1: 예.
2: 저는 이거 그냥 질문은 나올 거니까 오늘로 조금 털고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건
3: 못 털어요.
2: 정리하고 갔으면
3: 왜냐하면,
2: 좋겠고.
3: 왜냐하면 네. 오늘 한민수 최고위원 후보 네. 인터뷰를 했는데 본인들은 계속 근거 자료를 공개해라. 계속 요구할 거래요. 그러면서 공개 못하면 사퇴라는 네. 입장을 계속 견지해 나갈 거랍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냥 털고 갈 수 있다고요? 근거 제시 못하면 못할 것 같아요.
2: 근데 이제 아예 정말 이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었다라는 게 합수부 수사로도 예. 내용도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인데
3: 이제 그거가 좀 약하잖아요.
2: 그러니까 네. 바로 그 지점인데 우리가 기대했던 어떤 뭔가 그렇죠. 한 가지
3: 조직적인 네.
2: 그게 뭐가 있나
3: 없대요.
2: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와야죠.
4: 그 태기를 잘못한 것 같아요.
1: 태기라면
4: 날짜 있잖아요. 오늘
1: 8월 17일 아 TV 토론.
4: 네, 오늘 TV 네, 토론. 네. 오늘 TV 토론에서 방송국도 엄청 골치 아플 것 같아.
3: 왜요?
4: 아니, 예를 들면 지금 주가 문제 오늘 대폭락 이틀 연속 사상 최대 폭락 이거 안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 문제 이거 입 다물고 있을 겁니까? 그리고 개헌 지금 그 국회의장이 지금 저렇게 난리를 쳤는데 그거 그 당대표 나오는 사람들한테 그것도 안 얘기하고 그럼 뭔 얘기할 거예요? 누가 더 대통령한테 충성하느냐 이것만 가지고 얘기할 겁니까?
1: 예.
4: 그리고 신천지만 갖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제가 만약에 저 PD 담당 PD라면
1: 예.
4: 야, 이거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 국민들이 알고 싶은 거 어쨌든 물어봐야 되는데 이 사람들 그래도 그런데 그러면 그런 논란이 만약에 그런 논란을 그런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면
1: 예.
4: 그게 무슨 잘했다고 얘기하기가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보면 누워서 침 뱉기 비슷하게 될 수도 있고.
1: 예.
4: 근데 그걸 아예 그런 이슈를 갖다가 얘기 안 해. 그러면 도대체 그걸 뭐 하려고 지켜보고 있어요? 그 토론을. 나의 삶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기들끼리 앉아갖고 뭐 내가 더 충성해, 네가 더 충성해. 뭐 지난 선거는 이게 우리가 이긴 거야, 아니야 진 거야. 뭐 그러면서 그 얘기만 계속 하려면 저 같아도 채널 안 돌릴 것 같아요. 그건 내가 왜 보고 있어야 돼?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서 약. 태길이 잘못됐어. 오늘 진짜 너무 안 좋은 날 태길한 것 같아. 뭐 그냥 계산하고 한 거 아니잖아요. 미리 예. 준비한 거지만.
1: 방송 사상도 있을 수
4: 있고. 오비락으로 예. 별로 굉장히 좀 어려운 처지에서 이 준비하는 사람도 굉장히 힘들겠다.
2: 뭐 이 역동적인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예. 어떤 날을 잡든 또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기 때문에.
4: 그렇죠. 아니 그 뭐 방송국이 일부러 잡은 것도 아닐 것이고.
2: 예. 그렇죠. 오늘 뭐 다들 후보들이.
4: 야 오늘 참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하네요.
2: 파이팅 해야죠.
3: 근데 전반적인 분위기가 예. 그냥 좀 안 좋아요. 민주당하고 집권 세력에게 그냥 이 경제 분위기도 안 좋고 이 집권 세력 내 분란과 갈등 이런 것도 안 좋은 것 같고.
1: 예.
3: 그런 상황이 전당대회 때 어떻게 이제 결론으로 나아질까. 하나 이제 제가 번뜩 그 걱정되는 거는 뭐냐면
1: 예.
3: 김인석 후보가 어쨌든 계속 주장을 했어야 되는 거는 국정운영 뒷받침 잘할 수 있는 사람 레임덕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사람
1: 예.
3: 호흡 맞출 사람 그로 계속 밀고 나갔으면 정말 괜찮았을 것 같은데 만약 이렇게 주가 떨어지고 부동산 문제 때문에 막 민심이 들끓으면 대통령 지지율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당원들이

0: 나 권리당원들도 야 이거 대통령 좀 우리가 집권여당에서 좀 견제도 하고 쓴소리도 하고 그런 목소리를 내야 될 사람 뽑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분위기도 나올 것 같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구도 자체가 프레임 자체가 김민석 후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한 분위기로 가는데 만약 이번에 일요일 날 충청권에서 정청래 후보가 고향이라는 배경을 등에 업고 뭐 이겼다. 50% 넘었다. 네. 그러면 초반 기세가 완전히 그냥 김민석 후보 꺾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TV 토론 민주당 지지자나 당원분들은 거의 다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반 국민은 안 보더라도. 예. 여기서 제대로 신천지 문제 관련해서 해명 못하고 해명 못해요? 당신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공격당하면 이 김민석 후보는 뭐 할 게 없어요. 지금
1: 카드가
0: 그러니까 이게
1: 없다.
0: 큰일 났어요.
1: 알겠습니다. 김민석 후보. 자 민주당 오늘 아무튼 저녁 한번 보시고요. 네. 저도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 여기까지 하고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다시 태풍이 불고 있는데 태풍이 자주 봤던 태풍이 징계 태풍 징계. 국민의힘 윤리가 이제 27일에 조경태, 권영진, 진종호 의원에 대해 징계 절차 개시했고. 당 기강잡기 일환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일단 진종호 조경태 의원은 반발하고 있고 조경태 의원은 굉장히 높은 수위로 기자회견하고 있고 권영진 의원은 약간 이제 몸을 좀 낮추고 있고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하면서 하는 상황이긴 한데 자, 이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우리 김종혁 최고
2: 분위기라는 건 어떻게
1: 예 일단 뭐 지도부에서 권영진 의원은 자진 탈당 권유하기로 했는데. 응하지 않으면 윤리를 통한 최고 수준 징계로 나가겠다. 한데 이제 권영진 의원 같은 경우는 또 대한가 미래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기도 한데.
2: 아 일단 네. 그 윤리는 독립기구라면서요. 그런데 네. 최고위에서 무슨 가이드라인 주는 겁니까? 그렇게 안 하면 윤리위에서 네. 이렇게 할 거다라고 아예 답을 답정 넣으러 가는 겁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금의 윤리위는 누구를 심판할 수 있는 권한과 자격과 네. 그런 게 없어요.
1: 권위도 없다.
2: 권위가 없어요. 아니 이거 처음에 9명으로 시작했잖아요.
1: 맞아요.
2: 9명으로 시작했다가 나오자마자 야, 저 완전히 윤호개인들 뭐 세상이냐? 그러니까 세 사람이 나 아니야. 그러고 사퇴해버렸어. 6명 남았어. 그 6명이 한동훈 대표 그 당시 그 전 대표 제명하고 예. 저도 제명하고
1: 예.
2: 그다음에 그 배현진 의원 중징계 내리고 그랬어요. 근데 한동훈 전 대표는 자기가 선거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살아 돌아왔고 전화 배현진 의원은 가처분을 했더니 법원에서 이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징계다라고 하면서 다 둘 다 인용을 했어요. 예. 이런 경우가 없었잖아요.
1: 예.
2: 그러면 윤민호 윤리위원장 사퇴를 했어야 돼요. 당연히 전직 최고위원과 현직 서울시당위원장을 그렇게 제명하고 징계를 했는데 법원에서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라고 얘기하면 사퇴를 했어야 되잖아요.
1: 예.
2: 근데 안 했어요.
1: 예.
2: 그 계속 버텼어요. 그리고 사퇴를 안 하면 장도혁 대표는 이 사람을 해촉을 시켰어야 돼요. 근데 그것도 안 했지 않습니까?
1: 예.
2: 그래 놓고서 그 여섯 명 중에서 서로 싸움박질이 벌어져서 당신이 뭔데 왜 당신 마음대로 이걸 하느냐. 부위원장 얘기가 있잖아요. 나 그 저 법원에서 그 가처분 인용당했을 때 너무 부끄럽더라.
1: 우종환 부위원장?
2: 네. 그리고 또 본인이 다 쓴다 이거를. 강의도 안 하고 결정문이나 이런 거.
1: 윤민희 위원장이?
2: 윤민희 위원장 이분은 계몽령이라고 주장하고 비상계엄이 계몽령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예. 부정선거 이런 거 다 동조하는 걸로 알려진 분이잖아요.
1: 예.
2: 그런데 그분이 공당에 윤리위원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인데다가 여상훈 위원장 그 이전에 있던 분 멀쩡한 분 쫓아내고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임기 다 쫓아내고서 임명해갖고 이 모양을 만들어놓고 있는데 그리고 계속 두 명인가를 더 하여튼 총 10명을 임명했는데
1: 예.
2: 그중에서 다 그만두고 5명 남은 거예요. 5명 남았는데 그중에서도
1: 3명만 회의에 참석한다.
2: 3명만 회의에 참석했어요. 아니 이거 옛날에 무슨 저 방통위에서 다 그만두고 2명 남아갖고 결정한 것처럼
1: 예.
2: 이 3명이 남아서 육선 의원 그다음에 그 권영진 의원 재선이지만 대구시장 두 번 했으니까 결국 4선 비슷한 거고 비례위원 뭐 이런 줄줄이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징계를 하겠다고 세 명이서 나와서 하고 있는데
1: 예.
2: 이게 정당성이 있습니까? 일단은 윤리위에 정당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된 사람들을 정상적으로 초청을 해서 불러다가 윤리위원으로 3분의 2 이상 외부인 구성을 해서 이분들한테 공정한 심판을 받으면 아야 소리도 못할 거야. 근데 지금 아니 다른 사람들 그 저 조광한, 박민영 뭐 미디어 대변인 그리고 김재원 최고 이런 사람들도 다 말이 안 되는 짓을

0: 많이 했잖아요.
1: 그래서 맞재소가 되는데 조광한 최고위원은 이제 지난 15일에 그 국회 기자회견 직후에 백브리핑에서 당 소속 의원들 향한 욕설과 인격 모독성 발언을 했다 해서 윤리위에 제소가 됐고, 김재원 최고위원은 63 지방선거 때 무소속 후보를 또 공개 지원한 의혹으로 제소가 됐다고 해요. 맞재소된 상태인데 무소속 하면 또 해당 행위라고 지금 누구니까 진정 의원인데 해당 행위로 진 게 의뢰된 건데, 우리 당 소장님이 조강한 최고랑 인터뷰도 하셨잖아요.
2: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뭘 얘기를 하면 관점이
1: 김유정 의원님 오늘 제일 밝아졌어. 오늘 일부 내내 어두웠거든. 주식 뭐 여러 가지. 근데 지금 얘기도 굉장히 빵 터지셨네. 그러니까 계속해 주세요.
2: 뭘
1: 네.
2: 이렇게 물어보면 질문을 하면 이제 관점이 다르다 그런 걸로 다 피해를 갖고 마지막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도와주는 질문은 하나도 없고 말꼬리 잡고
1: 장성철 소장이 장성철 앵커가
2: 곤란한 질문만 많이 해서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 그러면서 갔어요.
1: 방송 듣다가
3: 네. 그게 마이크에 대고 한 거예요?
2: 그렇죠. 그 얘기를 직접 했어요.
1: 이야, 극한 직업 장성철
2: 기록에 남아있거든요. 근데 이야. 제가 왜 뭘 물어봤냐면 예. 장동혁 대표 지금 잘하고 있냐 예.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1년 6개월 받은 거 전륜하는 기회로 삼아서 당의 쇄신과 개혁 이끌어내야 되지 않느냐. 예. 그러니까 뭐 본인들 잘하고 있대요. 예. 그래가지고 뭐 뭘 잘하고 있냐 그랬더니
1: 뭘 잘하고 있냐.
2: 자기 스트레스 받는다고 막 한참 얘기하고 계시더라고요.
1: 왜 그 좀 그 앵커가 중립적으로 질문을 하셔야지 이렇게 아니, 제가, 게스트를 배려해서.
2: 제가 국민의힘이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안 드니까 예. 중립적으로 못 하죠.
3: 예. 아무래도 이제 아끼는 마음에 예. 조금 더 이제 회초리를 때린다는 입장에 질문한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뭐 일단은 뭐 조강한 그 최고위원에 대해서 제가 뭐 이물평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충분히 뭐 전 장 소장님의 이 한마디 힘들었어요. 이걸로 끝난 것 같고 예. 윤리위만 제가 말씀드리면. 공당에서 윤리가 운영되는 방식을 보면 그 공당의 수준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국민의힘 윤리는 앞서 뭐 김종인 최고도 얘기했지만 정상이 아니에요. 독립적이지도 않고 예. 뭐 사실상 뭔가 이 당 지도부와 별개로 움직인다고 생각할 수 없잖아요. 아무리 예. 주장을 하더라도
1: 예. 독립기구지만
3: 그냥 하청기구 같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하청을 넘어서서 제가 늘 얘기하는 흥신소. 그러니까 윤민호 위원장이 지난번에 예를 들면 징계했던 분들이 살아 돌아왔으면 정상적인 윤리라면 그만두죠. 본인이 책임지고 예? 판단이 잘못됐으니까. 근데 정상이 아니고 당권파 장동혁 당권파의 흥신소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역할을 충실히 그의 장동혁 대표의 운명과 같이 가려는 마음이 이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뭐 거의 공당 정치를 난장판을 만들고 있다. 창피해 줄 그런 사람들이 저 국민에 말할 거예요. 말은 못해도.
1: 김종인 저 빵 터지셨는데. 예.
4: 아니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요.
1: 장성철
4: 네, 조광한 최고위원의 예. 캐릭터를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예. 김대중 총재 시절에 이 윤리위원회라고 하자고 당기위원회라고 했거든요. 예. 당의 기강을 바로잡는. 그런데 그때 당기위원회는 진짜 무서웠어요. 권위도 있었고. 예.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의 윤리위원회는 그 자체로 희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방통위 예를 드셨는데 그 이진수 김태규 2인 체제에서 의결했던 모든 건들이 법원 가서 판판이 다 깨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번에도 아마 이 정당성을 과연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 근데 이 두 사람은 다 재보궐 선거로 또 국민의힘으로 들어왔어요. 돌아왔네요. 예. 그것도 참 아이러니한데. 예. 징계로 흥한 자 징계로 망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가질 수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장동혁 대표한테는 징계밖에 없는 것인가. 본인이 보여줄 수 있는 게 과연 제일 야당의 대표가 이거밖에 없다라는 게 참 슬픈 일이죠.
1: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국민의힘이 또 힘을 쏟고 있는 게 이제 그 필리버스터. 그러니까 이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 한다는 거 아니에요? 한동훈 의원이 이제 하시려고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순서에 넣어줘야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0: 네, 오늘 아까 이제 무슨 낮에 그 행사가 있었잖아요. 세미나가.
1: 아, 맞아요. 예,
0: 네, 그 토론회가 있어서 물론 이제 민주당 의원들 아무도 안 오셨지만 네. 네. 또 특이하게 김기현 의원 오셨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방송 갔다가 뒤늦게 네. 갔는데 갔더니 이제 뭐 왔다가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김기현 의원도 오고 뭐 의원들 뭐 여러 분 오시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끝나고 나서 내가 이제 필리버스터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랬더니 저는 만약에 시켜주면 길게 안 한다. 다른 사람들 그 빼먹지 않는다.

0: 한 시간 뭐 한 시간도 좋고 예, 뭐 한 예. 시간 반도 좋고 짧게 이게 왜 문제인지만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가려고 하는데 아 그 시켜줄 것 같지는 않은데 뭐뭐 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거 지금 그 보안수사권과 관련해서 전직 법무부 장관이었고 그리고 지금 처음부터 이것의 문제점들을 계속 제기를 했었고 또 야 그 집권당 의원들한테 토론하자고 또 제기도 했었고 그런 사람이 한동훈 의원이잖아요. 그리고 예. 또 본인이 만약에 이게 필리버스터에 나오면 무소속이 필리버스터인데다가 그 당과의 관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언론이 엄청 관심을 가질 것이고
1: 예.
0: 그다음에 보도도 많이 할 거예요. 그러면 목표가 필리버스터의 목표가 어차피 24시간 지나고 나면 다 도루묵인데
1: 그렇죠.
0: 사람들한테 얼마나 많이 이게 문제인지를 알리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한다면 당연히 한동훈 대표 전 의원 한동훈 의원을 필리버스터에 넣어서 아 그럼 짧게 하세요 한 시간이나 뭐 한 시간 반 하시든가 그렇게 해서 그걸 많이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거든요.
1: 예.
0: 그게 공당의 태도죠. 그런데
1: 예.
0: 그래서 저는 뭐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정경식 원내대표는 장동혁 대표하고 좀 달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을 위해서 당의 목표 이거는 그 보안 사건의 문제점들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다. 그러면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 누구냐? 우리 전직 당대표였지만 지금 무소속이지만 이 사람을 시켜야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데 이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일을 할 것이냐? 지켜봐야죠, 뭐.
1: 정경식 의원은 장동혁 대표랑 다르고 그런 의미에서 한동훈 의원을 필리버스터에 명단에 넣어줄 수 있다라는 기류도 읽고 계시는 거예요?
0: 예, 뭐 그렇게 생각하고 뭐 조정식. 근데 또 그분이 또 국회의장이신데
1: 조정식 국회의장
0: 헷갈린다
1: 신뢰,
0: 진짜.
1: 신뢰를 많이 잃었어 이미 지금
2: 이제. 아니에요 합리적으로 판단하실,
1: 합리적으로 판단하실 거예요 조정,
0: 그러시길 바라요
3: 진짜요?
2: 예. 근데 이제
0: 안 넣겠지
2: 장동혁 대표가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해줄 거예요
0: 아니 장동혁 대표
3: 권한이 없죠
0: 가 아니고 아니, 원내대표하고 권한... 이제 어차피 국회의장이 네. 할 텐데 네,
2: 그게...
0: 근데 보면요 국회의장도
1: 예. 네.
0: 아니 자기네 편 엄청 공격 저렇게 네. 이 저 그 이재명 대통령 감싸시는 분인데 네, 네. 거기에 대해서 저렇게 공격하는 한동훈 의원을 넣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2: 근데 이게 원내의 권한이 있는 건 맞아요
1: 예, 예.
2: 표면상으로는
1: 예.
2: 근데 당대표의 영향력이 지대합니다
1: 아.
2: 원내 지도부가 당대표 당 지도부하고 논의를 안 하고 이걸 넣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네. 너무 편의적으로만 뭐 원내 대표와 의장이 하면 된다 이건 너무 순진한 생각이고
1: 아. 특히 원내 당대표잖아요
2: 에이 그렇지 않아요.
1: 그러니까 원내 있는 당대표니까.
2: 그렇죠.
1: 네, 당대표가 원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그렇죠. 영향이 있을 거라는.
2: 그렇죠.
4: 저는 안 넣어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네. 정정식 원내대표는 조금 다르다 이렇게 그 김종철 의원 판단하셨는데
5: 기대하는 거죠.
4: 제가 보기엔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동혁 체제에서는 절대 복당은 없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지금 현재 없더라도 네. 의원들의 분위기가 그렇게 숙성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정정식 원내대표가 얘기하더라고요. 한동훈 의원에 대한 복당 문제를.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원내대표의 이 분위기도 장동혁 대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차원에서 굳이 뭐하러 한동훈 의원에게 판을 깔아주겠어요. 안 할 겁니다. 아마.
6: 필리버스터보다는 저는 예. 오늘 유익하게 본 게 한동훈 의원이 처음으로 개최한 세미나에
1: 예.
6: 의원들이 14명밖에 안 왔다라는 것은 한동훈 후보나 김정혁 최고위원님이 이 부분은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1: 현직
6: 됩니다.
1: 의원, 현직 국민의 네, 의원들이. 네.
6: 그러니까 친한원으로 분류되지 않은 분들 중에서는 대략 김기현, 유상범 이 두 분 정도 오고
1: 오셨고.
6: 나머지 12명이 이제 친한계 의원들이 갔는데 네. 친한계 의원들 대략 뭐 20명이라고 했는데 안 온 분들도 있고 뭐 사정이 있었겠죠. 근데 거기서 한 명도 안 늘어났어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같이 가 사진 찍히고 좀 힘 실어주고 좀 가까운 모습 보이는 것이 아직도 국민의힘의 다수 의원들은
1: 예.
6: 꺼려하는 것 같아요.
1: 아...
6: 그거를 기본적으로 한동훈 후보는 의원 됐으니까 지금 대단히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여러 가지 메시지도 내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1: 예.
6: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오늘 14명밖에 안 왔다라는 것은 심각하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메시지나 행동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그렇게 우호적으로 다가오지 않는구나. 그 원인은 무엇일까? 곰곰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0: 그 원인이 뭔데요?
6: 그거는 저 공론과 공론센터에 컨설팅을 의뢰하시는 용역을 받고 전 용역 평론가거든요.
0: 그래요?
2: 용역 평론. 예,
6: 예. 아 이거 심각한 문제라니까요.
1: 네, 뭐 저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2: 팀 플레이를 먼저 익히는 게 한동훈 의원에게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6: 부담스러워.
2: 제가 객관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혼자서는 잘할 것처럼 그리고 팬덤도 있고 대단히 뭔가 우월한 것처럼 행동하는 것들이 동료 의원들에게는 예. 부담스럽거나 곡하게 보일 수 있고 예. 만동훈 의원이 이제 들어와서 해야 될 일은 또 전투형으로 변하고 혼자 뭔가 투사형 그다음에
1: 다 와라 민주당
2: 내가 잘났다 이런 게 아니라 같이 갑시다 라고 몸을 낮추고 팀 플레이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
1: 너무 많은 거 얘기해주라.
2: 아마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지 않을 거라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약간 요약본으로 저 이제 해석을 해봤습니다.
6: 하나 말씀드리면 어제 이제 한동훈 네. 의원에게 대단히 우호적인 예. 국민의힘 의원하고 저녁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본인도 이렇게 막 가까이 다가가기가 예. 또 힘을 실어주는 듯한 예. 우호적인 모습 보이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1: 아 우호적인 분임에도 불구하고
6: 우호적인 분인데 친하다고 얘기하다 본 친하대요. 친하다고 얘기하면서도 네. 그렇게 좀 멈칫멈칫
1: 그게
6: 된다고 하더라고요.
1: 당권파들의 압력 때문이 아니라 어떤 내재적인 요인이 있다.
6: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경계심과 두려움이 해소가 된 것이 아닌데
1: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6: 예. 네.
0: 뭐에 대한 두려움인데요?
2: 컨설팅.
3: 비용 지불해야 돼요.
0: 돈 세고 그걸 해야 돼?
6: 야. 빵이라도 하나 사주시면서 예. 좀.
1: 아니 뭐 한동훈 의원 입장에서 노력 많이 한 거야. 조명태 의원에게도 선배님 힘내십시오 응원 메시지 보내고.
0: 아니 뭐 밥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1: 예, 본인의 또 본인 입장에서 노력하는 것 같긴 한데.
0: 조명태 의원도 안 왔지만. 예. 뭐 그리고 또 뭐 예를 들면 뭐 김영동 의원, 한재하 의원은 해외 나가 있었고.
6: 한재호는 뭐 온 걸로 돼 있는데.
0: 안 왔어요. 아니요?
1: 자, 근데 이번 주 중에 당 중진들이 모여서 장동혁 대표 거취에 대해서 논의한다고 하는데 이건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을 것이냐?
0: 아니 근데 지금 말씀이 보면 뭐예요, 근데? 한동훈 저기 뭐야 장동혁 대표가 네. 올공에 가거나 어디 가면은 몇 사람 쫓아갑니까? 몇 사람 쫓아?
2: 우리 비교할 사람 비교하세요.
0: 아니 그러니까
4: 합의 40명이래. 합의 40명. 네,
0: 그러니까 그 동안에 저 여태까지 다 했었던 사람들.
4: 합의 40명.
0: 네. 그런데 그냥 예. 두세 명씩 가요. 그냥 예. 두세 명씩 가는 거고 뭐 다들 그런 얘기했었잖아요. 무소속이 그 세미나 하는데 가는 의원들 가는 거 없다. 예? 뭐 다 예? 그렇게들 또 얘기했었잖아요. 예, 예. 그런데 뭐 저도 끝날 때 갔어요. 왜냐면 저도 방송이고 뭐 갑작스럽게 이틀 전에 그 한다고 그 공지가 와서 그게 떴기 때문에 우르르 갔던 건데 아마 그거 그렇다 치고
1: 마무리.
0: 네, 예. 마무리하고 그 아까 얘기했던 뭐 예,
1: 중진들 모임.
0: 중지들 모임은
1: 10초?
0: 그 김상훈 의원이 얘기했던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약간 보면 위기 의식 같은 걸 느끼는 것 같아요. 그 당 대표가 자꾸만 의원들도 가만두지 않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1: 하셨으니까. 그렇군요. 네, 여기까지 말씀하겠습니다. 세 분, 네 분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신선하고 맛있는 까마치.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Walk it, walk it. 언제
3: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4: 안전화.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5: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한판 승부.
6: CBS. 오늘도 안전하게 여름철 말라리아 감염 예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말라리아는 국내에서도 발병할 수 있습니다. 주요 발생 지역인 인천, 경기 북부, 강원 북부 지역에서는 더더욱 주의하세요. 두 번째, 말라리아 주요 발생 지역으로 여행을 간다면 방문 전 미리 예방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국립의료원, 대학병원 등의 방문에 진료 후 처방받으세요. 세 번째, 말라리아를 감염시키는 모기의 주요 활동 시간인 저녁부터 새벽까지는 풀숲, 물가, 산 등 모기 서식지 근처 방문을 자제하세요. 네 번째, 어두운 색의 옷은 모기를 유인할 수 있습니다. 긴 소매에 밝은 옷을 착용해 주세요. 다섯 번째, 모기는 땀 냄새에 다가오니 야외 활동 후 꼭 샤워를 해주세요. 말라리아 예방법으로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7: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8: 한여름 숲에서 가장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매미의 노래, 쓰름매미의 노래입니다. 몸 길이는 3cm 정도로 작은 편이지만 노래의 크기와 울림은 어느 매미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수컷은 배를 수축할 때 쓰 하는 소리를 내고 이어 배를 이완하면서 름 하는 소리를 냅니다. 이 동작이 매우 빠르게 반복되면서 우리가 듣는 쓰름 쓰름이라는 독특한 노래가 만들어집니다. 작은 몸에서 만들어지는 이 노래는 숲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힘차며 암컷에게 자신의 존재와 건강 상태를 알리는 중요한 사랑의 신호가 됩니다.

0: 7시 30분입니다. 잠시 후 이강민의 잡지사가 방송됩니다.
1: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7월호 21번째 페이지. 앞으로 잡지사 1000회는 더 출연할 수 있다는 생각에 요즘 자나깨나 싱글벙글 밤잠을 설치고 계시다는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신 곽지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2: 안녕하세요. 곽지식입니다.
1: 자, 지난 천초특강 라이브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잡지사 1000회 출연권을 획득하셨는데 요즘 뭐 이렇게 밥을 안 드셔도 배부르시다면서요?
2: 아무튼요.
1: 예. 네. 가족분들께 좀 자랑도.
2: 사실 제가 이제 우승할이라고는 좀 상상을 못했었는데, 예, 그때 이제 상품으로 받은 스톡홀름의 풍경을 조립할 수 있는 퍼즐.
1: 조립 뭐 들어가셨나요?
2: 그건 뭐 1등 상품은 아니었습니다만, 예, 그런 것도 굉장히
1: 자랑스럽게. 왜 자꾸 1등 상품을 패싱하고 왜 부상을 자꾸 언급하시는 거야?
2: 그렇습니다.
1: 네. 행복하지 않으세요?
2: 아, 행복합니다.
1: 자, 오늘은 모처럼 과학계, 교육계, 증권가가 주목하는 시간이죠. 원소 오퍼너 타이밍 주기율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쉬운 다섯 번째 원소, 세슘에 대해서 알아볼 차례인데요. 이게 원소들의 일상 속 쓰임새를 알아보는 시간이니까.
2: 그렇습니다.
1: 오늘은 어떤 우리 일상에서 어디에 쓰이는지부터 좀 알려주시면 좋겠는데요.
2: 일단 세슘, 요즘에 뉴스라든가 언론에서 가장 세슘을 많이 들을 수 있는 그 기회는 세슘이 뭔가 안 좋은 물질.
1: 그렇지.
2: 뭔가 이 세슘이 발견돼서 뭔가 문제가 됐다.
1: 어딘가에서 검출이 되면.
2: 네, 그런 걸로 되게 많이 등장을 합니다.
1: 그렇죠.
2: 세슘, 사실 세슘 덩어리로 져 있으면 뭐 위험하긴 한데요. 그런 거 말고 뭐 물에 녹아 있다거나 어떤 화합물을 이루고 있어서 세슘을 이용해서 만든 물질이 어디 좀 있다거나 한 게 특별히 굉장히 위험할 이유가 다른 물질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1: 아, 그래요?
2: 예를 들어

0: 뭐 비소라든가 뭐 이런 거에 비교할 바는 아닌데 네네. 왜 세슘이 뭔가 이렇게 독의 상징, 악의 상징이 되었느냐라고 하면 네. 이게 이제 방사능 물질하고 관련이 깊어서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항상 보면 뭐 방사성 세슘.
0: 네. 네. 이게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방사능 물질도 아니고 핵폐기물하고 관련이 깊어서 그렇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네네. 세슘 자체가 사실은 방사능을 많이 띄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뭐 우리가 흔히 뭐 떠올리는 뭐 우라늄이라든가 플루토늄이라든가 이런 거는 딱 들어도 이거 방사선 라듐 뭐 이런가 뭐 방사선 레디에이션이 나온다고 해서 이름도 라듐이 된 거거든요.
1: 그렇네.
0: 그런 거에 비하면 세슘 색깔에서 나온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그렇게 사실은 방사선하고 원래는 연관도 별로 없었어요. 네. 19세기에 뭐 마리아 스코도스카 퀴리 이런 방사선 처음 연구하시는 분들은 뭐 세슘 방사선 뭔 상관이야? 별 그렇게 신경도 안 썼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게 왜 이런 관련이 생겼느냐? 네. 우리 예전에 그 지난번에 제논 할 때도 이 이야기 말씀드렸는데요. 방사능을 자연적으로 내뿜게 되는 이런 반응 말고 사람이 인위적으로 굉장히 강한 방사능을 내뿜게 만드는 핵 반응을 시킬 수 있는 수단 중에 핵 분열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네. 그거를 평화적으로 하면 원자력 발전소에서 가동하는 원자로 속에서 핵 분열 반응을 일으키고 무기로 핵폭탄을 터뜨릴 때도 핵 분열 반응을 일으킨다. 네. 그런데 그 핵 분열 반응이 일어나면 방사능 물질이 온갖 다른 핵 분열 생성물이라고 하는 별의별 희한한 물질들을 가지각색으로 대단히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중에 방사능을 찐 제논 같은 것도 생긴다.
1: 현대의 연금술이라고.
0: 예, 이 말씀 제논 편 할 때 말씀드렸거든요.
1: 맞습니다.
0: 근데 이제 제논은 이제 기체잖아요. 그래서 공기 중에 떠다니는 거를 우리가 감지를 해가지고 누가 핵실험을 했는지 안 했는지 뭐 실험을 하고 그거를 민감하게 잘 감지하는 장치가 뭐 스웨덴제가 있어가지고 맞아요. 우리가 빌려오고 뭐 이런 거 말씀드렸었죠. 네네. 근데 공기를 타고 이렇게 건너와서 잘 확인이 되는 게 제논이 있다면 세슘이 보세요. 세슘이 주기율표에서 제일 왼쪽 줄에 있습니다. 제일 왼쪽 줄에 아래 위로 있는 것들끼리 성질이 비슷하겠죠.
1: 그렇죠.
0: 이 줄에 있는 것들이 가만히 보시면 나트륨, 소듐 같은 것들, 포타슘, 칼륨 같은 것들이 이 줄에 같이 있어요.
1: 그러네요.
0: 다 물에 잘 녹는 성분들이거든요. 세슘도 물에 잘 녹아요. 그래서 물에 녹은 상태로 세슘은 잘 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세슘은 기본적으로 좀 희귀한 물질이거든요. 네. 네, 우리가 대충 뭐 예전에 초창기부터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주기율표의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앞부분에 나오는 수소, 헬륨 이런 앞부분에 나오는 것들이 좀 흔한 편이고 뒤로 갈수록 금, 뭐 우라늄 이렇게 뒤로 갈수록 나오는 것들이 좀 희귀한 편이다. 네, 대체로 맞아요. 그런 흐름이 있다. 네. 이런 거 말씀드렸었는데요. 세슘만 해도 이미 꽤 뒤로 왔잖아요.
1: 절반 가까이 네, 왔죠.
0: 그것도 예. 있고 뭐 다 또 다른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세슘이 지구상에서 좀 희귀한 편에 속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세슘이 그렇게 잘 없어요. 그냥 대충 아무데나 찔러봐도.
1: 원래는 뭐 이렇게 암석 같은 데 있는 거예요?
0: 암석 같은 데 좀 있는데 예. 근데 그렇게 흔치는 않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바닷물을 떠봤는데 바닷물에 세슘이 보인다라고 하면 예. 이 세슘이 어디서 나왔을까
1: 의심스럽죠.
0: 갑자기 바닷속에서 세슘 광산이 무슨 바다에 사는 뭐 해저 외계인들이 세슘 광산을 개발해가지고 세슘이다 이렇게 하면서 바다에다 그거를 내팽개쳐 쓸 리는 없잖아요. 그죠?
1: 그래도 문제 아니에요.
0: 그러니까 그래도 물론 문제예요. 그래도 그런데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슘이 그렇게 검출된다는 게 고농도 세슘이 검출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만약에 세슘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그거는 큰 문제는 아닌데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과하면
1: 아니 외계인 자체가 문제 아니에요?
0: 뭐 외계인 자체가 사실 문제죠. 예, 예, 예. 외계인이 있다면 진짜 거의 골치 아픈 일이고 그런데 그럴 리는 없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갑자기 이 세슘이 어디서 나타났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네. 핵 분열 반응을 누가 일으켜가지고 그 세슘이 흘러들어왔나를 생각해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그러면 원자력 발전을 하고 나서 생기는 그 핵폐기물들 있죠. 네. 그 핵폐기물들에 그렇게 세슘이 조금씩 끼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누가 바다에 몰래 버렸나? 예전에 90년대 이럴 때 러시아 사람들이 동해 바다에 핵폐기물을 버린 것 같다 이런 게 언론에 보도가 돼가지고
1: 그랬어요.
0: 예, 한번 동해면 우리나라에도 다 돌아다니는 물이지 않습니까?
1: 그럼요.
0: 예. 그래가지고 진짜냐 가짜냐 이렇게 하면서 언론에서 한창 좀 떠들썩해서 썼던 적이 있습니다.
1: 예, 예.
0: 그리고 뭐 그런 식으로 누가 몰래 그런 핵폐기물을 버렸느냐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이고
1: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나요?
0: 검색해 보시죠. 특히나 그래?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이 세슘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는 일본의 후쿠시마. 바닷가에서 동일본 대지진 때 후쿠시마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거기 원자력 발전소들이 엉망이 되지 않았습니까?
1: 네.
0: 거기에서 나오는 그 핵폐기물 성분들이 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바다로 흘러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0: 아니냐. 실제로 그 후쿠시마 주변에서는 조금씩 흘러나와서 문제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1: 예, 예, 예.
0: 근데 그게 우리나라까지 오는 거 아니냐를 따질 때 예를 들어 거기서 예를 들면 수소 뭐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1: 네. 네,
0: 근데 수소 같은 경우에는 물이 H2O 수소잖아요.
1: 네.
0: 그래서 바람을 뜨면 거기에 수소라는 원소가 있다라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1: 그럼요, 예.
0: 그래서 그런 걸로는 금방 알아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래는 세슘이 안 보이고 있었는데
1: 네.
0: 오늘은 세슘이 보인다라고 하면 그 세슘이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세슘을 싣고 가던 무슨 배가 그냥 침몰해가지고 거기서 세슘 나온 걸 수도 있죠.
1: 네.
0: 그런 핵폐기물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1: 네.
0: 그런데 그럴 확률이 별로 없기 때문에 세슘이 그렇게 많이 거래되는 물질도 아니고
1: 네.
0: 그렇기 때문에 바다에서 세슘이 보이기만 하면
1: 네.
0: 수산물에서 예를 들어서 뭐 광어라든가 뭐 다랑어라든가 이런 데서 세슘이 조금이라도 나오기만 하면
1: 아.
0: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1: 네.
0: 조금 더 많이 나오기만 하면 어? 혹시 이게 그 후쿠시마에서 나온 세슘이 흘러들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라고 의심을 하기 때문에
1: 네네.
0: 세슘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보는 거는 좀 비교적 되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1: 아.
0: 왜냐하면 이거는 화학 반응을 잘 일으키는 소듐, 포타슘, 나트륨, 칼륨 다 화학 반응을 잘 일으키는 원소잖아요.
1: 네네.
0: 화학 반응을 잘 일으키는 원소이기 때문에 세슘이 있다 없다 감지하는 거 되게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방사능 물질이 얼마나 끼어 있는지 핵폐기물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거를 따지기 전에
1: 네.
0: 일단 세슘이 있나 없나부터 한번 보는 거예요.
1: 1차 감별기.
0: 네. 보통은 세슘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수산물 이렇게 검증하면 그냥 세슘 대부분 다 없습니다.
1: 네네.
0: 근데 한번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1: 네.
0: 국민들이 불안해하니까 계속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1: 네.
0: 그런데 어쩌다가 잘못돼가지고 만약에 일본에서 수입되는 무슨 수산물에 세슘이 좀 많이 나왔다라고 하면 일단 막는 거죠. 야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야? 설명해봐. 후쿠시마에서 흘러나온 세슘 잘못 관리돼가지고 그 물고기까지 먹은 거 아니야?
1: 혹시 잘못 버린 거 아니야?
0: 그러면 세슘을 먹었다라는 얘기는 또 무슨 세슘 자체의 방사능 위협성이 그렇게까지 센 것도 아니에요. 사실
1: 몸에 들어와도.
0: 네, 뭐 좋을 거 없는데 그게 핵심적으로 엄청나게 문제라가지고 세슘을 보는 거는 아니에요.
1: 네네.
0: 그런데 세슘이 있다라는 얘기는 다른 가지각색의 핵폐기물이
1: 그렇지.
0: 같이 흘러 들어왔을 거라는 지표가 되는 거이기 때문에 그렇게 세슘을
1: 안 좋은 것들 중에 눈에 잘 띄는 게 세슘이라는
0: 그렇죠.
1: 거죠.
0: 예, 네, 예. 그래서 그 저기 무슨 이런 인터넷 홈쇼핑 사이트에서
1: 네.
0: 뭐 방사능 검사기 뭐 이런 거 검색하시면 막 나오거든요.
1: 네.
0: 얼마 그렇게 안 비싼 제품도 많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수산물용 방사능 뭐 검사기 뭐 그런 거가 있으면
1: 네.
0: 그거를 들어가지고 자세히 보시면
1: 네.
0: 방사능을 검사하는 장비가 아니라 세슘 검사하는 장비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 아니 그럼 세슘의 용도는 그 핵폐기물 감별기 이것밖에 없습니까?
0: 그거 지나 이제 하나만 뭐
1: 예.
0: 하나만 아직
1: 가시죠.
0: 아직 하나만
1: 예
0: 하나만
1: 가시죠.
0: KRISS, 크리스라고도 많이 하죠.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이상한 박사님이라는 과학자분이 계세요.
1: 조남이 비범하군요.
0: 네, 이 박사님. 이분
1: 예.
0: 뭐 상도 받으시고 하셨어요.
1: 예, 예.
0: 근무 열심히 잘하셔가지고.
1: 네.
0: 이분이 2020년대 초에 쓰신 논문 중에
1: 예.
0: 이분이 제일 저자로 아마 참여하시진 않았을 거예요. 세계 다른 과학자들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이제 참여했던 그런 논문인데 그 논문이 이 현상을 그러니까 이분이 애초에 이걸 연구했던 이유는
1: 네.
0: 한국에서 이걸 연구하시니까 후쿠시마 문제 이런 게 있고 우리 국민들이 수산물 오염되는 문제 많다 보니까
1: 네.
0: 세슘을 방사능을 띠는 세슘을 정밀하게 측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분이 많이 연구를 하셨던 거예요.
1: 예, 예.
0: 그런데 그 수산물의 방사능 세슘 오염 말고
1: 네. 네,
0: 이분이
1: 네.
0: 그거를 이렇게 활용하면 좋잖아라고 해가지고
1: 감이 전혀 안 오는데
0: 딴 나라 사람들이 하시는 연구에 협력을 하면서 참여를 했던 게 있거든요. 이거 뭘까요? 이거 뭘까요?
1: 모르겠어요. 뭘까요? 알려주세요.
0: 포도주를 가지고 몇 년 산인지를 가지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1: 예.
0: 근데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1: 네네네.
0: 그 포도도 땅에 심어 놔가지고 자라나는 거니까 그 포도에 방사능을 띤 세슘 성분이 만약에 좀 나온다라고 하면 그거는 우리가 원자 폭탄을 개발해서 실험을 한 이후에 생산된 포도주죠.
1: 그렇죠.
0: 그래서 이거를 정밀 왜냐하면 이건 뭐 우리 수산물 안전을 위해서 이거를 쉽게 싼 가격에 정밀 분석하는 기술을 개발해 놨기 때문에 네. 이거를 역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1: 네.
0: 포도주가 언제 만들어진 포도주냐?
1: 120년산이라고 네. 했는데 막 세슘 나오고 이러면
0: 그럼 속임수 아니야? 왜 이런 거야? 따질 수 있게 되는 거죠.
1: 야.
0: 그리고 이분이 제시하신 건 뭐냐면
1: 네.
0: 이게 세상에 사람들이 원자폭탄 실험을 60, 70년대 좀 많이 하고 그 뒤에는 좀 적게 하고 요즘은 그렇게 대놓고 안 하잖아요.
1: 네네.
0: 그래서 그거를 이용을 하면 어느 정도 더 정밀하게도 좀 알 수 있다.
1: 그렇지, 그렇지.
0: 그리고 이런 실험 같은 게 다 끝나고 세슘이 더 이상 퍼져나가지 않게 된 이후에 대해서는 네. 또 좀 정밀도가 떨어지고 알 수가 없다. 이런 연구에 참여를 하셨거든요.
1: 이런 연구 참여하실 정도면 포도주를 평소에 좀 좋아하시니까.

0: 아마 참여를 하시지 않을까.
1: 이 박사님 뭐 보시고 계시다면 댓글 좀 달아주십시오. 예, 예, 그래서 예. 이런 아이디어는 꽤 옛날부터 있었거든요. 예, 예, 예. 꽤 옛날부터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게 2020년대에 이와 관련된 연구를 하시는데 우리 한국의 이상한 박사님도 참여를 하셨던 적이 있다.
0: 재밌네요.
1: 네, 뭐 이런 예. 이야기 해볼 수 있겠죠.
0: 뭐 다른 용도는 없나요?
1: 다른 용도? 아.

0: 정말 현대 문명과 네. 인류의 어떤 사상적 기반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물질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 사상적 기반까지 나옵니까?
0: 네. 왜냐하면 예. 현대 문명을 떠나서 근대 문명, 과학 문명이 시작된 이후에 인류가 공통으로 소유하고 있는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한다면 역시 미터법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1: 예.
0: 그런데 원래 미터법이라는 거를 처음에 만들 때는 우리가 여러 차례 많이 했지만 처음에 프랑스 사람들이 미터법이라는 걸 개발할 때는 북극에서부터 적도까지 지구 둘레의 4분의 1을 만 킬로미터가 되게 하는 그 정도의 길이를 미터로 맞습니다. 잡자라고 해가지고 처음에는 개발했단 말이에요.
1: 네.
0: 그래서 지금도 프랑스 파리의 방돔 광장에 가면 그 미터법 개발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만든 1미터가 요만큼입니다라고 대리석으로 표시를 해놓은 게 누구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위치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방돔 광장에 그게 있긴 있는데
1: 세슘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게.
0: 그런데 지구는 어느 쪽에서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 산이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다 이러면 길이가 좀 더 길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현대 미터법에서는 1미터라는 걸 어떻게 정하고 있냐면 1초 동안 네. 빛이 날아가는 빛의 속도라는 건 우주에서 항상 일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공상태일 경우에 1초 동안 빛이 날아가는 거리에 2억 9,979만 2,458분의 1이 1미터다라고 정하고 있어요.
1: 그래요. 기억나요.
0: 1초 동안 빛이 날아가는 거리에 한 3억 분의 1 정도 요 정도를 가지고 이제 정하는 네, 그런 걸로 미터법의 이 기준이
1: 그게
0: 바뀌었거든요.
1: 지금 기준이에요.
0: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1초가 뭔지를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1: 그렇죠.
0: 그래서 모든 옛날에 프랑스에서 처음 미터법 만들 때는 예. 미터를 먼저 정하고 그 미터를 가지고 뭐 가로 1mm, 세로 1mm, 뭐 높이 1mm 크기만큼의 물을 정해놓으면 그 물의 무게가 1g이고 미터법을 기준으로 모든 다른 단위를 만들었기 때문에 미터법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현대 미터법은 우리가 말은 미터법이라고 하지만 네. 사실은 제일 근원적으로 정해놓은
1: 그치.
0: 게 초예요. 초.
1: 초가 있어야 미터도 있어요.
0: 네, 1초를 먼저 정하고 그거에 따라서 뭐 미터니 뭐니 이런 거를 이제 정하게 된 거거든요.
1: 초법이네. 초법. 네,
0: 그래서 현대 미터법은 미터법이 아니라 사실 초법임 초법. 아 이거 참.
1: 초법,
0: 아, 이게,
1: 초법 중년.
0: 아 이거 참. 미터법이라는 세계 공통의 이제 기준인데 그 네. 기준에 대한 이름이 이렇게 기준이 흔들린다니.
1: 아하.
0: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우리가 SI 유닛, SI 단위계, 국제 뭐 표준 단위계, 국제 단위계 그렇죠. 이런 말 많이 사용하죠. 네. 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미터법이라기보다는 국제 단위계 SI 유닛이라는 말이 좀 더 정확한 말이다. 왜냐하면 지금은 미터보다는 초가 더 기준이기 때문에 초법 이런 뭐 이상하잖아요. 좀 약간
1: 이상하죠.
0: 예, 예, 뭔가 이상하죠. 무슨 뭐 식초로 만든 무슨 제조법인가 이런 느낌도 나고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1: 예, 예.
0: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 표준 기본법이라는 대한민국 법률에도 그 미터법이라는 거를 미터법이라고 말 안 하고 국제 단위계라고 국제단위계. 말하고 있습니다.
1: 예.
0: 자 그러면.
1: 세슘 언제 나왔어요?
0: 1초. 1초를 정할 때 세슘이 나와요. 1초.
1: 어.
0: 1초라는 우리 현대 문명의 기본인 미터법의 뿌리인 초. 1초를 정. 원래는 1초가 뭡니까? 원래 이거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었는데요. 원래는 그렇죠. 1초가 뭡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옛날 유럽 과학 문명 시대에 원래 기본적으로 생각하던 시간의 단위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너무나 당연하게도.
1: 네.
0: 그래서 시간이라는 단위가 한 시간이라는 단위가 옛날 사람이라고 생각하던 시간 단위의 기준이었어요.
1: 네.
0: 그런데 그 시간보다 조금 더 짧은 단위를 사용하기 위해서 시간을 60분의 1로 쪼갠 단위를 작은 단위로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분이에요.
1: 분이죠. 예.
0: 네, 그죠?
1: 예. 예.
0: 그리고 1분을 다시 한번 두 번째로 쪼개가지고 더 작은 단위를 만들었다라고 해서 1초를 세컨드라고 하는 겁니다. 한 시간을 한 번 60분의 1로 말한 게 1분.
1: 뭐,
0: 그거를 네. 다시 60분의 1로 쪼갠 거기 때문에 퍼스트, 세컨드 한 번 쪼개고 두 번 쪼개고 해서
1: 아, 두 번 쪼개서 세컨드라고?
0: 네, 프랑스어로도 스콩드라고 합니다.
1: 오, 네. 신기해, 신기해.
0: 네, 스웨덴, 스웨덴어로도 뭐 세콩드라고 하든가 그렇습니다.
1: 아, 두 번 쪼개서?
0: 네. 그렇습니다.
1: 예.
0: 야,
1: 그럼 미닛을 퍼스트라고 해야죠, 그러면.
0: 그러니까 그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예, 예. 뭐 사실은 미닛이 이제 작은 조각 이런 뜻이니까 그 이야기를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초라는 말이 나중에 유럽의 과학 문화가 들어오면서 번역어로 생긴 거예요.
1: 아, 네.
0: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각도를 부르는 단위에서 이게 먼저 생긴 걸로 알고 있어요.
1: 초가요?
0: 시간보다도. 네, 우리가 그 저 각도 말할 때 아 90도다. 근데 90도보다 조금 못 미치고 89도인 것 같은데 아 89도보다는 조금 커. 그럴 때
1: 맞다,
0: 각도
1: 맞다.
0: 말할 때는 89.5도 이런 식으로 십진법으로 말하기도 하지만
1: 네.
0: 89도 15분 34초다. 뭐 이런
1: 맞아,
0: 식으로 말할
1: 맞아.
0: 때도 있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예.
0: 각도를 말할 때는

0: 저는 이런 것도 좀 폐지됐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어요. 이것까지 이건 제가 강하게 주장을 안 할게요.
1: 세슘 얘기 좀 해줘. 세슘.
0: 그래서 그래서 예, 그게 예. 현대에서는 1초를 어떻게 정하느냐. 옛날에는 지구가 한 바퀴 도는 하루의 시간을 24시간으로 하루로 정한 다음에 그거에 24분의 1이 1시간이고 그거에 60분의 1이 1분이고 그거에 다시 60분의 1이 1초로 정했는데 네. 우리가 루비둠 편할 때 원자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 한번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어허. 지구가 돌아가는 속도도 그렇게 항상 일정할 리가 없다. 아, 예. 지구가 조금 빨리 돌 수도 있고 조금 천천히 돌 수 있는 거 아니냐. 예. 특히 그때 얘기한 거 기억나십니까? 달이 지구 주위를 돌아가면서 밀물과 썰물을 막 일으키면 네. 그것 때문에 온 바다가 출렁출렁하니까 네. 지구가 돌아가는 속도가 이러면서 약간씩 항상 차이 나거든요.
1: 움찔움찔. 예.
0: 그래서 지구가 돌아가는 거를 하루로 하고 그거 24분의 1, 60분의 1, 60분의 1을 1초로 정한다는 거는 엄밀하지가 않아요.
1: 그러네요. 예.
0: 그래서 현대에 사용하는 방식이 뭐냐. 루비둠 편할 때도 루비디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원자시계를 만들어서 측정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아, 예. 공식적인 기준이 되는 물질은 세슘입니다. 다시 한번 아,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예. 이게 좀 그러니까 오해하기 쉬운 설명이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제가 제일 기준이 되는 설명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흔들리지 않는 1초의 정의. 예.
0: 그렇습니다. 네. 세슘에 아 이게 너무 재밌어 이거 진짜. 세슘에 뭘 볼까요? 세슘에 색깔을 봅니다. 세슘의 색깔을. 와 이거 일단 황당하지 않습니까?
1: 시간을 쟀는데
0: 시간을 따지는데 색깔을 본다고. 와 이거 끝내주지 않아요?
1: 황당하긴 해요.
0: 세슘의 예. 색깔을 봐요. 순수한 세슘 덩어리는 사실은 금색빛이 나는 오묘한 색깔인데 예. 그것만 봐도 사실 놀랍죠? 예. 근데 세슘이 금색빛이 난다는 건 사실 별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예. 세슘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슘의 색은 온갖 세슘에서 나오는 빛들이 다 뒤섞이는 색이잖아요. 예. 모든 색깔이 다 뒤섞이면 흰색으로 보인다 이런 것처럼 그래서 여러 가지 빛들이 다 뒤섞인 그런 색깔이 눈으로 보이는 색인데 예.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세슘에서 나오는 빛은 그 세슘에서 나오는 그 색깔, 그 빛 중에 어느 한 빛만 골라가지고 그거를 기준으로 따집니다. 그거가 그거를 과학적으로 어떻게 말하냐면 초미세 준위의 전위 때문에 나오는 하이퍼 파인 레벨의 트랜지션에서 나오는 빛 그것만 하나를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좀 쉽게 얘기를 하자면 세슘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빛 중에 예. 제일 좀 하잘것없는 빛에 속하는 거예요. 아. 되게 눈에 잘 보이고 막 휘황찬란하고 막 번쩍번쩍하고 이런 빛이 아니라 네. 진짜 별거 아니게 씩 나오는 이런 눈에 안 보여요.
1: 왜 하찮을까 네. 어쨌든 해보시죠.
0: 전파 예. 정도로 측정되는 예. 그런 정도의 빛이에요. 예. 그런 세슘에 나오는 여러 가지 빛 중에 그거 일단 하나만 뽑아내가지고 뽑아서. 그거 하나만 따로 빼내가지고 그거를 보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빛이라는 현상의 실체는 전기의 힘, 자기 힘 정확하게 말하면 전기장과 자기장이라는 것이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날아가는 현상이 빛이거든요. 그래서 빛이 나올 때 그거를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전기장이 커진다 작아진다 커진다 작아진다 이걸 계속 알아낼 수가 있어요. 예, 예. 그래서 빛이 나가고 있으면 전기장이 커졌다 작아졌다 이걸 되게 빠르게 반복을 하거든요. 네. 그것이 세슘에서 나오는 그 초미세 준위의 전위에서 나오는 세슘에서 나오는 빛 중에 제일 하잘것없는 빛에 속하는 그 빛을 기준으로 따졌을 때 그 네. 전기장 자기장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게 네. 91억 9,263만 1,770번 반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1초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1: 91억 몇 번 반복하는 시간이 1초라고요?
0: 1초로 보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일단 첫 번째 그래서 세슘에서 나오는 빛을 보고 그 빛의 전기장이 자기장이 얼마나 변하느냐를 헤아리면서 초를 따지는 거예요. 예. 이거를 이렇게 초가 이렇게 빛의 전기장이나 자기장이 얼마나 자주 이렇게 많이 바뀌느냐 혹은 얼마나 드문드문 바뀌느냐 이게 빛마다 좀 다르겠죠.
1: 네.
0: 그 빛이 다른 거를 전기장 자기장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그 빈도 얼마나 자주 커졌다 작아졌다 하느냐 얼마나 뜨문뜨문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거를 그거를 우리가 눈으로 보면 느낄 수가 있어요. 그게 눈으로 봤을 때 뭘로 느껴진다고? 그게 바로 색깔로 느껴진 색깔로. 그래서 그거를 숫자로 표현한 거를 우리가 색깔을 아니 뭘 색깔을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빨간색으로 보이면 빨간색이고 파란색으로 보이면 파란색이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1: 근데 그것도 엄격해야 되니까.
0: 이거 복습이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색깔을 엄밀하게 정하기 위해서 숫자로 표현하는 게 바로 우리가 주파수다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세슘에서 나오는 그 빛, 세슘에서 우리가 초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이 빛, 네. 이거는 아까 91억 9,263만 1,770번 반복되는 거라고 했으니까 예. 이거를 메가헤르츠 단위로 바꿔보면 네. 9,192.6메가헤르츠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91.8메가헤르츠에서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나죠. 뭐 4억 메가헤르츠, 8억 메가헤르츠 이런 거하고 비교해보면.
1: 그러네.
0: 그래서

0: 우리가 통신이나 이런 거에서 사용하는 전파하고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는 빛이 세슘에서 나오기 때문에 루비디움도 사실 비슷한데 그 빛이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전자 회로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검증을 하고 뭐 찾아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세알이고 해가지고 시계를 만들기가 좋기 때문에 이거를 기준으로 그래.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는 겁니다.
1: 그게 왜 최선인가요를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그 이유군요.
0: 그렇습니다. 실제로 2000MHz나 3000MHz 정도 되는 그런 정도의 빛을 그런 정도의 전파를 요즘은 뭐 5G 이동통신 뭐 휴대전화 이런 데서도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는 우리가 잘 다룰 수 있는 범위에 속하는 빛이에요. 그래서 세슘 원자로 만든 시계가 현대 문명의 근원인 미터법 국제 단위계의 기반인 초의 기준이 되고 있는데 오늘 루비듐 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요즘은 그 세슘이 기준이긴 하지만 세슘 자체로 원자 시계를 만드는 것 이상으로 루비듐 같은 다른 물질을 이용해서 만드는 시계가 실용적으로는 더 정확하고 싸고 작은 거를 만들기가 좋아서 많이 쓰이고 있다. 이런 것도 루비듐 편 하면서 한번 말씀드렸었죠.
1: 분명히 이 정의를 금방 까먹겠지만 1초가 이렇게 정의된다는 과정이 너무 신기합니다.
0: 오래 기억해 주세요. 색깔 그냥 그것만 기억해 주세요.
1: 안 몰려.
0: 뿜어져 나오는 빛의 색깔을 기준으로 한다.
1: 그래, 그게 신기해.
0: 거기에서 감동만 느끼시면 돼. 어떻게 색깔하고 감동, 시간을 감동. 연결시킬 수 있을까.
1: 감동 느꼈어요.
0: 그 부분을 감동으로 좀 느껴주시면 되겠습니다.
1: 세슘 누가 처음 발견했나요?
0: 로베르트 분젠과 키리오프라는 이 독일 과학자들을 처음 첫 발명자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공교롭게도 이것도 색깔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1: 그래요?
0: 우리가 헬륨 편할 때도 말씀드렸죠. 원자를 돌아다니고 있는 전자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 원자만의 독특한 색깔들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기 때문에 태양빛을 관찰해봤더니 지구상에 있는 물체에서는 되게 관찰이 안 되는 빛이 보였기 때문에 태양에는 지구에는 거의 없는 물질이 있나 보다라고 해서 헬륨이 태양에 많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해냈고 그래서 헬리오스 태양이라는 뜻의 그리스어를 이용을 해가지고 헬륨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거 헬륨 변할 때 말씀드렸네요.
1: 아 기억납니다.
0: 바로 그 원리하고 비슷하게 여러 가지 다양한 물질을 불에 이렇게 좀 태워보면서 무슨 색깔이 나오는지 이런 거를 실험을 하다가 간혹 되게 조금이지만 뭐 희한한 이상한 빛이 보이는 게 있었던 거예요.
1: 어떤 색깔?
0: 약간 푸릇푸릇한 색깔. 근데 딴 물질에서는 잘 안 보이는 희한한 묘한 푸른 색깔.
1: 어떤 푸른 색깔이야.
0: 그래서 이거는 어떤 지금까지 우리가 모르는 다른 원소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빛깔일 거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연구를 해서 발견한 원소가 바로 세슘이기 때문에 라틴어로 이 푸른 이 푸릇푸릇한 이런 빛깔이라는 거를 이게 우리나라식으로 읽으면 뭐라고 읽어야 될까요? 카에시우스 뭐 이런 식으로 말한다라고 하거든요.
1: 그래서
0: 그거를 이제 영어로는 그냥 더 읽기 쉽게 CESIUM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는데 원래는 그래서 이게 라틴어에서는 그거를 그대로 따져가지고 CAESIUM이라고 쓰거든요. 그래서 색깔에서 온 이름 약간 청회색. 청회색인데 약간 회색빛, 약간 흰빛이 도는
1: 좋아하는
0: 그 색깔에서 따온 이름을 따가지고 원소 이름을 붙였다라는 겁니다.
1: 세슘. 자, 원소 오픈 타이밍 주기율표 55번째 세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곽실 작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3: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2: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가구의 명품
3: 삼익 가구.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천?
5: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5: 닥터 캡슐.
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 주기율표 속 원소들의 일상 속 쓰임새를 하나하나 알아보는 시간 원소 포너 타임인 주기율표 머지않아 찾아올 다음 원소 시간도 기다려주시고요. 인류가 세슘 원자 91억 9,263만 1,770번 진동하는 시간을 1초로 정리할 수 있는 그 기술과 문명을 갖게 되기까지 그 과정

0: 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그 출발점은 누군가가 손해준 뗀석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내일은 저희가 굉장한 고고학자 한 분을 모시고 뗀석기에 대해 알아볼 예정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1: CBS
2: 예술이 일상이 되고
3: 꿈꿔온 시간이 무대가 되고
2: 우리의 일상이
3: 문화가 된다.
2: 공연장에서도 거리에서도 마을축제와 문화공간에서도
3: 경기도 전역에서 만날 수 있는 경기도 예술가들의 공연.
2: 모두에게 예술의 문을 넓히고 포용의 문화로 모두와 함께하며
3: 새로운 문화의 내일을 만들어가는 혁신 경기도.
2: 공정하게
3: 함께
2: 새롭게
3: 마음껏 꿈꾸자.
2: 경기도에서
4: 꿈꾸자. 경기도에서.
3: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함께합니다.
5: 문 닫은 가게가 늘고 젊은 사람들은 떠나가는 지역.
6: 하지만 동네 골목의 오래된 방앗간, 낡은 시장 한켠의 노포, 무심히 지나쳤던 풍경이 세상에 하나뿐인 콘텐츠가 됩니다. 경기도 의회가 마련한 기술 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조례로 우리 동네만의 이야기가 혁신적인 비즈니스로 태어납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에 로컬 창업가들이 만드는 활기찬 골목과 새로운 일자리. 지역의 변화, 지금 시작됩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 의회와 함께합니다.
7: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8: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9: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뉴스입니다. 보안 수사를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습니다. 개정안은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안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며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나설 계획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수사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검사의 보안수사를 폐지하는 대신 피의자나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사실관계 확인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다만 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진술이나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고 경찰 등 1차 수사기관 사건을 검찰이 모두 검토할 수 있는 전권 송치도 개정안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설명자료를 통해 개정안대로라면 실체적 진실 발견에 지장이 생기고 1차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를 걸러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내란 중요 임무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전 차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외무 공무원을 통해 미국 등 주요 우방국에 계엄 정당성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메시지에는 비상계엄이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며 국회가 행정부를 마비시켰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 전 차장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을 통해 계엄 선포 배경을 설명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고 추후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 수장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근저당과 관련해 4인 간 거래로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혁원 금융위원장은

0: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의 아파트 거래 방식을 정부에서 용인할 수 있느냐는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사적인 거래고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정부가 사금융을 장려하느냐는 신동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사금융이 아니라며 잔금의 기간이 남아 대금 지급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4인 간 거래이고 여신대출 규제 대상이 아니라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입장에서는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코스피가 이틀째 급락하면서 6천선이 깨진 가운데 여야는 증시 급등락의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 지수펀드에 대한 보완 대책 마련을 금융위에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김용만 의원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때문에 증시 변동성이 있다고 봐도 무리는 아니라며 6월부터 ETF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대책 발표 시점이 이달 중순이라며 투자자 입장에서 늦었다는 얘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은 가끔 구름이 많다가 낮부터 대체로 맑겠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은 29도, 습도는 70%입니다. CBS 뉴스 김은영이었습니다.
1: CBS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8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세바시 아나운서 송인찬입니다. 라디오 세바시는 CBS의 대표 강연 콘텐츠인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를 오디오로 듣는 시간입니다. 세바시는 오늘을 사는 많은 이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위한 지식과 경험을 전하기도 하고요. 마음을 보듬는 방법,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 같은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를 명쾌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바시에서 소개된 명강연들 뽑아서 라디오 세바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라디오 세바시,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입니다. 오늘 첫 번째 준비한 강연, 인간이라는 불완전함과 대체 불가능성, 변호사이자 무용수인 김원영 씨의 강연 준비했습니다. 광고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5: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4: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5: 경리나라.
6: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N컴. 행복진.

0: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1: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SM
0: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2: 현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Walk it, walk it.
1: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3: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2: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4: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변호사라고 하기에는 변호사 일을 잘 하지 않습니다. 잘 하지 않고요. 주로 무용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변호사라고만 여기도 소개가 돼 있었는데 제가 계속 주장을 하니까 위에 자기 소개에 옆에 이렇게 무용수라고도 적어 주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꾸준히 최근 몇 년 동안 스스로 무용수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다른 공연들도 하면서 뭐 이런저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건 이제 곧 아마 이제 조만간 이 강연이 끝나고 제가 가서 하게 될 공연의 포스터인데요. 뭐 이렇게 다른 나라에 가서 공연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한국에서도 최근 몇 년 동안 여러 가지 여러 장소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연극도 하고 뭐 춤도 추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운이 좋게도 2020년도인데요. 그때 어떤 시상식에 초대를 받았어요. 아마 다 아실 법한 그런 큰 시상식이었고 거기에는 이제 TV에 출연하는 분들이라든가 또는 영화와 관련된 분들이 다 초대받는 자리였기 때문에 연예인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저도 이제 그 자리에 초대받아서 너무나 이제 그 흥분해서 큰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요. 가서 그냥 유명한 분들을 많이 봤어요. 당연히도 뭐 이렇게 대각선 앞에 이렇게 아이유 씨가 앉아 계셨고 정우성 씨가 제 앞을 지나가기도 하고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었죠. 거기서 만난 그 분들이 모두 다 너무나 이제 완벽한 몸을 가진 우리의 어떤 관념에서 아주 이상적인 몸을 한 그런 외모를 한 분들이잖아요. 그 분야의 최고의 어떤 뭐 배우고 모델이고 이런 분들이니까 그래서 그 중에 휠체어를 탄 사람은 당연히 뭐 저밖에 없었고. 얼굴도 제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여타 굉장히 이제 소외된 존재였죠. 거기 모인 사람들 중에서 이제 큰 기대를 했지만 뭐 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쉽게도 뭐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아주 오랫동안 그런 배우 활동을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상을 받지 못해서 좀 아쉽긴 했지만 그런데 바로 얼마 전에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바로 얼마 전에 같은 시상식에서 장애가 있는 연극 배우 하지성 씨가 연기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수많은 그 유명하신 분들 사이에서 전동휠 체어를 타고 무대에 올라가서 멋진 수상 소감을 발표하는 그런 장면이 전국에 생방송이 되었죠. 하지성 배우는 저도 잘 아는 배우인데요. 물론 이제 아주 오랫동안 열심히 연극을 해왔고 또 하지성 배우가 속한 극단과 함께 많은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뒤늦게 이런 상이 주어진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아주 제가 보기에는 우리 사회의 큰 변화를 상징하는 하나의 사건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어떤 장애인들만 한정하는 또는 뭐 연극인들을 한정하는 그런 변화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우리 사회 전부가 관련되는 어떤 보편적인 변화를 상징하는, 혹은 바꿔 말하면 우리 모두가 직면해 있는 어떤 위기의식을 반영하는 어떤 그러한 하나의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오늘 좀 드려보고 싶어요. 아시겠지만 사실 우리가 요즘에는 그뭐 케이팝 그 아이돌 그룹들도 그렇고 뭐 영화나 드라마도 그렇고 너무나 그런 방송들에서 너무나 그 완벽에 가까운 외모를 가진 아주 이상적인 몸을 한 수많은 배우들과 가수들을 우리가 늘 이제 접하게 됩니다. 연예인들뿐만이 아니고 사실 우리가 SNS만 들어가 봐도 각종 이제 뭐 바디 프로필을 찍는다던가 각종 이제 일반인들도 자신의 몸을 굉장히 이상적으로 가꾸고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를 이렇게 표현하는 이미지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는 어떤 이상적인 이미지들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 사방에 그런 이미지들이 가득하죠. 그래서 자주 나의 몸에 대해서 좀 반성하기도 하고, 나는 왜 이렇게 살이 쪘는가, 단백질을 너무 덜 먹었는가, 뭐 이런 온갖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뭐 이런 시대에 살고 있죠. 굉장히 멋진 몸을 한, 우리가 이상적인 어떤 인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몸매와 얼굴을 한 그런 분들을 보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이미지, 지금 보신 사진은 뭐 눈치채셨을 수도 있는데, 사실 가상의 인물입니다. 예,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위해서 저희 친구랑 같이 좀 만들어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AI 그 이미지 생성기를 가지고 일종의 창조한 인물이죠. 저분을 만드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뭐 우리 이런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이 조금만 마음 먹고 시간을 투자하면 사실 저런 가상의 인물들은 뭐 수천 명도, 수만 명도 만들어내는데 그렇게 많은 힘이 들지 않을 거예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이런 가상의 인물들이 사진으로만 존재하는 것도 아니죠. 이미 아시겠지만 뭐 어떤 대기업의 홍보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그런 가상 인물들도 있고요. 또 실제로 아이돌 그룹들의 가상 현실 버전 인물 캐릭터들도 있죠. 그리고 영화나 우리가 뭐 드라마에서도 인공지능을 이용한 혹은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서 창조된 증폭한 인물들이 그런 캐릭터들이 이미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지금 벌써 이렇게 많이 활동하고 있는데, 게다가 이 변화가 최근 몇년 동안 일어난 것인데, 그러면 앞으로 한 10년 후, 20년 후, 그때 어떻게 될까? 과연 그때 가서도 제가 시상식에 가서 만났던 그 아름다운 어떤 외모, 겉모습을 했던 배우님들, 이런 분들이 그때도 계속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가상의 인물들은 지금도 굉장히 현실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등장할 인물들은 정말 사람과 거의 차이가 없을 거거든요. 아주 세세한 표정이나 연기 같은 것도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게다가 이런 인물들은 장점이 있죠. 이런 인물들은 이렇게 등장한 가상의 연예인들은 학폭 뭐 이런 논란도 없고요. 뭐 이렇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만약에 약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게 뭔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데 필요할 것 같으면 적당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게 만들 수도 있죠. 이런 인물들 나이가 들지도 않습니다. 어디가 아프지도 않죠. 코로나에 걸리지 않아요. 언제나 그 모습 그대로를 언제까지고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혹은 영화 제작사 입장에서는 엄청난 가성비의 인물들인 거죠. 이런 인물들을 하나 만들어서 성공시켜서 쭉 유지하는 것이 연예인 배우분들과 일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그럼 이런 완전한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이상적인 어떤 외모와 연기력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머지않은 미래에 대체될지도 모르는 이런 위기에 우리가 처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제가 그럼 그동안 만났던 장애인 배우들, 장애인 무용수들은 정말 이제 설 자리가 없는 걸까? 이런 의문이 들더군요. 그래서 한번 제가 이번 기회에 만들어 봤어요. 과연 AI는 장애가 있는 인물들을 어떻게 만들까? 이런 궁금증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만들어 봤습니다. 네. 잘생긴 사람이 휴체에 앉아 있는데, 외모는 뭐 우리가 생각하는 건 사람들의 통념에서 잘생긴 외모인 것 같은 좀 어색하죠, 어딘가? 네. 그러니까 장애가 있는 몸 때문에 어색하다기보다는 뭔가 좀그 이미지 자체가 좀 어색한 느낌이 있어요. 이것도 보세요. 그러니까 뭔가 몸이 뭔가 표준과 다르다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실제 존재하는 사람과 같이 느껴지지가 않죠. 아까 보여드렸던 그 완벽한, 뭐 우리가 완벽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외모의 그 남자 이미지는 꽤 진짜 사람 같아 보이는데 지금 이 이미지는 굉장히 어색해 보입니다. 이것도 어떤가요?

역시나 뭔가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과는 매우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시각장애가 있는 분은 어떻게 묘사할까 한번 입력을 해본 것인데, 역시나 대단히 어색하게 현실을 살아가는 시각장애인과는 거리가 먼 이미지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AI는 온라인상에 존재하는 장애인과 관련된 이미지를 끌어모아서 조합하는 거거든요. 근데 온라인은 우리의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 일단 장애인들의 이미지가 그렇게 많지 않죠. 그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주 전형적인 스테레오타입을 반영할 겁니다. 뭐 이를테면 어떤 자선 프로그램의 홍보 포스터, 약간 뭔가 무력해 보이고 수동적으로 보이고 뭐 이런 모습이라던가, 또는 정반대로 장애를 극복한 위인 같은 인물들의 이미지인 거죠. 저도 그렇게 보도된 적이 좀 있어요. 뭔가 이렇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뭐 이렇게 막 대학에 합격하고 막 무슨 뭐 변호사가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이미지들인 거죠. 근데 물론 실제 그런 분들이 있고 그런 분들이 사회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실제로 아주 구체적이고 다양한 장애인들의 이미지를 반영하진 않습니다. 이건 굉장히 낭만적으로 뭔가 극화된 이미지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온라인 속에 이런 이미지들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생성한 AI의 이미지 역시 비현실적이고 비인간적인 모습으로만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미래에 시간이 더 많이 지나서 더 많은 데이터베이스가 생기고 기술도 발달하면 장애인들도 뭔가 되게 깊이 있고 현실감 있는 이미지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해 보인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AI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외모를 가진 인간,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그 완벽함은 아주 쉽게 구현할 수 있지만, 불완전함은 구현하기를 매우 어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이런 것이죠. 장원영 씨보다 김원영을 구현하기 훨씬 어렵다. 그러니까 미래의 장원영 씨보다, 죄송합니다, 팬 계시면, 네. 미래의 장원영 씨보다 김원영의 이미지를 대체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울 것이다. 대체될 수도 있지만 적어도 훨씬 더 어려울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평균 값에서 멀리 있는 것이죠. 보통 인간은 평균에 가까운 이미지를 좀 안정적이고 좀더 완전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균값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불완전하다고 하는 것은 평균에서 멀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구현하기가 인공지능이 훨씬 더 어려워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 그래. 이 세상은 우리가 모두 다 조금씩 불완전한 모습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 모두는 그렇잖아요. 다 불완전한 어떤 요소들을 갖고 있는데, 아, 그러면 앞으로 뭔가 과학기술이 발전해도 적어도 한동안은 나는 뭔가 어딘가 불완전한 사람이니까 우리는 뭐 대체되지 않겠네. 그래, 우리는 불완전함으로 충분해. 우리 모두는 다 각자 불완전하고 고유하게 아름다운 존재야. 여러분들을 모두 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요. 이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걸까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죠. 그렇게 우리가 불완전하다고 해서 다 아름다울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러나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어떤 불완전함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뭔가 독특한 아름다움을 향해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여러 이제 배우들과 장애인 배우들과 장애인 무용수를 만났어요. 실제로 그런 분들의 공연을 보기도 하고. 이때 제가 느낀 것은 이분들은 분명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몸의 기준에서 굉장히 불완전하다고 여겨지지만 매우 선명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었습니다. 선명하다는 거예요. 훨씬 더 생생하고 선명하다. 이 선명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또 선명하다는 거는 평균적인 온전함을 추구해서는 매우 도달하기 어려운 속성입니다. 제가 느낀 선명한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불완전한 것들을 기꺼이 끌어안고 자신만의 색깔을 분명하게 가지고 무대에 오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도 그렇게 되고 싶었죠. 그래서 제가 원래 이제 변호사 일도 하고 공무원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것은 물론 다 굉장히 의미 있는 직업이었고 감사한 일이었지만, 그때 저는 뭐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휠체어 타고 있고 앉아서 일하는데 큰 지장이 없잖아요. 굉장히 좋았지만 제가 되게

흐리멍텅하다고 느꼈어요. 네. 뭐 지금 일하시는 분이 흐리멍텅하다는 얘기 아닙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의 어떤 불완전성,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세상이 뭔가 결핍이라고 말하는 것을 뭔가 숨기고 그걸 굳이 드러내지 않고도 그냥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계속 평균을 지향하는 삶을 산 거죠. 평범함을 지향하는. 근데 제가 어느 날 이제 그런 일들을 그만두고 춤을 추겠다고 휠체어 바닥으로 내려왔을 때 굉장한 어떤 저 자신에게 굉장히 어떤 분명한 감각을 느꼈어요. 물론 보시는 분들이 어땠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적어도 저 자신은 아, 이 순간 내가 굉장히 선명하구나. 내가 나의 어떤 장애를 이렇게 최대한 뒤로 빼고 뭐 억지로 숨기진 않더라도 좀덜 드러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내가 이 휠체어를 버리고 그냥 바닥에 내려와서 뭔가를 했을 때, 물론 지금 내려오진 않을 거예요. 그거는 티켓을 사세요. 제가 공연할 때. 그렇게 쉽게 제가 내려,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했을 때 굉장히 선명했다고 제가 스스로 느낀 것이죠. 실제로 제가 아는 한 배우님이 계신데요. 장애가 있는 연극 배우입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걸을 때 몸이 좀 흔들리면서 걷는 분이에요. 약간 비틀린다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방식으로 걷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비틀거리는 게 아니고 나만의 중심으로 걷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우리가 비틀거릴 수밖에 없는 몸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비틀거리지 않고 걸으려고 애를 쓰면 남들이 조금 덜 쳐다보긴 하겠죠. 덜 움직일 테, 덜 흔들릴 테니까요. 남들이 덜 쳐다보긴 하겠지만 그 존재는 흐릿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동하는 것이 비틀거리는 게 아니고 나만의 방식으로 걷는 것이라고 명료하게 인식한다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매우 선명해지는 것 같아요. 그게 무엇이든 다 마찬가지죠. 저는 지금 어떤 저의 몸이나 그 배우님을 얘기했지만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있잖아요. 비틀거리는 게 아니고 나는 나만의 중심으로 걷고 있는 거야라고 말하는 순간,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순간 그 사람은 매우 선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명한 사람들은 사실 제 생각에는 아름다운 것 같아요. 네. 흐릿한 사람보다 선명한 평범하지만 흐릿한 것보다 불완전하지만 선명한 사람들이 훨씬 더 아름답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제 점점 더 완벽한 이미지들이 우리의 이미지를 다 대체하는 시대를 살아갈 겁니다. 더 많은 완벽한 이미지들의 홍수에 우리는 살아가게 될 거고, 온 사방에 우리가 눈을 돌리는 모든 곳에서 다 완벽해 보이는 이상적인 인간의 몸들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아갈 거예요. 그럼 그런 시대에 우리가 열심히 이상적인 몸을 추구해도 우리의 이미지는 다 대체될 겁니다. 그냥 대중매체에서만 대체되는 게 아니고 어떤 공론장에서 다 대체될 수도 있어요.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예.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불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들을 끌어안고 기꺼이 선명해지기를 추구할 때 그때 우리는 더 오랫동안 어떤 인공지능이 됐든 타인이 됐든 다른 세상이 됐든 우리를 쉽게 대체하지 못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좋다. 어떻게 선명해질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예, 모르죠.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뭐 인생의 구루도 아니고 뭐 자기계발서 저자도 아니고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다만 제가 그냥 저의 경험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작은 조언은 춤을 추시라는 거예요. 예, 진짜 춤, 여기서 얘기한 춤은 정말 춤입니다. 뭐, 인생을 춤추듯 살아요. 이런 거 말고. 이런 거 춤이 아니에요. 꼭 춤을 안 추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 아, 뭐, 내가 하는 요리가 정말 춤 같지 않니? 아, 춤 아니에요. 아니고, 진짜 춤. 내 몸을 움직이고, 내 몸을 표현하고, 내 몸을 가진 하나의 인간으로서, 나의 결핍과 불완전함과, 때로는 창피함을 끌어안고 추는 춤이죠. 그 춤을 아주 작은 것도 좋아요. 무엇이든 좋고. 그런 춤을, 추어 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만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연, 인간이라는 불완전함과 대체 불가능성. 변호사이자 무용수인 김원영 씨가 전하는 강연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보내드린 음악은 이진관이 부른 인생은 미완성, 아바의 댄싱 퀸이었고요. 두 번째 강연의 제목은 아직도와 이미 사이의 인권입니다. 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인 박진 씨의 강연 준비했습니다. 옛날에는 버스에 재떨이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일입니다. 또 옛날에는 학교에 이른바 사랑의 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매가 사랑이 아니라 폭력에 가까울 때가 참 많았던 건 아닐까. 박진 사무총장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세월이 꽤 흘렀지만 인권위에서는 아직도 매일매일 비슷한 사건들이 쏟아진다고 합니다.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람들을 당혹하게 한다고 하는데요. 박진 씨는 아직도와 이미 그 사이에 늘 인권이 있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박진 씨가 전하는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국가인권위를 대표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좀 옛날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뭐로 보이세요? 재떨이 맞습니다. 어디에 있는 걸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 시절을 살아보신 분들은 그만 알 수도 있는데 어쨌든 버스 안에서 재떨이가 있다는 건 뭐예요? 담배를 피웠다는 얘기죠. 여기는 어딜까요? 아우, 놀랍게도 비행기 맞습니다.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요. 아, 옛날 일이죠. 버스 안이나 비행기 안에서 담배를 피웠다는 거죠.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 네. 큰일 나겠죠.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어른들께서 자주 말씀하세요. 나 때는 말이다. 저도 그 얘기를 안 하려고 노력하는데 나 때가 있었던 사람 자꾸 나 때를 얘기하는데요. 옛날에는 학교에 사랑의 매가 있었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거나 또 경험해 보셨을 거야. 아, 많이 맞았어요. 그래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뭐라고 그랬나요?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라고 했었어요. 옛날에는 스승 그림자도 안 밟았어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지금은 사라진 이상한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을 이미 지나간 일이라고 부릅니다. 그것들은 지금 있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 문화가 발붙일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된 거죠.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네,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 같은 이름 없는 시민들이었습니다. 그 시민들이 그건 문제가 있다고, 그건 구시대의 것이라고, 그건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괴롭힐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 둘 생기기 시작하더니 점점 많아져서는 그런 옛날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없는 사회를 만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을 한번 볼까요? 면접 시험을 볼 때 자신이 응시하려는 분야 외의 질문을 하는 면접자를 응시자들은 납득하지 못하겠죠. 그렇죠? 예를 들면 나는 엔지니어가 되고 싶은 여성입니다. 그런데 저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이 낳을 거예요? 낳으면 누가 기를 거예요? 결혼할 계획 있다면 당신을 뽑기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질문하는 면접관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떠세요? 아이고야. 여러분들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불과 2022년, 그러니까 작년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들어왔던 사건입니다. 면접위원이 피진정인들이었죠.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에게 키가 몇이야? 예쁘네? 라는 말을 했어요. 직무와 전혀 상관없는 외모평가를 한 거죠. 거기까지도 놀라운데 사전 동의 없이 면접 중인 진정인의 사진을 찍고 끼를 보여봐라, 춤 좀 춰봐라, 아이고 놀라워라,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던 겁니다. 노래와 춤을 강요했어요. 인권위 조사관이 물었겠죠. 왜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까? 근데 이분들 말이 더 놀라워요. 면접이 얼마나 긴장되는 일이냐, 긴장 풀어주려고 그랬다, 그래서 이쁘시구나 이렇게 얘기한 거라는 거예요. 진정인이 제출한 이력서에 키와 몸무게가 없었기 때문에 물어봤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조사를 통해서 깨닫게 됐죠. 부적절한 질문이었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반성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도 노래와 춤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인의 자신감을 엿보기 위해서 노래를 할 수 있는지 물어보면서 율동도 곁들이면 참 좋겠다고 말한 것 뿐이라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우리는 압니다. 이상하다. 이거 아주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뭔가 크게 잘못된 거 아닌가? 누가요? 이분들의 사고방식이요. 이분들이 직원을, 아니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곧장 이런 단어를 떠올리게 되죠. 어떻게? 이것이 인권침해, 성차별이, 성희롱이 아니란 말인가? 이런 단어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미 사라졌다고 생각한 것들이 여전히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서 통받는 사람들이 인권위를 찾아옵니다. 저희를 찾아오는 분들은 왜 찾아오냐면 자신의 현재 상황이 인권침해가 맞냐, 차별이 맞냐라고 물어보기 위해서 찾아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명백히 인권침해입니다. 이것은 명백히 차별입니다라고 이런 것들을 묻기 위해서 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인권위는 매번 그런 개별 사건들을 조사를 하죠. 매일 비슷한 사건들이 쏟아집니다. 그럴 때 이런 생각을 하죠. 이게 이상한데? 이거 맨날 왜 비슷한 사건들이 계속 같이 오는 거지? 괴롭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직도 이미 사이에 늘 인권이 존재하고 있다는 그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웁니다. 사람들을 다르기 때문에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배우거든요. 그런데 학교 밖을 나오면, 아니 학교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나보다 공부 잘하는 학생을 선생님은 더 챙겨주죠. 친구들은 나보다 더 운동 잘하고, 그리고 외모 뭐 이런 조건, 신체 조건이 우월한 친구들을 더 좋아합니다. 이런 게 바람직하냐고 물어요. 그런데 누구도 바람직하다고 대답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죠. 어쩌겠어요. 그건 우리가 사는 세상인걸요. 구직 때 외모 때문에 피해를 봤다는 분들에게 질문을 했더니요. 거의 두 명 중에 한 명이 그런 차별을 받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자, 또 어떤 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A씨는 2015년 9월에 첫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사팀장이 A씨에게 당신이 대머리라서 같이 일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고, A씨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일은 시작도 안 했는데 엄마 전혀 상관없는 내 머리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다니요. A씨는 부당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인권위에 진정했고, 인권위는 이 상황을 외모를 이유로 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자, 어떤 유치원에서 사람을 뽑습니다. 외국인 영어 강사를 모집하는데

0: 폐지하기 전까지 일반직 공개 채용 공무원의 연령 제한이 있었습니다. 국가가 나이를 제한하고 있었던 거죠. 또 비슷한 시절에 김모 씨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김모 씨는 코미디언이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방송국에서 만 30세가 넘으면 응시할 수 없다고 하는 규정을 들이댄 겁니다. 그래서 인권위를 찾아와 진정을 했죠. 인권위가 나이 제한을 없애라고 방송국에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웃길 수 없다니요. 결국 법이 나이 제한이 없도록 바뀌었습니다. 불과 10년 전 일입니다. 아주 먼 과거의 일처럼 느껴지지만 불과 10년 전 일이죠. 외모와 나이뿐이겠습니까?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출신지, 출신 지역, 출신 민족, 출신 국가, 가족 상황, 학력, 사회적 신분 등등으로 차별받았다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방금 들려드린 사건들은 모두 특정인이나 특정 상황에 대한 선입견 또는 편견에서 벌어진 일이라서 이런 종류 사건은 비교적 선명하고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되면 누구나 그건 차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안들이죠. 그래서 결정이 나오면 환영을 받아요. 이럴 때는 욕을 별로 안 먹습니다. 그만큼 비슷한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이렇게 평등은요, 새로운 바람처럼 다가와서 금세 우리를 편안하게 합니다. 의식조차 못하는 공기처럼 존재하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과거의 차별을 아주 오래된 일처럼 느끼는 건 바로 바뀐 평등이 여러분 안에 스며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옛날에 있었던 일들이 왜 지금도 일어나는지 이야기해 볼까요? 차별은 왜 그럴까요? 차별은 힘이 셉니다. 없애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어요. 차별은 문화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안에는 아직도와 이미가 이렇게 계속 경합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아직도가 이기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이미가 이기기도 합니다. 타고난 정체성을 가지고 차별당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저는 여성입니다. 그리고 아이의 엄마이기도 해요. 좀 더 나이가 들면 아마도 여성 노인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도 꽤 골골대는데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장애를 가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제 안에는 참 많은 정체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 사람의 이와 같은 정체성을 꼬집어서 적대적으로 비난하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준다면 이 사람의 존엄은 안녕할 수 있겠습니까? 좀 더 직접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특정 지역에서 이슬람교나 무슬림을 배척하고 있다는 보도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돼지고기를 금기시하는 문화를 가진 사람들 앞에서 돼지머리를 올려놓고 고사를 지내고 삼겹살을 구워 먹습니다. 그런가 하면 단식 투쟁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피자를 시켜놓고 놀리듯이 개걸스럽게 먹는 일도 있습니다. 이를 두고 정당한 의사표현이라고 하기도 하고 표현의 자유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들리십니까? 대한민국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나와 다른 대상을 혐오하고 괴롭히는 행위는 인류가 공통으로 겪는 문제로 보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대확산이 이것을 좀 더 심화시킨 면도 있습니다. 오죽하면 해외에서도 이런 문제를 고민했겠죠. 그래서 그러한 법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괴롭힘과 혐오 표현의 부당성을 세상에 알리고 시정해 나가고 있죠. 근데 아직 한국은 평등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특정 이유로 사람을 괴롭히는 행위를 제재할 수 있게 된다고 해도 차별 행위가 사라질까요? 아쉽게도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잘못된 선입견이나 편견에 근거한 혐오에서 비롯된 사건은 인권위에 계속 접수될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차별은
1: 힘이 세다.
0: 네, 힘이 셉니다. 아직도와 이미 사이에 우리는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있어요. 사람이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누군가를 괴롭히는 이런 모습들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당연하게 차별과 괴롭힘이라고 받아들이고 그런 문화가 사라지는 날이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느 순간 버스 안에 재떨이가 사라졌듯이 말이죠. 그런 의미로 지금 우리는 모두 희망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인권은 공기와 같지 않아요? 우리 누가 여기 공기가 꽉 차 있다고 공기가 우리에게 감사한 일입니다라고 감탄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미세먼지나 황사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공기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죠. 그건 바로 기본적인 것들이 갖고 있는 속성 때문입니다. 인권은 있잖아요. 불화의 순간에 자신의 모습을 자주 드러냅니다. 여성들이 투표권이 생기기 전까지요. 여성의 권리라는 말을 할 수 없었어요. 단두대에 올라가는 불화의 말이었거든요. 흑백 분리 정책이 사라지기 전까지 인종차별은 불온한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인권은 그 시대의 당대에 화합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에이, 그게 무슨 인권이야? 라고 당장 욕을 하기도 하죠. 그렇게 우리는 욕을 깨먹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딱 반걸음 앞서 나가려고 합니다. 가까운 미래의 동의를 구하려고 합니다. 세상 모든 취약하고 나약한 소수자들의 투쟁으로 이룬 인권의 역사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인권위는 그 존재 이유가 닿을 때까지 자신의 자리에서 지금처럼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저는 어디선가 지금도 고난에 처한 이웃이 있겠지만 그들이 만들어낸 세상은 분명 오늘 분명 조금 오늘보다 나은 세상이 될 거라고 믿으면서 그 믿음으로 여러분과 함께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를 오디오로 듣는 시간,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란 주제였고요. 첫 번째 강연, 인간이라는 불완전함과 대체 불가능성. 변호사이자 무용수 김원영 씨의 이야기 듣고 오셨습니다. 두 번째 강연은 아직도와 이미 사이 인권이었고요. 박진 전 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의 강연이었습니다. 이어서 김광석이 부른 바람이 불어오는 곳, 게리 무어의 Still Got the Blues까지 띄워드렸습니다.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이만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송인찬이었습니다.
1: CBS
2: 문 닫은 가게가 늘

0: 젊은 사람들은 떠나가는 지역. 하지만 동네 골목의 오래된 방앗간, 낡은 시장 한켠의 노포, 무심히 지나쳤던 풍경이 세상에 하나뿐인 콘텐츠가 됩니다. 경기도 의회가 마련한 기술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조례로 우리 동네만의 이야기가 혁신적인 비즈니스로 태어납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에 로컬 창업가들이 만드는 활기찬 골목과 새로운 일자리. 지역의 변화, 지금 시작됩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배우 김석훈입니다. 쓰레기를 줍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지구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저는 물을 바꿨습니다. 200개의 엄격한 수질 검사를 통과하고 24시간 모니터링 되는 물, 바로 깨끗한 인천 한울소로요.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물, 지하수 고갈을 예방하는 물,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는 물, 작은 습관 하나가 나무 한 그루가 되고 지구를 위한 숲이 됩니다. 지구의 환경을 지키는 인천 한울소. 본 캠페인은 인천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함께합니다.
2: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3: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2: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4: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5: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코뉴스입니다. 보안 수사를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습니다. 개정안은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안 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며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나설 계획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수사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검사의 보안 수사를 피지하는 대신 피의자나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사실관계 확인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다만 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진술이나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고 경찰 등 1차 수사기관 사건을 검찰이 모두 검토할 수 있는 전권 송치도 개정안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설명 자료를 통해 개정안대로라면 실체적 진실 발견에 지장이 생기고 1차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를 걸러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전 차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외무공무원을 통해 미국 등 주요 우방국의 계엄 정당성을 홍보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메시지에는 비상계엄이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며 국회가 행정부를 마비시켰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 전 차장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을 통해 계엄 선포 배경을 설명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고 추후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 수장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근저당과 관련해 4인 간 거래로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권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이 대통령의 아파트 거래 방식을 정부에서 용인할 수 있냐는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사적인 거래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정부가 사금융을 장려하냐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사금융이 아니라며 잔금의 기간이 남아 대금 지급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4인 간 거래고 여신 대출 규제 대상이 아니라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입장에서는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오후 일본 규슈 서부 구마모토현 우키

0: 도시 인근에서 발생한 규모 7.1의 강진으로 13명이 사망하고 약 7,700명의 피난민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는 오늘 오후 비상재해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강진 발생 뒤 20시간 이상이 경과하고 있지만 아직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 시간과의 싸움이 되고 있다며 구조활동에 전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온몰 구마모토 붕괴 현장 수색 과정에서 가스 냄새가 난다는 보고가 있었다면서도 확실한 폭발 붕괴 원인은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구마모토 현에서 발생한 7.1의 강진 직후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제작된 가짜 뉴스 동영상과 허위 구조 요청 등 거짓 정보가 급속히 확산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다가 낮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27.8도입니다. CBS 뉴스 김용신이었습니다.
1: CBS 시원한 물놀이가 그리워지는 계절이죠. 하지만 잠깐! 물놀이 할 때 꼭 지켜주세요. 먼저 입수 전 준비 운동으로 몸을 충분히 풀어주시고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 주세요. 어린이들은 꼭 보호자의 손이 닿는 곳에서 놀아야 합니다. 음주 후 물놀이는 절대 금지. 깊은 물에는 혼자 들어가지 마세요. 체력이 떨어졌다면 무리하지 말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한 물놀이로 즐거운 여름 추억 만들어 보세요.
0: 9시 5분입니다.

새롭게 하소서. 한 신앙인의 진솔한 간증으로 믿음의 뿌리를 좀 더 깊이 내리는 시간입니다. 핍박하던 자에서 무릎 꿇은 자로라는 제목으로 박영산 대표입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안녕하세요. 새롭게 와서 주영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연예일입니다.
3: 안녕하세요. 박연아입니다.
1: 성경에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 숫자가 153마리죠. 오늘 초대 손님은 바로 이 숫자를 인생의 지표로 삼고 계신 분입니다.
2: 네, 억대 은행원에서 갑자기 시작한 사업으로 밑바닥을 치셨다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선포를 하시면서 삶이 회복되셨다고 하십니다.
3: 네, 오늘 믿음의 선포, 그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마 여러분도 경험하게 되실 텐데요. 박영산 대표님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1: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표님 그 프로필 보니까 아주 화려하셨더라고요. 그 우리나라 대표하는 아주 S은행의 상품 개발부에도 계셨고 또 지금은 153 패밀리라는 회사에서 장칼국수를 대중화시킨 장본인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4: 11년 전에는 장칼국수를 사람들이 몰랐어요.
1: 그랬죠.
4: 그냥 집에서 끓여 먹던 고추장이나 된장 풀어 먹던 국수였는데 제 고향 음식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은행 그만두고 뭔가 먹고 살 걸 좀 준비하다가 살짝 장칼국수를 이제 누나를 통해서 접하고 야 이거 대한민국 대표 국수다. 이거 전 세계에 알려야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이제 시작한 지 이제 11년 차입니다.
1: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장칼국수를 처음 대중화시킨 장본인이 맞는 거죠. 지금 저희 마트 가면 이제 뭐 대기업에서 많은 상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도 자주 먹거든요. 아, 얘기하니까 갑자기 배고프시네요.
3: 배고프시잖아요, 지금.
1: 아, 갑자기 배고프죠.
3: 한 그릇 하시고 할래요? 예.
1: 그런데 지금 책 제목도 보니까 허기진 내 인생에라는 책을 적으셨더라고요. 어떤 책인가요?
4: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히 이제 장칼국수를 붙잡고 잘 나가던 은행에 나와서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정말 밑바닥을 겪었어요. 밑바닥을 겪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지금까지 오는 시간에 있어서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 안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 누군가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사실 말을 하기에는 사실

0: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선명하게. 네. 그래서 어느 계기로 해서 이 흔적들을 좀 남겨보자. 그리고 또 인간적인 욕심에서는 그래도 내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으니 네. 좀 신뢰를 줄 수 있는 이런 잔머리도 좀 굴렀어요.
1: 네, 네.
0: 그런데 진행 과정에서 딱 보니까 말 그대로 뭔가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스토리와 그다음에 지내왔던 이런 내용들을 딱 하는데 여기에서 사실 그분이 계신 거예요. 그분을 뺐더니
1: 예.
0: 이야기가 구성이 안 돼요.
1: 예.
0: 선택을 해야 돼요.
1: 네네네.
0: 그래서 제 선택은 네 세상적인 거 빼고 주님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1: 네.
0: 그래서 허기진 내 인생이라는 부분을 책을 쓰면서 보니까 어렸을 때 정말 배고플 때
1: 예.
0: 엄마는 파출부로 남의 집에 밥을 차려주러 가고 저는 학교 갔다 와서 좀 빈 배를 채우던
1: 네.
0: 그 시절에 교회 앞에서
1: 네.
0: 놀고 있었는데 누가 불러요. 가보니까 하얀 접시에 쌀밥 거기에 잡채밥이 올려졌었던 그 잡채밥을 기억하게 됐어요.
1: 네.
0: 그래서 그때 허기졌던 그 어린
1: 기억을.
0: 나이에
1: 네, 네. 네,
0: 주님께서 만나주셨던
1: 네.
0: 그걸 좀 담아서 네. 허기진 내 인생이라고 책이 나왔습니다.
1: 이렇게 지금 뭐 하나님이 만나주신 은혜로운 표정으로 얘기를 나누셨는데 예전에 네. 과거에는 담임 목사님한테 아주 샹욕도 이렇게 날리셨던 아주 장본인이라고
2: 지금 욕하신 거 아니세요?
1: 아니 샹욕 하셨다고 그래서
0: 혹시 네. 여기 욕을 해도 되나요?
1: 아예 뭐 근데 뭐든지 할 수 있죠. 뭐 과거의 일이니까
0: 사실 목사님께 네. 정말 따졌어요.
1: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가 이제 있어서
0: 네.
1: 어떻게 그랬던 분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은혜로운 분으로
2: 지금 내가 보는데 네. 막 욕을 하려고
1: 장칼 욕을 하셨는데
2: 네, 맞아요.
1: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셨는지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인터뷰 보니까 어린 시절 얘기를 하시면서 굉장히 그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굉장히 외로움을 네. 표현하셨더라고요. 어떻게 자라셨어요?
0: 초등학교 어린 시절에
1: 네.
0: 제 기억 속에는 강릉 위에 주문진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1: 네네.
0: 주문진이라는 동네에 엄마가 닭 한 마리하고 술 한 병을 사들고
1: 네.
0: 저를 버스를 태워줬어요.
1: 네.
0: 그러면은 그 주문진에 있는 등대 밑에 내려서 등대 근처에 있는 할머니 집에 가요.
1: 네.
0: 할머니 집에 가서 반갑게 맞아줘요.
1: 네.
0: 작은아버지라는 분도 계시고
1: 네.
0: 의숙모도 계시고 뭐 숙모님도 계시고 할머니도 계시고
1: 네.
0: 사촌들도 있고 그 제사장이 차려진 곳에 절을 해요. 제가 절을 하는데 저랑 닮지 않은 분들인 거예요. 절을 하고 이게 이제 한 해 두 해 그냥 엄마가 보내니까 나는 그냥 따라가서 아니 혼자 가서 절을 하면서 아 이분들 나랑 무슨 관계인지 사실 물음표를 가졌지만 엄마한테 말은 못하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지나 보니 제가 느끼는 거예요.
1: 예.
0: 아 누나들의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작은아버지더라고요. 그때서 제 정체성이
1: 예.
0: 저는 박씨고
1: 네.
0: 누나들은 김씨고
1: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0: 저희 어머니가
1: 네.
0: 원래 처음 결혼하셔서
1: 예.
0: 누나들의 아버지랑 결혼을 한 거예요.
1: 재훈아 처음 결혼?
0: 네 처음 결혼을.
1: 예. 그러니까, 아버지는 재훈이고 어머니는 초혼이고
0: 아니죠.
1: 네?
0: 아버지도 초혼, 어머니도 초혼이고
1: 초혼일 때 결혼하셨어요.
0: 네, 네 결혼했고 네. 딸을 셋 낳았고
1: 아. 두 분 사이에서
0: 네, 예.
1: 예.
0: 그러면 고기를 잡으러 바닷가에 갔다 돌아오지 않으셔서. 과부가 되신 거예요.
1: 아~
0: 그래서 딸 셋 둔 과부로 지내시다가
1: 네네.
0: 또 저희 아버지는 결혼을 하셨었어요.
1: 네?
0: 가정이 있었는데 자식이 없었어요.
1: 예예. 예.
0: 네, 그렇게 이제 자식 없고 이러니까 좀 자유분방하게 지내시다가 저희 과부였던
1: 어머니를
0: 저희 어머니를 만났어요.
1: 그래서 그 사이에 태어났어요.
0: 그래서 제가 생겨났어요.
1: 생긴 거고.
0: 생겼는데 때마침
1: 네.
0: 저희 이제 아버지의 본부인
1: 예.
0: 본부인도 한 4-5개월 전에 아이가 생겼어요. 그래서 성이 같은 저의 형이 있어요.
1: 그럼 그 아버지의 원래 아내분도 이제 임신한 상태에서
0: 네네.
1: 지금 이제 어머니랑 또 사이에서 태어나신 거군요.
0: 네네네.
1: 그리고 어머님은 전 아버지 전 남편 사이에 또 누나들이 있는 거고
0: 네.
1: 이해가 됐습니다.
0: 네네. 누나 셋도 있고
1: 네네.
0: 형도 있고
1: 예예.
0: 아버지는 두 분, 어머니는 두 분.
1: 예. 근데 이제 원래 그 원래 아버지 돌아 어머니의 전 남편은 돌아가셨고,
0: 네네네.
1: 그리고 지금 아버지가 이제 예예. 예,
0: 지금 아버지도 사실 같이 생활한 기억은 없어요.
1: 아.
0: 왜냐하면 본부인과 자식이 이제 그쪽에서 큰 집에서 살고, 저는 이제 저희 엄마와 누나들과
1: 예.
0: 셋이서 이렇게 셋이서 이렇게 같이 살았어요.
2: 네네. 제가 들었던 출생의 비밀 중에 가장
1: 예예예. 예, 예. 이거 도표를 그려야
2: 진짜 이해가
0: 되죠. 네네네.
1: 예, 그랬네요.
0: 그 사실을 알고

0: 참 엄마한테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1: 네네.
0: 나 안 가겠다, 나 가기 싫다라는 말을 하기까지 꽤 오래 걸렸어요. 그냥 그 제사 자리,
1: 예.
0: 누나들의 아버지, 할아버지 그 제사상에 제사를 지냈었고,
1: 네네.
0: 제가 이제 중학교 들어가면서 엄마, 나 이제 안 가면 안 돼요.
1: 네.
0: 그럼 가기 싫으면 가지 마라.
1: 네.
0: 라고 했는데 이 사실을 묻지를 못하는 거야, 엄마한테. 엄마 왜 난?
1: 아유, 또.
2: 그렇지.
1: 그래요, 그래요. 이 얼마나. 이,
0: 네.
1: 예.
0: 근데 받아들였어야 했어요.
1: 예, 예.
2: 아이고.
1: 이 마음속에 그 어린 시절에 그런 이 상처가 이게 참 아물지가 않더라고요. 그죠? 우리가 이제 덮고 계속 덮고 그냥 네. 살고 잊고 사는 거지. 가끔 이제 예전 이 기억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그 덮었던 걸 살짝 들추는 순간 감정이 복받치게 되더라고요. 그럼 어린 시절부터 좀 사실 뭐 여러 가지 불만도 있고
0: 네.
1: 상처가 좀 컸겠어요.
0: 흔히 말하는 이제 어른 아이.
1: 예.
0: 네, 그냥 일찍 성숙하고
1: 예.
0: 제 아내는 항상 엄마는 분주하게 바빴어요. 생계를 책임졌어야 됐기 때문에
1: 예.
0: 네, 밤낮으로 일을 했었는데 그런 엄마 밑에서
1: 예.
0: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사실을 묻거나 이런 것 자체가 엄마한테 힘들까 봐
1: 그렇죠.
0: 그리고 또 하나는 애비 없는 자식이라는 소리를 통해서 엄마가 듣게 하면
1: 네네.
0: 엄마가 많이 힘들까 봐
1: 네.
0: 정말 삭혀야 됐고
1: 네.
0: 정말 이불을 뒤집어 쓰고
1: 아.
0: 울었던 적이 있어요.
1: 네네.
0: 난 내가 어른이 되면 아버지 당신처럼 살지 않을 거야 라고
1: 그렇죠.
0: 그랬던 기억들이 네.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도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남아있어요.
1: 그렇군요.
0: 제 삶에.
1: 그렇겠어요.
0: 아버지의 빈자리에 대한 부분들.
1: 네, 그렇겠어요.
0: 네.
1: 어머니는 뭐 아무래도 이제 생계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셨겠어요. 어떤
0: 네.
1: 일을 하셨어요?
0: 남이시 파출부도 했고요.
1: 네.
0: 그리고 제 기억에는 태백에 있는 그 탄광촌.
1: 네.
0: 거긴 마을이 몇 없어요.
1: 예.
0: 거기에서 엄마가 머리 위에 자고 일어나면 엄마는 없고 머리 위에 엿가락이 몇 개 있어요. 옛날에는 고무를
1: 예.
0: 수집할 때 예. 엿주고 바꿔 먹었잖아요.
1: 맞아요. 엿바꿔 먹는다 말이
0: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그 고무를 수집해가지고 그걸 갖다 팔아서 생계를 했을 정도니까.
1: 맞아요. 맞아요.
0: 네. 그럼 엿가락을 두고 이제 지내다가 동네 아이들과 먹을 걸 바꿔 먹어요.
2: 아.
1: 예,
0: 그러면서
1: 맞아요.
0: 해지고 그 해진 니역 질 때 엄마를 기다렸다가 니역컵 끌고 오는 엄마랑 같이 또 시간 보내고 했던 또 그런 기억들도 있고.
1: 예. 아유, 뭐 어머니를 볼 수도 없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외롭게 자랐겠어요.
0: 근데 외롭진 않았어요. 사실 외롭다라기보다 누나가와의 이제 같이 있었기 때문에.
1: 누나들이 그래도 많이 챙겨줬군요.
0: 네네. 누나하고 항상 챙겨주고
1: 네.
0: 그리고 또 사실 어렸을 때 기억은 엄마 등에 엎였던 기억보다 누나 등에 엎였던 기억들이
1: 좀 누나들이 또 그래도 동생을 잘 챙겼나 보네.
0: 네.
3: 근데 그 누나가 신내림을 받으셨다고요.
0: 네.
1: 몇 번째 누나가요?
0: 저희 어머니가 사실 흔히 일을 하다가
1: 네.
0: 이제 몸이 안 좋으면 병원에 네. 가잖아요.
1: 네.
0: 병원에 가도 사실 특별한 그 병명이 나오잖아요.
1: 네.
0: 그러면 그때는 주변에서 한번 저기 뭐 용한 점쟁이가 있다.
1: 맞아, 예전에 뭐
0: 예, 네, 그래서 그랬죠. 가면 엄마한테 그랬나 봐요. 지금 신기가 있다. 몸이 그렇게 안 좋은 건 지금 신기가 있으니
1: 예.
0: 신내림을 받아야 된다. 구슬을 해야 된다.
1: 예.
0: 이제 어머니는 아들이 무당 아들로 성장하는 부분을 좀 걱정을 하셔서
1: 네.
0: 그걸 거부를 하셨어요.
1: 예.
0: 그리고 절 근처에 이제 이렇게 모시고 구슬하고
1: 예.
0: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라든가 이런 때는 가서 잠깐 절을 하고 오셨는데
1: 예. 예.
0: 어머니는 거부하셨는데 그걸 막내 누나가 사실 받았어요. 그래서 그 무속인의 생활을 누나가 이제 좀 짊어지고 했었던 시간들이.
1: 그 외가 쪽들이 원래 좀 그 전보고 무당, 그러니까 그 무속인들을 많이 찾아갔던.
0: 저희 어머니 외가 쪽 특히 주문진을 네. 많이 사셨거든요.
1: 네네.
0: 거기에 계신 분들이 보통 보면 그런 미신 무속진앙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죠.
1: 맞아요,
0: 네.
1: 맞아요.
0: 왜냐하면 바다로 나가면 뭔가 기도를 했어야 되잖아요. 정원 들어 떠놓고는 어디에
1: 네.
0: 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 어떤 그 신의 대상 자체가
1: 맞아요.
0: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웠던.
1: 저는 그냥 뭐 사실 뭐 그쪽 지간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0: 네네네네.
1: 전 아직도 영화계에서나 드라마 찍을 때 아직도 돼지머리 놓고 고사 지내거든요. 아직도 2024년인데도
0: 맞습니다.
1: 아직도
0: 네.
1: 그 문화가 남아 있으니까
0: 네.
1: 뭐 그때는 뭐 말하면 뭐 하겠어요. 그럼 누나가 나이가 몇 살 때 신내림을 받으셨어요?
0: 누나 나이로도 저희 30대, 그러니까 20대 후반에
1: 20대였어요. 나이에 그냥. 네.
2: 아니 그러면 이제 집안에 어쨌든 무속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누나가 무속인으로 이제 사셨으니까. 네. 근데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듣는데 신기하게 그 은행 원서 쓰실 때 네. 거기 가훈란 뭐 이런 거에 내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천대하리라. 이걸 쓰셨다면서요?
1: 왜 거기 그 은행에 예. 은행이 기독교 또 아니 뭐 그런 거 없을 거 아니에요.
0: 저는 종교랑은 전혀 상관없어요.
1: 네, 근데 왜 그렇게 적으셨어요?
0: 마침 이제 은행에서 보통 원서가 오면 제가 강릉상고 이제 상고를 나왔는데 3학년 초 정도 되면 각 은행에서 이제 원서를 줘요. 네네. 그 원서에 보면은 이제 자기소개서처럼 네. 쓰는 란이 있어요.
1: 거기 가훈도 있어요?
0: 네. 거기에 보면 그걸 쓰라고 이제 카피를 해서 네. 선생님이 주면 네. 이제 초안을 쓰는 거예요, 제가. 쓰는데 딱 쓰는데 거기 보니까 종교 당연히 무교. 그다음에 가훈 딱 이랬는데 네.
1: 가훈.
0: 제가 무슨 가훈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 기억도 네. 안 나는데 네. 가훈? 착하게 살자? 바르게 살자?
1: 그럼 건달들이고
0: 이거 네. 뭐 해주시는 거예요? 이때부터 야 이게 가훈이라는 게 근데 머리에 순간적으로 딱 떠오르는 그 네. 말이 그렸어요. 네. 어디서 봤는지 몰라요. 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네.
1: 이게 웬만한 식당들 가면 다 걸려 있거든요. 식당들에 네, 북어 대가리 아니면 이게 걸려 있어요. 둘 중에 하나 꼭 걸려 있거든요. 예.
0: 근데 사실 강릉에 제가 어렸을 때 그 식당도 예. 흔하진 않았죠. 예예. 식당에 그렇게 그 지금 성경 말씀을 예. 놓고
2: 예. 거기서 보거나 들을 만한 사실 환경이 없는
0: 사실 예. 기억은 예. 없는데 예. 그게 무의식에서 제가 딱 기억나서 예. 당당하게 썼어요. 내 시작은 웃으면서 내 시작은 미약해나 원래 미약해서 나중에 창대할 거야.
1: 뭔가 말이 좋으니까
0: 창대하리라.
1: 말이 좋잖아요.
0: 쓰고 막 나머지 다 쓰고 이제 검사 받으러 왔어요. 선생님한테 갔더니 쫙 보시더니 당구채 옛날은 그때 당구채. 당구채를 딱 들더니 제 머리를 딱 치시는 거예요.
1: 은행에 면접 보는데요?
0: 아니야 면접이 아니라 이제 원서를
1: 선생님 먼저 제출하기 전에 상고 선생님 먼저 검토하면서
0: 네, 검토하는데 이러면서 머리를 딱 치는 거예요. 야 이 새끼야 죄송합니다. 예, 예. 야 이 새끼야.
1: 아, 그래 리얼하지.
0: 가훈은 성경 말씀 써놓고 종교는 무교냐? 가서 고쳐와. 딱 이런 거예요.
1: 특정이 뭘 고치지?
0: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2: 그것도 몰랐지.
1: 몰랐구나.
0: 모르고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 기독교로 써야 되나
1: 이걸 바꿔
0: 갖다 해야 되는데 이걸 버리기가 싫은 거예요.
1: 아, 이 말이 멋있어서.
0: 이거 왠지 제 인생에 뭔가 희망적인 어떤 메시지 같고. 그래서 앞에 기독교라고 썼어요.
1: 아, 그냥.
0: 근데 문제는 이렇게 써 놓고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1차에 이제 필기 다 붙고 이제 2차 최종 면접에서 저희가 이제 세 명씩 들어가서 이제 면접을 보는데 제가 중간에 앉고 이제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들이랑 셋이 앉았어요. 네. 인사 딱 드리고 딱 앉았는데 이제 이 친구부터 이제 면접관이 묻는데 너무 말을 잘하는 거예요. 네. 아마 거창 고등학교가 아마 그
2: 지금 공부 잘하는
0: 그렇죠.
1: 그래요?
0: 말을 너무 잘해요. 그리고 야 이 새끼 말 잘하네. 그래서 제 순서가 왔어요. 그러더니 딱 한참 보시더니 종교가 기독교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2: 하필 그거를 그냥
1: 교인이신가 보다.
0: 그때서부터 종교가 기독교라니까
1: 뜨끔하죠.
0: 19살짜리 지방상고 출신의 그 어린 친구가 그때 거짓말한 게 첫 판에 딱 이렇게 나왔는데 표정이었대요. 관리가 안 되죠. 기독
1: 걸려.
0: 다음 질문. 교회는 다니고 네 다닙니다. 무슨 교회 다니는데 성결교회 다닙니다. 어디 성결교회? 강릉 성결교회 다닙니다. 그 다음 질문에 제가 무너졌어요. 그럼 광목사 알겠네?
1: 어머나.
0: 여기에서 머리가 흐려지면서 표정은 어떻게 했어요? 더 가면 어떻게 되고 막 하면서 죄송합니다. 생각이 안 납니다. 딱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그래? 담임 목사도 어떻게 담임 목사 성함도 기억을 못하나? 이러면서 그 다음 질문도 넘어가는데 내내 꼬이는 거예요.
3: 그렇죠. 거짓말을 해요.
0: 면접이 내내 꼬이는데 진땀 정도가 아니라 그 상황에서 내심 엄마한테 죄송했어요. 빨리 뭔가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었는데 그렇죠. 이것만 넘어서면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 기독교 때문에
2: 그때도 그렇지 그게
0: 기독교 때문에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 없. 재수없게 기독교 이것 때문에 처음부터 완전 꼬여가지고 떨어졌다라는 확신을 냈어요. 어.
1: 네네.
0: 그러면서 엄마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그래서 면접이 다 끝나고 나서 버스를 타고 내려가는 내내 저 혼자 엄마한테 너무 죄송한 거예요. 네. 그래서 엄마한테 이제 가서 무릎 꿇고 엄마 이번 시험은 좀 어렵게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시험 준비할게요라고 하고 네. 사실 그때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정도 되면 사실 술을 몰래 몰래 했어요.
1: 네네네. 네.
0: 그래서 이제 몰래 이제 학교 갔다 와서 네. 소주에 새우깡에 이제 훌쩍훌쩍 네. 마시면서
2: 네. 왜냐면 이미 다 떨어졌어요.
0: 예, 원망을 오케이. 하는 거죠 오케이. 이제. 아. 기독교.
1: 괜히 기독교 그냥 무교라고 쳐.
0: 근데 그 말만큼은 버리기 싫었어요. 사실 네. 내 시작은 하기 미약하나 네. 내 나중은 심상대라는 네. 말이.
1: 맞아요. 이거 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좋아요. 이거는 말 잘 성경 얘기인지 모르고 다 좋아요.
2: 아니 네네. 이게 너무 확 오잖아요. 네. 내가 그 기독교 때문에 이게 더 확 오네 진짜.
0: 그렇게 꼬이고 말 네. 이제 사실 좀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보내다가 네. 방송에 딱 떨어지는 거예요.
1: 네.
0: 자 3학년 1반. 박영산 교무실로 와. 어. 딱 이러면 네. 딱 갔는데 선생님들이 어. 줄을 쫙 서가지고 서서 네. 네. 야 박영산 축하한다. 어. 됐어. 우와. 합격한 거예요.
1: 아.
0: 그 자리에서 어. 뭔 영문인지 몰라.
1: 예.
0: 나 그놈은 기독교 때문에 떨어졌는데
1: 네, 네.
0: 뭔 영문인지 몰라. 그런데 눈물이 막 나는
1: 아.
0: 거예요.
1: 그렇죠.
0: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엄마한테 막 달려가서 합격했어. 우리 엄마 얼마나 좋아하셨던지.
1: 대표님이 눈물이 많으시네요. 지금 얘기하면서 뭐, 네. 뭐 오늘
2: 제가 볼 때 감정이 또 확 올라오신 적도 있겠네요.
0: 아, 네.
1: 연희엘이 쑥 들어갔어 눈물이. 그냥 뭐 옆에서 너무.
0: 네.
1: 왜냐면 우리 시절에 그 뭐 감격이 또 생각나시니까.
2: 맞아.
1: 아유 얼마나 기뻤겠어. 어떻게 보면 기독교라고 적으시는 바람에 붙은 맞아. 거네요.
0: 나중에 알게 됐죠.
1: 그렇죠.
0: 나중에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어렵게 시작하고. 지나면서
1: 네네.
0: 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외로웠던 그 교회 앞 공터에서 아. 그때 기억들을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1: 아.
0: 하나님이 도대체 지금 나를 만난 건지 언제부터인지를 가지고 하면 일단 제가 기억하는 건 그 이전에 그 어렸을 때 먹을 게 없었던 그때 교회 앞에서 잡채밥 먹었던 교회 가서 여름 성경학교 항상 그렇잖아요.
1: 예, 예,
0: 이렇게
1: 예.
0: 넘기면서 그때만큼은 또 먹을 거 주니까 또 노트 공책 이런 것들 주니까 가잖아요. 가서 했던 것들이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떠오르는 거예요.
1: 예,
0: 주기도문도
1: 예.
0: 떠오르고 요한복음 3장 16절 했던
1: 네, 네, 네,
2: 아니
0: 그것도 예 그것도 맞아요. 떠오르고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찬양이 넓고도 깊고도 뭐 이런 네. 부분들 찬양도 떠오르면서 아 내가 그때 하나님 나를 찾으셨구나 찾으셔서 그때 이 기간이 길잖아요.
1: 네네.
0: 제가 35살 정도에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니까 정말 25년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 정말 기다리셨을 하나님의 생각이 또 이제 그것만 생각하면 또 이제
1: 눈물이 나시고
2: 아니 원래 합격하시고 강남 성결교회 갔다 오셨어요?
0: 아니요.
2: 그거 가셔야 되나요? 여기
1: 광 목사님 찾아가야지, 광 목사님.
0: 아니요. 광 목사님이 계셨는지는
1: 그렇죠, 몰랐어요. 그렇겠죠.
0: 너무 이제 합격한 기쁨에 예, 그리고 예. 바로 이제 007 가방에 챙겨가지고 연수를 이제 서울로 연수 오면서부터 이제 서울 생활이 시작하셨죠.
1: 예, 그렇군요. 지금 우리 작가님이 살짝 이제 정보를 주셨는데 우리 이 박 대표님이 바로 그 신한은행의 유명한 마이카 대출을 상품 개발하신 분이래요.
2: 그 상품 되게 유명하네요.
1: 유명하죠. 그러니까 차 담보로
0: 네.
1: 큰 역할 하셨네요. 네,
0: 신한은행에서 이금융권에서만 취급하던 자동차 대출이었잖아요. 예, 예. 그때 고금리로 했던
1: 그랬죠.
0: 대출을 이제 마이카 대출이라고 해서 1금융권에서 최초로 그 대출 상품이 나왔고 그리고 또 어려운 분들은 중고차를
1: 그렇죠.
0: 사면서 대출을 받을 수 없었는데
1: 네네.
0: 그 부분을 이제 중고차 대출까지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정말 시장생활이 뜨거웠어요.
1: 네네.
0: 그 상품 개발을 했던 4년 동안 정말 주변에서는 시기와 질투가 많았겠죠.
1: 그렇죠.
0: 왜냐 그걸로 신임을 얻고 있으니까.
1: 잘 되면 질투를 받으니까.
0: 그런 부분들을 할 때 정말 내려놓고 배지를 내려놓고 일을 할 수 있었던 거는 그때 좀 뜨거웠던 또 신앙생활이 같이 받쳐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누구 눈치 볼 일 없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라는 약간 그런 어설픈 믿음이 항상 받쳐주면서 왠지 내가 의지대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4: CBS의 대표 신앙 간증 프로그램 새롭게 하소서 내일 후속편이 이어집니다.

0: CBS
1: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0: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한 걸음 한 걸음 단계를 밟아가는 것, 그것이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한 내가 아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미국의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의 말입니다.

0: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에 부천 성만교회 이찬용 목사입니다.
1: 오늘은 변하다와 지키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5라는 책에서 뱀처럼 예민한 감각이 필요한 시대,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바꿀 것인가를 그 책에서 묻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지키다와 변하다로 말합니다. 굳이 말하자면 일본은 지키는 쪽이라고요. 자기에게 주어진 소임을 지키려고 애쓰는데 대기업 간부를 지내던 아들이 낙향해서 아버지가 경영하던 식당을 이어받아 지키는 일이 흔하고 그래서일까요? 일본에서는 100년, 200년 동안 가정을 가업을 지켜온 노포가 흔하고 평생 한 가지 일에만 몰두해온 장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언젠가 우리 중고등부랑 오사카를 간 적이 있는데요. 조그만 시장 과자집이었습니다. 자기는 음악을 했었는데 할아버지가 그 가게를 운영했고요. 아버지가 운영했는데 할아버지가 너 여기 와서 이 가게를 운영해라 라고 말했다고 해서 자기는 음악을 관두고 그 식당을 샌베이 과자집이었는데요. 3대째 이어가고 있는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바꾸는 쪽이라고 하죠. 일본은 지키는 쪽이라면 우리나라는 바꾸는 쪽이랍니다. 소도지 작은 식당 사장님께 이 가게 아드님이 물려받아서 오래오래 지속되면 좋겠다라고 덕담을 건네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이고 무슨 소리야. 우리 아들 대기업 간부인데 자식들 이런 일 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평생 식당하면서 이 고생했어요 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키는 것과 바꾸는 것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할까? 사실 양쪽 모두 세상을 살아가는 소중한 덕목이기에 어느 쪽이 낫다고 말하기보다는 일장일단이 있다고 보는 것이 정할 것이지만 굳이 대답을 해보자면 아날로그 시대에는 지키자가 디지털 시대에는 바꾸자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1980년대까지 일본은 세계를 호령합니다. 미국의 상징인 뉴욕 맨해튼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매입하기도 하고 세계 최강국인 미국을 턱 밑까지 치고 올라가지만 디지털 시대가 도래한 이후 일본은 경제 문화가 다 쪼그라지고 말았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부지런히 바꾸고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부화는 앞서가자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자라는 혁신, 창조, 도전 정신으로 국제화 시대에 변하지 않으면 영원히 이류나 2.5류가 된다며 신경영을 시작해 이제 10대 교육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기독교는 어떤 상황일까요? 1884년 6월 19일 미국 감리교 선교사 맥클레이가 고종 황제로부터 선교를 허락받고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일본을 거쳐 한국에 들어오는 것으로 시작 이제는 140여 년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꾸다와 변하다라는 명제 앞에 선 140여 년의 우리나라 기독교는 지금 아날로그 시대의 전통적인 목회 방법만 계속 일본처럼 고집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건 저만의 생각일까요? 디지털 시대에 목회 지혜를 주님께 구하는 새벽입니다.

0: 5분 메시지. 지금까지 말씀해 부천 성만교회 이찬용 목사였습니다.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대한성서공회에서 보내드린 개역개정판 오늘의 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4: 라디오 강단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성경의 가르침을 찾아 음미해보는 시간. 오늘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국중앙교회 임석순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5: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데 좀 더 쉽게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굳이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필요도 없고 굳이 우리가 나가서 섬기거나 선교할 필요도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는 능력 없는 분 아니시니까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뚝딱뚝딱 이루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실 때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세요. 한국중앙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때는 우리 한국중앙교회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반드시 쓰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역사의 한 줄을 늘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에 계속해서 역사의 한 줄을 계속 써올 겁니다. 그런데 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역사의 한 줄이 쓰여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해보실까요? 아니 기왕에 우리가 살아 뿐만 아니라 세상에 줄 수 없는 가장 값진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어. 이 땅에 짧은 시간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한 역사에 한 줄기를 쓴다는 것은 이거보다 더 복된 일은 없잖아요. 이게 최고의 은혜 아니겠어요?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우리가 아버지 품에 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꼭 역사를 씁시다. 역사를 쓰십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쓰는 것은

어떻게 하면 역사를 쓸 수 있을까? 나는 오늘 이 본문이 너무 정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멋진 역사를 안주를 써가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여기서 끝을 납니다. 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결국은 돌에 맞아 비참하게 죽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아무도 아멘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처럼 그렇게 비참하게 죽기 원하시면 아멘? 우리 박 집사님 너무 고마워. 아무도 원치 않을 거예요. 아니,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쓴다 해도 이게 뭐야?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비참하게 돌을 맞아 내 인생을 거기서 맞춰, 이거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근데요, 우리는 다 스데반 같지 않아요. 스데반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쓰기 위해서, 스데반은 마지막 죽음이 이렇게 비참하게 끝났지만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오래 살게 하세요. 아니, 모세처럼 오래 살게 하세요. 뿐만 아니라 아니 80세가 돼도, 아니 120세가 됐는데도 눈이 흐려지지 않고 너무 건강해,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써가시는, 그 역사를 써가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스데반처럼 아주 인생을 빨리 끝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누구도 스데반같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스데반에게 우리가 꼭 닮아야 할 게 하나가 있어요. 결과는 하나님이 아시는 거기 때문에 스데반이 금방 죽고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닮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버지의 몫인가요? 어떤 경우는 아무리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해도 우리는 그냥 오랜 동안 건강하게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과는 아버지께 있는 것이고, 스데반을 반드시 닮아야 역사에 한 줄을 쓸 수 있어요. 그럼 무엇을 닮아야 되냐면,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오늘 정말 이거 중요한 말씀이라서 가슴판에 확 새겼으면 좋겠어요. 자, 따라서 합시다. 시선, 시선, 시선인 거예요. 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한 줄을 그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시선인 거야. 시선. 이것을 우리는 닮아야 돼. 그 시선을 닮아서 결과는 우리가 오래 살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줄 수도 있고, 그건 결과는 아버지께 있는 것이고, 그러나 분명히 닮아야 할 것은 시선이야. 시선, 시선. 우리 한번 55절을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자, 지금 스데반의 시선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을 우러러. 즉 시선이 하늘에 있는 거예요. 시선이 하늘에 있어. 지금 상황은 시선이 하늘에 둘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지. 왜냐하면 이 시선을 하늘에 둘 수 없는 그 환경과 상황이, 모든 사람이 다 돌을 들고 있어요. 악의 눈으로 저를 죽이기 위해서 모두가 다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 너나 할 것 없이 그 시선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 시선은 반드시 돌을 들고 있는데 가지 않겠어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로 가지 않겠어요? 근데 스데반은 시선을 그 상황 속에서, 같이 합시다. 하늘에, 하늘에, 하늘에. 시선이 하늘에 두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역사는 못 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선을 이 땅에 두고 있고 환경에 두고 있으면 늘 변해.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역사를 쓸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새라는 조류 종류에서는 제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게 무슨 새예요?

독수리야. 근데 독수리가 커서 그런 힘과 모든 새의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독수리는 어마어마한 폭풍이 몰려올 때면은요, 폭풍과 맞서지도 않아. 또 폭풍에 밀려가지도 않아. 이 폭풍을 빨리

0: 어떤 방향을 향해서 갈 때 여기에 맞으면 독수리가 무슨 힘으로 그걸 맞서요? 그런데 이 폭풍이 지금 이렇게 지나가면 빨리 위를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독수리가 그렇게 막강한 힘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이룰 사람이 환경이 좋아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건강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건강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좋은 환경이 될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어떤 상황이 온다 해도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되냐면 하늘에 둬야 돼. 그 사람만이 역사를 써나갈 수 있어요. 그럼 그 시선에 하늘을 두었는데 우리 스데반 집사가 본 게 뭐요? 우리 한번 55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 서신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자, 시선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올렸는데 뭘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우편에 서신 걸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 서셨다 하는 것을 쫙 그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우리의 사람의 형체처럼 보여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본 거예요. 임재를 마음으로 봤고 그게 확 마음속에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본체를 본 거예요. 그 본체가 임재를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임재 속에 누구를 보았냐면 하나님 우편에 뭐 하는 거? 하나님 우편에 뭐 하는 거? 서신 것. 오늘 예배 서두에서 히브리서 12장 2절을 읽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서셨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 그래요. 성경 거의 대다수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이렇게는 써 있지만 하나님 우편에 서 있다는 말씀을 잘 안 써. 하나님 우편에 서 있다는 말은 잘 안 써. 거의 쓴 적이 없어요. 네, 56절도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앉았다와 섰다와 이게 아무런 것이 이게 다른 게 없는 줄 알지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초부님하고 사니까 어렸을 때 제가 집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어르신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학교 다녀왔어요.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가 절대 서서 다녀왔냐 이렇게 안고 우리 할아버지가 어떻게 했겠어요? 앉아서 다녀왔냐 그랬었어요. 앉아서 다녀왔나. 그런데 딱 한 번 선 적이 있어요. 우리 아줌마 딱 한 번 선 적이 있어. 제가 무슨 대회가 있어서 집을 나가서 그리고 그 대회를 마치고 그리고 돌아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대회를 마치고 돌아올 때 내가 대전에서 돌아오는 길이야. 그래서 그 대회에서 내가 우승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어. 제가 이제 집에 가서 할아버지 다녀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앉아서 다녀왔냐 그렇게 했을까요? 서서 다녀왔냐 했을까요? 서서 다녀왔냐 하시고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 주님께서 만왕의 왕 되시는 우리 주님이세요. 그분이 지금 서 있다는 것은 지금 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써나갈 수 있는 그 충성된 사람을 가장 기쁘게 기다리며 맞이하기 위하여 서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앉아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서서 우리를 기다릴 수 있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기왕에 내가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가면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이 서서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면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그게 기쁜 일이에요. 이건 최고의 축복 아니겠어요? 근데 서 계신다는 이야기는 그뿐만 아니야. 하나님께서 지금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는 이 모든 현상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너 혼자 죽는 것인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너를 보고 있는 거야. 네 형편을 내가 알고 있어. 너희가 지금 돌을 맞아 비참하게 죽어가면서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너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너를 내가 보고 있단다. 서 계신 하나님께서 내려와서 그 죽음을 얼마든지 면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 자체가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 서서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34절을 같이 한번 보실래요? 로마서 8장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 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이게 행복해요. 얼마나 든든해요. 여러분 주식과 돈 몇 조가 여러분들이 든든하게 하면 얼마나 든든하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돼서 나는 내 연령 동안은 특별한 문제 없으면 내가 그 자리에 계속 있다는 것, 그거 든든하지. 그러나 그게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진짜 든든함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보시고 나를 보시고 지금도 기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을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자 일부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시작.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무하심이라, 간구하심이라, 간구하심이라. 이게 믿어지시면 아멘. 나를 위해서 이렇게 간구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나만 더 보실래요? 누가복음 22장 32절을 같이 볼래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시작.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다가요 굉장히 많이 은혜가 됐어요. 왜냐하면 나는 내 의지가, 가끔 또 사람들이 그래, 참 의지 강한 사람이야, 어려서는 늘 부모가 속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의지가 강한 줄 알았어.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진짜 은혜가 되는 게, 야, 믿음을 지키는 게 네 의지 말로 된 게 아니야. 우리 하나님이 기도해 주셨어. 주님이 기도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의지를 가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가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께서 기도해 주셔서 네가 목회할 수 있고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결단코 내가 믿음을 지킨 것에 대해서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만이 내 하나님께서 너를 믿음을 굳게 지켜주셨다는 사실을, 그걸 아는 사람은 그때야 비로소 형제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의 손을 붙잡고 함께 일으켜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까지 내가 다시 정리할게, 잘 들으세요. 한 줄의 역사를 쓰는 데는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한다? 네?

0: 사람 통해서 한다.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시냐면 시선을 하늘에 두는 사람이요. 시선을 하늘에 두는 사람이요. 근데 그 시선을 하늘에 두었는데 뭘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우편에 서 계신 주님을 보았어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분이 나를 지금 알고 계시고 영접하기를 서 계신 주님을 보았으면 사람이 그때 옹졸해지지 않습니다. 그때는 이젠 하나님의 마음만큼 내가 커지기 시작해요. 커지기 시작해. 사람이여, 시선을 하늘에 두지 아니하고 세상에 두기 시작하면 사람이 그렇게 작습니다. 키만큼은 뭐예요? 사람이 옹졸한 거. 키가 작아도 하나님의 마음만큼 커져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야말로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야.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으면 무엇돼요? 시선이 갖추어 있는 그 세상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면 옹졸할 수밖에 없어요. 갖추어져 있는 것 가지고 단 한 번도 여유 있게 살아내지를 못해요. 근데 그 하늘을 보는 시선은 뭐가 없으면 안 돼요? 성령 충만이 없으면 아무도 볼 수가 없어. 성령 충만이 없으면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 근데 그 성령 충만은 빈 그릇 속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너무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교만으로 가득 차 있고 미움과 증오, 원한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는 것이 그 그릇을 비워내는 것이고 거기에 성령 충만히 채워주시는 일에 한순간만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항상 성령을 충만하기 위하여 항상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다. 더 깊이 성령 충만을 여러분들이 갖기를 원하시면 날마다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시면 성령 충만하여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반드시 기록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되십시다.
1: 지금까지 말씀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국중앙교회 임석순 목사였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기 원하는 분은 가까운 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국중앙교회에서 보내드린 라디오 강단이었습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아이고, 덥다 더워.

0: 밖은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1: 당연하죠.
0: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예방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음악은 오늘의 것, 메시지는 영원한 것. 안녕하세요. 시신캠프 김은영입니다. 미술을 전공하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언뜻 보면 비슷한 파랑색인 것 같아도 피콕 블루, 셀룰리안 블루, 프러시안 블루, 울트라마린. 파란색의 종류만도 수백 가지고 알고 보면 조금씩 다 다른 빛과 깊이를 품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빛과 개성도 저마다 다 다르고 그래서 더 귀합니다. 오늘 밤에는요, 나만의 색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서로의 다름 속에 조화롭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배워가면 좋겠습니다.

박형근의 찬양 De Colores, Color라는 영어 단어랑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스페인어. 오늘 스페인 민요 색깔들과 함께 하라 전해드렸는데요. 각각의 색이 있고 각각의 개성이 있고 그 모든 것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기를 바라며 오늘 처음 말 걸어본 이 내용 어떻게 마음에 드셨나요? 자, 오늘 조화롭게 여러분들의 색깔로 오늘 CCN 캠프를 아름답게 물들여 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CCM 캠프를 듣고 계십니다. CCM 캠프는 역대 수많은 DJ와 함께한 전통의 찬양 프로그램으로 매일 밤 10시 CBS 표준 FM 라디오와 인터넷 CBS 레인보우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메시지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래에 담는 CCM 최신곡과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국내외 찬양들을 골고루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곡은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CBS 레인보우 앱과 CBS 만나앱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특급 호텔들이 선택한 윈세프에서 세턴 에어 헤어드라이기,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 흑더덕 진액, 마실수록 깔끔하고 가볍게 주식회사 부성의 제로 곰취 미세차,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육종마늘빵, 본고장 특별양념소스의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피아노 소리도 또 이렇게 잔잔히 불러주는 음성도 가사도 우리 모두 아름다운 한 송이 작은 들꽃처럼 정혜원의 넌 아름다운 꽃 그리고 그 전에 들으신 곡은 한사랑과 브라이언 피처링을 함께한 무지개 레인보우였습니다. 레인보우로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CCN 캠프는 주파수가 있기 때문에 라디오로 CBS 표준 FM으로 전국적으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라디오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테고 외국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당연히 CBS 레인보우로 접속하셨을 테고 레인보우의 이 어렸을 때는 그냥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일곱 가지 색깔이라고 근데 그 사이사이 경계를 넘나드는 요 색의 오묘함들이 오늘 전해드린 이 말씀처럼 우리 각각의 개성이 있는 그런 색이 아닐까 그 모든 것이 아름답게 어우러져서 무지개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대변하는 그 무지개로 우리 오늘도 그렇게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한 날인 것 같아요. 보내주신 사연에 공감하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참 은혜인 것 같아요. 배추님께서 원주에서 아내가 큰 수술 받고 집에 왔어요. 빠른 쾌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는 사연 남겨주셨어요. 자, 그리고 아내의 생일이라고 4564님께서 사랑하는 아내

김희선 여사님 50번째 생일입니다. 많이 축하해 주세요. 사랑하는 남편 전국 나그네 라고 하셨어요. 아주 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아름다운 미의 그 상징인 배우분과 이름이 같으셔서 살면서 아름답다는 말씀을 정말 많이 들으셨을 것 같고요. 장난이든 아니든 50번째 생일 그 굉장히 기념할 만한 생일이잖아요. 또 오늘 전국 나그네님 최선을 다하셔서 축하하셨겠죠. 그리고 CCN 캠프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신 것도 참 잘한 행동이라고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우리 김희선 여사님 더욱더욱 아름다워지시라고 선물 화장품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레스케미 화장품 선물 받으실 수 있는 주소 보내주세요. 자, 그리고 신청곡도 함께 할게요. 생일 축하곡은 어떤 게 좋을까요? 살짝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 전에 내 마음의 주여 소망 되소서 배추님 신청곡 오늘은 한웅재 목사님 음성으로 전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포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늘 아주 일찌감치 오셔서 또 신청곡 열심히 남겨주셨죠. 신민수님 신청곡 가운데 한 곡 찾아두고 있습니다. 자, 레비스탕스의 길이라는 곡도 참 좋은 것 같아서 이 길을 우리 같이 걷는다, 동행한다 이런 내용도 담겨져 있는데요.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이 어디쯤 생일 축하 노래를 선곡해서 끼워보겠습니다.

레비스탕스의 길, 또 포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고 생일 축하곡으로는 한스밴드 김동민 피처링 생일이라는 곡을 전해드렸어요. 한웅재 내 마음의 주여 소망되소서 신청곡 쭉 이어봤습니다. 생일에 토론토에서 황태규 아빠님도 우리 사랑하는 처남 유승호도 오늘 생일인데 축하해 주세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많이 많이 축복합니다. 이렇게 바로 올려주셨어요. 또 앞서 배추님 비롯해서 저희가 사연 기도하면서 함께 나누고 있잖아요. 3902님 항암 오늘 일자하고 서울에서 내려왔는데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사 저희 같이 응원해드리고 싶어요. 4667님도 간절히 기도 부탁드릴게요. 75세 황용순 집사님 건강검진 결과가 안 좋아서 재검진을 요청해서 다시 받았는데 큰 병원에 가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나의 주님, 함께 해주세요. 주님, 믿고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사연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무척이나 무더운 날씨에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부산 금정구의 현재 기온이 31도, 아직까지도 크게 떨어지지 않아서 정현우님께서 사연 주셨어요. 정말 날씨 때문에 우리가 밤잠을 설치고 무척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꿀잠을 단잠을 허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살짝 눈이 막 내려오는 분들은 감사하면서 얼른 꿀잠 주무시라고 깨워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깨워달라고 부탁하신 분도 계신데 깨워드릴 수가 없어요. 놓치면 밤을 셀 수도 있어요. 제가 요즘 약간 그런 거를 겪다 보니까 목도 자꾸 이렇게 자꾸 잠기고 제가 밤 시간에는 컨디션이 되게 좋아지는 사람인데 요즘은 약간 그러니까 꿀잠 주무세요. 예, 눈꺼풀이 내려오면 억지로 뜨려고 하지 마시고 제 목소리가 또 굉장히 자장자장하는 목소리여서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이 제가 목소리가 뭐 텐션이 좋거나 뭐 하더라도 잠이 잘 온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10시부터 12시까지 방송을 진행해서 화이팅! 예, 꿀잠 주무시라고 화이팅! 외쳐드릴게요. 정현우님께서는 6월 24일에 발표한 오벳의 신곡 예수께로 가면 신청해봅니다. 이 곡은 우리가 주일학교 시절에 떼창으로 불렀었던 바로 그 곡인데 아주 부드럽게 편곡하셨더라고요. 이 곡 틀어주실 거죠? 산책하면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느낌이에요 라고 하셨어요. 오벳의 찬양이 약간 그런 느낌이 있죠. 주님과 함께 걸으면서 대화하듯 잔잔한 이런 느낌이 너무 잘 살아나는 것 같아요. 예수께로 가면 전해드릴게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를 편곡해서 부른 곡이죠. 위로라는 제목의 홀리원과 조찬미가 함께한 찬양.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신청곡으로 전해드렸어요. 오벳의 예수께로 가면도 함께 보셨습니다. 오직 주님과 함께님께서 너무 감사드려요. 사연 들려주셔서 내려놓음 가수 이윤화 이렇게 정확하게 써주셨어요. 가끔 내려놓음 같은 경우도 굉장히 다양한 곡들이 있거든요. 같은 제목에 여러 곡이 있을 때 가수가 정확하게 있으면 저희가 더 원하시는 곡을 전해드릴 수가 있고 혹은 뭐 같은 가수

가수가 부른 다른 곡을 선곡해서 이미 들려드렸을 때는 이러이러해서 다른 곡으로 들려드릴게요. 혹은 주말에 이삭 줍게 할 때 전해드릴게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신청곡을 보내실 때 저는 뭐 다 좋습니다. 아무 버전이나 다 좋아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확하게 가수를 써주시면 또 저에게는 너무 좋은 선택 할 때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되니까 저의 근심을 내려놓게 해주시는 여러분들의 아주 좋은 방법. 그래서 내려놓음인가요? 이윤화의 찬양입니다. 내려놓음.

내려놓음이었고요. 루나츠님께서 처음 들려봐요. 어서 오세요. 새싹 달고 오셔서 환영합니다. 1부 끝곡은 임신옥님께서 색깔 볼펜 구매를 많이 하셨다고 이렇게 예쁜 펜으로 성경필사 해야겠어요. 또 김은영 아나운서에게도 편지 쓰고 싶네요 하셨습니다. 살짝 기다려볼게요. 박지연, 강훈 함께합니다. 결국엔 주님이셨네. 1부 끝곡이고요. 2부에서 뵐게요.

0: CBS
1: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2: 영월이래요.
1: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2: 영월이래요.
1: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2: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1: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0: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3: 한여름 숲에서 가장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매미의 노래, 쓰름매미의 노래입니다. 몸 길이는 3cm 정도로 작은 편이지만 노래의
4: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5: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6: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7: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6: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8: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9: 교계 뉴스입니다. 한국 기독교 공공정책협의회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신천지 정치 개입 의혹에 대해 당 차원의 신속한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기공협은 지난 26일 성명을 내고 최근 검경합동수사본부 수사 과정에서 신천지 신도들의 민주당 집단 가입 정황이 드러났다고 언론이 보도한 데 대해 당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신도 개인의 자발적 가입인지 지도부 지시에 따른 조직적 개입인지를 명확히 규명해야 정당 민주주의 질서가 위협받는 일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가 8.15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의를 앞두고 공동기도문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기도문엔 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과 서로의 국호와 체제를 존중할 것, 그리고 적대를 종식하고 평화적 공존의 길로 나아갈 것을 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아울러 팔레스타인과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세계 각지의 분쟁 지역과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한 연대와 평화의 기도도 함께 포함됐습니다. 한편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은 1989년 남북교회가 8월 15일 직전 주일마다 동일한 기도문으로 함께 예배하기로 합의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태백시 기독교연합회와 태백성시화운동본부가 지난 27일부터 오늘까지 황지교회에서 제8회 2026 태백성시화 여름축제를 진행했습니다. 현장엔 전국 성시화운동본부 사역자들이 참석해 태백의 역사와 문화를 함께 둘러보고 교류하며 지역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폐광 이후 인구 감소와 고령화 위기에 놓인 태백시를 위해 성시화 포럼과 저출산 극복 특강을 열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교회의 역할을 모색하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주최 측은 저녁엔 교회 인근 광장에서 영화 상영과 콘서트를 개최하며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발길을 불러모았습니다. 케냐 정부 대표단이 최근 밀알학교를 방문해 한국형 특수교육 모델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방문은 한국의 장애인 복지와 특수교육시설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양국 간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한나웬돗 케냐 성평등 문화 아동복지부 장관과 에미 킵소이 주한 케냐 대사 등 케냐 대표단은 미랄복지재단의 특수교육, 장애인 일자리 창출 등 국내외 주요 사업과 케냐 현지 장애아동 지원 사업 전반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자발적 불편운동의 일환으로 실천 캠페인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행해요를 전개합니다. 이번 캠페인은 과한 칭찬이나 동정 대신 동등한 지체로 대하기, 동행인이 아닌 당사자와 소통하기, 휠체어 등 보조기구 존중하기 등의 실천 방안을 담았습니다. 또 모든 영상 콘텐츠에 자막을 제공하고 점자 주보를 활용해 정보 접근성 높이기, 장애인 교우가 교회의 다양한 봉사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 만들기 등 공동체 차원의 과제도 제시했습니다. CBS 교계 뉴스 정원이었습니다.
5: CBS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0: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1: 11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김은영의 CCN 캠프 2부 시작했고요. 어노인팅,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들어보셨습니다. 이 곡은 김정임님께서 오늘 권사님, 집사님들과 한차 타고 양양 5일장에 갔다 왔어요. 날씨가 더웠지만 구경도 하고 점심도 먹고 팥빙수도 먹고 복숭아, 노각, 가지 사가지고 왔어요. 복숭아 만원어치가 한 보따리라 행복했어요. 지금 이 밤에 강릉 32도입니다. 아이쿠. 열대야라고 하잖아요. 밤에도 식지 않는 열기. 25도인가 넘어가는. 자, 지금 32도 강릉. 아까 부산은 31도. 열대야는 그 찬물 열 바가지 열대야가 필요하다고 해서 예전에 그런 농담을 많이 했었는데 찬물 샤워라도 좀 하시고 예, 주무셨으면 해서 시원한 찬양 전해드렸어요. 어노인팅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신청곡 전해드렸습니다.

팔복의 사람이 부른 팔복 들으셨고요. 그 전에 지선의 소풍 신청곡 전해드렸는데요. 팔복 박종수님께서 큰딸이 갑상선 암 수술을 했어요. 아침 새벽부터 움직였더니 많이 피곤합니다. 지금은 산곡동 작은 딸에게로 왔어요. 보내주셔서 저희가 팔복을 오늘은 여러 버전이 있지만 축복의 사람으로 전해드렸고요. 다윗님께서 핸드폰 새 것으로 바꿨답니다. 소풍 신청할게요. 해서 전해드린 신청곡 찬양이었어요. 아, 루나츠님 제가 일부 끝에 이름 불러드렸는데 생방송이군요. 자주 올게요. 밤에 찬양 들으니 좋네요. 저도 성경 필사하려고 마음 먹었답니다. 꾸준히 같이 하실 분을 구하고 있는데 쉽지 않아서 혼자서라도 해보려고요 하셨는데 저희 방송 들으시면서 성경 필사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아까도 제가 예쁜 색깔 펜 사시고 성경 필사하신다는 사연도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나중에 우리 르나츠님 꼭 성공하셔서 그 저희 성경 필사 전시회 하고 있거든요. 해마다 저희가 이런 멋진 전시 공간에 많은 작품들을 정말 감동의 간증이 담긴 성경 필사본을 전시하고 있어요. 올해도 12월까지 쭉 저희 CBS 목동사옥 오시면 20층에 전시 장소가 따로 마련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시면 설명도 다 들으실 수가 있어요. 아주 좋은 그런 시간이 되실 것 같습니다. 루나츠님께는 응원의 마음 담아서 성경 열심히 필사하시다가 당 떨어지실 때 드시라고 강릉 초당 커피빵 보내드릴게요. 받으실 수 있는 주소 비공개로 남겨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한번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공개로 사연 쓰기 혹은 우물정 하나둘 하나둘 샵 1212로 사연을 쓰시면 저희 제작진만 개인정보가 포함이 됐기 때문에요. 주소, 전화번호 노출되지 않도록 꼭 저희 비공개로 보내주시면 선물 보내드릴게요. 레이나 차님께서 아마도 이번 주 대부분 교회 수련회 주간이 아닐까 싶어요. 저희 가정의 청소년도 내일 시작될 첫 중고등부 수련회를 기대하며 기다리며 여행짐을 꾸리고 있어요. 훌쩍 성장해서 수련회 참석함에 감사드립니다. 위러브와 아넌딜라이트의 사친다노를 청해 오셨는데 아 위러브 정말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고 많은 곡들이 또 저희에게도 신청곡이 들어오는데 사친다노는 사랑하는 친구들아 다 같이 노래하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나비워십의 예수 열방의 소망도 이어서 함께 할게요. 1, 2, 3.

0: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주십시다. 할렐루야.
1: 나비워십의 예수 열방의 소망, 제키리님 신청곡 We Love Anand Light 사친 단오. 너무 재밌죠? 요즘에 이렇게 줄임말로 뭔가 이렇게 하는 거 무슨 뜻일까 이렇게 궁금하다가 딱 알게 되면 아 그렇구나 재밌어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친구들아 다 같이 노래해요. 예, 줄임말 전해드렸습니다. 2115님 샬롬 처음으로 문자 보내봅니다. 조이포유 통해서 찬양 들으며 은혜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네 이제는 신청곡도 써주시고 또 자주자주 뵐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월요일에는 퀴즈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월요일 퀴즈에도 한번 도전해보시고 여러 가지 코너에도 함께 해주시면 재밌고 만날 때마다 반갑고 그럴 것 같습니다. 사랑스러운 님께서는 만나러 오셨는데 요즘 참 하루하루가 행복합니다. 어린이집에서 영화들 보면서 일하는 것도 감사하고 간혹 아이들이 할머니 선생님이라고 하지만 아이들 눈은 정말 정확하잖아요. 아이들 할머니 나이에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평소 배우고 싶었던 수영도 배우고 있어요. 아직은 음파 하고 있지만 지금도 찬양 들으면서 행복하답니다 하셨어요. 아 정말 음파해. 어쩜 이렇게 글을 사랑스럽게 잘 쓰실까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정말 행복한 나날들을 잘 만들어 가시길. 원성남님 신청곡 아침 나의 간절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나의 간절한 유턴 내가 어둠 속에서 이어봤는데요. 유리정은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커피향기님께서요. 오늘 친정엄마 만나서 맛난 점심도 먹고 쇼핑도 하면서 즐겁게 보냈네요. 평소 농장에서 빨간 고추 말리신다고 더운데 텃밭 가시고 가지 말래도 가시길래 약속 잡고 만났어요. 자주 보고 싶어도 또 그러지 못하면 안타깝지만 언제나 엄마 만나면 너무 좋네요. 홀리원의 하늘 위에 하늘을 청해 오셨는데 저희가 1부에서 홀리원의 위로라는 곡을 전해드려서 그래서 친정엄마 만나셨다고 하니까 이 곡을 얼른 골라봤습니다. 송정미 엄마 엄마.

사랑하는 부모님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두 곡 송정미의 엄마 엄마에 이어서 김수지 아빠의 노래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벌써 오늘 끝인사 드릴 시간이에요. 오늘 끝곡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는 말씀으로 만들어진 다이월드라는 에이미 그란트의 찬양입니다. 이 곡 전해드리면서 물러갈게요. 편안한 시간, 오늘 에어컨 틀고 주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열대야 말씀 드리다가 아유 에어컨 틀면 돼요 하셔서 아유, 덕분에 많이 웃었습니다. 네, 편안한 시간, 시원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마침표, 내일은 물음표, 모두 행복하세요.

0: CBS
1: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2: 영월이래요.
1: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2: 영월이래요.
1: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2: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1: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5: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내가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 구체적인 모습을 담아보는 것. 바로 고등학생들이 작성하는 진로계획서죠. 앞으로 나아가는 길, 진로라는 말이 입으로는 쉬운데 막상 그 하얀 종이를 앞에 두면 막막한 마음이 먼저 들 겁니다. 어쩌면 그 종이를 채울 수 있는 건 글자가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보고 듣고 또 깨달은 시간이겠죠. 오늘 그 백지의 한 줄을 마주하고 썼다 지웠다 애쓰고 있는 이들에게 함께 기다려주는 여유를 선물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언제, 뭘 했을 때, 뭘 봤을 때 신나는지 이런 것들이 쌓여서 앞으로 나아가는 길, 진로가 되겠죠. 아이들을 응원하고 또 어른인 우리도 응원합니다. 우리에게도 꿈이 있고 진로가 있어요. 첫 곡 표대를 향하여 조유진의 목소리로 들었는데요. 달래님께서 듣고 싶었던 곡이라 오늘 좀 신청해볼까 했는데 이렇게 첫 곡으로 보내주시네요 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통합니다. 예. 당신을 향한 노래 2시간 함께 할 거고요. 김연희님 그리고 스마일님도 출석하셨어요. 이만하면 행복님께서 당캉스 최고입니다. 이 당캉스라는 말이 조금 어색한 뭐지 하는 분들은 당향로의 바캉스입니다. 당향로에 들어오면 시원하다. 물놀이 온 거 못지않다. 뭐 이런 의미로 청취자분들이 붙여주신 이름인데 전 참 마음에 들거든요. 오늘 당캉스 2시간 즐겨보시죠. 청소하는 영배씨님이 신청하신 곡 내게 능력 주시는지 안에서 한이가 부릅니다.

하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고 박요한 주나목이 함께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였습니다. 찬양 부르는 희희님 반가워요. 진짜 반갑습니다. 인사이동이 있었던 건가요? 시간 될 때마다 뵀으면 좋겠고요. 나다운 계절님 주를 바라보며 기프티드 앨범에 있는 곡 신청하셨네요. 준비해 놓겠습니다. 3남매 아빠께서 흘러흘러 위러브 앨범에 있는 곡 네, 이 곡도 이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걸어놓겠고요. 파크릭스님 오늘 남편이 출장 갔는데 함께 왔어요. 목적지는 전주입니다. 은퇴하고 처음 보내는 여름 너무 덥고 힘들어하니까 같이 가자고 해서 오면서 휴게소 맛있는 것도 먹고 정말 여행 온 것 같습니다. 남편 일 끝날 때까지 시원하게 커피 마시면서 음악 들으면서 여유롭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와, 전주. 전주라는 목적지도 좋고요. 지금 가시는 그 여정도 너무 좋네요.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으로 보내시고요. 기프티드 주를 바라보며 위러브 흘러흘러 흘러.

위러브 앨범에서 아난딜라이트 함께한 흘러흘러 기프티드 앨범에서 줄을 바라보며 두 곡 들었고요. 티테디오스 혜정님 아유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아이고 잘했다 싶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오늘 하루 기분 좋게 감사함으로 보내시고요. 우리 손주 어린이집 방학이라서 호출해서 왔는데 뽀로로 파크를 같이 다녀오자고 해서 그러자 했습니다. 우리 손주 간식 들고 찬양 들으면서 몸을 흔들흔들 너무 귀여운 거 있죠? 상상해 봅니다. 아 간식 들고 몸을 흔들흔들. 명가님과 함께 그리고 우리 손주와 함께 들을까요? 돌보심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 곡 들으면서도 흔들흔들 했을 것 같아요. 명가님과 함께 돌보심 들었고요. 요셉의 꿈님, 당양노와 함께하니 정말 이 더운, 무더운 이 시간이 쿨하다고. 오늘도 감사한 하루입니다. 그렇다니까요. 당양노에 오시면 당캉스가 된다니까요. 3665번님께서 황토길 걷고 오셨대요. 공원에 있는데 정말 여기는 축복받은 동네입니다. 그늘로 공원은 늘 시원하고요. 얼음물로 조욕도 할 수 있고 냇가에는 깨끗한 물이 늘 줄줄줄 흐르는 동네예요. 바로 쌍문동이죠. 알죠, 쌍문동. 드라마로 또 유명해졌잖아요. 아, 그렇구나. 여기 한번 가보고 싶은데요. 이 동네. 부럽습니다. 좋았더라 신청하신 곡 수리엘 앨범에서 같이 들을까요?

럴수럴수 이럴 수가. 힘들게 지금 아 글을 쓰고 계실 것 같은데 7493번님 잠든 아기를 눕히다가 아기 침대 가드에 옆구리가 눌렸는데요. 계속 뻐근하고 아픕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9번 늑골이 골절 초음파로 확인한 거 있죠. 참 어처구니 없게도 다칩니다. 키가 작은 다리가 짧은 제 자신이 원망스러워요. 럴수럴수 이럴수가. 아니 우리가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키가 컸다 그러면은 엉치뼈 정도가 다쳤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만하길 다행이다. 아이 낳고 좀 뼈가 약해져 있는 상태라서 그럴 수도 있고 일단은 무거운 거 드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아이 눕히실 때도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아이고 빨리 잘 나으셔야 되는데 달리 치료 방법이 없어서 그냥 가만히 누워있으라고 아마 병원에서 그럴 텐데 빨리 뼈가 붙길 바랍니다. 7493번님과 함께 예순아의 치료자 텐드메이커스 송재홍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커피향기님 오늘도 덥지만 찬양으로 힘내봅니다. 찬양이 좋았더라 당향로가 좋았더라 아멘. 3.1절님도 오셨어요. 이제 저는 주님께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방사선도 다 끝났고요. 앞으로 더 노력하며 살 거예요. 나는 소중하니까요. 그럼요. 어제 어머님도 이제 내일이면 방사선 치료 끝납니다. 라고 기쁨의 문자 보내셨거든요. 3.1절님 수고하셨고 애쓰셨고 잘해내셨고요.

장인우 교회 머리 되신 주 아멘. 지니 920님 오셨어요. 반갑고요. 마야님 사무실에서 한쪽만 이어폰 끼고 일하면서 살짝 잘 듣고 있습니다. 반가워요. 예, 제가 이런 분 얘기 전할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 살짝 저도 얘기를 좀 목소리를 낮추게 되더라고요. 이은주님, 이사 온 지 4일째 전입신고 아직 안 해서 하러 갑니다. 조금 거리가 있어서 자전거 타고 동사무소로 슝 다녀오려고요. 예, 조심해서 다녀오시고요. 주의 은혜 곡팀장님께서 부산에 비를 원하며 비 준비하시니 듣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부산 지역에 비 내리길 바라면서 신청하신 심영진이 부르는 비 준비하시니 1부 끝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2부에 다시 봬요.

0: CBS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이었습니다.
3: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오늘 쉬는 날이라 편하게 청취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체감 온도도 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요즘 따라 부르면서 신나게 은혜 받는 곡인데 우리 당양도 가족들과 함께 듣고 싶어요 하신 내가 어둠 속에서 유턴 앨범에서 들었고요. 러브레터님의 신청곡 2부 첫 곡으로 문 열었습니다. 올리브님 오늘부터 3일 동안 휴가입니다. 베란다 의자에 앉아서 여유 있게 달달한 포도 먹고 있어요. 살랑살랑 바람이 불어오는데 기분이 좋은 거 있죠? 제가 눈 감고 잠깐 올리브님 옆에 있는 상상해봤거든요. 너무 좋아요. 아, 달달하고 시원하고. 수연님도 오셨어요. 지금부터 듣습니다. 당양도 들으면서 마음의 평안함을 느낍니다. 아멘. 감사한 일입니다. 6067번님 결혼하고 나서 엄마를 더 많이 생각해주는 우리 아들 카드로 커피 한 잔의 여유 부려봅니다. 사랑하는 아들 가정에 축복이 임하고 주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기를 소망하면서 야곱의 축복 우리 아들과 이쁜 며느리 진선이와 함께 듣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조수진이 부릅니다. 야곱의 축복.

주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나비워십 앨범에서 들었고요. 차이님과 함께 했습니다. 6067번님 아드님 그리고 며느리신 진서님께 함께 띄워드린 야곱의 축복은 조수진이 불렀고요. 안젤리나 졸리님께서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가요? 왠지 서운하고 섭섭하고 그런 감정이 나를 지배합니다. 슬픈 마음이 기본값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신청해 봅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그리 슬플 일도 없는데 서운할 일도 없는데 그냥 우울하고 의욕도 없고 그럴 수 있거든요. 특별히 기쁘다 막 신나게 웃을 일이 없어서 그럴 수 있는데요. 아주 작은 일들 속 기쁨, 의욕 이런 것들이 새로운 힘이 될 수 있거든요. 내가 뭘 할 때 제일 행복한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일을 하는 시간을 조금만 더 늘려보세요. 뭐 새로운 일을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그림 그리기, 뜨개질 이런 것도 추천하고요. 몸을 움직이는 거 있죠. 그것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안젤리나 졸리님 한번 내가 뭘 좋아하지? 그리고 어디를 한번 산책도 다니면서 운동해볼까? 이런 생각 해보세요. 새 힘이 될 겁니다. 최선을 다하자 태연님께서 신청하신 곡 일하시는 나의 왕 안성진의 목소리로 준비해 놓겠고요. 안젤리나 쫄리님과 함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송가 91장을 한웅재 목사의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일하시는 나의 왕 안성진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트리니티 님께서 오늘은 남편과 사귄 지 만일 되는 날입니다. 1999년

2022년 3월 14일 첫 데이트 시작해서 지금까지 함께 지내고 있는데요. 지금 남편 큰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수술이 잘 돼서 건강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루하루를 셀수 있다는 건 그만큼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소중하다는 의미겠죠. 두 분. 만나서 사귄 지 만일 되는 날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남편분 수술, 네, 잘 돼서 건강도 회복해서 앞으로의 시간들은 더 건강하고 행복하길 소망과 기쁨으로 채워지길 바라면서 신청하신 곡 띄워드립니다.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오늘은 피아워십 앨범에서 들려드려요.

오늘은 이런 분위기도 괜찮을 것 같아서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브라운 워십 앨범에서 들었고요. 박종수님께서 큰딸 갑상선암 수술 마치고 병실로 들여보내고 가게에 가면서 출첵합니다. 잘 치료해 주시길 소망하며 예, 어저께나 오늘이나 신청해 봅니다 하셨어요. 수술은 잘 마쳐졌죠? 예, 이제 회복의 단계. 회복도 잘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새날님이 신청하신 정은이 부른 너에게 들었고요. 트리니티님 남편분과 함께 만일 축하하며 구주 예수 의지함이도 함께 들었습니다. 남편분 수술 잘 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할게요. 훌라하수님 오셨어요. 반갑고요. 미리암님 오늘부터 휴가입니다. 휴가 잔뜩 기대했는데요. 첫날은 부모님 모시고 코다리 장식 막 먹기로 했어요. 아이들 어릴 땐 애들을 위한 휴가였거든요. 그래서 애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었는데 큰아이는 군에 가고 작은아이는 대학생이 돼서 안 놀아줍니다. 부모님께 갑자기 전화드려서 식사 말씀을 드렸더니 고마워 하세요. 엄마가 좋아하시는 찬양 주의 은혜라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고마워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줘서 고마워 라는 마음이신가 봐요. 왠지 미리암님의 휴가가 의미 있고 뜻깊고 행복하게 보낼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얘기도 많이 나누시고요. 식사도 맛있게 드시고요.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주의 은혜라 지선의 목소리로 들려드려요.

최인혁 성냥의 바람은 허유미님의 신청곡으로 들었습니다. 희민희승마암님께서 친한 언니와 약속이 있어서 운전하면서 찬양 크게 따라 부르며 왔더니 한 시간이 금방이에요. 두 시간 이렇게 또 금방 갔어요. 사랑하우님은 이어폰 끼고 함께 하셨고 하양고래님도 함께 하셨고요. 어제가 주윤 권사님 생신이었는데 예 함께 축하하는 자리 가지셨다고요. 이렇게 웃으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반갑고 또 감사하네요. 병원 환우분들과 도우미 식구들과 기쁨을 나눌 떡, 수박 준비해서 대접해드렸고요. 생신잔치를 모두가 즐겁게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루로 보내서 행복하셨다고 아멘입니다. 7507번님도 함께 하셨고요. 기도 제목은 세로터닝님 완치 판정 받기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수아사랑유나님의 기도 제목인데요. 양평장로교회에서 카자흐스탄 단기 선교팀 15명이 8월 4일까지 오늘부터 8월 4일까지 카자흐스탄으로 갑니다. 아무 사고 없이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셨어요.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끝곡은 마커스 워십 앨범에서 내게 강 같은 평화 들려드려요. 지키리님의 신청곡이죠. 내일도 당신을 향한 노래 함께 불러주실 거죠. 고맙습니다.

0: 여러분의 CBS입니다.
1: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언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고린도 후서 5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2: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입니다. 이 찬송가를 작사 작곡한 빌혼은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태어났습니다. 빌혼의 나이 11살이 되던 해 아버지를 잃은 그의 가족은 시카고로 이사했고 그곳에서 아버지의 가업을 계승했습니다. 그렇지만 빌혼은 가족일 외에도 좋은 목소리를 가졌기 때문에 여러 모임에 초청받아 노래를 부르곤 했습니다. 어느 날 시카고의 한 주점에서 노래하고 있을 때 그의 노래를 듣던 한 사람이 그의 뛰어난 음악적인 재능에 감동해 주님을 위해 그 재능을 사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그를 무디 선생 부흥 집회에 초청했습니다. 빌호는 마차 바퀴를 제조하는 기업을 형에게 맡기고 부흥사들과 함께하는 복음 전도 사역에 뛰어들었습니다. 1400여 편이 넘는 복음 성가를 작사 작곡한 빌혼의 찬송가 중 우리 찬송가 집에 실린 것으로는 246장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260장 우리를 주에서 구하시려,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410장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말씀.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는 말씀을 성경적 배경을 하고 있는 이 찬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 모습들 가운데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예수님이고 예수님만이 진정한 친구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찬송.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입니다.

0: C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2: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주세요.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사냥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두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K-POP for Planet. 대대손손 K-POP을 즐길 수 있는 지구를 꿈꾸며 K-POP 팬들이 만든 기후 캠페인 플랫폼인데요. 캠페이너 이다연 씨는 초등학교 때부터 K-POP의 찐 팬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의 팬사인회를 너무 가고 싶어서 정말 수십 장의 앨범을 응모한 적이 있어요. 이 아이돌 팬사인회를 가려면 앨범을 일단 똑같은 거라도 무작정 많이 사서 그 확률을 높여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팬사인회에서는 결국 떨어졌고 그 남은 앨범들을 보면서 아, 이 쓰레기들만 남았구나. 이제 난 어떡하지?
0: 그래서 시작한 일이 K-POP for Planet입니다. 올해 캠페인은 저탄소 공연입니다.
1: 공연을 더 깨끗한 에너지로 운영하고 이동은 더 친환경적으로 일회용 플라스틱은 줄여 공연의 즐거움은 그대로 탄소는 더 적게 만들자는 캠페인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콜드플레이나 빌리 아이리시 같은 경우는 너무 잘하고 있어서 팬들 이제 무대 위에서 방방 뛰는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로 지속 가능하게 공연을 운영하기도 하고
0: 전국의 콘서트, 축제, 공연이 친환경 에너지로 이루어지는 날이 오기를 꿈꿔봅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분은 우리가 온갖 환난을 겪고 있을 때 우리를 풍성히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 우리도 역시 온갖 환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는 우리의 위로도 넘치도록 풍성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두 번째 편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CBS 중앙방송입니다. CBS는 전국을 잇는 14개의 방송망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CBS는 기독교 복음 전파와 민족의 통일, 지구촌 공동체의 발전과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표준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1: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7월 30일 목요일 새아침입니다. 김용신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기도로 새 아침의 문을 열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유난히도 길고 무더운 여름의 한복판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어김없이 눈부신 아침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무거운 육체의 피로와 깊은 마음의 염려를 주님의 날개 아래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하루를 기쁨과 평안으로 맞이하게 하소서. 뜨거운 햇살 속에서 대지가 열매를 맺어가듯 우리 삶에 찾아오는 여러 시련과 고단함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단단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광야길을 걸어갈 때도 있지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게 하소서.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세상의 수많은 소음과 분주함 속에서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내 뜻과 내 고집보다 앞서가시는 주님의 발걸음을 따르는 겸손함을 주소서.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평화를 심게 하시고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나의 거친 입술에는 부드러운 감사의 언어를 담아주시고 나의 차가운 시선에는 주님의 긍휼한 마음을 채워주셔서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파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주님, 이 아침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질고로 인해 신음하는 이웃들을 기억하며 위에서 기도합니다. 삶의 무게 앞에 눈물 흘리는 이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더하여 주소서. 내일의 소망을 찾는 젊은이들에게 주 안에서 참된 인생의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고 학업과 취업을 위해 정진하는 이들에게 땀 흘려 수고할 수 있는 마음과 그에 합당한 열매를 허락하여 주소서. 분열과 다툼이 가득한 이 세상에 평화를 허락하시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갈등이 사라지고 사랑이 회복되는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 아침의 기도, 서울시 강남구 다움교회 양승원 목사였습니다. 7월 30일 목요일 아침 CBS 새 아침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강찬이 부르는 웬말인가 날 위하여, 윤상은의 찬양입니다.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이어서 조용미가 노래합니다. 내 주님 가신 길.

0: 2편 성우 손정아 권사가 낭독해드립니다.
1: 시편 44편. 하나님, 우리는 두 귀로 들었습니다. 그 옛날 우리 조상이 살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낱낱이 일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나라들을 손수 몰아내시고 우리 조상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셨습니다. 문민족을 재앙으로 치시고 우리 조상을 번창케 하셨습니다. 우리 조상이 이 땅을 차지한 것은 그들의 칼로 차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상이 얻은 승리도 그들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오른손과 오른팔과 하나님의 빛나는 얼굴이 이루어주셨으니 참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야말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야곱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우리의 적을 처부수었으며 우리를 공격하여 오는 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짓밟았습니다. 내가 의지한 것은 내 활이 아닙니다. 나에게 승리를 안겨준 것은 내 칼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적에게서 승리를 얻게 하셨으며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셨기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 하나님만 자랑합니다. 주님의 이름만 끊임없이 찬양하렵니다. 셀라.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버려 치욕을 당하게 하시며 우리 군대와 함께 출전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적에게서 밀려나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 마음껏 우리를 약탈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나라에 흩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니 그들을 팔아 이익을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웃의 조롱거리로 만드시고 주위 사람들의 조롱거리와 웃음거리로 만드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여러 나라의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고 여러 민족의 초석거리가 되게 하십니다. 내가 받은 치욕이 온종일 나를 따라다니고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조차 없습니다. 이것은 나를 조롱하는 자와 모독하는 자의 독한 욕설과 나의 원수와 복수자의 무서운 눈길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잊지 않았고 주님의 언약을 깨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닥쳤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배반한 적이 없고 우리의 발이 주님의 길에서 벗어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승냥이의 소굴에다 밀어넣으시고 깊고 깊은 어둠으로 덮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었거나 우리의 두 손을 다른 신을 향하여 펴들고서 기도를 드렸다면 마음의 비밀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이런 일을 찾아내지 못하셨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죽임을 당하며 잡아먹힐 양과 같은 처지가 된 것은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 깨어나십시오. 어찌하여 주무시고 계십니까?

깨어나셔서 영원히 나를 버리지 말아주십시오. 어찌하여 얼굴을 돌리십니까? 우리가 고난과 억압을 당하고 있음을 어찌하여 잊으십니까? 아, 우리는 흙 속에 파묻혀 있고 우리의 몸은 내동댕이 젖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우리를 어서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구하여 주십시오.

성경 낭독 시편 44편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찬송가 212장 너 성결키 위해 국립합창단이 전합니다. 찬송가 375장 나는 갈 길 모르니 김동연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김윤진이 부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특성한 신주의 자매님께 박수 격려 부탁드립니다. 네, 원래 이 찬양은 어린이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 아이가 고백하는 그 고백을 함께 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특송을 준비했어요.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전한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깨끗함으로 온전함으로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0: 새아침의 말씀입니다. 경기도 군포시 번영로 군포영광교회 신동희 목사입니다.
1: 할렐루야! 오늘도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서 19절 말씀으로 깨달은 말씀으로 말하는 것이 방언보다 낫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혹시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알아듣기 힘든 어려운 의학 용어로만 설명하면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의사가 아무리 똑똑해 보여도 정작 환자인 내가 나의 상태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다면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이 가시지 않죠. 그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화려한 전문 용어가 아니라 환자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지금 상태는 이러하니까 이 약을 드시면 금방 나으실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치료할 겁니다. 라고 쉽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야 내 상태를 정확히 이해하고 안심하며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호소하는 영적인 원리도 이와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나 혼자만 알아들을 수 있는 신비한 언어를 구사하기보다 내 곁에 형제 자매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고 마음에 깊이 와닿는 쉬운 말을 건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본문 13절과 14절에서 당시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혔던 방언 문제에 대해 아주 중요한 권면을 던집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 맺지 못하리라. 자, 여기에서 말하는 방언은 인간의 귀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알아들을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영적 언어를 뜻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영어로 비밀을 말하는 은사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름다운 은사가 당시 고린도 교회 이방 종교 문화 뒤섞이면서 부작용이 생겼다라는 거죠. 이방 신전에서 사제들이 황홀경에 빠져서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내뱉으면 사람들이 신령하다라고 떠받치던 그런 어떤 세속적인 영성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적인 예배 시간에 남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으로 크게 소리내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스스로 영적으로 수준 높은 사람이라고 은근히 과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예배 안에 형성되었던 것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막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한 초신자들이 예배당에 들어왔을 때에 온 성도가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지르고 있으니까 마치 미친 사람들의 집단처럼 보이고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경고하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영으로 소통하니 좋을지 모르지만 하는 사람조차 무슨 말인지 모르기에 내 마음과 지성과 인격에는 아무런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적인 대안으로 15절에서 신앙의 균형을 선포하죠.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자, 여기에서 영으로라는 기도란 성령에 사로잡혀서 뜨겁게 부르짖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또 마음으로라는 기도란 진리의 말씀을 내 지성으로 명확하게 이해하고 인격적으로 동의하며 드리는 기도를 이해하게 하죠. 즉 어느 한쪽에 치우친 외골수 신앙이 아니라 뜨거운 영의 기도와 바른 마음의 기도가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간혹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말씀에 뼈대가 없다 보니까 그저 신비주의에 빠져서 기도하는데 정작 삶의 변화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반대로 성경의 지식은 해박한데 기도의 골방이 메말라서 영적인 뜨거움과 감동이 없는 그런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영

0: 영적 밸런스를 가지는 거죠. 영과 마음이 함께 기도의 날개를 펴고 성장해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균형 잡힌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깨우고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자마자 내 욕심의 목록을 쏟아내거나 무작정 방언으로 달릴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내 마음과 지성을 하나님의 뜻에 먼저 맞추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으로 마음을 정돈한 후에 뜨겁게 방언으로 깊은 영의 기도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무리할 때는 다시 명확한 언어, 즉 마음의 기도로 돌아와서 매듭을 지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방금 내 영으로 뜨겁게 드린 이 기도가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순종의 열매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구체적인 결단으로 기도를 마치는 거예요. 이렇게 영과 마음이 하나 되는 기도가 진짜 능력 있는 기도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간곡하게 지적하는 장소는 성도 기회의 골방이 아니라 온 성도가 함께 모여 드리는 공적인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본문 16절과 17절 말씀해 보면 내가 공예배 시간에 혼자 영으로 아무리 충만하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 곁에 앉아있는 성도가 그 뜻을 알아듣지 못한다면 어떻게 기쁘게 아멘으로 화답하며 동참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예배는 나 혼자만 은혜 받고 돌아가는 동무대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마음을 모아 드리는 연합의 제사입니다. 만약에 공적인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자가 나와서 방언으로만 기도를 인도한다면 아무도 그 기도의 끝에 아멘으로 동참할 수 없고 그것은 결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죠.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의 영혼도 공동체 안에서 소외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맹목주의 신비주의가 아니라 우리의 지정이가 온전히 녹아든 인격적인 예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17절에서 덕을 세우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뜻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 벽돌을 쌓아 올리는 건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와 직분은 나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성도들의 믿음을 든든하게 받쳐주고 교회를 아름다운 사랑의 성전으로 함께 건축해 가라고 주신 겸손한 섬김의 도구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18절과 19절에서 위대한 선언으로 말씀을 매듭짓죠.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바울은 그 누구보다 방언 기도를 많이 했고 깊은 영적 체험을 소유했던 기도의 거장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내가 밤새 영으로 기도할지라도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에서 1만 마디 유창한 방언보다 낙심한 한 영혼을 살리고 위로하기 위해서 내가 은혜 받고 깨달은 마음으로 쉽고 명확하게 건네는 다섯 마디의 따뜻한 말이 이 공동체에 훨씬 더 감동과 유익을 준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실제로 교회에서 중직자나 구역장님들이 대표 기도할 때 가장 은혜로운 기도는요, 화려한 미사 여구가 가득한 기도가 아닙니다. 온 성도가 다 함께 이해하고 깊이 동감하며 한 마음으로 아멘을 외칠 수 있는 가장 쉽고 진실한 평소의 언어로 드리는 기도인 것이죠. 내 삶으로 먼저 깨달은 간절한 다섯 마디가 백 마디의 화려한 말보다 더 은혜롭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창한 말의 양이 아닙니다. 내 중심이 담긴 쉽고 따뜻한 말 한마디가 도리어 상처 입은 그 영혼을 살려내고 교회를 단단하게 하나로 묶어주는 거죠. 오늘 하루 내가 만나는 가족들에게 그리고 일터에서 만나는 동료들에게 내 지식을 자랑하는 딱딱한 말 대신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깨달은 다섯 마디의 따뜻한 위로와 축복을 건네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새 아침의 말씀, 경기도 군포시 번영로 군포영광교회 신동희 목사였습니다. 조주영의 찬양.

0: CBS
1: 교계 뉴스입니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신천지 정치 개입 의혹에 대해 당 차원의 신속한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기공협은 지난 26일 성명을 내고 최근 검경합동수사본부 수사 과정에서 신천지 신도들의 민주당 집단 가입 정황이 드러났다고 언론이 보도한 데 대해 당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신도 개인의 자발적 가입인지 지도부 지시에 따른 조직적 개입인지를 명확히 규명해야 정당 민주주의 질서가 위협받는 일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가 8.15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의를 앞두고 공동기도문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기도문엔 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과 서로의 국호와 체제를 존중할 것, 그리고 적대를 종식하고 평화적 공존의 길로 나아갈 것을 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아울러 팔레스타인과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세계 각지의 분쟁 지역과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한 연대와 평화의 기도도 함께 포함됐습니다. 기도문은 세계 교회에도 배포될 예정입니다. 태백시 기독교연합회와 태백성시화운동본부가 지난 27일부터 어제까지 황지교회에서 제8회 2026 태백성시화 여름축제를 진행했습니다. 현장엔 전국 성시화운동본부 사역자들이 참석해 태백의 역사와 문화를 함께 둘러보고 교류하며 지역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폐광 이후 인구 감소와 고령화 위기에 놓인 태백시를 위해 성시화 포럼과 저출산 극복 특강을 열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교회의 역할을 모색하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주최 측은 저녁엔 교회 인근 광장에서 영화 상영과 콘서트를 개최하며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발길을 불러모았습니다. 케냐 정부 대표단이 최근 밀알학교를 방문해 한국형 특수교육 모델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방문은 한국의 장애인 복지와 특수교육 시설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양국 간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한나 웬돗 케냐 성평등 문화 아동복지부 장관과 에미 킵소이 주한 케냐 대사 등 케냐 대표단은 밀알복지재단의 특수교육, 장애인 일자리 창출 등 국내외

0: 주요 사업과 케냐 현지 장애아동 지원 사업 전반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CBS 교계 뉴스 정원이었습니다.
1: CBS

0: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과 23절 말씀이었습니다.
1: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0: 날마다 주님과 함께. 오늘 말씀에 세문안교회 이상학 목사입니다.
1: 지난주일에 묵상했던 이 내 안에 거하라, 거함, 머무름, 떠나지 않음, 붙어있음, 이 메노, 메네이는 내 존재의 상태를 말해줘요. 지금 무엇인가를 활발히 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네 영혼의 본질이 얼마나 생명의 근원에 딱 붙어있느냐, 이게 메노입니다. 6절 앞부분 보십시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랬죠. 즉 사람이 나 예수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마른다. 헬라어로는 부정 과거 수동태로 나와 있습니다. 스스로 메마르는 것이 아니라 너는 말려짐을 당할 것이다. 가지가 스스로 생명의 수액을 만들어낼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지금 메마르고 황량한 것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 원인은 하나예요. 생명의 수액을 만들어내는 그 근원에서 끊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 안에 네가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너는 지금 메말려짐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섬찟한 것은 그 뒷말씀입니다. 가지처럼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메마른 가지인 너는 여태까지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이후로는 열매를 기대하지 못할 것이고 네 인생은 아무데도 쓸모없어 버려지게 될 것이다. 경고입니다. 하나님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가지 스스로가 자기를 버려지는 길로 몰고 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자신을 나무라고 생각하고 이미지를 떠올리니까 나는 지금 잎사귀만 몇 개 붙어 있고 가지는 앙상한 메마른 나무야 느껴지는 분들, 요한복음에 따르면 그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지금 메말라 있는 것이다. 왜 메마르게 나는 느낄까?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있고 평일에는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고 있고 정해진 시간은 아니지만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봉사도 하는데 나는 왜 자꾸 메말라가고 있다고 느끼는 것일까?

이유가 뭐냐? 그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는 있지만 존재의 본질 되시는 그 하나님 안에 영혼의 뿌리를 내리고 있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지가 지금 포도나무에 붙어지 않고 떨어져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교인이냐 아니냐,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냐 못하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을 가졌고 하나님 백성인데 이 나무에서 떨어져 나와서 메마름을 경험하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다시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로는 반복해서 죄악을 저지르고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허물진 삶을 사는데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가고 있는 경우. 이사야서 59장 2절 한번 보십시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그의 얼굴이 보이지도 않게 되고 그 음성이 들리지도 않게 되었다. 죄가 왜 무서운 거냐? 죄 회개하지 않으면은 죽어서 지옥 가기 때문만이 아니에요. 내가 반복해서 죄를 짓는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도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아요. 현대교회 교인들은 교회 와서 위로받기는 하지만 벌받을까 봐 용서를 구하지만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개념이 없어요. 근데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왜냐, 이 말씀에 따라 보면 죄를 짓게 되면은 그때부터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가림막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껴지던 하나님이 느껴지질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더 이상 들리질 않고 하나님이 아버지로 친근하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있는 타자처럼 남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알았던 사람한테는 이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이제부터 이 사람이 하는 모든 신앙생활은 은혜가 아니라 종교생활이 됩니다. 신앙이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종교가 됩니다. 영혼이 너무너무 메말라져 갑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실존이 늘 불안해요. 이전에는 평안이 있고 담력이 있었는데 작은 일에도 두려워지고 자꾸 무섭기 시작해요.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될 수도 있는가? 있어요. 사울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사울을 너무나 합당하게 여기셔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는 왕직을 의지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놓아버렸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거예요. 그는 계속해서 제사도 지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직임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자신이 떨어져 나온지를 몰랐습니다. 왕직을 잘 수행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면 이 왕직도 걷어가실 것인데 그대로인 것 보니까 나 잘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겠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면서 그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지 않았고 포도나무에 다시 접붙여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을 보면 점점 메말라 갑니다. 무섭고 불안해지니까 나중에는 신접한 무당을 불러다가 점을 쳐요. 사는 것이 무섭고 불안하니까 주변의 모든 것이 불안한 것 투성이에요. 가공의 현실을 이 마음의 불안이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죽이려 하고 결국 광야로 숨어 도망가니까 끝까지 그를 따라다녀요. 여러분, 이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메마릅니까? 하나님 안에 붙어 있어서 풍성한 열매와 결실 맺기를 하나님이 기대할 수 있었던 사람. 그런데 어느 날부터 지은 작은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됐어요. 그 죄가 이 사람 안에서 또아리를 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점점 작은 죄가 큰 죄를 낳고 나중에는 사망을 낳아서 인생 전체를 삼켜버린 거예요. 마지막에 보면 블레셋과의 길보아 전투에서 대패하고 치욕을 받고 싶지 않으니까 옆

앞에 있는 병사에게 자기 목을 쳐달라고 해서 인생을 마칩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가장 불행하고도 비참한 인생으로 이 사울이 기록이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은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 말씀은 히브리서 저자가 믿는 성도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 성도에게, 다른 형제 그리스도인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권면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라고 늘 권면해라. 두 번째로, 죄의 유혹으로 인해 내가 완고하게 교만하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의 유혹을 절대로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영혼이 메말라져요. 하나님에게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떨어져 나와서 영혼이 황량해져 갑니다. 주님 앞에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시시때때로 자기를 성찰하고 살펴야 돼요. 혹시 주님 앞에 지은 죄와 허물이 없는가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이 진심으로 구하면, 그리고 깨닫는 순간에 무릎 꿇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 위해서 우리 위에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 이렇게 하면은 내가 너 용서해 줄게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엎드려 회개하면 하나님은 바로 용서하세요. 그리고 동의서에서 본 것처럼 내 죄를 기억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용서가 내게 임하면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혔던 이 벽이 걷어치워져요.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고요, 그분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기 시작하고요, 이분이 먼 타자가 아니라 친근한 내 아버지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안에 머무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 사람 이전에 어떻게 살았던 상관없습니다. 인생의 가을에 풍성한 결실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는 외부의 고난과 역경으로 인해서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와서 메마름이 찾아온 경우입니다. 시편 102편 3절에서 5절 보면 인생에 찾아온 아픔이 한 영혼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할 수 있는지를 아주 실감나게 보여줍니다.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역경 때문에 아주 뼈가 타들어갔다는 얘기죠.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여러분, 반복해서 내게 찾아온 아픔과 고난, 때가 되면은 잘 해결되겠지 나이브하게 대하면 안 됩니다. 에리 프로미스는 인간은 왜 무기력을 되풀이하는가 라는 책을 사가지고 저 자신을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고 있는데 내면에 대해서 많은 것을 보게 해주더라고요. 이 프롬은 얘기합니다. 현대인은 모두가 일정 정도 무기력을 느끼고 살고 있다. 그리고 그 무기력에 몸부림치고 있다. 그리고 이 무기력은 사람이 반복해서 좌절을 경험할 때 이 사람 안에 찾아온다는 것. 뭔가 이루고 싶은 꿈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했다든지, 근데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이제는 기회가 없어졌다고 느낀다든지, 자기가 뭔가 만들고 싶은 자기 인생에 상이 있고 소망이 있었는데 지금 현실의 내 모습과 너무 거리가 멀어서 이것은 넘어가기가 힘든 강처럼 느껴진다든지, 이럴 때 이 사람은 어느 시점에서 엄청난 무기력을 느끼게 된대. 되고 싶었던 나와 현실의 나 사이에 괴리를 경험하는 겁니다. 이때 사람은 무기력해지고 심지어 우울증이 찾아오기도 한다는 거지. 프롬이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증상은 사실 영성에서 보면 데솔레이션 피리어드, 영적인 황량의 시기라 그래서

영혼의 메마름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무기력이 찾아온 원인이 들어가고 싶었던 인생의 문을 문도 열어보지 못하고 박탈당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닫혀버린 그 문 앞에서 하염없이 닫힌 문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러지 말아라. 닫힌 문 앞에 넋없이 멍하니 털썩 주저앉아 있지 말고 반드시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 문이 있으니 그 새 문을 이제부터 찾아내야 된다. 새 문이 근데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새 문을 찾기 위해서라도 문을 만들어주시고 열어주시는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더욱더 내가 포도나무 되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안 보이던 이 문이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이때는 의지를 발동해야 됩니다. 역경 때문에 이미 의지가 이 사람 꺾여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의지는 꺾여 있지만 꺼지지 않게 해주세요. 원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나는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인생 바람이 세차게 불어서 가지인 나를 강제로 부러뜨려 버린 거예요. 아니면 떨어지기 직전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대신 나를 이 포도나무에 붙여주면 좋겠는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기 영혼의 책임은 결국은 자기가 져야 돼요. 하나님이 붙여주시면 좋겠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붙어있으려는 내 의지를 보고 붙여주시지 하나님이 그냥 넋놓고 있는 나를 와가지고 붙여주시는 경우는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려는 성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기도와 말씀이에요. 붙어있음의 핵심입니다. 인생의 위기 때 왜 기도하냐? 역경이 찾아오면 왜 이전보다 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냐? 주님 사랑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건 평온한 시절의 봄날 같은 이야기예요. 위기 때에는 살기 위해 기도하고 살기 위해 하나님 말씀 보는 겁니다. 시편 41편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 정말 처절한 말씀으로 다가와요. 그 광야 넓은 벌판에 3년 4년씩 비가 안 와서 사슴이 완전히 목이 타들어가도 못해서 그야말로 뼈마디만 남았어요. 그런데도 이 사슴은 물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물가를 두드려요. 왜냐? 물을 찾지 않으면 죽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찾는 것은 살기 위해 하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받고 있는 크고 작은 고난 때문에 자꾸 내 자신이 약해진다. 절대로 우리 성도님들은 자기 연민에 빠지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찾아온 역경이 상처가 되어서 포도나무에서 내가 지금 떨어져 나온 것 같다. 자기 연민에 빠지면 안 돼. 왜냐? 이거 이대로 두면 내 수액은 점점 메말라가고 내 영혼은 고갈될 것이니까. 계속 시간이 가면 나는 결국은 말라서 버려져서 사울처럼 메말라버리는 인생이 될 거니까. 그는 죄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고 나는 고난탄만 하면서 떨어진 가지가 되어서 이렇게 됐다. 하지만 결과는 동일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살기 위해서 이제부터 기도해야지요. 닫힌 문 앞에서 주저앉아서 자기 연민에 빠져 속상하지 말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하나님 내 영혼이 주를 찾사오니 이 연약하고 이 불쌍한 자를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기도해야지요. 살기 위해서 말씀 보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 음성 들어야지요. 이때는 단순히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이때까지 인생의 봄날에는 포도나무에 접붙여져서 쌩쌩하게 살아왔는데 이 역경의 바람이 나라는 가지를 그 포도나무 가지에서 끊어버린 거잖아요. 얼마나 속상해요. 하지만 끊어졌을 때도 결국은 이것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 나에게 첫 발걸음을

뛰게 하시거든요. 내 생명은 내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붙여주시고 그분 앞에 머무를 수 있게 해달라고 몸부림치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으니 어떻게 합니까?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께 때를 쓰고 매달려야지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고난 당하면 더 기도해야 한다는 건 아는데요, 고난이 내 의지를 이미 꺾어버리고 병들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전에 그냥 감사하면서 기도해 나가던 것 심호흡을 수십 번 해도 쉽지를 않습니다. 고난이 사람을 이미 쇠약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이 라틴 교부들은 그리스어인 이 메노, 머무름이라는 이 단어를 라틴어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페르세베레레라는 단어로 번역했다 그래요. 1차적인 의미가 인내하다입니다. 머물러 있는 것은 네가 인내하는 것이다. 여러분, 내 인생에 역경이 찾아왔습니까? 그래서 영혼이 메말라 넉넉히 그냥 멍하고 살고 싶은 마음이 듭니까? 그분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겁니다. 닫힌 문 쳐다보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시들어 이제부터 끝낼 것이냐, 아니면 인내하여서 남은 의지를 발동해 젖먹던 힘까지 다 내어 포도나무에 다시 붙으려고 하느냐, 그래서 다시 살아나고 이전보다 더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 것이냐, 선택은 그분의 몫입니다. 인생에 찾아온 고난도 역경도 인내로 잘 감당해내고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생생하게 붙어있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의 인생을 7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성도님들, 이 말씀은 번영신앙을 정당화해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기도 응답에는 그 앞에 보면 조건이 있다는 거죠. 첫째,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이게 조건이에요. 너희가 죄악의 유혹을 뿌리치고 내 안에 계속 머물러 있고, 또는 연약하여 한때 죄에 빠졌지만 회개하고 돌이켜 그 뒤부터는 그 쓴물을 먹지 않으려고 내 안에 머물러 있고, 인생의 험한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 자신을 흔들어 깨워 꺾어졌던 그 가지를 억지로 다시 포도나무에 붙여 그 포도나무에서 계속 머물러 있고 떠나지 않으면, 이 말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굉장히 보배로운 말씀입니다. 요한은 여기에서 이 말, 즉 말씀을 로고스로 쓰지 않고 레마로 썼어요. 로고스는 일반적인 계시의 말씀이에요. 성경 66권 일반적인 계시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로고스가 한 사람의 심령에 꽂혀 들어와서 한 사람 안에 사건과 파장과 파문을 일으킬 때 이 말씀은 레마라고 그래요. 아침에 성경 말씀을 읽는데 성경 말씀의 한 구절이 벌떡 일어나서 내 심령을 때렸어요. 지금 말씀이 레마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영의 심지가 굳어서 이 주신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하루를 간직하면서 머금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살아있으면서 잘못된 나를 교정해 주기도 하고, 그날따라 힘들었는데 위로받게도 해주고, 바르게 깨우침 받으면서 살 수 있는 힘이 된 거예요.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세월이 가면서 이 사람 안에 있는 열망, 소원이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가게 되죠.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내 마음의 소원이 되었구나. 그 축복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 소원이 자기 소원이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타는 목마름이 자기의 열망이 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사실은 인간의 입으로 하는 기도이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뜻과 직결되어 있는 기도가 올라가고 있는 거지요. 그 기도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 소원을 사람이 입으로 대신 구해주고 있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사람의 기도에 집중해 주시겠습니까? 이 대목이 평범한 우리 신앙인들을 좌절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아, 나는 내 마음의 소원도 제대로 찾아내질 못해서 주님 앞에 가면은 맨날 주여 주여만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는 그 경지에 이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된다. 이전에는 이렇지 않았어요. 머물러 있네? 다음에는 기도 시간에도 머물러 있고 예배서 주시는 그 말씀 속에 한 구절을 붙들고 레마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 있는 동기가 서서히 새로워져요. 의욕이 인간적인 것으로 찾다가 서서히 축이 옮겨가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서서히 바뀌어가요.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진 않아.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예수 생명의 수액이 자꾸 내 안에 흘러 넘친다는 것을 믿으셔도 돼요. 어느 날 보면 나는 하나님의 소원을 내 소원처럼 빌어 올려드리고 있다는 걸 확인하게 돼요. 존재가 얼마나 기뻐 뛰면서 감사하고 흥분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8절의 사람이 되는 거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소원이 내 마음에 열망이 되어 있을 때 이 사람은 이미 풍성한 인생의 열매 결실을 거두고 있는 사람이다. 그때 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거둘 것이다. 아브라함이 어떨 때 하나님께 가장 영광 돌렸습니까? 이삭을 바치라 했는데 하나님 소원이 자신의 열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자기 자식을 봉헌해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본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엄청난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때 도전 받으셨어요. 아브라함한테, 인간한테 하나님이 도전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바로 이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인류를 위해 주시기로 최종적으로 결단하세요. 피조물이고 코로 숨쉬는 인간도 나를 사랑하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는구나. 여호와인 내가 당연히 내 사랑하는 내 자녀들을 위해 내 자식을 내어주지 않으랴 결단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창수가 이나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까지 끊임없이 종교적 실천에 착목하면서 오히려 거기에 현혹됐던 나다. 그렇게 하는 나를 보면서 내가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다. 시선을 옮기셔서 하나님 안에 내가 얼마나 머물러 살고 있는지를 깊이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머물러 있는 것이 초점이 되고 그분 안에 붙어 있는 것이 내 신앙의 초점이 되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 소원이 내 마음의 소원이 되어서 내 기도하는 모든 것들에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0: C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

0: 환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1: 방송 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 주세요.
2: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원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0: 5시 30분입니다. 이어서 성서 강해가 방송됩니다.
1: 성서 강해.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도움을 드리는 성서 강해. 오늘은 서울시 송파구에 자리한 포이에마 예수교회 신우인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2: 교회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이야기입니다. 이 제목은 서울공대 교수 26명이 현재 우리 산업이 처한 현실과 대안을 물어 정리한 한국 경제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이야기라는 책의 제목을 잠깐 빌려온 것입니다. 새로운 이야기가 필요한 것은 비단 경제 산업뿐만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분야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이론이나 교리 또 주장이 아니라 새로운 이야기입니다. 작더라도. 새로운 이야기는 새로운 영향력으로 사람과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입니다. 성경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끝날,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끝맺음으로 더욱 큰 새로움을 주시는 분이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만물을, 우리를 포함한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 그래서 성자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들어보지 못한 그러한 전혀 새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수업 산상수훈의 첫 말씀은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난은 지질이 없는 복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뒤집어 버립니다. 가장 오래된 옛 이야기는 종교입니다. 종교. 그런데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영성은 종교에 뿌리 박은 영성이 아니라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 오래된 옛 이야기, 진부한 얘기, 종교를 뒤집어서 그것을 새로운 이야기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현실에 뿌리 박았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살아내면은

예, 살아내면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어떤 상황에서도 마침내 이룬다는 것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최일주 씨가 몸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누뚱이 막내 아들이 어느 날 민이라는 친구를 데리고 와서 아빠에게 말합니다. 민이가 당분간 우리 집에 있으면 안 돼요? 사연을 들어본 즉 민이 아버지는 허구한 날 술을 마시고 가족들을 폭행하여서 민이는 언제나 아파트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민이는 한 집에서 살게 되었고 민이 엄마 최일주 씨 부부는 맛있는 반찬에 사랑의 손편지까지 써주면서 민희를 격려하였습니다. 그런데 민희 아빠는 학교까지 찾아와서 아들을 때리고 행패를 부렸습니다. 그날 이후 부부는 민희를 위하여 간절한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어느 날 민희가 울먹이며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줌마 존경해요. 사연을 들어보니까 잠을 못 이룬 민희가 거실에 나와서 서성이다가 최일주 씨 아내가 쓴 책을 읽고는 자신의 현재 고통은 비할 바 없이 작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줌마 존경해요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일주 씨 부부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민희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 늦게까지 공부하고 표정도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10개월 후 민희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가 전혀 두렵지 않고 자신이 변하면 아버지도 변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꼴찌를 면치 못했던 민희는 무려 전교 1, 2등을 다투게 됐고 민희 아빠도 또 그 민희네 가정도 변화되기 시작했고 물론 최일주 씨 가정은 더욱더욱 행복하고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최일주 씨는 몸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살아낸 것입니다. 이일환 집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한 고등학교에서 평생 동안 서무과장을 재직하신 정말로 근면하고 성실하고 정직하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예. 퇴직 후에 노후를 대비하여 다세대 주택을 지었는데 그분의 성품대로 그 집 짓는데 전심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다가 안타깝게도 탈진하여서 세상을 등지고 맙니다. 두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민희를 친아들처럼 사랑한 최일주 씨는 새로운 이야기를 살았고 근면 성실 정직하신 이일환 집사님은 누구나 행하는 가장 오래된 진부한 이야기를 살았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안녕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래된 이야기를 살 때 옛사람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권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오늘 본문의 시작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입니다. 이는 엄청난 새로운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세상 사람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가장 먼저 생긴 종교,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생긴 것이 종교입니다. 그 모든 종교에서는 그 종교가 지정한 율법과 교리와 행위를 열심히 행하면은 그 신으로부터 복을 받는다고 가르치지만 그 신 자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아닙니다. 첫 시작부터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

또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고린도 교인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초대교인들 중 가장 문제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극심한 분열과 쟁투,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성적 행위를, 기독교 교리를 앞세워서 행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그들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는데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들이니라. 단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이는 엄청나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녀가 자라든 못하든 자녀입니다. 그 신분은 절대 불변입니다. 호적을 판다고 해도 그 신분은 절대 불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몸이란 사실도 그와 똑같습니다. 내가 부끄러운 일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부끄러운 자녀입니다. 우리들은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지체라고 한 것은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그 새로운 이야기를 현실에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복신앙입니다. 몸은 지금 교회에 와서 앉아 있습니다. 분명 이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머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계율을 잘 짓고 전도봉사 헌금 기도 그러면은 복을 듬뿍 받아야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을 잘 섬기고 계율을 잘 지켜 복받겠다는 생각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진부하기 짝이 없는 낡은 이야기입니다. 몸과 머리 모두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새로운 이야기를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진정한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하셔서 자녀에게 주시는 그 사랑과 보호와 인도와 공급을 풍성히 받으시고 그것을 누리고 또한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 병고치는 은사와 서로 넘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니라. 여러분들은 어떤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은 은사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크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가르침을 각 상황에 맞게 생각나게 하셔서 이때는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서 내가 그 상황에서 예수님처럼 살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새로운 것을 언제나 도루묵으로 만드는 우리 나쁜 인간들의 습성은 성령의 은사를 계급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새로움은 가장 진부한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들을 계급놀이와 계급투쟁에 몰아넣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순서를 정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의무와 책무의 크기이지 계급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얘기하죠. 한 지체가 아프면 온몸이 아프게 됐다. 그죠? 우리가 손가락을 다쳤다 그러면 온몸이 아프죠.
한 지체가 병들어 있으면 예수님 전체가 다 아파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것입니다. 어느 한쪽이 잘못하면 다른 한쪽도 아파한다는 것입니다. 생명 공동체,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제가 가장 여러분들께 감사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에 뭐예요? 계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방도 따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늘 순서를 정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의무와 책무의 크기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의 명에 따라서 장로님과 권사님들을 세웁니다. 이분들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만큼 의무와 책무가 커졌다는 것입니다. 커졌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인가요? 어떤 장로님의 기도를 통해서 예, 그냥 타이틀만 달고 예, 계급장만 달고 책임은 다하지 않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너무너무 크게 실망했습니다. 제가 헛고생만 했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워지는 장로님과 권사님들은 예, 그만큼 책임과 의무가 커졌다는 것은 성령의 은사들은 모두 서로 도와서 교회 전체를 예수님의 몸으로 만들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았습니다. 네. 저는 최고의 은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마음이 선하면서도 피해의식이 없는 사람이 최고의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착한 사람들 많습니다. 선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은사가 피해의식 때문에 네. 그래서 자녀들이 좀 이렇게 얌전하고 수줍음 타고 그러면은 이 험한 세상에 너 같은 애가 어떻게 크겠어? 네, 살아가겠어? 이렇게 해서 강화시키려고 그러는데 아니요. 싸놓아지기만 할 뿐입니다. 그 표본이 저입니다. 저는 아주 순했습니다. 그런데 싸놓아졌습니다. 네. 은사와 달란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장 잘하는 것. 그런데 다만 내가 가진 그 재능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은사와 달란트로 구별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면 은사가 되고 오직 자신을 위해서 쓰면은 달란트가 됩니다. 앞에서 언급한 최일주 씨는 은사의 삶을 살았고 근면 정직한 이일한 씨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은사의 삶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오늘 열거한 이 은사의 그 목록들이 계급이 아니라는 증거가 무엇이냐 그러면 고린도전서 12장 말미에 쓴 것이거든요. 더 큰 것을 사모하라. 네. 고린도전서 13장이 뭐예요? 사랑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이 큰 사람은 사도보다도 장로보다도 목사보다도 훨씬 더 큰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뭐예요? 남을 위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은사의 삶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지혜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마침내 나타납니다. 청년 장사꾼 김윤규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청년 직원 26명과 함께 11개의 매장을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슬로건이 무엇이냐 하면은 직원과 손님 모두를 즐겁게입니다. 근데 이 슬로건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구현했습니다. 성실하게. 자기의 이득을 먼저 챙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직원들의 이득 그리고 손님들의 이득, 행복.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은사의 삶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다. 제사장과 봉사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대신 행하는 행동으로 하는, 예, 치성 드리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실제로 몸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하나님의 봉사자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기독교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았다면은 절대로 희화화되지 않고, 예, 존경의 대상이 됐을 것이고, 예,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이야기를 은사의 삶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엄청난 복입니다. 열심히 살아서 이 복을 누리고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주님의 몸으로서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새로운 이야기를 많이 만들어 왔습니다.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이 새로운 이야기가 점점 사라지고 힘을 잃고 있어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김현선 목사님을 새로운 지도자로 모셨습니다. 저는 목사님의 설교에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목사가 다른 목사의 설교에 은혜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고 있습니다. 역시 박사는 다르긴 다르구나. 예. 저는 석사학위가 4개가 있는데도, 예, 준장 앞에 대령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경례 붙이죠. 예. 제가 목회 42년 동안 가장 잘한 일은 김현선 목사님을 우리 교회 새로운 지도자로 뽑은 일입니다. 새로운 장로님과 권사님을 세웁니다. 이분들을 중심으로 주님의 몸과 지체로서 우리 포예마 예수교회가 주님의 새로운 이야기를 온몸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포예마가 무슨 뜻이에요? 창작물, 시라는 뜻입니다. 시가 영어로 포임이죠. 포임의 원어가 포예마입니다. 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새로운 발상입니다. 남들이 생각하지 않은 그러한 것들을 그 작가가 새로운 차원에서 해석할 때, 새로운 이야기를 써낼 때 사람들이 주목받는 시가 됩니다.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시로서 세상 사람들의 칭송을 받기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며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뭐라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삶의 각 처소에서 열심히 살아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사랑하는 자녀여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고 그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배나 되는 복을 향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새로운 이야기를 몸으로 살기 위해서 15년 전에 모였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힘을 잃고 있습니다. 다시 세우신 새로운 지도자를 중심으로, 새로 세우시는 장로님과 권사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새로운 이야기를 열심히 살아서 어두워져가는 한국 기독교의 등불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로다 칭찬받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0: 받아옵나이다. 아멘.
1: 성서 강해. 지금까지 포이에마 예수교회 신우인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신앙상담 문의 전화는 02-743-4093번입니다.

CBS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었습니다.

0: 크리스찬 칼럼.
1: 한 생명이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생명만큼은 인문학적으로 그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바로 그 한계 때문입니다. 이 생명을 지으실 때 우주보다 더 정교하게 지으신 생명이십니다. 그런 그 생명을 생명답게 운영하고 유지하고 관리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면 100% 망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만한 능력과 지혜가 없습니다. 바로 이 정교하고 복잡한 생명의 운영과 유지와 보수 관리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바로 지으신 분의 몫입니다. 바로 그분의 손길이 아니면 생명 유지 불가능합니다. 보수 관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생명만큼은 생명이 생명되게 하시는 바로 이 손길만이 이 생명을 위해서는 온 피조세계가 다 동원되는 것입니다. 이런 줄 아무도 모릅니다. 이 모든 피조세계는 이 정교한 생명이 살아갈 그 공간이면서 장소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땅은 둥근 공과 같습니다. 한마디로 우주 한가운데 하나의 지구를 지금 밟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기껏 70-80년을 살아갈 곳만은 아닙니다. 그 다음은 우주공간입니다. 지금까지는 아무런 관심 없이 살아왔을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시편 127편 8절입니다. 이는 형이상학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모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 바로 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며 살아가게 하실 바로 그 생명살이십니다. 우주보다 더 정교하게 지으신 그 까닭이기도 합니다. 성찬교회 오원호 목사였습니다.
2: CBS
3: 잠시 쉬었다 가세요. 여기는 CBS입니다.
4: 극단주의 이슬람 조직 보코하람의 공격으로 부르키나파소 기독교인들의 집과 교회, 성경이 불탔습니다.

0: 이들에게 성경은 믿음을 지킬 최후의 보루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세우는 성경을 보내주세요. 해외 성경 기증문의 대한성서공회.
1: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2: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3: 감사의 마음 전하는 소리 CBS.
2: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농부들은 때론 밭에 아무것도 심지 않고 한동안 땅을 쉬게 합니다. 계속 작물을 길러내느라 지친 땅이 다시 힘을 되찾도록 기다려주는 휴경의 시간인데요.

아무것도 심지 않는다 해서, 자라는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시간이 헛된 건 아닐 겁니다. 쉼을 지나온 땅은 더 비옥해져서 이전보다 더 튼실한 열매를 맺게 되겠죠. 한 주의 허리를 지나는 목요일, 오늘 아침 찬송으로 쉼표 하나 찍고 우리도 힘내서 다시 걸어가 볼까요? CBS 라디오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Jesus Loves Even Me,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Anywhere with Jesus,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새벽 꽃시장에서 일하시는 사랑의 천사님, 모두들 휴가 가셨나 봐요. 시장이 아주 조용하네요 하시네요. 예, 그 유명한 7말 8초의 기간이니까요. 저도 늘 비슷한 시간에 집에서 나오는데 오늘 올림픽대로가 보통의 새벽보다도 더 한산한 걸 보면서 확실히 휴가를 많이 가셨구나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난 며칠 없는 동안 게시판에 여러분 남겨주신 흔적들을 다 봤거든요. 많이 염려해 주시고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곳을 여러분이 잘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정말 뭔가 말 재간? 말 재치가 뛰어난 DJ가 아니라면 특히 이런 이른 아침 시간 DJ의 멘트들이 여러분의 청취에 특히 여러분의 묵상에 방해될 수 있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항상 말을 줄이려고 애를 쓰는데 이 제 목소리가 아예 방송에서 안 나오니까 외롭고 허전하다고 말씀해 주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것도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께 복귀 신고 드리고요. 다시 함께 건강한 일상 일구어 갈게요. 저 없는 동안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나 궁금합니다. 사연과 신청곡은 문자로 주시려면 샵 939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앱의 게시판으로 들어오세요. 평화님의 신청곡입니다. All the way,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산책하면서 들으니까 더욱 뭉클해지네요. 6438. I know whom I believed. 아, 하나님의 은혜로였습니다. 8191 뒷자리 쓰시는 분은 항상 출근길에 들어오셨는데 오늘은 입원하셨네요. 병원에 계십니다. 오전 8시에 예, 잠시 1시간 반 정도 후네요. 복강경 수술을 받으신다고. 큰 수술은 아니지만 주님 함께 하셔서 문제 없이 수술 잘 되고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예,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고, 뭐 큰 수술, 작은 수술 구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본인에게 있어서는 다 두렵고 대수술처럼 느껴지죠. 그 두려운 마음 이해하지만 아침 수술이니까 원장님 컨디션도 아주 좋으실 거예요. 잘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산에서 참여하신 애청자 김한수님은 와, 부산에 피서객들이 너무 많이 와 있대요. 지금 차량도 복잡하다고. 오, 이른 아침부터. 제가 여름철에 늘 이 노래를 바캉스 찬송이라고 별칭을 붙이죠. 쿠안 그란테스엘 스페인어로 듣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입니다.

어린 시절 편도선이 부어 병원에 갔던 날, 입을 꾹 다물고 버티다 결국 아버지께 혼이 났습니다. 서러움에 눈물을 삼키며 치료를 받았습니다. 지나고 보니 그렇게까지 겁먹을 일은 아니었죠.

처음 자전거를 타던 날도, 사나운 개가 있는 집 앞을 혼자 지나던 날도 가슴이 쿵쾅쿵쾅 거렸지만, 그런 두려운 시간을 통과하면서 삶의 폭은 조금씩 넓어지고 깊어졌습니다.

힘든 시절을 지나는 요즘 낯선 현실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쉽게 움츠러들죠. 강아지를 산책시키다 보면 눈앞의 냄새에 취해 안 가려고 버티다가 결국 목줄에 끌려가는 녀석을 봅니다. 가야 할 길을 마다하고 고집대로 머물려 했던 젊은 날의 내 모습 같아 저절로 웃음이 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약속하신 주님 손을 붙잡고 알 수 없는 앞날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게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에서 두려움을 넘어 주님과 담대하게 동행하는 걸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광영교회 서우성 목사님의 두려움을 넘어 동행으로

여러분 듣기에 이 곡 어떠셨나요? 에론 네빌의 What a Friend,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제가 이제 쉬러 들어가기 전에 틀어드렸던 곡 가운데 여러분의 호응이 가장 인상 깊었던 노래인데요. 그때는 2부에 틀었었어요. 1부 애청자분들 듣기엔 어떠신가도 궁금해요. 이 가수의 이 독특한 창법 때문에 제가 틀 때마다 조금 주저 하게 되는 곡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시간에 나훈하다 이런 반응도 있었고 이 꺾기 창법이 대단하다는 호응도 있었어요. 뭐 자주는 좀 그렇고 가끔 이 가수의 찬송도 트는 거 어떤지 여러분의 호응 그리고 대답 기다리겠습니다. 6시 30분 이전에 버스를 타면 300원이 할인되는데요. 딱 30분에 타서 할인을 받았어요.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신허당바니님. 그렇군요. 이제 저는 대중교통이 다니는 시간 이전에 출근을 하기 때문에 요거를 몰랐네요. 이 택시 새벽 할증 그 끝나는 시간은 아는데 잘하셨습니다. 허당바니님. 조금 차이로 할인 못 받으면 아깝잖아요. Praise to the Lord. 다 찬양하여라.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사이버대학교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현대 큐밍.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 큐밍. 청소기는 큐밍.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
2: 청소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1: 큐큐큐큐 큐밍.
2: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3: 어느 집이건 어머님들께서 여름철에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죠. 가만히 있으면 안 덥다. 가만히 있으면 안 더우니까 이제 어머님들은 에어컨을 잘 안 틀려고 하세요. 전기세 때문에. 예, 사실 그런 거는 같아요. 진짜 가만히 있으면 덜 더운데 문제는 우리가 가만히만 있을 수는 없다는 거. 근데 요즘의 더위는 정말 가만히 계신 우리 어머님들조차도 견디기 힘든 폭염입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세요. 세상 꼭대기에서 부는 가슴 시원해지는 행복한 기분을 담은

0: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2: 인천을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3: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4: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5: 장희관의 지금 자연은.
6: 한여름 숲에서 가장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매미의 노래, 쓰름매미의 노래입니다. 몸 길이는 3cm 정도로 작은 편이지만 노래의 크기와 울림은 어느 매미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수컷은 배를 수축할 때 쓰 하는 소리를 내고 이어 배를 이완하면서 름 하는 소리를 냅니다. 이 동작이 매우 빠르게 반복되면서 우리가 듣는 쓰름 쓰름이라는 독특한 노래가 만들어집니다. 작은 몸에서 만들어지는 이 노래는 숲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0: 힘차며 암컷에게 자신의 존재와 건강 상태를 알리는 중요한 사랑의 신호가 됩니다.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3: 박성태의 뉴스 쇼.
4: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성태 뉴스 쇼 박성태입니다. 어젯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첫 TV토론이 열렸습니다. 노골적인 구태정치다. 십자가 밝기다. 새 후보의 낯선 공방이 펼쳐졌는데요. 치열하게 맞붙은 어제 TV토론 1부 뉴스연구소와 2부에서 이어지는 불협화음 코너에서 토론 주요 장면들을 분석해보겠습니다. 현존하는 최고 바둑 AI 카타고를 꺾은 신진서 9단이 잠시 후 뉴스쇼에 출연합니다. AI의 완벽한 계산을 허문 인간 신진서 9단의 묘수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AI 시대에 인간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지 신진서 9단이 전하는 통찰 잠시 후 2부 인터뷰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7월 30일 목요일 박성태 뉴스쇼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4: 네,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경향신문 박수문 기자 그리고 김준일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5: 안녕하세요.
4: 예, 박수문 기자, 오늘 첫 뉴스부터 볼까요?
5: 첫 TV 토론 난타전.
4: 예, 어제 저녁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첫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공방을 좀 보겠습니다.
5: 네. 일단 양식은 어제 밤 10시부터 100분간 진행이 됐고요. 3명의 후보가 각각 나왔지만 송영길, 김민석 후보는 예상한 대로 한 팀처럼 움직였고요. 그래서 정청래 후보를 협공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청래 후보는 방어하고 반격하는 그런 그림이었고요. 일단 먼저 주요 장면 영상 보시고 또 얘기 나누겠습니다.
6: 이런 선거 지휘의 한계가 과연 내년에 해결, 다시 하신다고 해결되겠습니까?
7: 김민석 후보께서는 당대표를 안 해보셔서 모르는 것 같은데요. 선거를 지휘한다는 것은 참모가 지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대본부장을 했다고 해서 지휘한다고 볼 수가 없고요.
6: 계속해서 이렇게 최악의 구태정치에, 그리고 이것이 현재 당헌당규에도 다 위배되는데 이런 개파정치적 선거운동을 하실 것인지 매우 우려돼서 여쭤봅니다.
7: 김민석 후보께서는 당 밖에 18년 동안 있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있을 때 역사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당원들이 늘 자발적으로 해왔던 일입니다.
8: 그 FTA에 반대를, 그러한 레버리지로 반대하신 게 아니라 송영길을 제명하자까지 한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 심한 게 아닌가. 그리고 그때 제가 서운했던 것은, 아니 안희정 충남지사도 같이 한미 FTA 찬성했는데 안희정은 빼놓고 송영길만 제명하자. 왜 송영길만 제명하자 그랬어요?
7: 제가 제명하자고 했던 것은 솔직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렇게 했다라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송영길 후보도 요즘 못지않게 저를 역적으로도 몰고 목을 잘라야 된다 이렇게 또 험한 말씀을 하시는데.
8: 비유고. 그거는 비유도 저도 과한 건.
7: 그건 사과를 제가 요청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8: 아니 내가 그 죄송하다 말씀드릴게요.
5: 일단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크게 네 가지 정도 쟁점이 있었거든요. 그 쟁점들을 좀 갈래를 타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4: 일단
5: 첫 번째는 당청 관계였는데, 이건 모두 발언부터 공격이 있었습니다. 송영길 후보하고 김민석 후보가 함께 정청래 후보를 공격을 했는데, 송 후보는 당청 관계가 흔들리니까 이걸 바로잡을 당대표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0: 김민석 후보는 당정 관계가 흔들리니까 선거 흔들리고 주가도 영향을 미치고 반도체 프로젝트도 흔들리고 검찰 개혁도 흔들리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대통령도 흔들릴 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 예.
0: 정청래 후보는 더 강력한 개혁당 대표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 소위 강조해왔던 사통 통합 있잖아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이 네 명의 대통령을 모두 지지했던 사람들을 한 군데 모으겠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1: 예.
0: 두 번째는 검찰개혁안, 특히 보안수사권 폐지거든요. 그리고 게다가 어제가 국회에서 보안수사권 폐지법이라고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날이거든요. 이것도 토론의 쟁점이었습니다.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청래 후보가 좀 공세를 폈는데 왜냐하면 정청래 후보가 계속 이걸 빨리 완전히 폐지하겠다라고 강조를 해왔었잖아요.
1: 예.
0: 정청래 후보가 김민석 후보한테 이제 총리 시절에 5월에 당의 법안 처리 요청했다라고 그랬는데 그 왜 법안이 안 넘겼냐. 여태까지 안 와 있다. 그리고 당의 여러 경로로 요청을 했다라는데 왜 대표랑 원내대표 패싱했느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김민석 후보가 패싱한 적 없고 이 정책위 의장을 통해서 대표한테 보고되는 걸 알고 있었다. 그리고 처리하자라고 의견을 냈는데 당에서 오케이 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법안을 냈을 거다. 이건 서로 하겠다라고 했다. 이런 취지로 좀 공방을 벌였고요.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왜 두 사람 다 보안수사권 폐지를 주장했는데 이렇게 당정 간에 오해가 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건 대통령 공격하는데 빌미까지 준 거 아니냐 이렇게 양쪽 다 공격을 했습니다.
1: 예.
0: 그리고 6.3 지방선거 평가가 있었는데 이 송영길 후보는 예전에 2022년 3월 대선, 그때가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됐던 대선이었거든요.
1: 예.
0: 그때 자신이 대표였는데 0.73%포인트 차이로 패배를 했지만 모든 책임을 지고 그 당대표를 사표를 냈다. 그런데 이번에 지방선거 때는 왜 사표를 내지 않았느냐 이런 취지로 비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청래 후보는 그때 당이 승리했다라고 입장을 낸 거는 그 청와대랑 소통을 한 결과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이 만약에 패배했다라고 인정을 하게 되면 이거는 이재명 정부랑 당이 통째로 1년간 패배에 낙인 찍힐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예.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시민 작가가 말했던 필패론 이것도 공방이 있었는데 이 내용은 또 직접 영상을 보겠습니다.
2: 최근에 유시민 작가가 대통령을 일개 그룹의 수장이라고 지칭해서 사실은 당과 국가와 대통령을 모독하고 국민을 모독하고 더구나 과거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그랬듯이 필패론 거의 저주에 가까운 그런 말씀을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한마디도 못하는 노코멘트를 하는 지도부나 당대표가 과연 가능한가?
3: 김민석 후보가 수석 최고위원이 될 때도 이재명 당시 대표가 저랑 상의를 했습니다. 누가 수석이 되는 게 좋겠냐? 아, 김민석이 하는 게 좋겠다라고 제가 조언을 드렸다는 말씀도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십자가 밝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욕하면 친명이고 욕 안 하면 뭐고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0: 김민석 후보가 하는 얘기는 왜 가만히 있느냐? 대통령 공격하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 이 얘기고 정청래 후보는 누구 욕하면 친명이고 누구 욕 안 하면 친명 아닌 거냐 이런 식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1: 예.
0: 특징이 좀 한 가지가 있는데 제가 사전에 좀 미리 물어봤어요. 원래 밤에 하다 보니까 이제 캠프들에다 쭉 물어보고 뭐 친명계 의원들한테도 물어봤는데 뭐가 좀 중요하게 보이느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1: 예.
0: 그랬더니 그 친명 측 인사도 신천지를 어떻게 방어하는지 봐야죠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그 정청래 쪽 가까운 그런 의원들도 신천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 토론회 때는 이 신천지에 관련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1: 예, 사실 김민석 후보도 뭐 정청래 후보를 겨냥하거나 또는 본인이 신천지 공격을 주도하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부담을 느끼는 것 같은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0: 맞습니다.
1: 예, 그리고 정청래 전 대표죠. 지방선거 이후에 승리했다라는 규정은 당정청이 조율해서 나눴다. 이게 좀 눈에 띄네요.
0: 맞습니다. 그게 그냥 혼자서만 이걸 선거 승리로 규정한 게 아니다. 이런 점을 강조를 한 겁니다.
1: 사실 대통령은 며칠간 표정이 안 좋았다. 정말 속이 상했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 입장과는 조금 배치되는 거 보죠.
0: 예, 취지로 보면 좀 달라요. 대통령 표현이랑 다릅니다.
1: 예, 김준일 평론가와 좀 짚어보겠습니다. 눈에 띈 장면은 뭐가 있습니까?
4: 뭐 전체적으로 나올 만한 얘기가 좀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요.
1: 예.
4: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다뤄지진 않았는데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 시점을 놓고 조금 논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김민석 후보는 5월 달에 이제 정부도 폐지를 하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 왜 그때 처리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아니 5월 달에 정부 안이 오지 않았는데 뭔 소리야 라고 정청래 후보가 뭐 맞받아치면서 약간 논쟁이 좀 있었거든요.
1: 예.
4: 그래서 이제 이게 더 빨리 처리를 했었어야 된다. 뭐 근데 김민석

0: 후보도 역시 나도 정부 입장도 그렇고 보안수사권 폐지는 원래 정부 입장이었다. 나의 입장이기도 하다. 뭐 이렇게 이런 논쟁들이 좀 있었고요.
1: 예.
0: 전체적으로 보면은 정청래 후보가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능구렁이 같이 잘 준비했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1: 그러니까. 예.
0: 그러니까 이게 쟁점들이 여러 개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선거를 이제 이번 지방선거를 좀 패배 아니면은 이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근데 뭐 앞에서 나왔지만은 내가 여기에서 완전히 패배로 하면은 이재명 정부의 패배가 되기 때문에
1: 예.
0: 그래서 일단은 승리를 선언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이런 논박 근거들 이제 상대방 후보가 공격을 하면 예를 들면 생일별로 짝짓기 뭐 이런 걸로 하는 게 구태 아니냐 얘기를 하면은 최근에 5대 0으로 뭐 친청 후보 다 떨어뜨려야 되는 거 이게 구태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좀 논박하는 것들을 다 준비를 잘해왔다. 뭐 그렇다고 다른 후보가 못한 건 아니고
1: 예.
0: 좀 긴장감이 팽팽했다. 너 나올 만한 쟁점들이 다 나왔다. 뭐 이렇게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예.
1: 2대 1이다.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가 2대 1로 공격을 막아야 되는 죄송합니다. 그런 입장이었는데 나름 선방은 했네요.
0: 네, 그래서 이 TV 토론을 어제 있었던 MBC 백분 토론에 있었던 그 TV 토론을 보고 당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표를 바꿀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원래 요즘 TV 토론이 트렌드가 그렇고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를 좀 더 찍어야 되는 이유 이런 거를 강화하는 쪽으로 좀 가지 않을까 그 생각이 많이 드네요. 예.
1: 예. TV 토론 보고 정말 바꾸는 경우는 아주 큰 실수를 누가 하지 않는 한 그닥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냥 서로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 또는 지지하는 후보를 응원하거나 싫어하는 후보를 좀 비판하는 그런 게 아닌가 싶고요.
2: 그 분위기들을 알겠습니다. 좀 이후에 캠프 쪽에 물어봤는데 크게 전달해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각 캠프마다 이제 자기 후보가 잘했다 이런 평가들을 다 동시에 내놓고 있어가지고 그건
1: 예.
2: 크게 의미가 없었는데 또 공통적으로 좀 주목이 됐던 거는 그러나 이번 토론회로 인해서 크게 판세 변동을 불러일으키지는 않을 것 같다. 이것도 좀 공통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아주 뭐 강하게 붙기도 했지만 예를 들면 뭐 신천지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근거를 제시를 한다던가 아니면 크게 누군가가 실수, 말실수를 해가지고 논란이 됐다던가
1: 예.
2: 이런 정도의 아주 강력한 변수는 없었기 때문에 이 토론회 자체로 크게 영향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토론 결과는 그리고 게다가 이제 충청 부울경은 또 대부분 투표가 끝난 상황이거든요.
1: 예.
2: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공개되는 이 경선 결과에는 영향을 많이 안 줄 건데 다만 예측은 다음 여론조사에는 좀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다음 번을 좀 보는데 그 기준을 좀 삼으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예. 지금까지 나왔던 공방들을 물론 신천지는 빼고 각 후보들이 정리해서 좀 대결을 했던 모양새 그렇게 좀 이해가 됩니다. 두 번째 뉴스 볼까요?
2: 연임 발언 진화 나선 청와대.
1: 예. 그제 조정식 국회의장이 기자회견장에서 했던 발언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논란이 뜨거웠는데 청와대 인사들이 적극적으로 진화에 나섰네요.
2: 네. 그러니까 어제도 이어서 시끄러웠었거든요. 근데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고요. 일단 첫 번째로 강훈식 비서실장이 나섰는데 이재명 대통령은을 주어로 해가지고 직접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이런 개헌은 헌법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있고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의 연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1: 예.
2: 또 강훈식 비서실장 개인의 생각을 덧붙여가지고 이걸 규정한 이 헌법 정신은 흔들리면 안 되고 역사적 합의였다.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훈식 비서실장 표현 중에 좀 인상적이었던 게
1: 예.
2: 국민의힘은 좀 직접 비판을 했는데 이 조정식 의장도 다시 해명을 했고 대통령도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계속 정치적 논쟁으로 끌어들이는 거 매우 강한 유감을 표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걸 제가 예전에 이제 대통령실 출입했을 때 기준으로 보면은 꽤 강력한 입장 표명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본인 이름을 제가 이렇게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거는
1: 예.
2: 본인이 자기 이름 써도 된다라고 표현을 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그냥 고위 관계자 이런 정도로 야당을 비판할 때는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고 특정 개인이 나서지 않고 그냥 관계자로 해서 나오는데 이번에는 비서실장 이름을 직접 넣은 거는 그만큼 좀 명확하게 선을 긋겠다. 우리 입장이 뚜렷하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거고요.
1: 예.
2: 두 번째로 홍익표 정무수석도 라디오 나와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했고요. 또 덧붙여가지고 그 유시민 작가가 그 연임을 하기 위해서 정계 개편을 할 것이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게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전혀 없다 이렇게 딱 선을 그었습니다. 그 야권은 어제도 계속 공격을 이어나갔는데

0: 장동혁 대표 어제 기자회견도 하고 페이스북에 글을 썼거든요. 근데 핵심적인 내용은 도대체 왜 연임은 없다. 이 다섯 글자를 입 밖에 내지 못하느냐. 즉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가지고 마무리를 지어라 이런 식으로 압박을 했습니다.
1: 연임은 없다. 이 다섯 글자를 대통령이 직접 얘기해라라는 거군요.
0: 맞습니다. 그리고 뭐 한동훈 의원, 그다음에 개혁신당 다 비판적인 입장을 쭉 내놨고요.
1: 예.
0: 그 민주당 반응도 좀 봐야 되는 게 한병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조정식 의장이 한 얘기는 원론적인 얘기고 이렇게 좀 논란이 된 건 아쉽다고 생각하신다는 말씀을 직접 들었다. 본인이 직접 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좀 공격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아까 그 강훈식 비서실장 표현이랑 비슷한데
1: 예.
0: 국민의힘은 이걸 가지고 계속 기정사실화해서 정치적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당내에서는 그 조정식 의장 비판하는 표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인미의 의원, 지금 최고위원 후보로 나와 있거든요.
1: 예.
0: 이런 발언은 대통령한테 매우 부담을 주는 발언이다. 이런 취지로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청와대가 바로 부인을 했습니다. 강우식 비서실장이 얘기한 건 지난 4월인가요? 여야 대표의 오찬 회동 때 대통령이 직접 야당 대표에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걸 좀 환기시킨 것 같아요.
2: 이게 이제 좀 히스토리를 좀 거슬러 올라가면은 지난해 대선 때,
1: 예.
2: 대선 때 5월 달에 이재명 후보가 당시에 이제 대통령 연임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대통령 4년 중임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1: 예.
2: 4년 연임제를 하니까 약간 용어가 생소해서 그때 이재명이 연임하려는 거 아니야 라고 나와서 그걸 이제 설명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1: 예.
2: 역차에 설명을 했는데, 연임은 연달아 하는 거고 중임은 한번 했다가 쉬었다가 또 해도 가능한 거고 이게 이제 차이라서 중임보다 오히려 연임이 낫지 않냐 한번 쉬었다가 하는 거는 별로 안 좋지 않냐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면서
1: 예.
2: 했는데 그때도 이재명 후보가 얘기를 했던 게 이제 이게 불가능하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은 국민의 선택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지난해 9월 달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여기 이제 그 김현정의 뉴스쇼 여기에 나와가지고 그때
1: 예.
2: 이제 그 차기 이제 정부의 이제 국정 과제를 설명을 하면서 개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이거 개헌을 4년 연임제 개헌을 해야 되네. 통상적으로 다음 대통령부터 적용되는 거긴 하지만은 그것조차도 이번에 논의를 해봐야 된다. 다음 대통령부터인지 이번 대통령부터인지.
1: 예.
2: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그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멘토로
1: 불려졌죠.
2: 알려지고 민주연구원장도 하고 굉장히 이제 실세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때도 한번 논란이 있었고 지난해 10월에 조원철 법제처장이 국회에 나왔는데 조원철 이분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
1: 예.
2: 그리고 대장동 변호사를 했어서 완전히 뭐 측근 너무 측근 아친 거 아니냐 논란이 있었는데 헌법상으로 불가능하지만은 국민이 결단할 문제다라고 또 국민 얘기를 또 합니다.
1: 예.
2: 그리고 지난해 12월에 김민석 국무총리가 요즘 대통령 5년은 짧다. 이재명 대통령 임기 5년은 짧다라는 얘기가 지지자들이 많이 한다라고 하면서 한 강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서 또 논란이 한번 되고. 그리고 이제 올해 4월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제 개헌하자고 하니까 야당에서 또 얘기를 하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한병도 원내대표가 선을 긋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조금 모호하게 얘기를 했다가 다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1: 예, 현행법상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불가능하다.
2: 예, 그렇게 거죠? 얘기를 하고 조정식 지금 국회의장이 다시 국민 선택의 문제를 얘기했거든요. 지금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이재명 후보 그렇고 당시에 뭐 조원철 법제처장 국민의 결단 문제, 국민의 선택 문제 계속 나옵니다.
1: 그러니까 예.
2: 이게 왜 반복되느냐, 지금 왜 계속 논란이 되느냐 이런 히스토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계속 이제 불가능하다 얘기는 하는데. 불가능한데 왜 계속 국민 선택의 얘기가 나오지?
1: 그리고 뭐 빈말이나 예. 또는 지지자들의 이런 희망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거지만 지지자들은 예를 들어서 초반에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높고 하니까 또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은 지지자들이 얘기할 수는 있거든요. 유권자들이. 예. 그런데 그걸 앞서 말한 대로 법제처장이랄지 이런 또는 민주연구원장이랄지 이런 분들이 국민의 선택에 달려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질적으로 너무 다른 얘기죠.
2: 그것도 다... 그 나와서 얘기했던 분들이 핵심 친명 뭐 완전 찐명 그룹들 뭐 이런 분들이에요. 뭐
1: 예.
2: 이재명 대통령의 뭐 몇십 년 직위 뭐 이런 분들이니까 이게 용어가 모호하다라는 지적을 안

0: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여지를 남겨둬요. 안 된다고 하는데 국민의 선택이다, 국민의 결단이다, 국민의 뭐 판단이다 뭐 이런 얘기로. 그래서 저는 제가 거의 장동혁 대표 말에 지금까지 살면서 동의를 해본 적이 없는데
1: 예.
0: 그 얘기는 동의가 되더라고요. 그냥 이재명 대통령이 안 한다고 해라. 연임은 없다. 다섯 글자 얘기해라. 이게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소모적이에요. 굉장히 소모적이고 지금 국내 정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해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희토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국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핵심 광물 자원 관련해서 브라질하고 지금 MOU 맺어가지고 그거를 안정적으로 같이 개발하고 한다라든지 아니면 남미의 4개국과 함께 한 그 FTA 체결하는 거 다시 논의한다든지 막 이런 거 되게 중요한 거 하고 있는데 다 묻히고 있어요. 국내 문제를 정리 안 하면은 뭐 국정수행이고 뭐고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거는 이제는 정리를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해야 된다. 그냥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너 할 거야 안 할 거야 이거 물어보는 거야. 뭐 국민의 선택이네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이제는.
1: 예. 예,
0: 이제 그냥 제가 보기에는 의심이 생겼어요. 이 정도까지 반복해서 찐명들이 나와가지고 계속 이렇게 국민 국민 국민 한다라는 거는 뭐 유신헌법도 다 국민투표 거쳐가지고 그 유신헌법 바뀐 거예요.
1: 예.
0: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의심을 하는 거고 의심이 생겼으면 이제는 불신이 됩니다. 불신이 생기면 이제는 저항으로 이어져요. 저는 그 시작 단계다 이게. 그래서 이거는 정리를 해줘야 된다 대통령이 명확하게.
1: 지금 강훈식 비서실장이 얘기를 했고 현실적으로 연임은 불가능하다. 이게 지난 4월에 했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환기했고 홍의표 수석은 어제 다른 라디오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현행 헌법상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안 됩니다. 근데 지금 김준일 평론가의 말은 그 정도로는 부족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없다. 개헌에서 그건 논의할 수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0: 그러니까 안 한다고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근데 할 수 없는 것도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뜯어 고쳐오고 국민들한테 뜸 묻어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예. 거에 대한 불신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87년에 그거를 그렇게 굳이 헌법의 128조 2항에 딱 넣은 것도
1: 예.
0: 그런 얘기를 해오면서 계속 고쳐왔으니까 그걸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사회적 합의가 있었는데 또 국민 얘기를 계속 하니까 저도 좀 솔직히 못 믿겠습니다. 이제는 이 정도까지 반복해서 국민의 예. 뜻을 물어야 된다라고 하면 그냥 지키십시오. 그러니까 전 노무현 대통령의 얘기가 좀 생각이 나는데 이런 얘기를 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제가 새 시대의 마청인 줄 알았더니 구시대의 막내였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1: 예. 그러니까 삼김청산을 얘기하다가 나온 얘기죠. 예.
0: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새 시대에는 4년 중임제든 연임제는 새 시대는 다음 대통령한테 열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제도는. 그리고 이 5년 단임제의 막내는 이재명이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를 굳이 국민한테 물어봐야 된다. 이거를 또 운을 띄우고 이런 거는 굉장히 소모적이다. 제가 보기에는.
1: 예.
2: 전체적으로 좀 민주당 분위기를 들어봤을 때는 당연히 대통령도 안 될 거라는 걸 알고 있고 현실적으로 또 가능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건 금방 진화될 거야. 뭐 친명계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좀 다수 의견이기도 하고요.
1: 예.
2: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한테도 물어봤을 때 지도부 쪽에 물어봤는데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바로 머리를 숙였으니까 뭐 그렇게 오래가진 않을 것 같다. 물론 우리는 비판할 건데 그렇게 오래가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하신 그 의심, 의구심 이런 것들이 사실은 민주당 내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 아주 다수 의견은 아니지만 소수 의견을 제가 좀 전해드리면은 어제 뭐 중립지대라고 볼 수 있는 인사가 연락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근데 자기도 봤는데 아무리 봐도 이건 대통령 생각이지 않을까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대통령 생각이라고 보느냐라고 하니까 몇 가지 근거를 얘기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조정식 국회의장이 정부특보 지내고 이재명 대통령이나 가까운 인사라는 걸 얘기를 하면서 주변에 다 예스맨만 많은 상황이고
1: 예.
2: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 전달할 사람들이 쭉 있었을 텐데 지금 보니까 조정식 의장을 자기가 봤을 땐 좀 무리하게 국회의장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지원을 했는데 처음엔 그게 나왔던 얘기들이 뭐 공소취소 때문에 그런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굳이 왜 측근이 국회의장을 해야 될까라고 보면 연임 아니겠어? 이런 얘기를 한 가지를 하고
1: 그런 의심들이 더 커질 수 있는 확률이라는 거죠?
2: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근데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사실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잖아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좀 이상해 보이는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근데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연임하는 거는 자기가 대통령 된 것보단 쉬운 일일 거라는 거예요.
1: 예.
2: 왜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거쳐온 과정들이 되게 어려운 과정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될 때도 사법 리스크도 안고 있었고 성남시장에서 시작해서 대통령 되는 대우는 이 과정들은 굉장히 어려운 과정들이었을 거기 때문에 이거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의심을 하는.

0: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것도 이제 다 근데 다 소수 의견이라는 건 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는 게 지금 청와대에 들어가 있는 인사들을 보면은 친문계나 구주류 인사들이 꽤 많다라는 거예요.
1: 예.
0: 근데 그걸 봤을 때는 유시민 작가가 생각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시민 작가의 말을 완전히 그냥 흘러들일 필요는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1: 유시민 작가가 정계 개편을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연임 개헌을 위한 포석이다. 이걸 전제로 하는 얘기죠.
0: 맞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얘기하는 거는 이건 또 더 이제 추정인데 청와대 입장이 그제 바로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지나서 어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거에 대한 그렇게 정리가 명확하지 않았던 거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 내용들은 다 명확한 근거가 있는 건 아닌데
1: 예.
0: 어쨌든 당에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있다. 그런 사람들이 민주당 내에도 생겨나고 있다. 이런 점도는 좀 의미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지금 대통령이 전에 했던 얘기들과 이걸 종합해보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입장으로 정리가 되는데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들은 게 불가능이란 없다. 하면 된다를 주입식 교육받고 자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말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는 거죠. 이것보다는 김재일 평론가 말대로 안 한다. 이게 훨씬 믿음직스럽다는 얘기죠. 의구심을 없애려면.
2: 이게 그러니까 이 정권의 내간이 하나가 이제 연임 문제가 있고 하나가 공소 취소 혹은 이제 공소 기각 문제가 있는데 어제 이 보안 수사권 배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제 법사위로 통과했잖아요.
1: 예.
2: 근데 난리가 난 게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그 형사소송법 327조에 보면은 이제 이거를 공소 기각 판사가 하는 거죠. 공소 기각의 조건이 피고인의 재판권이 없을 때 혹은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서 무효일 때가 있는데 여기에 민주당이 두 가지를 더했어요.
1: 예.
2: 그래서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그리고 소추 재량권의 현저히 탈의 공소가 제기됐을 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거가 검사가 무리하게 공소를 하면은 이거는 공소 기각을 해야 된다라고 더 구체적으로 이제 밝힌 건데 이게 전혀 논의가 없었어요.
1: 예.
2: 국민의힘이 이거를 발견하고 이게 뭐냐 갑자기 보안 수사권 폐지 지금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거를 그래서 한동훈 의원은 흉한 거를 끼워 넣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결국은 연임하려고 하고 연임 안 되면은 공소 취소하려고 하고 공소 취소 안 되면은 공소 기각해 가지고 법정에서 본인 죄를 다 무마하려는 거 아니냐.
1: 지금 공소 기각은 이제 재판부가 기각을 할 수 있다라는
2: 그렇죠.
1: 거죠. 몇몇 사유에 있어서
2: 공소 기각 요건을 두 가지를 더 추가를 했는데 예. 아예 논의가 안 나고 처음 나온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는 논의가 됐을지 우리 국민의힘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1: 예.
2: 사실은. 그래서 이게 정권 내내 지금 이게 좀 발목을 잡을 수도 있겠다. 이 문제가. 생각이 듭니다. 예.
0: 그리고 하나만 네. 더 짚으면은 지금 이제 이 조정식 의장의 발언이 전당대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것도 하나의 축이잖아요.
1: 예.
0: 친청계 쪽에 물어보니까 좀 호재로 보고 있어요. 모 의원이 친청계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견제 심리가 강하게 작동할 수 있는데 국민 여론조사에서 많이 강하게 작동을 할 것 같다.
1: 예.
0: 지금 그 당대표를 뽑을 때 7대 3으로 돼 있거든요. 당원들은 7, 그다음에 일반 국민 여론조사 3이 있는데 지금 친청계 쪽에서는 반반이면 이긴다고 봐요. 그러니까 당원 투표가 반반이면 이긴다고 봐요. 왜냐하면
1: 예.
0: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앞선다라고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여론조사에서는 이게 유리한 국면으로 반영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들 또 보고 있습니다.
1: 여론조사는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연임 논란이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친명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는
0: 맞습니다.
1: 거죠?
0: 그렇게 보는 겁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를 볼까요?
0: 이틀 연속 서킷 브레이커.
1: 서킷 브레이커 주가가 8% 이상 떨어지면 멈추는 겁니다. 잠시 동안 이틀 연속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틀 연속 폭락을 했었다라는 거죠.
0: 그렇죠. 그리고 연이은 블랙데이였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데 그제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제 코스피가 10.84%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은 7.72%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제는 조금 조정이 되면서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1: 예.
0: 코스피가 어제 다시 5.98%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6.12%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코스피는 5,663으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662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가 6,000 아래로 내려가 버렸고
1: 예.
0: 코스닥도 700선이 깨져버린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이틀 연속 서킷 브레이커 코스피랑 코스닥이 연이어서 발동이 됐는데 이건 한국 증시가 출범한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폭락이 심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1: 보통 하루 폭락하면 그 다음날은 반등하거나 또는 뭐 보합 정도인데 이틀 폭락이에요. 예.
0: 네, 그리고 두 번째 날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된
1: 예.
0: 거죠. 그리고 이번 달에 코스피가 33.19%가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거는 외환위기 때문에

0: 보다 더 많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IMF 때보다 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역대 폭락률 중에 가장 최고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역시나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떨어졌기 때문에 주가가 같이 떨어진 건데 삼성전자는 20만 8,500원까지 떨어졌고요. SK하이닉스는 140만 1,000원으로 어제 거래를 마쳤습니다.
1: 140만 1,000원이요? 네. 한때 298만 원인가요? 불과 며칠 전에. 한 달 전쯤에
0: 그렇게 290만 원 제가 그건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1: 그 정도 가격이었던 것 같아요. 300만 원이 좀 안 되는 가격까지 갔었어요.
0: 네. 그럼 왜 이렇게 떨어졌느냐? 일단 중국 반도체 업체 창신 메모리가 상장했는데 꽤 흥행이 됐거든요.
1: 예. 그러니까
0: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했다. 이게 한 축이고 SK하이닉스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생각보다는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그리고 중동 지역 전쟁 안 끝나고 계속 불안감 고조되고 있잖아요.
1: 예.
0: 그래서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심리적으로 6천선이 깨지면서 투매가 확산한 게 아니냐 이런 것들이 좀 분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1: 정부도 일단 대책을 내놓겠다 이런 입장이죠.
0: 예, 정부가 어제 F4 회의라고 해가지고
1: 예.
0: 이제 금융 그런 기관들의 그 금융 그 정부기관 그다음에 기관들이 이제 수장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회의가 있는데 여기서 핵심적으로 요약을 해보면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개인 투자자가 올인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1: 예.
0: 조치를 다섯 가지를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 비중을 낮추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탁금도 기존에 천만 원에서 삼천만 원으로 올리고, 근데 너무 거래 자주 하면은 자주 하지 못하도록 제한 걸고, 그 다음에 기존에 사전교육도 있었는데 거기에 더해가지고 모의거래도 해. 이런 식으로 좀 강화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담겼습니다.
1: 예.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의 변동성을 좀 줄여줄. 지금 말하는 건 뭐 그렇다고 기업의 실적을 대책으로 정부가 좋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0: 인위적으로 주가를 올린다는 건 사실은 어려운 일이죠.
1: 그렇죠. ETF가 변동성을 더 강화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건데 김준일 평론가는 대책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2: 그러니까 김용범 실장이 지금 그 상파울로에 있는데
1: 예.
2: 기자를 만나가지고 모든 게 단일 종목 그 레버리지 ETF 때문만은 아니다라고 좀 설명을 했어요. 뭐 이게 틀린 말은 아니죠.
1: 그렇죠.
2: 틀린 예. 말은 아니고 지금 이를테면 창신 테크놀로지 지금 중국에 그래서 상장을 했는데 중국 상장 시총 1위 했어요.
1: 중국 내 시총 1위.
2: 중국 내 시총을 1위 했는데 그 정도로 중국에서 전폭적으로 이거를 밀어주고 있고 이제 국가 자본에서 민간 자본으로 한다라면은 이게 다른 메모리 반도체나 이런 거를 시장을 잠식하면은 실적이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서 빠진 게 맞아요.
1: 예.
2: 그래서 외국인들도 다 투매를 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조정도 하고 뭐 이런 것도 맞는데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그동안 여기에서 금융위 부위원장이 작년에 여기에 나와서 했던 그 얘기가 굉장히 논란과 화제가 됐는데 B2도 레버리지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주식 부양을 위해서 했던 그 이제 역사들이 있거든요.
1: 예.
2: 그래서 이것까지 이렇게 온 다음에 갑자기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때문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지금 사람들한테 설득력이 있을 것인가 그 생각이 들어요. 뭐 지금 이제 대책을 내와서 그거를 좀 더 요건을 천만 원에서 이제 증거금을 삼천만 원 올리고 뭐 이런 것도 이제 대책은 나오는데 이미 좀 많이 사람들이 좀 이제 불신을 보내기 시작했다 이 시장에 대해서
1: 예.
2: 생각이 들고 뭐 이준석 대표는 지금 변학도의 연임을 논하는 것인가 어제 페이스북에 그런 색이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1: 예.
2: 가성 고쳐 원성고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소리 높다라는 춘향전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이 상황에서 주식시장은 녹아내리는데 지금 연임 얘기하고 있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다 안 좋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뭐 부동산도 안 좋고 주식도 안 좋고 국내 정치도 지금 논쟁이 붙었고 그래서 좋은 게 하나도 없다 지금.
1: 예. 그렇죠. 사실은
0: 하이닉스는 확인해 보니까 298만 7천 원이었네요.
1: 예.
0: 그러니까
1: 예.
0: 절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떨어진 겁니다.
1: 그렇죠. 불과 뭐 한 달여 만에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사실 뭐 실적이 좋다고 해서 또 온갖 좋은 얘기들만 나왔기 때문에 뒤늦게 투자한 사람들이 한 달 안에 반토막이 나버렸기 때문에 정말 원성이 높을 것 같은데 이때 이제 연임 논란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0: 되게 그 좀 청와대 분위기를 아는 민주당 의원한테 들어보니까 좀 괴로워하는 게 원래 오를 때도 그런 얘기를 저한테 많이 했었거든요. 이거 네. 우리 연동 안 시킬 거다 지지율이랑.
1: 그렇죠. 사실 그렇게 했습니다.
0: 그렇게 얘기를 쭉 해왔는데 지금은 또 책임을 안 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러면 연동 안 시킨다고 얘기했으니까 우리 책임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 예.
0: 좀 굉장히 좀 어려워하는 상황입니다.
1: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 박순봉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4: 당연하죠.
3: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고 착용 5. 온열 질환 발생 시

0: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예방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2: 오늘을 여는 질문, 내일을 바꾸는 대답. 박성태의 뉴스쇼.
3: 예, 오늘 뉴스쇼의 첫 번째 인터뷰는 국민의힘 최고위원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3명의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에 들어갔는데요. 그 부분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야당의 지금 현안에 대해서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4: 안녕하세요.
3: 예, 먼저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징계 요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당이 근데 지금 계속 이슈가 된 게 한 두어 달 동안 나온 거는 내부 징계, 요게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징계 얘기만 자꾸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4: 이건 그 우리가 이제 이번 지방선거 초엽에 저도 예. 이제 그 당시에 후보였으니까요. 그 저 선거에 나가면 유권자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3: 예.
4: 사람들이 모인 뭐 시장에 가서 이야기도 듣고 하는데 그때 제일 많이 들은 게 첫째는 싸우지 마라. 두 번째는 제발 좀 제대로 한번 싸워봐라 이런 이야기였거든요.
3: 예.
4: 내부적으로 맨날 분란만 일으키고 정작 여당의 전행에는 한 번도 싸워보지 못하는 무능한 정당이다 이런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3: 예.
4: 그때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 저 징계 문제로 촉발이 된 내부 분란이었거든요.
3: 예.
4: 그래서 징계 문제가 계속 거론이 되는 것 자체가 당의 부담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얻으려는 것은 당의 기강 확립이거나 당의 그 일사불란한 그 대여투쟁 전선 확립인데 뭐 그런 점에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현재 징계 국면이 된 것은 그때와 좀 사정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3: 예. 아, 그때와 사정이 다르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4: 그때 당시에는 이제 징계가 있었고 그 징계에 대해서 사법적인 판단이 징계 효력을 정지시켜버렸기 때문에
3: 예.
4: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제 징계 절차가 잘못되었다는 거였거든요.
3: 잘못됐다라는 사법의 판단이 있었죠.
4: 그것이 이제 국민들에게 많은 비판의 소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징계가 적정하고 그것이 정치적인 판단이자 당의 운영을 위한 그 가장 그 중심이 되는 지휘권의 한 부분인데 그것이 사법부에 가서 뒤집히는 그런 정도의 징계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 예. 이번 징계는 3명 의원에 대한 겁니다. 권영진 의원 그리고 권영진 의원과
4: 권영진 의원 조경태 의원 최고위원인데요.
3: 예.
4: 최고위에서 의논이 된 것은 권영진 의원 한 분이었습니다. 나머지는
3: 예.
4: 윤리위원회에서 징계 개시 결정을 한 것이고요. 권영진 의원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워낙에 이제 이슈가 많았었고
3: 예.
4: 또 저는 사실 우리 당에 입당을 해서 정치 활동을 하고 국회의원 생활을 한 지가 23년이 되었는데 그 상임위원회 배정 문제 또는 겸임 상임위 배정 문제를 가지고 저도 그 이완구 원내대표 시절에 제가 원내수석에서 직접
3: 네.
4: 예, 저 그 상임위원회 배정 문제를 직접 담당해 본 적이 있는데 물론 그때도 항의하는 의원이 몇 분 계십니다. 그러나 원내대표 멱살을 잡거나 한 예는 솔직히 저는 듣도 보도 못한 일입니다. 그 몇 달만
3: 예.
4: 잡은 게 아니고 최고위에서 당시 상황을 정점식 원내대표께서 소상히 그 말씀해 주시고
3: 예.
4: 징계 그 문제가 거론이 되니까 저 자리를 그 이어 가셨어요.
3: 예.
4: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말씀이 나누어졌고 이 문제가 뭐 정치적인 해결 문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정치 문제가 아니고
3: 기본적인 어떤 의원의 뭐랄까요 자질 이런 문제가 들어갔다고 보십니까?
4: 글쎄요 정치적인 문제로 보지 않고 그냥 의회 폭력 문제로 보지 않았을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했고 사실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경했습니다. 그리고

0: 참석자 모두가 일치된 의견이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1: 예. 앞서 이제 멱살을 잡은 것만 바깥으로 알려졌었는데 정점식 원내대표가 최고위에서 당시 상황을 좀 설명했다라고 하셨는데
0: 그 뭔가 오간 말씀이라든가 또는 그 정황이 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1: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
0: 비공개 회의여서
1: 예. 예. 제가 보니까 나이는 권영진 의원이 62년생이고요 정점식 의원이 65년생 그러니까 여기에서 비롯된 얘기도 조금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연배는 이제 정점식 한국 사회가 아무래도 나이를 좀 따지는 경향들이 있어서 또한 연배는 이제 권영진 의원이 좀 많죠.
0: 그러나 이제 네, 뭐 국회의 이 선수도 있고 특히 원내대표의 지위는 예. 우리 당헌상 원내대표 지위 자체를 국회 운영에 관하여 최고 권한을 갖는다라고 명시하고 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 상임위 배정에 대해서 그 이의가 있으면
1: 예.
0: 그에 대해서 항의하는 것은 비교적 뭐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멱살을 잡는 것까지도 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1: 예. 예,
0: 100번 양보를 하더라도 그 있었던 그 정황을 들어보면 조금 저는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1: 징계감이다. 일단 권영진 의원의 경우는 당시 멱살 잡고 뭐 사실 폭언이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윤리적으로 또 뭐 말씀하신 대로 의회 폭력으로 해서 문제 삼을 수 있다라고 보고 근데 전반적인 윤리가 좀 비판을 받고 있는 게 징계가 정당한 이유로만 되느냐 그게 아니라 어떤 개파나 또는 뭐 당권파 비당권파의 갈등 여기에 윤리가 어떻게 보면 활용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 윤리위 부위원장의 얘기입니다. 윤리위 위원장이 당대표를 반복적, 조직적, 지속적으로 비판하는 행위는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징계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는데 윤리위 부위원장이 이게 말이 되냐라고 항의한 바가 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님은 윤민우 윤리위원장의 이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0: 그것이 이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 네. 당대표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비난을 하는 것이
1: 예.
0: 그 비난의 목적이 무엇이냐 또 그 전후 사정이 무엇이냐를 전부 다 보고
1: 예.
0: 그것이 징계에 이를 정도냐 아니냐는 별도로 또 확인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당대표를 비난하는 것은 전혀 징계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 폭력적으로 당대표를 비난하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1: 예.
0: 정말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비난을 하면 그것도 허위 사실로 비난을 하면 또 그것도 괜찮으냐 뭐 이런 논란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1: 예.
0: 개별적 구체적인 사안으로 그 비난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게 징계 대상이 되는지를 가려야 되지 당대표 비난한다고 또 여러 번 비난했다고 징계한다 그런 뜻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1: 근데 가이드라인은 그런 뜻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현상 당대표를 반복적 지속적으로 비난하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현상만 놓고 징계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윤민우 위원장의 가이드라인이고.
0: 근데 그 가이드라인이
1: 예.
0: 실제로 그렇게 작동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것은 또 징계에 들어가면 개별적 구체적 사안을 두고 그것이 정말 당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그리고 당의 전열 정비에 그
1: 예.
0: 큰 위해 요인이 될 정도라면 그러면 또 징계 대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일률적으로 뭐 그런 주장을 했다고 해서 또 징계 대상이 아니다라고
1: 예.
0: 하는 것 또는 징계 대상이 맞다 하는 것 모두 다가 현 상태로 전혀 저는
1: 예.
0: 논할 바가 못 된다고 보고 개별적 구체적인 사안에 가서 징계 여부를 판단해야 되겠죠.
1: 윤리에 대해서도 이제 좀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윤민우 위원장과 그리고 부위원장 이렇게 되는데 윤리위원회가 현재 5명이 정원이 돼 있습니다. 원래는 처음 9명으로 꾸리려고 했는데 몇몇 분들이 내 이름이 알려졌다 또는 여러 다른 이유로 사퇴해서 물론 그 다음에 보강됐지만 그래서 결론적으로 5명이 하고 있는데 5명이라니까 의결 정족수가 찬성 3명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9명 정도로 꾸려야 되는 윤리위가 3명의 찬성으로 징계 여기에는 제명까지 포함해서 이런 거를 결정하는 게 맞느냐 이게 현재 우종환 윤리위 부위원장의 입장입니다.

0: 여기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윤리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1: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윤리위원회가 뭐 법적으로 맞다 틀리다 이렇게 따지면 또 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당내 분란의 소지가 되고 그것이 아무리 법적으로 정당의 내규에 따라서 내부 규정과 원칙에 따라서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정치적 예. 정당성을 얻지 못하면 또 분란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윤리위원들이 모두 그 참여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0: 예.
1: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고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지금 다섯 명이라는 것은 꼭 법적인 걸 떠나서 아무래도 정당성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시군요.
1: 그리고 이렇게 이론이 있는 분은 거기에 참여를 해서 그에 예. 대해서 그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충분한 의사결정 과정에 또 그 영향력을 그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0: 이게 예.
1: 마찬가지로 정당 내부에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뭐 참여하지 않고 예, 그 비난만 할 것이 아니고 참여해서 의사록에도 넘기고 좀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0: 예.
1: 그런 지금 뭐 부위원장 말씀에도 충분히 그 경청할 그 예. 필요가 있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또 바깥에만 저러면 저것도 또 마찬가지의 그 논리가 성립될 수 있거든요. 저는 하여튼 윤리위원회가 당의 단합과 기강 확립에 기여하는 방법으로 결정을 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0: 예, 징계 절차가 개시된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박덕흠 의원을 국회 부의장으로 하기로 했는데 원래 같이 국회 부의장을 하고 싶었던 조경태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박덕흠 떨어뜨려라 이런 얘기를 한 것 때문에 이제 징계 대상에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진종호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부산 북갑에 나온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도왔다. 자당의 후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이제 징계 절차가 개시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진종호 의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일단 저는 저 윤리위원회에서 그 논의가 되고 있고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사안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0: 예.
1: 사실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0: 예.
1: 조경태 의원의 경우에 사실 그 국회 부의장 선거를 위해서 당내 경선을 하고 나서 거기에서 결정된 그 박덕흠 의원에 대해서 본인이 뭐 화가 나서 찍지 않는 것 또는 주위에 불평을 제기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0: 예.
1: 뭐 인지상정이죠. 물론 그것도 좀 약간 개인의 평가에는 별로 좋은 영향을 못 미치겠지만
0: 예.
1: 그런데 그것을 이제 민주당 의원들과 그 협의를 하고 박덕흠 의원을 찍지 마라 수준이 아니고 당내 경선의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 민주당 측 지원을 요구한 거 아닙니까?
0: 예.
1: 그래서 또 당선되지도 못했잖아요. 민주당에서도 별로 호응을 하지 못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제가 지난 23년간 이 정치 생활을 하면서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일이거든요. 그것은 신사도의 위반이 아닌가.
0: 예. 진종호 의원의 경우는
1: 그리고
0: 어떻습니까?
1: 그런 사안에 대해서 계속 넘어간다면 당내에 과연
0: 예.
1: 경선이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진종호 의원의 경우에도 사실 한동훈 의원을 지원한다는 그 많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0: 예.
1: 유독 아마 그분에 대해서 징계 절차가 개시된 것은 뭔가 조금 다른 사연이 있는 건가. 뭐 저 언론에 보면 보좌진까지 파견을 했다.
0: 예.
1: 그런 이야기를 저 그 언론에서 봤는데 뭐 그 어떤 사안을 좀 더 고려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좀 더 윤리위원회에서 좀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징계 여부를 결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0: 예, 사실 진종호 의원 계속 얘기를 한 거는 김재원 최고위원님도 비슷한 이유로 이제 지금 제소가 돼 있습니다. 윤리위원회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내 죄송합니다. 당내 경선에 떨어진 뒤 무소속의 경북 의성의 광역의원으로 출마한 무소속 의원을 이 사람을 뽑아줘야 됩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진종호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가 잘못됐다라고 비판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김지원 최고위원도 비슷한 걸 하지 않았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1: 일단 저 당의 운영과 예. 대여 투쟁을 위한 전열 정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느냐의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고요.
0: 예.
1: 제가 그
0: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1: 아니 예. 이제 그 상황이 전혀 다를

0: 도의원으로서 모범적으로 도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해오신 분인데
1: 예.
0: 그분이 다시 공천을 받기 위해서 공천 신청을 하고 당의 여러 가지 그 활동을 같이 해오던 중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1: 예.
0: 압도적으로 앞서가던 도의원 후보인데 경선 절차에서 갑자기 배제해버리고
1: 예.
0: 그리고 당선 가능성이 제가 봐서 당선 가능성이 전무한 후보를 일방적으로 공천을 해버렸습니다.
1: 예.
0: 그래서 그 안타까움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공천이 잘못이다. 내가 최고위원이지만 이런 공천이 이루어지는 것을 정말 안타깝게
1: 예.
0: 생각한다라고 그 덕담을 한 것인데 뭐 그것이 결국은 이렇게 저 문제가 되었죠. 그러나 저는 그 이후에 단한 번도 최태림 도의원 선거를 위해서 돕거나
1: 예.
0: 선거운동을 하거나 근처에 간 적이 없습니다.
1: 덕담 한 번이란 말씀이시군요.
0: 그리고 나서 선거가 끝나서 당연히 무소속으로 출마한 그 최태림 도의원이 또 당선이 되어서 현재
1: 예.
0: 의정활동을 하고 있고 임기 시작 전에 이미 복당을 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하고
1: 알겠습니다.
0: 했지만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
1: 예.
0: 지역에서는요, 우리 당에서 공천한 군수가 75% 넘게 득표를 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1: 잠시만요. 그 얘기만
0: 그런데
1: 계속할 건 아니어서만.
0: 도의원은 무소속으로 당선이 되는 이런 일을 벌였고 그 지역은 우리
1: 예.
0: 민주당에서 당선되지 않는 지역인데
1: 그럼 이제 뭐
0: 국회의원까지 민주당이 당선되었어요. 그래서
1: 진종원의 경우도 그렇다면은
0: 이런
1: 잠시
0: 식으로 이제
1: 계속
0: 공천을
1: 다시
0: 잘못하면 이것이 바로 해당 행위죠.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좀그 사실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이야기지만 이런 식으로 공천을 하면 안 되죠.
1: 그러니까 비슷하게 한다면 진종 의원도 한동훈 의원의 제명은
0: 한동훈 의원은
1: 당시
0: 제명
1: 윤리위원회에 받은 제명들이 다 법적에서는 잘못됐다고 판단이 돼 있기 때문에
0: 아니 그러나 이제
1: 정당성이
0: 한동훈
1: 떨어졌다고
0: 의원의
1: 생각할 수도 있고.
0: 경우에는 스스로 법정에 가지 않았고 제명이
1: 예.
0: 확정되었고 그래서 우리 당 소속이 아닌 그 절차적인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이고 또
1: 예.
0: 하나는 저는 보좌관을 파견하거나 선거를 도운 적이 없습니다.
1: 그
0: 그리고
1: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0: 선거 운동을 한 적도 없고요. 그래서 뭐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저를 윤리위원회에 불러주시면 제가 이 공천 잘못 자체가 해당 행위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1: 알겠습니다.
0: 그 말씀드렸습니다.
1: 다른 얘기를 하나 여쭤보도록
0: 그리고
1: 하겠습니다.
0: 이것은 지금 징계 절차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제소를 한 것인데 뭐그 점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또 징계가 정말 서로 자꾸 이렇게 감정 싸움처럼 번지는
1: 보복싸움으로 된다는 거죠.
0: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1: 예.
0: 크게
1: 아마 이제
0: 바람직하지는
1: 계속
0: 않을 거라고
1: 진종 의원
0: 봅니다.
1: 징계에 대해서 김재원 최고위원님의 사례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작심하고 이제 말씀하신 걸로 듣겠습니다. 김상훈 의원이 중진들이 모여서 이제 장동혁 대표의 사퇴 문제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 원래는 오늘 약속들을 좀 잡으려 하다가 막 필리버스터나 다른 이유들 때문에 좀 미뤄지고요. 최근에 중진 의원들 간에 현 지도부에 대한 얘기들을 좀 나누려는 움직임이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0: 뭐 그런 말씀은 굉장히 많이 있었고
1: 예.
0: 그동안에 또그 점에 대해서 이제 의원들의 중지를 모으기 위해서 원내대표께서 사실 선수별로
1: 예.
0: 많이 대화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중지가 모여지고 총의가 모여지고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당원들의 총의가 모여진다면
1: 예.
0: 그렇다면 또그 점은 상당히 존중하고 최고위원들도 그 점을 보고 어떤 그 결정을 하든지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1: 예.
0: 현재 상황은 원내대표께서 국회의원들 대다수와 면담을 하고는 하시는 말씀이 계속 논란이 분분하고 논란만 있고 어떻게 뜻을 모으기가 어렵다고 자꾸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사실 그 키는 김재원 최고위원과 신동욱 최고위원이 쥐고 있다. 장동혁 대표의 거취의 키는 이런 얘기가 많은데
0: 그러나 이제 그
1: 총의가
0: 점
1: 모아지면 거기에 부응하실 생각은 있으신데 아직 총의가 안 모여졌다는 얘기군요.
0: 총의가 모여졌다고 판단을 하면 이제 최고위원으로서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그
1: 예.
0: 총의를 모은 것이 맞는지 이게 진짜
1: 10초.
0: 총의인지 그런데 지금은 총의가 중론이
1: 예.
0: 정해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많이
1: 알겠습니다.
0: 하시니까
1: 시간이
0: 그런
1: 다
0: 거죠.
1: 가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Walk it, walk it. 언제
2: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3: 안전화.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네, 광고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2부에서는 신지수 군단 만납니다.
2: CBS
3: 창문을 열고 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2: 담세상이 지키고 싶은 당신 곁에 CBS 라디오.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0: 무더운 여름철 식중독 예방법 알려드립니다. 먼저 손 씻기를 생활화합니다. 식사 전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어주세요. 음식은 충분히 가열해서 드시고 상온에 2시간 이상 방치된 음식은 과감히 버립니다. 계란, 육류, 해산물 섭취는 각별히 주의해주세요. 날 음식과 조리된 음식은 따로 냉장 보관해 주시고 복통이나 구토 증세가 있으면 병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식습관으로 안전한 여름 보내세요.
2: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3: 당연하죠.
2: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3: 여름철 재예방 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4: 퀴즈 하나 서울에서 1시간 수도권 유일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5: 기업이 주목하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4: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5: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4: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번에도 퀴즈! 평당 84만원!
5: 부담은 낮추고 경쟁력은 높인 산업단지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4: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5: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4: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박성태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드디어 이분을 만납니다. 최고 실력의 AI 바둑 카타고를 꺾은 사람 신진서 9단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AI의 대국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전략부터 AI 시대 인간의 가치와 공존하는 방법까지 신진서 9단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 코너 불협화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민주당 당권주자 첫 TV토론부터 계속되는 대통령 연임 개헌 파장까지 오늘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석현 평론가, 김윤영 전 국민의힘 부대변인, 그리고 김성열 개혁시당 최고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를 샵 1212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레인보우와 유튜브 라이브까지 열어놓고 박성태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마더스.
1: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마더스.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2: 행복짓는 건설금융 KPIMCO. 믿음 쌓는 건설금융 KPIMCO.
1: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서비스는
2: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3: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4: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5: SM 신용정보 1600-9300
6: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7: 오늘 아침 가장 뜨거운 뉴스 박성태 뉴스 쇼.
8: 네, 오늘 뉴스 쇼에서는 아주 특별한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이 AI 시대에 어떻게 보면 AI가 사람을 다 대체할지도 모른다. AI는 너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구나.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최근 AI를 이긴 사람입니다. 그것도 가장 많은 상상도 못할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바둑에서 최강 바둑 AI 카타고와의 대결에서 첫 번째는 졌지만 2국 3국을 내리 이겨서 역전승을 거둔 분입니다. 신진서 구단을 스튜디오에 모시고 AI와 사람의 대결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부님 어서 오십시오.
9: 네, 안녕하세요.
8: 안녕하십니까. 일단 최근에 AI 카타고, 이게 이제 바둑을 두는 AI죠.
9: 네.
8: 카타고와의 상대로 2승 1패 역전 우승을 거뒀습니다. 지난 2016년에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의 승리를 한번 거두었었는데 네. 그 이후에 10년 만입니다. 일단 AI를 딱 이겼을 때 어떤 기분이었습니까?
9: 당시에 이제 이세돌 사장님 같은 경우는
8: 죄송합니다. 예.
9: 두 점의 승리, 아니 두 점이 아니라 호선의 승리를 하셨고, 저는 두 점 바둑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핸디캡, 그러니까 하수임을 인정하고 AI보다 실력이 안 떨어진다는 걸 인정하고, 이제 그렇다면 인간과 AI 격차가 어느 정도일까?
8: 예.
9: 라는 질문에 이제 좀 재미있는 이벤트이자 또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했다고 생각을 했고요. 사실 두 점 치수가 굉장히 어려운 치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굉장히 유리한 부분에서 시작을 하지만 완벽한 AI를 상대로 지킬 수 있는지는 되게 의문이 들었었습니다.
8: 예.
9: 근데 이제 그래도 아직 두 점에 가능하다, 또 그 이상

0: 도전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예, 사실 지난 10년 동안 AI도 엄청난 발전을 이뤘잖아요. 네. 요즘 뭐 몇 개월 만에도 제가 쓰는 AI도 엄청나게 발전하는 것 같은데 네. 또 그런 최신 AI를 상대로 이겼습니다. 정확히 카타고 바둑 AI, 카타고는 어떤 AI입니까?
0: 카타고는 이제 그러니까 알파고와 같은 경우에는요.
1: 예.
0: 승리를 위한 AI였습니다. 반집, 그러니까 바둑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적은 차이로 이기더라도
1: 예.
0: 그 차이를 이제 이미 승기를 잡고 유리한 상태에서는 계속 물러났습니다.
1: 예.
0: 반집만 이긴 AI였죠. 근데 이 카타고는 인간의 입장에서 약간 극악무도하다고 할까요?
1: 아, 극악무도하다. 네.
0: 아무리 이제 유리해도 20집, 30집 이기기 위해서 더 좋은 수를 사용하는
1: 예.
0: 그런 AI고 또 현재로서 사람들이 만나볼 수 있는 가장 강한 AI입니다.
1: 극악무도한 AI를 상대로 2승 1패. 예, 2승 1패를 거뒀습니다. 결국은 종합 우승했는데 예, 앞서 이제 말씀하실 때 두 점 접바둑이다.
0: 네.
1: 후선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접바둑 정도면 인간이 해볼 만하다는 걸 느꼈다고 하는데 이 접바둑과 이 후선과의 차이는 어느 정도가 됩니까?
0: AI는 실수가 없습니다.
1: 예.
0: 뭐 축구나 야구로 치면 아마 한 점도 먹히지 않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1: 예.
0: 실수가 전혀 없는.
1: 예.
0: 그래서 이제 후선에는 안 됐던 거고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 했을 때 두 점에 사실 힘들다는 생각을 그냥 막연하게만 하고 있었습니다.
1: 근데 예.
0: 이제 정말 집중을 하고 또 이걸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땐 어떻게 될까? 그게 이제 이번 대국 결과에서 그래도 나온 것 같고요.
1: 예.
0: 물론 AI가 한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두 점에 이겼지만 또 다음에 두 점에 두면 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1: 예.
0: 그 가능성을 열어둔 데 있어서 일단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1: 사실은 최신의 AI는 정말 예를 들어서 뭐 보안 쪽에서도 정말 첨단 엔지니어들이 첨단 개발자들이 오랫동안 못 찾았던 뭐 기술적 보안의 약점을 AI가 정말 몇 시간 만에 찾았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고
0: 네.
1: 이런 상황에서 가장 복잡하다고 할 수 있는 바둑에서 이겼습니다. AI는 어떤 시스템으로 바둑을 둡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우리 신사모님이 뒀을 때 앞으로 나올 모든 경우수를 AI가 순식간에 계산해서 다음 이 바둑을 포석을 하는 겁니까?
0: 네. 이번에 20초라는 연산 시간이 있었는데요.
1: 예.
0: AI한테. 원래 예전 같으면 되게 짧은 시간이었을 수도 예.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지금의 카타고는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고 있고
1: 예.
0: 지금 더 이상 발전할 게 없을 것 같은데도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걸 알고
1: 예.
0: 있습니다. 그래서 1초로 대국을 많이 해봤는데
1: 예.
0: 1초로 대국을 해도 거의 모든 경위수 변화를 다 읽고 정말 이제 어려운 묘수를 던져야만 이 AI가 1초인 상황에서 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1초 이상 10초, 20초, 30초를 주면
1: 예.
0: 그런 묘수를 던져도 실수가 잘 안 나오는 거죠.
1: 그렇기
0: 때문에 호선이 더욱 힘들 수밖에 없고요.
1: 예.
0: 그래서 이번에 두 점으로 도전을 했습니다.
1: 예. AI 성능도 점점 발달하고 사실은 실수가 전혀 없는
0: 네.
1: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는데 묘수에 대응하는 거는 AI가 아주 가끔 실수를 한다.
0: 그것도 이제 뭐 연산 시간을 굉장히 짧게 줬을 때인
1: 예.
0: 것 같습니다.
1: 아니 들으면 들을수록 어떻게 이겼습니까? 근데
0: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절대 이제 점수를 내주지 않는 그런 스타일 상대로 이기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1: 예.
0: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제가 점수를 이미 가진 상태로
1: 2점이라는
0: 네. 네. 점수를 이미 가진 상태로 지키는 바둑을 두면 어떨까?
1: 예.
0: 이게 AI의 블루스팟이 있는데요. AI가 생각한 정답.
1: 예.
0: 그 정답을 두어 나가면 전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서로 싸우게 되는. 싸우게 되면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고요.
1: 예.
0: 그러면 이제 두 점의 치수도 사실 인간의 입장에선 한 수만은 없어질 수 있는.
1: 예.
0: 그래서 저는 굉장히 수비적인 전략을 택했고요.
1: 예.
0: 네, 수비적으로 가고 또 끝내기 후반의 영역은 인간도 계산할 수 있다 생각이
1: 예.
0: 들어서 후반으로 끌고 왔고

0: 그 전략이 유효했던 것 같습니다.
1: 아, 어떻게 보면 두 점을 지키는 바도.
0: 네.
1: 예, 그게 절대 실수하지 않는 AI한테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었다라고 하는데 하셨는데.
0: 네.
1: 근데 이제 정말 무궁무진한 AI의 성능을 본다면 웬만하면 그 두 점도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하신 인터뷰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앞으로 격차를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다.
0: 네.
1: 저는 선뜻 그 말이 잘 이해는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AI는 점점 발전하는데 그것도 기하급수적인 아주 네.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데 신진서 사범은 어떻게 그 차이를 줄일 수 있다고 얘기하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 말 뜻은 무엇입니까?
0: 네, 실제로 이 카타고란 인공지능도 그 몇 달이라는 시간 동안 500점이라는 레이팅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1: 예.
0: 그 500점은 사실 이 인간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성장하기 힘든 점수로 알고 있는데
1: 예.
0: 그 이미 완벽한 AI가 거기서 더 성장을 빠른 시일 안에 해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계가 없을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0: 근데 그것은 이제 역시 호선 대국일 때 얘기고요. 두 점에서는 인간도 이제 AI를 상대할 때 AI가 어떻게 해오는지
1: 예.
0: 그거를 분석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첫 판을 지더라도 또 두 번째 판, 세 번째 판, 또 열 번째 판으로 가면
1: 예.
0: 그것을 분석해서 이제 어떻게 그런 판을 꾸려 나가야 될지 그걸 또 AI로도 분석할 수도 있는 거고 또 AI를 보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또 판단해 볼 수 있는 거고
1: 예.
0: 뭐 여러 가지 방면으로 또 AI 대응하는 또 인간의 모습 그런 모습을 좀 보여드릴 수 있지 않나? 이번에 만약에 졌다면 근데
1: 예.
0: 다음의 대국은 사실 의미가 좀 퇴색될 수 있다고 느끼는데 지금 이겼기 때문에 다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앞서 이제 몇 달 동안 500점이라는 레이팅을 올렸다고 하는데 그게 이해하기 쉽게 그냥 제가 이해한다면 뭐 그래서 뭐 한 3단이 몇 단 안에 6단이 됐다 뭐 이런 느낌인가요? 실력이 그 정도 차이가 확 늘었다 AI가.
0: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1: 예.
0: 이제 AI는 뭐 인간이 9단이라 치면 13단, 15단 이럴 거잖아요.
1: 예.
0: 15단이 15.1단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1: 아, 15단이 15.1단.
0: 거기서는 네. 이 쪼금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1: 아. 예, 알겠습니다. 보통 몇 수 앞을 내다본다고 하는데
0: 네.
1: 아마 사범님은 훨씬 더 많은 수를 내다볼 것이고 문제는 AI는 거의 끝까지 짧은 시간 네. 안에 다 내다볼 수가 있는데 거기서 AI로부터 지키는 방식 그거는 인간이 AI에 대해서 인간 AI가 사실은 예측할 수 없는 인간만의 강점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걸 찾아낸 게 전 세계 유일하게 신진서 사범일 것 같아서 예.
0: 사실 제가 아니더라도 그 AI를 통해서 성장한 그 1인자를 놓고 다투는
1: 예.
0: 기사들은 이 두 점 치수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방법이란 게 원래는 두 점의 연습을 하자.
1: 예.
0: 그러니까 꼭 두 점의 이기자가 아니라 AI와 이 두 점 대국을 통해서 자기 수련을 하자는 방식으로 대국을 하면 전투도 많이 일어나고
1: 예.
0: 또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죠. 예. 그러면 그 AI는 당연한 수도 이제 당연하게 두어 가지만 사실 AI 입장에서는 묘수가 없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묘수도 그냥 당연한 수의 일환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1: 예.
0: 왜냐하면 계산기라고 사실상 계산기니까요. 그 계산기를 이제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지 이미 유리함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분이 이제 꼭 제가 이제 저만 생각할 수 있는
1: 예.
0: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했고요. 하지만 이제 이 해답에 대한 과연 두 점에 정말 가능한가? 이 해답에 대한 걸 풀어내려면 결국 이런 이벤트가 누가 두든지 간에
1: 예.
0: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AI는 모든 걸 계산하기 때문에 사실은 묘수라는 게 없다.
0: 네.
1: 묘수라는 건 어떻게 하면 승부수도 될 수 있고
0: 네.
1: 유행을 바랄 수도 있는 건데 애는 다 그게 계산 안에서 나오는데 사실은 사람이 이길 수 있는 거는 그런 AI를 상대로 사람은 그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창의적인 정말 AI도 계산 못하는 창의적인 수를 둘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0: AI는 이제 만약에 강수 그러니까 예. 전투나 아니면 좀 공격적인
1: 예.
0: 그렇게 성향을 세팅하면 거의 매수가 그렇게 공격적으로 나올 테고요. 또 수비적 또는 정수만 두 개 세팅을 하면

0: 대부분 그렇게 나오겠죠. 근데 인간은 네. AI나 또 인간이랑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굉장히 승부수나 또 어려운 수를 던지다가도 또 어느 순간에는 굉장히 수비적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전략을. 예. 바둑 한 판에 있어서. 예. 그런 부분이 그래도 아직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인 것 같습니다.
1: 사실은 AI는 모든 것들을 계산하지만 세상은 아날로그로 이루어진 게 아직도 너무 많기 때문에
0: 네.
1: 그것까지는 AI가 더 어떻게 못한다. 사람의 감정도 사실은 마찬가지인 거고요.
0: 하지만 이제 AI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저는
1: 예.
0: 가능할 수도 있지만
1: 문제일 수 있다. 알겠습니다. 들으면 저희가 사실 요즘 청년들도 그렇고
0: 네.
1: 저 같은 이제 나이든 사람들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AI가 앞으로 모든 걸 대체할 텐데
0: 네.
1: AI가 뛰어난데 그런데 아니야 AI를 이길 수 있어라는 가능성을 신사부님 보여주셨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보면 항상 정해진 거로 볼 수는 없지만 정해질 수 있는 답을 찾아가는 AI에게 오히려 허점이 있다. 그건 꼭 AI 대결로 볼 것만 아니고 AI와 같이 공존하더라도 거기에 인간의 몫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0: 사실 이번 대국을 이겼지만 뭐 정식으로 이긴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1: 예.
0: 이게 공존 이미 바둑계는 오랫동안 AI와 공존하고 있고
1: 예.
0: 또 AI를 통해서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AI를 활용해서 많은 컨텐츠 또 바둑을 관전 구경하시는 분들한테 또 재미를 줄 수 있고 원래 예. 스코어가 없었는데 또 AI가 누가 좋은지 누가 또 위험한지 이런 걸 다 알려주니까
1: 예.
0: 보기에도 되게 좋고 그런 장점들이 당연히 존재하고 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들 AI의 바둑이 완벽한 AI의 바둑이 재미까지 사실 있었으면 정말 흥미롭고
1: 예.
0: 손에 땀을 쥐고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사실 저는 다른 일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예. 인간이 가진 그 인간만의 매력이 분명히 바둑에 남아있고 다른 예. 분야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1: 인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존재한다. 원래 AI를 통해서 신사부님은 계속 AI랑 같이 두면서 훈련도 하고 쭉 그래왔다고 들었기 때문에 AI를 더 잘 알게 됐고
0: 네.
1: 그래서 이길 수 있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0: 네.
1: 예.
0: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AI를 만약에 처음 마주했다면 일단 그 압도적인 실력에 정말 크게 당혹스러웠을 것 같아요.
1: 예.
0: 뭐 이슬 사모님의 마음이죠 사실. 이슬 사모님 처음 마주하셨고 저는 AI 실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1: 예.
0: 저보다 훨씬 강하다는 걸 이미 그 거기서 이 차이가 있었을 것 같고 저도 AI를 계속해서 활용하고 또 분석하고 또 AI라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도 자주 또 하기도 하고요.
1: 예.
0: 주변에 있는 거 계속 같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또 이번에 전략을 잘 세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두실 때
0: 네.
1: 이번에 이제 처음엔 첫 대국은 졌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대국을 이기셨잖아요.
0: 네.
1: 불계승으로도 이기고 완승을 하시기도 하고 그랬는데 여기에 내가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방어할 때 약간 허점처럼 보이면 AI가 여기에 속을 거야. 뭐 이런 장면들은 좀 없었습니까? 어떤 AI가 사실은 제대로 대응을 못하게 심사모님이 만드는 장면들?
0: AI가 사실 대응 못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근데
1: 예.
0: AI한테 역시 그 완벽하다는 게 이제 인간의 관점이랑 AI 관점을 봤을 때 인간의 관점에서 이 바둑은 실수가 나올 수가 없는 바둑이다.
1: 예.
0: 그런 바둑이 있고요. 또 AI의 관점은 항상 똑같아요. 아무리 어려운 장면도 AI 입장에서는 어렵게 보이지 않겠죠.
1: 예.
0: 그래서 인간의 관점에서 저는 바둑을 좀 쉽게
1: 예.
0: 저도 AI처럼 둘 수 있는 그런 바둑을 만드는 게 관건이었고요. 역시 최대한 그 AI의 간극을 줄이려면 경우의 수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1: 역시 변수가 많을수록 네. 오히려 AI가 유리해진다는
0: 네. AI는 되게 많은 변수 중에서도 당연하게 최선의 수를 두어오고
1: 예.
0: 인간은 이제 그 많은 변수에서는 대응이 될 때도 있지만 당연히 안 될 때도 있겠죠.
1: 예.
0: 그래서 이번에 저는 AI의 약점, 사실 약점이라기 민망하지만 그래도 그 완벽한 부분을 좀 찔러가려고 했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AI 얘기를 쭉 했는데요. 신사범

0: 여러분께 궁금한 것도 몇 가지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 온라인 닉네임이 BISU 네. 비수인데 그냥 듣는 대로 비수 고음입니까?
1: 네. 아. 예전 아이디. 예. 네. 10년 정도 된.
0: 10년 정도 된. 지으신 이유는 비수를 내가 항상 품고 있겠다. 뭐 이런.
1: 그런 뜻도 있었고요. 예. 예전에 제가 스타크래프트를 좋아했어서 아, 예. 네, 그 프로게이머 아이디 아, 그거였어서 그런 의미도 있었습니다.
0: 예, 네, 스타크래프트의 아이디가 네. 비수였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1: 뭐 큰 의미가 있진 않다고도 보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0: 알겠습니다. 바둑을 안 두실 때 이제 AI랑 같이 훈련도 많이 하실 때 그럴 땐 주로 어떻게 시간을 보내십니까? 혹시 스타를 네.
1: 예전에는 스타도 했었는데요. 예. 요즘은 이제 예전에야 10대였고 뭐 체력이 무한이었죠. 예. 근데 지금은 또 시합에 집중해야 되는 그 에너지가 다르기도 하고 예. 역시 운동 바둑과 운동 되게 잘 맞는다 생각이 들었고
0: 사실 체력이 중요하죠.
1: 네.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0: 예. 세계 듣고 보니까 세계 랭킹 1위가 둘이나 있습니다. 신진서 사범이 계시고 또 스타크래프트 예전에 이제 지금 뭐 많이 바뀌기도 했지만 페이커가 또 있고
1: 롤
0: 레전드 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AI를 따라잡으려고도 했고 또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 너무 사실 위협감을 느끼기도 하고 AI가 모든 사실은 인류를 다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그럼 나란 존재는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AI를 두 번 이기신 네, 신진서 사모님께 한마디로 사람들에게 해주신다면
1: 사실 바둑 이제 2016년에 알파고 예. 나왔을 때 바둑은 이제 AI 때문에 안 될 거라는 인식이 많았는데 역시 체스와 같은 사례도 있지만 예. 바둑도 AI와 공존하려고 많이 노력했고 또 지금도 그런 단계인 것 같고요. 예. 이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만약에 AI한테 뒤처지더라도 없다고 절대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0: 예.
1: 바둑 역시 이제 그 완벽하지 않음으로써 주는 또 인간적인 면모가 예. 역시 매력으로 다가올 수 있고 또 그 속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야겠죠.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좀 바둑 기사로서는 예. 프로로서 문제인 거고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에서 또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거고요. 바둑계 입장에서
0: 예.
1: 제가 뭐 다른 분야에 많은 전문가들이 계신데 뭐 다른 분야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 바둑도 다른 분야랑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역시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존재할 테고
0: 예.
1: 또 AI를 활용해서 그 AI라는 그 대단한 AI를 만들어낸 것도 사실 사람이잖아요.
0: 예, 그렇죠.
1: 그 만들어낸 이유가 AI를 사람을 이제 쓸모없는 존재로 만들기에 예. 만들어낸 건 당연히 아닐 테고
0: 예.
1: 그러면 이제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또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또 살아가느냐 이제 예. 살아가느냐 그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사실은 완벽하지 않는 곳에 네. 사람의 또 가치가 있다라는 네. 쪽으로 얘기가 들립니다. 예. 사실 AI 때 겁을 저도 겁이 나는데 네. 많은 위안을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진서 9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불협화음 시간입니다. 함께해 주실 네 분 소개하겠습니다.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석현 시사평론가, 김성렬 개혁신당 최고위원, 김윤영 전 국민의힘 부대변인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아, 예. 오늘 정구승 변호사 대신 박성민 전 최고위원이 나오셨습니다.
1: 아, 정말 좋네요.
0: 다들 환영해 주세요.
1: 자리를 비우면 안 됩니다. 이래서 평소 제가
3: 혹시 탐탐
0: 누가 있었죠 이 자리에?
1: 어, 그러니까요. 네.
2: 정 원래 멤버였던 것 같은데? 네.
0: 그렇죠. 박성민 최고위원님이 원래 지난주에도 나오시지 않으셨어요?
3: 네. 아니요.
1: 받아줘야죠.
0: 받아줘야죠.
1: 이렇게 파내는 겁니다. 이런 사람
3: 이런 느낌으로. 이런 알겠습니다. 뭐, 앞으로 그러면
1: 술자리에서도 함부로 자리를 비우면 안 되고요.
0: 예. 아.
1: 기저귀 차고 갑니다. 그래서
3: 아, 오면 항상 갑자기 이제 조용해지는 그런 아, 술자리다 그렇죠. 비었다가 나갑니다.
1: 아 그렇죠 그렇죠.
0: 저희가 이제 불협화음이 젊은 목소리를 모토로 걸고 있기 때문에 가장 젊고 뭐 젊고 강한 목소리
3: 나이주의적인 코너군요. 어.
0: 예?
3: 나이주의적인.
0: 그렇죠. 70년대생은 가라. 68년은 진즉 가고 뭐 요런 얘기인데 박성민 최고위원님이 연배가
3: 연배가
0: 아, 죄송합니다.
3: 연배가 나이가, 96년생입니다.
0: 아, 와, 죄송합니다. 네, 네. 여기 이제 8988들이 젊다고 막 했었거든요.
1: 그쵸.
0: 네. 거의 삼촌뻘이 됐고 김성준 최고위원님은 흰머리가 좀 늘으신 것 같아요.
1: 파리 조상이에요. 조상.
3: 조상이.
4: 시조세가 돼가고 있는 그런 아, 기분이.
2: 이런 기분이었구나. 예. 죄송해요. 기초님.
3: 젊으시지 않나요?
1: 10살 차입니다. 네. 어, 네. 이번에 알았습니다. 아, 대단하네요. 아,
0: 그러니까 저는 70년대 초반생인데 자다가 찬바람을 쐈더니 바로 이제
3: 감기에 걸리셨고
0: 감기 기운이 들어가서
1: 복싱장에 다녀오신 줄 알았어요. 이게.
0: 네, 눈도 잠깐 가지고. 그렇고 약간 70년대생은 이렇게 기후 변화를 체감하면서
1: 정청래 전략이네요. 언더독.
0: 날씨가 조금만 바뀌어도 바로 타격을 입는 아주 저질 체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 많은 분들이 이제 어제 술 먹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평일날은 안 먹습니다. 죄송합니다.
1: 네. 제가 딱 들어오자마자 그 의심을 했거든요. 어제 네. 한잔 하셨네. 네.
0: 댓글 아니라고. 워낙 많더라고요. 아하. 사실 제가 회사 다닐 때는 뭐 거의 즐겨했고 항상 했는데 초록병과 함께 대인관계를 가져왔지만 새벽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1: 예. 좀 안쓰럽긴 하네요 오늘.
3: 근데 어제 찬바람이 안 불지 않았어요?
0: 아, 집에 선풍기를
3: 선풍기에 네.
0: 네. 에어컨은 거실에 있고요. 제 방에는 네, 선풍기로 했더니 그게 네. 바람이 세더라고요.
4: 저희 때는 그 선풍기 틀고 자면 죽는다고 그래서 선풍기 잘 안 틀었었는데.
1: 도시전설.
3: 그 얘기 들어봤어요. 그 루머.
0: 예.
1: 82년생에.
0: 피디님이 잡담 그만하라고. 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당권주자 첫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이 얘기는 당이 없는 이석현 평론가 얘기부터 듣겠습니다.
1: 아, 갑자기요? 예. 한 줄 평을 드리자면
0: 예.
1: 정신 차려보니 유시민 작가는 신이 되었다. 아니 이게 네. 유시민 작가의 그 정권 저주성 발언에 대해서 그 김민석 총리인가요? 아마 여쭤봤을 겁니다. 정신 후보에게. 예. 근데 십자가 밝기 하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야말로 어제 이제 술 먹고 들어가서 봤는데 갑자기 자세를 고쳐 앉고
0: 예.
1: 으잉 하게 된 상황이었는데요. 사실 이게 유시민 작가가 이제 십자가 밝기라는 표현 자체가 이제 그럴 때 쓰는 건가 싶은 거예요. 원래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얘기할 때 쓰는 건데
0: 예.
1: 갑자기 십자가로 유시민 작가가 십자가 하느님 성역의 영역으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뜻은 유시민 작가의 발언에 동의를 하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반명을 이렇게 드러낸 장면이었던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잘한 후보를 꼽자면 저는 기리보이 송영길 후보님을 찍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0: 그래서 아, 그래요?
1: 가장 선명했고요.
0: 예.
1: 저는 출마의 변부터 소위 찢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부족한 점을 채워서 함께 가겠다.
0: 예.
1: 이런 발언이 사실 조금 중도층 국민들 입장에서는 듣고 싶었던 당대표 후보의 변이 아닐까 싶습니다.
0: 일단 토론회만 놓고 보면 송영길 후보가 가장 맞는 얘기들을 했다라는 얘기고 남의 당이지만 김윤영 최고위원은 어떻게 김윤영 대변인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2: 최고위원이 아니지만 네. 일단 참 보기 힘들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0: 그래요?
2: 네 집권 여당의 전당대회에서 민생 관련된 얘기가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돼서 보수 민주당이 분열되고 사사오이 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는데
0: 예.
2: 정청래 대표 하시는 말씀 들으니까 그것도 제가 항마력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못 들어줄 것 같고 송영길 대표가 후보가 그나마 민생 관련된 얘기를 조금 하시더라고요.
0: 예.
2: 그래서 저도 송영길 후보가 그나마 낫다는 평가를 드릴 수 있는데 어제 제가 이틀 만에 그 코스피에서 865조가 증발했는데 그런 내용은 거의 안 다뤄진 거, 그리고 부동산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빠졌다는 거에서 민주당

0: 전당대회가 정말 산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혹평을 드릴 예. 수밖에 없습니다.
1: 알겠습니다. 김성열 최고위원님은
2: 예 일단 한 줄로 말씀드리자면 당신만 있었고 민심은 없었다라는 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 당신만 있었고
2: 예 왜냐하면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분명히 반대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세 명의 후보가 다 오히려 내가 더 세게 했다 이 얘기만 하시고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역시 공소취소 부분도 그 부분을 가정해서 뭐 기소가 잘못됐으면 가야 된다. 라는 식으로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과연 집권 여당의 당대표로서 예. 당신만 바라보고 저렇게 하는 것이 물론 선거 전략에는 좋겠습니다만 그렇다면 그냥 방송이 아니라 당 유튜브 통해서 하시는 게 좀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민심과 좀 괴리가 있었던 토론회였다고 생각합니다.
1: 예, 지금 남해당 분들과 당이 없는 분의 얘기를 쭉 들었는데 민주당 전 최고위원으로서 박성민 전 최고위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3: 이분 제대로 안 보신 것 같은데.
4: 집중을 해야 집중을.
3: 레버리지 얘기도 나왔고요. 예. 중요한 얘기들, 굵직한 얘기들 많이 나왔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총평을 하자면 카운터 펀치는 없었는데 잽은 계속 있었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1: 잽이 난무한
3: 네, 잽이 좀 난무한 토론회였고 개인적으로 이제 정청래 후보께 좀 아쉬웠던 지점을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전직 바로 직전까지 당대표셨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결국 이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김민석 후보께서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 뭐 대통령도 사과를 하시고 아쉬운 상황이 됐는데 승리라고 예. 규정할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이게 다시 당대표가 된다고 잘하실 수 있겠냐. 사실 이거는 전직 당대표이기 때문에 반드시 서야 되는 심판대인 거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당대표를 안 해보셔서 모르는 것 같다라는 답변을 하신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것 같고 그리고 좀 책임 회피성 발언이다 저는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예. 뭐 그렇게 이제 실패한 선거로 규정을 하면 당원분들의 어떤 뭐 마음의 상처가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 냉정하게 봐야 될 건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6.3 지방선거의 결과가 좋지 않았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최소한의 공감이나 여러 가지 이제 책임을 좀 느끼는 발언들을 좀 해주셨다면 예. 그래도 전직 당대표로서 갖고 있었던 그 지위가 있었던 만큼 좀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게 뭐 당대표 안 해보셔서 모르시나 본데 혹은 뭐 이제 김민석 후보 측에서는 뭐 총괄본부장을 안 해보셔서 모르시나 본데 예. 이런 얘기가 오간 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카운터 펀치는 없고 잽이 있었다 이렇게 잽이 보는 있었다. 거죠. 네.
1: 저희가 지금 유튜브 게시판에서는 어제 민주당 차TV 토론 누가 제일 잘했나라고 해서 세 명을 투표 댓글에 투표에 참여하시는 거 올려놨거든요. 지금 벌써 200명 가까이 투표를 해주셨는데 잘한 사람 없어도 그중 잘했다라고 생각하셔도 의견을 주셔도 좋습니다. 이분이 잘했다 생각하면 주시고 예 그 얘기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약간 그걸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전 대표가 지방선거를 승리로 규정했던 건 당정청이 조율했던 거다. 왜냐면 패배로 규정하면 그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 내심은 이게 성공했다는 건지 패배했다는 건지 그건 좀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게 내심이 패배했다고 평가를 내렸는데 이거는 청와대 입장 등을 생각해서 그렇게 입장을 낸 거다라고 하면 패배했다를 전제하면 정청래 대표가 같이 못한 건 맞잖아요. 그런 부분이 약간 좀 애매해지더라고요. 이석균 평론가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5: 그런 말을 되게 모호하게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그 패배했다고 얘기하는 건 당원들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럼 이제 며칠간 표정 관리가 안 됐다는 대통령은 예. 당원들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행동을 하신 건지 표정 관리가 안 된 건지 뭐 그런 생각은 들고요. 이게 수치상으로 만약에 승리한 선거라고 주장을 하시려면 예. 왜 선거 직후부터 국정 지지도와 이런 전반적인 지지율이 떨어지는지 왜 국민의힘은 기세 등등하고 민주당은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는지 이런 질문에 직면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약간 좀 억지 부리는 것 같아요. 우리의 기죽어엿 이러면서 그런다고 해서 진실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 말 자체가 좀 당원들 자존심을 좀 우습게 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전광판 안 보겠다는 윤모 성열 전 대통령이 생각이 나는데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종교 영역입니다. 믿음. 그저 믿음으로 이 모든 진실을 약간 흐린 눈을 해야 되는
1: 예.
5: 이 당은 그 근대적인 공당이지 종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3: 네, 뭐 저는 그 청와대 기류를 살피지 않았어도 당에서 낼 수 있는 입장이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 이제 수치상으로는 이겼지만 사실 이겼다고 할 수 없는 선거다. 좀 마음이 좀 착잡하다. 예. 이 정도 얘기는 뭐 대통령 눈치 안 봐도 소위 말해서 할 수 있는 얘기죠. 예. 왜냐하면 일단 사실 재보궐선거만 봐도 일단 한동훈 후보에게 무소속 후보에게 내어줬잖아요. 국회의원 찬석을. 그리고 평택도 사실은 평택시장은 또 민주당이 됐어요.
1: 예.
3: 근데 국회의원 선거는 내줬단 말이에요. 이런 객관적인 수치만 봐도 사실은 속상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서울시장 그렇죠. 선거에서 졌다라는 거 그리고 심지어 그게 밤새 결과가 안 나오다가 이제 아침에 봤더니 갑자기 뒤집히는 그런 상황들
1: 예.
3: 그리고 그동안 어떤 서울시장은 우리가 그래도 이기지 않겠느냐 했던 그런 기류들 이런 거 생각하면 당연히 이거는 이겼다고 말할 수가 없는 선거다라는 솔직한 평가는 책임이 있는 공당으로서 저는 당연히 했어야 된다라고 봐요. 거기에 예. 대해서 뭐 그때 당시에는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으니까 얘기하기 어려웠다 손 치더라도 그럼 토론회에서라도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당대표였던 나의 책임이 분명히 있다라는 예. 이야기를 하시는 태도가 저는 맞았다라고 본다는 거죠.
1: 이 보안수사권 논쟁 관련해서는 어땠는지 왜냐하면 정부에서 5월에 보안수사권에 대해서 폐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뭐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이런 입장을 정리해서 국회에 넘긴다고 했는데 안 넘겼다라는 게 이제 정청래 대표의 정청래 후보의 주장이고 김민석 후보는 정책위 의장 쪽에 안을 보냈는데 거기서 대표한테 보고한 줄 알았다. 그건 민주당 내부에서의 소통의 문제였다라는 주장입니다. 어떤 게 맞다고 보십니까? 김성일 최고위원님.
2: 뭐 둘 다 맞는 이야기는 맞아요. 예.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는 그냥 당대표인 원내대표, 당대표 원내대표한테 안 줬으면 안 준 거 아니냐. 김민석 쪽에서는 김민석 후보 쪽에서는 원래 정책위 의장이 주는 거다.
1: 예.
2: 정책위 의장이 주는 게 맞긴 맞습니다. 예, 절차상 그렇게 주고 당대표 원내대표한테 보고가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문제는 이거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 그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만약에 정부에서 가져온 안대로 했으면 우리 당원들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다.
1: 아하.
2: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무슨 말이냐면 니들이 내놓은 안은 내놨다고 할 수가 없어.
1: 예.
2: 그러니 안 내놓은 거나 다름없다. 그러니까 같은 사안을 보고 전혀 다른 시각으로 지금 접근을 하는 건데 저는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런 뭐 좋니 안 좋니의 문제가 아니고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어떻게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설득해 나갈 것인지 이 얘기는 아무도 안 하시더라고요.
1: 예.
2: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당신만 바라보고 지금 토론들을 하고 계시는데 제일 여당이잖아요. 그리고 과반을 넘게 차지하잖아요.
1: 예.
2: 그렇다면 당신보다도 민심을 좀 보고 아니 지금 당장 지금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 만약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생기고 그러면은 그때 중도층에 대해서 어떻게 소구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1: 김용현 부대변인이 옆에서 고개를 크게 맞아 저 말이 맞아라는 표정으로 고개를 크게 끄덕거렸습니다.
6: 전 어제 보안수사권 존폐에 관련해서 뭔가 좀 그런 걸 두고 되게 치열한 논쟁이 있을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1: 예.
6: 적어도 김민석 후보는 직전 국무총리였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얘기했어야 된다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없어서 과연 김성열 최고위원 말씀대로 정말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민심은 없다라는 걸 느꼈고 그리고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는 당 내부의 업무 프로세스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일반 국민들의 시각으로 입장해서 봤었을 때는 정청래 대표와 그다음에 김민석 총리는 당사자들이에요. 당청의 당정의 당사자들이니까 사실상 대질신문을 한 거랑 다름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말이 서로 다르잖아요.
1: 예.
6: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럼 이때까지 당정의 소통을 원활했다, 당정청을 원활했다는 말을 스스로 민주당 스스로 부정하는 거거든요.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걸 봤었을 때 과연 당원이 아닌 일반 국민들 시각을 봤었을 때 어제 민주당의 그 TV 토론회가 얼마나 많은 공감을 받았겠냐 그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1: 뭐 댓글에도 잠깐 그게 나오는데 안 봤다 이런 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안 봤으면 실망은 좀 덜했을 것도
6: 그렇게 하긴 하네요. 네. 네.
4: 힘이 쭉 빠지네요.
3: 아니 저는 안타깝네요. 네. 근데 일단은 저는 그 송영길 후보가 진짜 일침을 잘하셨다고 생각하는데,
1: 예.
3: 그러니까 저도 그 토론회 보면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 아니에요. 김민석 후보한테 정청래 후보가 왜 뭐 그때 뭐했냐, 그럼 총리로 있을 때 뭐했냐, 소위 말해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고, 김민석 후보는 정청래 후보한테 우리 이런 거 했고, 그럼 그때 당에서 뭐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1: 예.
3: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책임론 공방이 오간 거죠. 그러니까 검찰개혁안이 통과되기까지 시간이 이렇게 걸리고 뭐 중간에 이견이 노출되고 과정이 매끄럽지 않았던 이유가 누구의 직무유기에 있느냐 이거 갖고 예. 따진 거거든요. 근데 송영길 후보가 지켜보다가 아니 둘 다 검찰개혁 하자는 의지 확실하고 보안수사권 폐지하자는 의지가 확실했고 공통됐다면 왜 이런 이견이 노출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1: 예.
3: 저도 딱 그 심정이었습니다. 그냥 보면서 뭐 지금 와서 보니까 결과적으로 뭐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전당대회 후보들 간 이견은 없잖아요. 그리고 정부의 입장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라고 알고 있고 그 사이 중간중간에도 당정 협의하면서 세게 저희가 한번 법안 정리를 했었어요.
1: 예.
3: 근데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왜 이것을 마치 대통령이 반검찰개혁주의자인 것처럼 몰아가는 상황까지 이 상황이 방치됐는가 그 부분에 좀 답답함을 느끼는 거죠. 할 만큼 하셨잖아요.
1: 근데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무부처 장관인 정성호 장관은 보안수사권 폐지가 안 된다는 걸 사실상 얘기하면서 사퇴하겠다라고까지 얘기하는 마당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총리는 전직 총리인 김민석 총리는 보안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거에 부담을 좀 느끼지 않을까? 그걸 전제로 이제 정청래 후보 측에서 그걸 공격하는 게 아닌가. 사실 그런 면이 좀 있겠죠. 그리고 사실 총리 산하에 있던 검찰개혁추진단에서는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는 아니다라는 의견을 정리했지만 이제 그 의견은 안 쓰는 걸로 된 바가 있습니다. 예.
5: 사실 이건 매맞고 가야 될 겁니다. 민주당에서. 어느 정도 각오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민심하고 당심도 지금 다 변화, 존치 쪽으로
1: 예.
5: 완전 폐지에는 반대하는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못한다는 건 지금 일단 전당대회라는 어떤 중력이 너무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고
1: 예.
5: 변수를 주지 않기 위해 소위 이제 여기서 책임유리라는 말을 써보겠습니다. 어쨌든 결과를 내야 되는 거고 여기서 만약에 당권을 잡지 못하면 다시 되돌릴 힘도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읍읍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예.
2: 근데 그렇다면은 이게 그냥 무슨 반장선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1여당 어쨌든 당정청에서 당의 수장이 되는 건데 아니 제1여당의 대표가 나는 사실 속으로는 이게 아닌데 지금 선거 때문에 다른 이야기를 한다. 너무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대선까지 바라보시는 분이라면은 저는 이건 진짜 비겁한 행동이라고 봐요. 차라리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지금 나오는 안은 정말 좀 문제가 있다. 아니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거에 대해서 보완해 나가자. 이렇게 정면으로 부딪혀셔야 된다고 저는
1: 예.
2: 봐요.
1: 이렇게 질문을 바꿔서 잠깐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그냥 추정컨대는 김민석 후보 측은 혹시 이걸 좀 더 뭐 너무 강경하게 가는 건 안 좋지 않을까 생각을 만약 가지고 있다고 추정하고 근데 여기서 그대로 얘기를 하면 전당대회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혹시 뭐 떨어질 수도 있는 어떤 상황이 되는지 김성열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세요?
2: 불리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만약에 반대 의견을 내면은 불리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김민석 후보 측에서 저렇게 행동을 하는 것 같은데요. 사람이 마음속에 없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1: 예.
2: 그러면은요 논리에서도 밀리고요. 태도에서도 나와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솔직한 이야기를 하실 때 훨씬 사람들에게 공감이 되고 진정성이 느껴지는 겁니다.
1: 예.
2: 근데 아니 솔직히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보다 더 세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1: 예.
2: 그럴 거라면 아예 각을 세우고 가셨어야죠. 저는 김민석 후보가 어제도 보면은 계속해서 자신에 대한 해명 부분을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1: 예.
2: 해명하는 식으로 가서는 좋은 저희 캠페인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 좀 힘들 거라고 봅니다.
5: 사실은 아니, 근데 정치가 당장의 뭐 즐거움, 호쾌함. 뭐 자신의 떳떳함을 그 발산하고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1: 예.
5: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좀 차이는 있을 것 같고 여론이 변동 되고 있죠. 민심도 그렇고 당심 내에서도 아 이거 보안사건 완전 폐지 안 좋을 것 같은데 라고 변동이 있음에도 지금 전당대회가 너무 코앞입니다. 이게
1: 예.
5: 검찰개혁의 의지 자체가 민주당에서 당 내에서 지지층 내에서 그동안 거의 이제 절대 진리처럼 그 통용되었기 때문에 그걸 단기간에 바꾸는 건 쉽지 않겠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정말 선거만을 보자면 네, 그렇게 예. 판단됩니다.
1: 사실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지금 많은 부분들이 특히 민주당 내에서도 많이 얘기됐던 게 청년에 대한 당의 어떤 대책이나 앞으로의 방향 이런 게 좀 부족하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또 앞서 뭐 ETF도 얘기하셨고 부동산 문제도 있지만 민생 관련된 부분 집권 여당의 전당대회 토론인데 이런 부분은 너무 없지 않았냐 그런 얘기도 좀 나올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제일 젊으시니까 이런 미래에 대한 얘기들이 적다. 예.
3: 그러니까 뭐 저도 동의를 하는 게 일단은 뭐 청년 문제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이제 민생 의제가 얼마나 이 전당대회에서 부각되느냐일 것 같은데
1: 예.
3: 이게 일종의 색깔 논쟁으로 가고 있잖아요. 뭐 적통론도 나왔고 거의 뭐 DNA 검사해야 될 수준으로 이제 얘기가
1: 예.
3: 나오고 뭐 후원 회장이 누구고 혹은 뭐 누구와 함께 정치를 했고 뭐 나는 검찰 개혁을 위해 이걸 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어떤 본인의 색깔을 부각하는 방식으로 이게 전당대회가 좀 이어져 오다 보니까
1: 예.
3: 좀 국면 자체 교체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들었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우리만 따로 떨어져서 다른 얘기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부분이 저도 걱정이 되고요.
1: 예.
3: 그러니까 꼭 뭐 청년 최고위원 신설하는 것도 부결시키고 뭐 그랬기 때문에 사실 뭐 당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1: 예.
3: 뭐 청년 문제뿐만 아니라 결국 얘기가 돼야 되는 건

0: 지금 부동산, 주식, 특히 뭐 레버리지 얘기 어제 잠깐 나왔습니다만 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상임위에서는 또 질타를 하고 정무위에서는 이제 가동이 또 되고 있어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전당대회 주자들은 결국 이제 당대표가 되실 수도 있는 분 아닙니까?
1: 예.
0: 그럼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정부가 어느 정도 얘기를 꽤나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대토론회도 했고. 근데 이 방향에 대해서 또 갑론을박이 있단 말이에요. 국민들 사이에서. 그럼 여기에 대해서 당이 어떤 제언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뭐 지금 보유세 강화하자. 대신 뭐 양도세는 이렇게 풀어주자. 대신 예. 뭐 초고가 주택에 대한 어떤 뭐 똘똘한 한채여도 규제하자. 이런 흐름들에 대해서 당 대표 후보로서 주자로서 본인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밝힐 필요가 있어 보여요. 저는 그게 결국 이번 전당대회가 끝이 아니잖아요. 결국 예. 집권 2년 차를 맞이한 이재명 정부와 함께 일을 할 당대표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어떤 역할을 하겠다라는 그 부분에서 오히려 색깔이 선명해야 되는 것 아닌가.
1: 그러니까 예.
0: 내가 어떤 개혁주의자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이 부분보다 그러니까 이력 검증을 하는 그런 시스템보다는 저는 본인의 색깔은 다른 부분에서 보여주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1: 예.
0: 그래서 오히려 보안사건 폐지 문제도 앞에서 사실 전당대회 국면이기 때문에 어떤 현실적인 고민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정리하고 가자는 얘기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1: 예.
0: 왜냐하면 그거 정리 안 했으면 저희 토론회 끝까지 할 때까지 내내 그 얘기만 아마
1: 그 얘기만
0: 할 겁니다.
1: 하고.
0: 네. 네, 그러면 다른 주제는 다 이제 블랙홀처럼 없어지겠죠.
1: 다른 주제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금융 대책이랄지 또는 세법 개정안, 그러니까 부동산 대책 공급이나 세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노선 투쟁 이런 정책 대결로 가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보인 게 좀 아쉽다라는 얘기였고 앞서 이제 청년이나 이런 미래에 대한 얘기도 없었다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 딱 중간에 낀 파리 김성렬 전 의원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2: 예. 어저께 청년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청년 의원 뽑자. 우리가 뭐 20, 30대 때 DJ 노무현한테 뭐 이렇게 발탁이 된 것처럼
1: 예.
2: 뽑자 말씀하셨는데 그게 해법이 아닌 거 아시잖아요. 청년 의원을 뽑는다고 청년 정책이 해결이 됩니까? 청년이 원하는 일을 해주셔야죠.
1: 예.
2: 청년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일자리는 없어 죽겠는데 정년 연장 논의하면서 청년의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있어요. 지금 월급 모아가지고 집 살 수 있습니까? 못 사요. 근데 대출 규제는 묶어놓고 거기서 전세는 씨가 말랐고 근데 대통령께서는 17.7억 근저당 해주시고 그런 상황에서 청년들이 이거에 대해서 과연 동의를 하겠습니까?
1: 예.
2: 저는 청년 정책을 말씀하실 거면 청년 의원을 뽑는 게 아니라 청년이 원하는 정책을 해주셔야 된다고 봐요.
3: 근데 어제 발언 중에 어제 토론 중에 저는 이 얘기는 짚고 싶은 게 저는 잘하려고 애쓰는 거는 기를 쓰고 티를 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송길
1: 예.
3: 후보가 그 부동산 관련해서 대출 규제를 지향하는 방식의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이 얘기는 쉽게 하기는 어려운 얘기입니다. 지금 정부 영당 기조 하에서는 이런 것도 있었고 세 명 후보 다 부동산 공급에 대한 강조를 했고 저는 이제 정총리 후보조차 이 부동산 과세 강화를 쉽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좀 변화된 기조라고 생각하고 이 청년 문제에는 당연히 뭐 그 개론은 있는데 강론은 좀 약한 늘 뭐 해주겠다는 경청하겠다는 얘기하시는데 좀 방법을 모르시는 것 같다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늘 말씀드리는 건 이제 뭘 하려고 하기보다 지금까지 갈등했던 거 욕먹었던 것들을 해소하고 나가라라는 주의입니다.
1: 예.
3: 그래서 뭐 성별 갈등도 얘기 드리고 민족주의 정서 뭐 분배주의 기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직면하고 토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청년들 입장에서는 이게 다 성역이라는 걸 압니다. 진보 진영의 어떤 그동안 아주 관성적이고 뿌리 깊은 성역이라는 걸 아는데 그거를 깨려고 하네 직면하고 토론하려고 하네 이 정도만 보여도 저는 꽤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1: 예.
3: 근데 이 핵심을 잘 못 잡으신다는 생각이 드네요.
4: 근데 제가 쭉 다 듣고 있어 보니까 지금 보안 수사권 문제도요. 민생 문제가 됐어요.
1: 예.
4: 일반 국민들한테는 범죄 피해가 발생 내가 범죄 피해자가 됐었을 때 국가가 나를 지켜 줄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면서 민생 문제가 됐었는데 그 민생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 후보자들이 과연 제대로 된 즉답을 했냐는 거죠. 다 안 했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전 어제 제일 경악했던 게 김민석 총리가 유시민 그 작가의 얘기를 꺼집어내면서 했던 말이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과연 합당한 얘기입니까? 대통령은 지키는 존재가 아니에요. 대통령은 예. 국민을 지켜줘야 되는데 그런 말씀이 꺼리낌 없이 나오는 거 보면서 아 진짜 민주당에서 이 정말 이번에 강성 당원들만 바라보고 가는구나. 정치 아 말씀하신 대로 보안 수사권 얘기 꺼내면 김민석 후보가 굉장히 불리할 거예요. 당장은 불리할 거고 선거에 악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그래도 정치는 국민을 바라보고 가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1: 예.
4: 설사 알겠습니다. 이번에 전당대 떨어지더라도 더 크게 볼 수 있다, 길게 볼 수 있다 그런 길을 놓친 것 같아요.
1: 저희가 본 방송은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유튜브로 이제 이어갈 텐데 유튜브에서는 개헌. 현직 대통령이 연임 기한 논란
3: 아하.
1: 그리고 이제 시간 남으면 국민의힘 윤리위 잠깐 할게요. 재미가 없어서 그거는
4: 그건 뭐
1: 알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5: 오늘도 슈가버블과